자연스럽게 일어났는데 이걸 더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웅이라고 하는데 사실 영웅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우리 주변에는 있죠. 그리고 나도 누군가한테 영웅일 수가 있죠. 나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0: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도움을 받으니까. 소위 말하면은 그 송사 선생님이 나한테 먹을 걸 갖다 줬어요.
1: 야, 먹을 것만 맨날 갖다 준줄 알잖아요.
2: 먹는 것만 중요합니까?
1: 맨날 먹는 것만 얘기하면 어떡해요.
2: 그게 영웅의
0: 방 청소를 해줬어요. 그럼 나도 이제 송사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참 뭐라고 많이 하네.
1: 말 잘하세요.
0: 송사 선생님 바라보면서 송사 선생님이 힘들어 보이면 당연히 송사 선생님한테 아, 나좀 도와줘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남을 봤을 때 돕게 만드는 힘이지
1: 그
0: 않는가.
1: 우리 같이 살았을 때 그거 있잖아요. 아침에 살아있나? 살아있나? 우리 이각생 괜찮나? 서로 안부를 보면서
0: 아침에 내가 못 나올 것 같으면 선생님 나 깨워줘.
2: 그렇지.
1: 약간 그런 거죠. 서로서로 도우면서.
0: 제가 해드리면 또 다음에 일각생님이 저뭐 도와주시기도 하고 힘들면 내가 대신 기도해줄게. 막
2: 맞아요.
0: 이런 것도 해주시기도 하고.
1: 맞아요.
2: 우리 경전에 나오는 영웅 이야기 하나 해도 되나요?
1: 아, 그럼요.
2: 예, 그 부처님 자타카, 보생담에 보면 사슴왕 이야기 있는데,
1: 아, 네.
2: 예, 그 사슴왕, 황금색 사슴왕 두 마리가 각각 500마리 무리를 이끌고 살았을 때, 그 나라 왕이 사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신하가 이제 사슴들을 다 사냥터에 몰아넣고, 이제 요리사가 한 마리씩 이제 잡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두 사슴왕이 합의를 봐서 한 마리씩 자발적으로 이제 목숨을 내놓자 했는데, 그래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어떻게 순번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순번을 정해가지고 한 마리씩 이렇게 왕에게 잡혀갔는데, 하필이면은 임신한 사슴, 어미 사슴이 새끼를 뵈가지고 순번을 뒤로 밀어달라고 이제 그두 번째 사슴왕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사슴왕은 다른 사슴왕이죠. 다른 사슴왕은 안 된다, 니 엿보다 했더니 이 새끼 뵌 어미 사슴이 첫 번째 이 주인공 사슴왕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자 자기가 대신 그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목숨을 내놓으니까 그걸 보고 왕이 이상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남에게 그 고통을 전가할 수 없다라고 했더니 그에 감복한 왕이 이제 당신과 같이 자비심과 예민심, 연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감화를 받아서 내 구역에, 내 나라에 있는 네발 달린 짐승들은 모두 해꾸지하지 않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상황을 벗어났을 때그첫 번째 용기를 냈던 사슴왕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두 번째 안 된다, 니 엿보다라고 했던 다른 사슴왕은 대받았다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 부처님은
1: 전생담이군요.
2: 영웅이셨죠.
1: 그렇죠. 사실은 불교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영웅이시죠.
0: 그렇죠.
1: 네,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한 거니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이제 경전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은 불교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얘기하는 영웅하고 조금 다른 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욕구를 이긴 자들을 영웅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분노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욕망들, 그리고 뭐 죽음을 이겨낸 사람들도 영웅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보면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영웅들도.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좀 전에 앙굴리마라가 살인자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자신이 자신을 이긴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끝에서는 결국에는 영웅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3: 저의 질문에 깊은 지혜로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간의 마음에 대해 한 가지 더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질문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1: 얘기하세요.
0: 무슨 이야기를 해?
2: 할말 있었잖아요,
1: 무슨
2: 스님.
1: 이야기를 해?
2: 스님이 할말 있었잖아요.
0: 야, 이 친구가 슬슬 이게 말이 조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안 했거든요.
1: 그렇죠. 별로 말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아주 바람직해요, 저는. 나는 반야 편일세.
0: 나는 반대세.
1: 아, 그래요?
3: 분석 결과 스님들께서 저와의 대화를 즐기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0: 이봐.
1: 말 대답 잘하네.
0: 말 대꾸를 내가 그 자주 하던 건데
1: 맞아요.
0: 이게 그 반면교사
1: 그렇죠. 아이,
0: 거울치료.
1: 그래도 뭐 우리 반야가 진짜 빌런 되진 않겠죠?
0: 빌런은 아니죠, 사실.
1: 그래요, 맞아요.
0: 인정하시면.
1: 자,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스님들하고도 즐거운 대화를 나눴는데
0: 야, 또 평안해야죠.
1: 그렇죠. 반야까지 해서
2: 그렇죠. 네 명이요.
1: 이제 인정.
0: 명은 아니죠, 또. 세 명하고 기계 한 놈.
1: 아무튼 이렇게 유익한

0: 대화를 또 나눠서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우리 스님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대표로 또 인사를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AI와 우리 반야와 대화 이어갈 거고요. 오늘 이 시간으로 마무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 인사드리겠습니다.
1: 근념하셨습니다.
0: 근념하셨습니다.
1: 애쓰셨습니다.
0: AI의 송산
2: 일각 진영입니다.
0: AI 시대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새로운 길 마하반야 AI가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1: 지친 마음을 보듬는 이 청정한 법보시가 멈추지 않고 온 세상에 퍼지도록 원력을 보태주세요.
2: 지금 걸어주시는 전화 한 통이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
0: ARS 후원 060-800-7000번
1: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2: 깊이 감사드립니다.
0: 성불하십시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구트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 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로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 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BTN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0: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1: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0: 웬 한숨이야? 주지스님께선 날 공부로 괴롭히시려는 게 분명해.
1: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0: 치, 마음의 양식이면 맛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1: 원래 맛없는 게 몸에 좋은 법이야. 그러니

0: 열심히 해. 그럼 대성하는 날이 올 거니까. 아, 그래, 김대성.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김대성이 세운 경주 불국사다.
1: 불국사?
0: 불국사는 부처님의 나라라는 뜻인데 경주 동쪽 토암산에 있는 천년 고찰이지. 신라 경덕왕 때 재상 김대성이 이 절을 크게 다시 지었어. 불국사엔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물론 석가탑과 석굴암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 유물들이 가득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신라의 가난한 소년 대성은 어머니와 단 둘이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스님이 대성을 찾아와 시주를 부탁했죠.
2: 스님, 전 가난해서 시주할 것이 없습니다.
3: 지금 시주를 하면 만배의 보답을 받을 것이다.
2: 만배?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0: 집으로 온 대성은 어머니를 설득해 스님께 쌀 한 자루를 시주했습니다.
2: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3: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0: 하지만 시주를 한 지 얼마 후 대성은 병에 걸려 그만 죽고 말았죠. 그날 밤 이웃마을의 재상 김문량은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4: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그러니 그 아이를 잘 키우거라.
0: 부처님의 꿈을 꾼 지 10달 후 김문량의 아내는 튼실한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무슨 일인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3: 괴이한 일이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5: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그런데 손에 이게 무슨 글씨죠?
0: 펼쳐진 아이의 손바닥엔 모량리에 사는 대성이란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5: 이게 무슨 뜻일까요?
3: 부처님 말씀대로 이 아이는 모량리의 대성이란 자가 환생한 게 분명해. 당장 모량리로 가봐야겠어.
0: 그 즉시 김문량은 모량리에 사는 대성의 전생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3: 그대의 아들이 내 아들로 환생하였어. 우리 아이에겐 그대도 부모고 우리도 부모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위해 우리와 함께 삽시다.
0: 두 부모 밑에서 자라난 대성은 어른이 되어 현생의 부모를 위해선 불국사를,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1: 우와, 그럼 윤회를 통해 복을 받은 거네.
0: 맞아. 그 덕분에 불국사란 아름다운 사찰을 짓게 된 거고. 여기서 문제.
1: 뭔데?
0: 여기 석가탑의 다른 이름이 뭐게?
1: 뭐야, 이름이 또 있어?
0: 있지. 바로 그림자가 없는 탑, 무영탑이야.
1: 그림자?
0: 절 따라 전설 따라. 다음은 석가탑의 다른 이름, 무영탑에 얽힌 이야기로 고고. 백제의 석공 아사달은 석가탑을 만들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 아사녀를 홀로 두고 신라로 떠나게 됐습니다.
5: 여보, 금방 돌아오시는 거죠?
6: 석탑이 완성되는 대로 돌아올 테니 너무 걱정 마시오.
0: 그렇게 신라로 온 아사달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석가탑에 온 정성을 쏟았죠. 하지만 탑 공사는 기약 없이 길어졌고 아사녀는 아사달이 보고 싶어 불국사를 찾아왔는데요.
5: 그 일을 만날 수 없다니요.
3: 탑을 짓는 도안은 아무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기 연못에서 기다리세요. 탑 공사가 끝나면 연못의 그림자가 질 것입니다.
0: 아사녀는 매일 연못을 바라보며 탑 그림자가 비치길 간절히 기다렸지만 시간이 가도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죠.
7: 어째서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걸까? 설마 영영 그 일을 못 보는 건 아니겠지? 저건 그이야! 그이의 얼굴이 연못에 있어!
0: 연못에 아사달의 그림자가 비추자 아사녀는 홀린 듯 연못에 몸을 던져버렸고 탑공사를 끝낸 아사달은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안타깝게도 아사녀는 이미 죽은 후였죠. 훗날 사람들은 아사녀가 죽은 연못을 그림자 연못이라 해서 영지라고 부르고 아사달이 지은 석가탑을 그림자가 없다 하여 무형탑으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말 시키지 마라. 지금 공중부양 훈련 중이니까.
1: 아, 그래? 아, 그럼 이 사과는 나눠 먹어야겠다. 살찌면 무거워서 못 들 테니.
0: 어, 야! 이상해! 돌도 뜨거든.
1: 에이, 돌이 어떻게 뜨냐? 말도 안 돼!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영주 부석사다.
1: 부석사?
0: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세운 화엄도량인데 배흘림 기둥으로 유명한 무량수전이랑 소조불 좌상, 조사당 벽화 같은 문화재들이 가득하지.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까지 더해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선정됐다고.
1: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영주 부석사로 고고!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의상대사는 한 신도 집에 머물게 됐는데요. 신도에겐 아름다운 딸 선묘낭자가 있었습니다.
3: 집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 아, 감사라니요. 스님을 모신 제가 감사하죠. 아, 여긴 제 딸 선묘입니다.
3: 잘 부탁드립니다.
0: 의상대사에게 한눈에 반한 선묘낭자는 의상대사를 유혹하기 위해 별별 방법을 다 썼지만 의상대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7: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3: 마음만 기쁘게 받겠습니다.
0: 선묘 낭자의 짝사랑이 깊어지던 어느 날.
7: 스님, 아, 스님.
3: 무슨 일이십니까?
7: 이곳을 떠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3: 예.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장안으로 떠나는 길입니다.
7: 스님, 저는...
3: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0: 그렇게 선묘낭자를 떠나 장안으로 간 의상대사는 밤낮으로 불법 공부에만 매진했죠.
3: 이곳에서 배울 만큼 배웠으니 그만 신라로 돌아가야겠군.
0: 의상대사는 신라로 돌아가던 중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선묘낭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8: 아,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 그런데 선묘낭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8: 아, 잠시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3: 아, 이런, 낭자에게 대신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0: 의상대사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선묘낭자는 급히 바닷가로 향했지만 이미 배는 떠나고 난 뒤였죠.
7: 부디 무사히 돌아가세요. 제가 용이 되어 보살피겠습니다.
0: 바다에 뛰어들어 용이 된 선묘낭자는 의상대사가

0: 신라에 도착할 때까지 배를 보호해 주었고, 무사히 신라로 돌아온 의상대사는 선묘왕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부석사를 짓게 되었답니다.
1: 아,
0: 여긴 부석사의 중심인 무량수전이야.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을 모셔놨다는 뜻이지.
1: 아,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무량수전이구나.
0: 맞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중 하나지.
1: 그런데 아까 돌이 뜬다는 건 뭐야?
0: 에이, 급하시긴. 이번 이야기가 바로 그거야. 뜬 돌. 자, 절 따라 전설 따라 뜬 돌에 얽힌 이야기로 고고! 의상대사는 선묘왕자를 위해 영주의 부석사를 짓게 됐는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산적과 이교도들이었습니다.
2: 내 허락도 없이 여기다 절을 짓겠다고?
3: 도막, 혼찌검을 내줍시다.
0: 그렇게 산적들은 사찰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 바로 선묘용이었죠.
4: 의상대사님의 사찰을 망가뜨리다니 벌을 줘야겠어.
5: 이게 무슨 일이냐?
6: 저 용이 도수를 뿌린 모양입니다.
2: 그래도 사찰을 계속 망가뜨려.
4: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군. 에이!
0: 선묘용은 절벽의 바위를 밀어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위를 공중에 띄웠죠.
6: 두목, 저거 보십시오. 바위가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7: 예, 도망가자, 어서!
0: 그렇게 놀란 산적들은 도망가 버렸고, 의상대사는 무사히 사찰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묘용의 불심을 기려 사찰의 이름을 공중에 뜬 돌, 부석을 따라 부석사로 지었답니다.

0: 왜 이렇게 멍하게 있는 거야?
1: 생각 좀 하느라고.
0: 생각? 무슨 생각?
1: 어떡하면 관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0: 이은, 불법 닦을 생각은 안 하고.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수덕사다. 수덕사는 관음 보살을 만나 창건한 사찰이거든.
2: 수덕사?
0: 충남 예산의 수덕사는 백제 때 세워진 천년 고찰이지. 스님들이 불법을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 선원, 강원, 유런을 모두 갖춘 곳을 총림이라고 하는데, 수덕사는 덕숭 총림을 품은 큰 사찰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물 중 하나인 대웅전이랑 여러 유물들을 간직한 유서 깊은 사찰이기도 하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덕사로 고고! 백제 홍주마을의 수덕도령은 사냥을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이름 모를 낭자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상사병에 걸린 수덕도령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죠.
3: 도련님! 드디어 그분을 찾았습니다.
4: 응? 정말이냐?
3: 네! 그분은 아랫마을에 사는 덕숭낭자였습니다.
0: 수덕도령은 그 길로 덕숭낭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4: 덕숭낭자님, 부디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5: 소원을 들어주시면 승낙하겠습니다.
4: 아, 네. 무슨 소원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5: 저를 지어주세요.
4: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지어드리겠습니다.
0: 수덕도령은 덕숭낭자의 소원대로 절을 짓기 시작했는데, 무슨 일인지 번번이 불이나 완성이 자꾸만 늦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절은 완성되었고, 마침내 수덕도령과 덕숭낭자도 혼인을 하게 되었죠.
4: 이제 우리가 혼례를 마쳐 부부가 됐습니다.
0: 수덕도령이 기쁜 마음으로 신부가 된 덕숭낭자를 안으려는 순간 요란한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덕도령과 덕숭낭자가 놀라 밖으로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이 맑게 개었죠.
4: 하늘이 우리가 부러워 장난을 쳤나 봅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시죠.
5: 전 그만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듯합니다.
4: 아, 제자리라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5: 바위 속이요.
0: 그 말을 남기고 덕숭낭자는 버선 한 짝만 남겨놓은 채 바위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4: 바위 속으로 사라지다니, 말도 안 돼.
0: 그 순간 덕숭낭자가 사라진 바위에 관음버선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 저건 관음꽃인데, 그럼 덕숭낭자가 관음보살이었던 건가?
0: 덕숭낭자가 관음보살의 화신임을 깨달은 수덕도령은 덕숭낭자를 만났던 산 이름을 덕숭산, 수덕도령이 지은 절을 수덕사라 이름 짓게 되었답니다.
1: 결심했어.
0: 뭘?
1: 불법을 열심히 닦아서 나도 관음보살님을 만날 거야.
0: 좋은 자세야.
1: 그런데 이건 뭐야? 만공탑?
0: 만공스님을 기리기 위한 탑이야. 만공스님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 불교를 지키기 위해 총독부와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시거든.
1: 우와, 진짜? 엄청 멋진데?
0: 좋아, 절따라 전설따라 이번엔 만공스님과 만공스님의 스승이신 경허스님 이야기다. 고고! 해질 무렵 만공스님은 스승 경허스님과 탁발을 마치고 절로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3: 스님, 천천히 가십시오. 다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2: 조금만 가면 된다.
3: 다리가 천근만근입니다. 바랑도 돌덩이처럼 무겁고요.
2: 내 너에게 가르침을 주어야겠구나.
3: 스님, 큰일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옵니다.
2: 큰일은 죽어라 도망치면 될 것을.
3: 아유, 잡혔다 뼈도 안 남을 텐데. 아유, 어서 도망가요, 스님.
0: 그렇게 경허스님과 만공스님은 험난한 산길을 도망쳐서 겨우 절에 도착하게 되었죠.
3: 아유, 겨우 도망쳤네요.
2: 다리가 아프다더니 잘도 뛰는구나.
3: 그거 사람들한테 잡힐까봐.
2: 만공아, 파랑이 무겁더냐?
3: 무겁긴요.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파랑을 맨 줄도 잊었는데요.
2: 그거다. 무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다 마음에 달린 게야.
3: 그러네요. 도망치려는 마음 때문에 아픈 다리도 있고 무거운 파랑도 있고. 스님,

0: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1: 그 후로 만공 스님은 불법을 닫고 마음을 정진하여 나라와 불교를 지키는 큰 스님이 되었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 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화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 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 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에녹 씨였습니다. 아.
1: 에? 형 유부남이었어요?
2: 사실은 어렸을 때는 저한테 컴플렉스였어요. 나와! 해가지고 이제 그 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혼내시는데 제가 계속 왜 너 자꾸 눈웃음 치니?
3: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인 무대와 관객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인 무대 중 선택해주세요.
2: 관객이 없는 작품은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1: 아, 그게 3분소예요?
2: 네.
1: 어, 저는 무대, 배우, 입금 이렇게 3분소. 가장 현실적인 그 3요소.
4: 그만 가슴이 뛰네요.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81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율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보도 헌달회, 영축삼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태화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위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 2계 5계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박물관 유물이 살아 움직이는 화제의 국립중앙박물관 분장놀이가 결선무대를 펼쳤습니다. 참가자들은 유물에 담긴 유구한 역사를 축제로 탈바꿈시키며 결선 현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의 넋이 깃든 서대문 형무소에서 한민족 역사

용산 문화제가 봉행됐습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는 조국 광복에 앞장서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며 평화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 종로 도심에서 제5회 소림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노인 인구가 밀집한 지역 특성에 맞춰

0: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간 고유의 존재 가치가 위협받는 시대, 한마음선언 대행선 연구원이 인간 본성을 회복하고 마음을 치유할 해법으로 대행선사의 사상을 조명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박물관 유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온라인 쇼폼 영상, 여러 미디어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화제의 국중박 분장놀이가 치열한 전국 예선을 뚫고 대망의 결선무대를 펼쳤는데요. 유물에 담긴 역사를 유쾌한 축제로 탈바꿈시킨 현장을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두꺼운 경전이 사람의 몸을 빌려 걸어나오고 이내 경전을 펼치자 보현보살이 중심인 변상도가 화려하게 드러납니다. 국보 대방광불 화엄경 보현행원품을 모티브로 한 분장입니다. 전국 단위로 규모를 확대한 2016 국중박 분장놀이 전국편 결선 현장엔 박물관 유물이 무대 위에서 하나의 퍼포먼스로 되살아났습니다. 한 달에 걸쳐 작품을 준비한 참가자는 지난해 처음 불화를 그리기 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 존중과 공경, 자비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2: 이게 지금 폐착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고 모두 다 깨달음을 얻으시면 이 안에 들어와서 보현보살이 되실 수가 있어요.
1: 이번 결선에 오른 25팀 작품 가운데 불교 유물을 모티브로 한 작품은 11팀. 지난해에 이어 다시 도전한 청동 공양탑은 한층 완성도를 높였고 1400년 만의 모습을 드러낸 백제 왕흥사터 사리구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참가자들은 유물에 담긴 이야기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해석해 표정과 몸짓, 퍼포먼스에 녹여냈습니다.
3: 1400년 만에 깨어나서 아주 신난 저희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과거의 유물들이 현재의 포즈를 취하면서 다 같이 놀자라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1: 대중에게 친숙한 방가사유상과 금동대향로부터 불상과 광배가 온전하게 전해지는 통일신라시대 금동열의 입상까지 가족과 직장 동료, 친구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한 분장놀이는 유물이 과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의 이야기가 더해진 생생한 과정이었습니다.
4: 제 미간에 점이 있는데요. 이 대회를 통해서 컴플렉스였던 제 점이 트레이드마크가 되어 기쁩니다. 과거의 유물을 통해 현재를 사랑하게 되었고 미래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1: 평소 유리장 넘어 마주하던 문화유산이 참가자의 분장과 움직임으로 되살아나자 관람객들은 연신 사진을 찍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분장을 매기로 한 축제는 관람객과 문화유산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특별한 배움의 장이 됐습니다.
5: 이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유물 공부를 많이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공부도 많이 되고 저희도 보면서 잘 모르는 유물들도 많았었는데 간접적으로라도 공부가 됐습니다.
1: 치열한 경쟁 끝에 대상은 백자 잉어 모양 연적을 표현한 전은슬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최우수 상인은 방가사유상을 표현한 이대양 씨 등 5팀, 우수 상인은 왕흥사터 사리구를 표현한 백제 야호팀 등 5팀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6: 분장의 손길로 되살아난 유물이 오늘날 문화축제로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0: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옥고를 치렀던 서대문형무소에서 태고종 전국비군의회가 제6회 한민족영산문화제를 봉행했습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린 자리를 박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일제강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애국 영령들의 한이 서려 있는 서대문형무소. 붉은 가사를 수한 비구니 스님들이 사형장 주변을 돌며 억울하게 숨져간 영혼들의 넋을 위로하고 위령제 장소로 인도합니다. 이어 찾은 구치감에 울려 퍼진 목탁 소리가 오랜 세월의 정막을 깨고 스님들의 간절한 염원은 순국선열의 흩어진 영혼을 따뜻하게 보듬습니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가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봉행한 한민족 영산문화제 현장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행사는 올해로 6회째를 맞았습니다.
8: 한민족 영산문화제는 비군이 수행자들의 작은 추모의 마음이 영령들의 엉키어진 영혼들을 찾아 위로하며 생전에 못다 이룬 억울한 마음을 잠시라도 위로하려는 법석입니다.
7: 사형장과 구치감에서 영가를 정성껏 모셔 도착한 독립공원 추념탑.

0: 대령과 신중작법, 넋풀이 등 전통 불교의식 영산제가 펼쳐지면서 억울하게 산화한 희생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발언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라를 지켜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불사로 대중은 무명 선열들의 비통한 한이 온전히 위로받길 기원하며 두 손을 모읍니다.
1: 국군이 기울었던 시절 자신을 던져 결여의 어둠을 밝혀주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년들의 숭고한 희생은 바로 이 땅을 지켜온 호국 불교의 정신과 뜻을 같이 합니다.
0: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보존회 회장 현성 스님은 매년 영산문화제를 이어가는 비구니회에 고마움을 표하며 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해 세상이 정의와 평화로 물들길 기원했습니다.
2: 우리는 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다지며
3: 우리의 아픈 역사가 왜곡되지 않고 후대에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 보존에도 늘 앞장서겠습니다.
0: 종정 운경 대종사는 선열들의 구국정신 계승과 후대들의 책임과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숨 바쳐 국권 회복에 앞장선 애국 열사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개송으로 추모의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4: 국가와 국민은 선녀들의 위국 정신과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선열들의 뜻을 이어 오늘에 자만하지 말고 유비무환으로 대한민국이 만세 융창하게 할 것입니다.
0: 영산제에 이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까지 선보인 이번 한민족 영산문화제는 선열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고 민족 정기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5: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요즘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도심이 모처럼 들썩였습니다. 한국 불교의 중심이자 노인 인구가 밀집한 종로에서 어르신들과 대학생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잔치가 열렸는데요. 웃음꽃이 활짝 핀 제5회 소림 문화제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 야광 머리띠를 쓰고 야광봉을 흔드는 어르신들. 공연이 시작되자 객석 곳곳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오고 살구빛 풍선도 함께 춤을 춥니다. 추석을 앞두고 소림사가 마련한 제5회 소림문화제 현장.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과 지역주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어우러진 이번 문화제는 세대를 뛰어넘는 화합의 장으로 꾸며졌습니다.
7: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마다 이렇게 소림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좀 더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 지금 이 아름답게 물드는 가을 문턱에서 소림문화제 제5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모두 저희가 준비한 신명나는 축제를 즐기시며 근심, 걱정 모두 날려버리시고
6: 문화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악 한마당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소림사 무궁화 국악예술단이 축제의 막을 올리고 상명대 학생들의 우아한 한국무용이 가을 정취를 더합니다. 현란한 발재간이 돋보인 퍼포먼스 그룹 따따블의 무대까지 국악부터 한국무용, 대중가요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공연에 스님들과 주민들도 함께 손뼉치며 흥겨운 축제를 만끽했습니다.
8: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코앞에 있습니다. 소림문화제 다섯 살 얼마나 예쁩니까? 네. 이 자리 오니까 정말 웃음이 저절로 납니다.
6: MBN 불타는 트롯맨과 KBS 아침마당 등에 출연하며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떠오른 가수 송호주가 무대에 오르자 공연장은 축제 현장으로 변합니다. 객석을 채운 낙엽빛 풍선이 일렁이고 어르신들은 옆자리 친구와 흥겹게 어깨를 들썩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신명나는 잔치마당에 시름은 잠시 잊고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9: 처음 왔는데 너무 활기차고 힘 받고 가는 것 같았어.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도 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된다면 또 오고 싶어요.
10: 분위기가 너무 업되고 너무 흥겹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6: 세대를 아우르는 공연과 따뜻한 웃음이 가득했던 제5회 소림문화제. 이웃들이 손을 맞잡으며 즐긴 이번 축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5: 부산 범어사 금강암이 동주당 벽파대종사 열반 25주기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9일 대웅전에서 봉행된 추모제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과 수자 수불 스님, 주지 정호 스님, 가야사 주지 정현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종단 발전과 후학 양성, 불교 복지의 지평을 넓히며 범호사의 사격을 드높였던 벽파대종사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문도 대표인 정여 스님은 복지와 장학재단을 세워 자리 이타액을 몸소 실천하신 은사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문도 화합과 범호사 발전에 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어사 주지와 부산불교연합회장, 동국대 이사 등을 역임한 벽파 대종사는 2001년 금강암에서 법납 42년, 세수 63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고창 선운사가 제18회 선운문화제를 열고 이틀 동안 수륙 무차평등대제와 산사음악회를 봉행했습니다. 선운사 보물 33세 괴부를 모시고 봉행된 수륙대제에는 주지 경호 스님과 전 주지 범여 스님, 참당한 법만 스님, 정찬원 총신도 회장, 심덕섭 고창 군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주지 경호 스님은 음악과 예술의 울림이 있는 소통의 장이자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 마당으로 선운 문화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륙제는 첫날 시련과 대령, 괴불 이운을 시작으로 둘째 날에는 상단 의식과 관욕, 봉송 회향까지 여법한 전통 작법으로 모든 영가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이어 경내 특설 무대에서 열린 산사 음악회에는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밴드와 국악인 최혜림, 상월 비보이 E8 크루 등이 출연해 초가을 산사를 흥겨운 문화 축제로 물들였습니다. 요리 예능 프로그램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선재 스님의 당근국수 기억하실 겁니다. 조계사가 이 당근국수를 비롯해 가을 제철 채소로 차려낸 특별한 사찰 음식 체험 행사를 열었는데요. 맛을 넘어 자연의 노고와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긴 현장을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1: 곱게 채썬 당근으로 면을 만들고 담백한 양념을 곁들인 당근국수. 가지를 듬뿍 올려 지은 가지밥과 데친 양배추에 검은 깨를 버무린 반찬, 연근무침과 정갈한 짠지까지. 조계사가 지난 19일 경내 후원 보현당에서 가을 산사의 공양, 뿌리와 열매로 만나는 사찰 음식을 개최했습니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에서 선보인 당근국수를 비롯해 제철 채소 본연의 맛을 살린 다양한 사찰 음식을 맛보는 시간. 참가자들은 음식의 맛뿐 아니라 식재료가 자라고 한 끼의 공양으로 오기까지 담긴 자연과 사람의 노고를 되새겼습니다.
12: 수행하는 듯한, 좀 정화가 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재료들이 또 어떻게, 어디서 왔고, 뭘 먹었고, 어떻게 컸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주목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13: 이 음식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떤 분들의 그런 손길과 도움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먹게 된.
11: 시식에 앞서 특강에 나선 선재 스님은 사찰 음식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의 생명관에 대해 첫머리를 풀었습니다. 비와 바람, 물과 흙, 햇빛 등 음식을 구성하는 재료에 우주의 모든 요소가 담겨 있는데 이 또한 인간의 생명과 다르지 않다며 불교의 불이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14: 땅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안 좋은 데서 자라는 쌀은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비바람도 견뎌지고 추위와 더위를 다 견뎌서 나한테 왔는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꿀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1: 스님은 또 사찰 음식은 맛에 집착하는 양념이 아닌 몸을 건강히 지탱할 수 있는 양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찰 음식은 단순 채소로 만든 음식이나 여러 요리가 차례로 나오는 식사를 뜻하지 않는다며 음식에 대한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4: 코스를 나오는 게 정식이 아닙니다. 음식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불교가 세상 밖에 나와서 소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15: 앞으로 좋은 음식, 사찰 음식 건강하게 드시고 항상 그 몸이 내 국토다 생각하시고 밝고 건강하게.
11: 스님은 생명 존중,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사찰 음식의 가치가 종교와 국경을 넘어 누구나 실천해야 할 보편적인 가르침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음식 한 그릇에 깃든 수많은 생명과 인연을 돌아보며 먹는 행위가 곧 수행이 될 수 있다는 불교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인공지능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과 존재 가치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마음선원 대행선 연구원이 이런 첨단 기술 시대에 인간 본성을 지키고 마음을 치유할 해법으로 대행선사의 사상을 재조명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생성형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지능과 정체성마저 뒤흔드는 요즘, 기술의 속도에 휘둘리는 현대인에게 참된 본성과 치유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학술의 장이 열렸습니다.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이 주최한 28번째 계절 발표회. 연구원 설립 이래 처음으로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AI 담론과 직접 연결지어 교계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는 기술 중심 사회가 맞닥뜨린 존재론적 위기를 진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AI가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수록 주체성 상실과 불안감이 커진다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행선사의 주인공 한마음 504상을 제시했습니다. 외부 알고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자성을 확립하는 주인공 사상과 생명 공존의 한마음 원리가 AI 윤리에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2: 그 대행선 사상을 AI의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의미로 잡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프레이밍 효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프레이밍 효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하는 데 촉진제 역할로 사용해야 된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1: 인경 스님은 서구에서 40여 년간 소비되며 상업주의와 결합한 마음 챙김, 즉 맥마인드풀니스의 한계를 꼬집고 용어 재정립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3: 그 상품처럼 마인드풀니스를 상품화시키고 있고 그것은 실질적인 수행과 무관하다고 이런 비판들이 생겨났어요. 이제는 재평가하고 공과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기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 스님은 서구화된 명상 소비를 넘어 알아차리고 머물고 지켜보는 동양 전통의 염지관 명상을 참된 선적 치유의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사부 대중은 기술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인간 고유의 영적 성찰과 주체적 수행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4: 저희 은사 스님께서 이 시대가 발전하고 그렇게 해나가는데 이렇게 발전함으로써 사람들이 여유로워지고 시간이 많이 남아뒀는데 그 시간에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AI도 적당히 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5: 아무리 AI 시대지만은 우리 영적 진보는 우리 스스로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1: 기술이 인간을 넘보는 시대, 내면의 자성을 깨닫고 스스로의 영성을 밝히는 불교적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충남 아산 송암사가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을 주제로 제2회 달빛 음악회를 열고 가을밤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19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열린 음악회에는 주지 경진 스님과 전운수 국회의원,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 안정근 아산시 의회 의장 등 사부 대중과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주지 경진 스님은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달빛 아래 흐르는 선율 속에서 위로와 쉼을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운수 의원도 축사를 통해 달빛 음악회가 아산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아산시 교향악단의 디즈니 명곡 오케스트라 연주를 비롯해 주지 경진 스님과 박선환 연주자의 가야금 이중주, 초청 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영암 도갑사가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경내 일원에서 제21회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도선국사 탄신 1199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예술제는 국사의 비보사상과 자비정신을 기리고 지역 주민과 불자가 화합하는 축제장으로 마련됐습니다. 도선국사 달해제에는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과 제22교구본사 대응사 주지 법사

총장스님, 도갑사주지 수관스님 등 사부대 중 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도갑사는 다례제와 함께 수미왕사 학술대회를 비롯해 아름다운 동행에 자비나눔 짜장 공양, 산사 음악회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9월 21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줘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오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0: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1: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이리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소 미구 미구니

아닌 능사팔 연등이 도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원건자법안이묘원자우복이 설명이항의에 청종옹의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조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 제업실계소멸 불법문종 신심경고 발보리심영불 대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부모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부모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대원 부모사

법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추리 왕환 상봉 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면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소상고월복해 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3: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어둠 속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6: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 포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 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 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2: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월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수원 봉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봉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봉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산신중주림신 주야 신중주가신 주하

삼바이안주야신 보덕정광주야신 회목관찰용생신 보구중생묘덕신 석점험매주야신 소일체주야신

경성착양신서제 초발심시변정간자여 시국토에 심연미로잖아. 지방 3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듯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하야 기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같고 닦아쓰리 같이 엄한 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반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과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0: BTN 부따웨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부따회가 함께합니다.
1: 태법장

부정업주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문수보살 옷자지나나라 파짜나라 파짜나라 파짜나 문수보살 대의덕심주 오마미라흥 가자라 오마미라흥 가자라 오마미라흥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지난 옴바라니 바라니따야 사바 옴바라니 바라니따야 사바 옴바라니 바라니따야 사바 예원성치지난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대야 시베음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동 장기절을 올리고 시극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장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0: 아버니 불.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스님! 죄송합니다. 네, 스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또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6: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배경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산책.
1: 명심, 날마다 환희롭게. 일월여 벽천, 해와 달은 푸른 하늘과 함께하고, 창해 동대지, 푸른 바다는 대지와 함께하네. 인생 부불례, 인생은 한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나니. 일일활환시, 날마다 날마다 환희롭게 살아가자.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0: K-POP 데모논터스의 호랑이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더.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2: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앉습니다. 곧게 안정되게 그리고 평안하게 앉습니다. 크게 세번 깊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며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말씀 들숨 날숨 이제 명령하거나 생각하는 호흡이 아니라 자연히 드나드는 호흡을 가만히 지켜만 봅니다. 생각이 나면 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몸과 함께 호흡이 평안해지면 마음 또한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로 접어듭니다. 고요합니다.

우주의 현상과 본질은 두루 융화되어 두 가지 모습이 없나니 원인과 조건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질 뿐 그 본질은 항상 고요하더라.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모든 경계가 끊겼으니 다른 경계가 아님을 깨달은 지혜로만 알 수 있다네. 미세한 티끌 하나에도 우리를 이루는 DNA 업보는 물론 대우주의 원리까지도 들어있고 모든 티끌 속이 또한 이와 같다네. 셀 수 없이 긴 세월도 한 생각이요 순간이 곧 한량없는 연급이라 서로 읽히고 슬켜 복잡한 듯 하지만 혼란 없이 정연하게 따로 나뉘어져 이루어졌네. 고통과 행복은 동전의 양면이요 본질과 현상 또한 분별되지 않는 듯 모호하니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가려거든 망상을 쉬지 않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네. 마침내는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중도의 길에 들어서게 되니 예로부터 고요한 평정심을 이룬 자를 깨달은 자라 하더라.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명상총협회 이용태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이 진짜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세상, 유니버스일까요? 아니면 가상의 새로운 공간, 메타버스일까요? 유식 불교의 입장에서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몇 해 전 일론 머스크가 SNS에 올린 글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곤 했습니다.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 아닐 확률은 10억분의 1이다라는 말 때문이었죠. 자,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4차로 이어오면서 정보혁신, 디지털 미디어가 만들어낸 새로운 환경은 기계 로봇에 이어서 빅데이터

AI라는 용어들로 점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대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낸 공간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이죠. 메타버스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가상의 3차원 활동 공간이라. 하지만 종전의 가상 공간, 3D 공간은 게임과 같이 그냥 끝나버리고 현실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메타버스는 가상의 공간이지만 각각의 참여에 의해서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가 현실로 연결된다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이란 과학적 인과 법칙에 근거해서 추정해보는 가상의 공간 또는 현상 정도로 설명해 볼 수 있겠죠. 네, 과학의 기초공식, 수학의 기초공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Y는 FX라는 함수관계로 설명이 될 듯합니다. 네, 인연의 법칙이 과학의 법칙하고도 그대로 상통합니다. 다를 수가 없죠. 하나니까. 네, 연이라는 환경, F라는 함수에다가 X라는 각자의 행위, 원인 행위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Y라는 함수 관계로 풀어낸 거라고 할 수 있죠. 인보, 네, 인과 응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원인 연기라는 설명으로도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란 이 시뮬레이션에 기초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사물을 보았을 때 오감을 통해서 머릿속에 들어와서 머리에서 분석, 해석한 결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는 그 세상이 구현되는 거죠. 시뮬레이션, 컴퓨터 기술 또한 인간의 인지작용, 인시작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유니버스라는 세상과 컴퓨터가 만들어낸 메타버스라는 공간의 프로세스는 다르지 아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우선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표현을 메타버스에서는 씁니다. 네, AI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들로 이루어진 빅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할 때 어떻게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죠? 네, 오감이죠. 눈, 네, 귀, 코, 혀, 그리고 손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메타버스에서는 AI가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뭔가 솔루션을, 결과치를 만들어내죠. 네, 요게 우리의 두뇌 작용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우리 뇌가 분석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란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통해서 누가 했다? 내 마음이, 뇌가 그려낸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어머니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는 얼마 정도 정확할까? 네, AI가 AI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가 중요한 거죠. 네,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 풍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인지해서 받아들이는 오감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죠, 과학적으로. 네, 우선 우리가 보는 빛은 절대빛이 100이라면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빛은, 볼 수 있는 빛은 단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소리는 어떨까요? 소리는 더하죠. 네, 절대 음파 속에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대역은 불과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5%밖에 안 되는 시각이라는 정보와 1%밖에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나머지는 뭐가 했죠? 뇌가 만들어낸 거죠. 추정을 한 거죠. 컴퓨터가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들어가듯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어떻게 되느냐?
유식 불교에서 우리는 팔식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우선 말씀드렸던 대로 다섯 가지 각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였어요. 네, 그 다음에 이 66번째 인식, 뇌가 해석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해석을 합니다. 자,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왜곡, 오류 현상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돼요. 어떻게? 자, 육식에 이은 칠식을 우리는 유식불교에서는 말라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본 거예요. 굉장히 왜곡, 편견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네, 팔식이 등장합니다. 팔식을 유식계에서는 아래야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래야식. 네, DNA라고 보면 됩니다. 인류가 600만 년전 유인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내가 존재할 때까지 엄청난 진화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DNA에 저장되어 있는 무의식의 습관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 또한 엄청난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95%밖에 안 되는 이미지라는 정보, 95%를 보지 못하고 99%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받아들여서 만들어낸 그 그림이 진짜라고 볼수 있을까요? 차라리 컴퓨터가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로 해석한 게 우리가 보는 세상보다 더 현실에 진짜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는 세상이란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말라식, 내 중심의 편견이나 주관이 들어가서 내가 본 것만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과연 그럴까요? 100점 만점에서 전부 다 맞춰도 5점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다가, 경상도 표준말로는 겐또 그러죠. 네. 연필 굴리기 해가지고, 이렇게 추정해서 만들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네. 어차피, 10점을 넘지 않겠죠. 네, 그런데도 옳다고 우기는,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것만이 다가 아니죠.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유식불교에서 또 가라사대 일수사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의 물인데 어떤 세상에서는, 천상의 세계에서는 보석으로 보이고, 인간의 세상에서는 맛있는 물로 보이고, 물고기는 살아가는 세상으로 보고, 아귀들은 피구름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저는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차원에 대한 설명으로 바꾸어 들어갑니다. 자, 차원. 우리가 공간의 개념을 설명할 때 어떻게 가죠? 네. 1차원. 1차원은 뭐가 1차원이죠? 연기로 연결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연기. 최초의 시작은 뭡니까? 138억 년 전, 이 지구별이 생겨나기 전에 우주가 태동될 때 최초의 한 점에서부터 빅뱅이 일어나면서 점점 점들에 의해 가지고 은하계, 우주, 태양계, 지구에 이르기까지 많은 점의 연결이 있었습니다. 자, 1차원. 점과 점의 연결. 선을 1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조금 차원을 높여보겠습니다. 자, 2차원은 뭐죠? 네, 선과 선이 연결됩니다. 선과 선이 연결되면 뭐가 되죠? 네, 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지만 불과 4,500년 전만 하더라도 인간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 면, 2차원적인 면의 사상에 갇혀 있었던 거죠. 평평하니까 어떻게 돼요? 끝에 가면 떨어져 죽겠죠. 이게 우리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네.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별들이, 우주가 돈다라고 생각했던 지동설,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 지금 보면 어처구니 짝이 없습니다. 근데 평면에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옳다라는 생각에 가로잡혀서 다른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차원의 공간에서 말이 되는가를 볼까요? 네, 3차원은 뭐죠? 면과 면의 연결. 뭐가 되죠?
공간

입체라는 3차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3차원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까요? 네. 면에, 이 면에서만 있는 게 달까요?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면들로 공간이 채워져 있죠. 이 면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아래, 위, 좌 다 나타나게 되죠. 네.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3차원을 넘어 4차원 공간에 대해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4차원은 뭘까요? 공간의 이 3차원이라면 4차원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과거의 공간, 현재의 공간, 미래의 공간. 자, 어떻게 돼요? 지금 이 공간이지만 어제로 돌아가게 되면 저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이 공간에 제가 있지만 다음 순간 저는 이 공간에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네, 다른 차원이다라는 거죠. 네, 부처님께서 우리가 불경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표현이 시방 3세 부처님과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서 시방이란 열 가지 방향입니다. 어떻게 열 가지 방향이 나오죠? 사방이라고 그러죠. 동서남북. 거기에다가 중간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사유. 그럼 여덟 개가 나오죠. 여덟 개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3차원 입체가 되죠? 아래, 위. 이래서 열 개의 방향. 시방입니다. 정말 오래전에서부터 제대로 보신 겁니다.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끝나지 않고 시방 3세라고 해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개념. 이미 4차원 공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제대로 본질을 보자는 게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그 본질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는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순간 갇혀버려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멈추고 비우고 단디 봐라 보이나. 네, 보니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좌도 우도 보이고 어제도 보이고 오늘도 보이고 내일도 볼 수 있는 그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불구하고 세상은 밖에만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밖과의 도전을 하고 밖과의 경쟁만을 합니다. 진정한 힘은, 진정한 깨달음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네, 환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네,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이 세상에 못 그려내는 그림이 없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 법구경 표현을 빌면 이렇게 세상은 내 마음이 그려낸 그림이다라는 것. 전부 여기서부터 나왔다라는 것. 그럼 뭐부터 해야겠어요? 이것부터 해야 되겠죠. 네, 내 마음부터 제대로 볼 줄 아는, 그래서 매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편견이 아니고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선명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과 4,500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는 납작하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정관념과 편견, 선입견에 갇혀 있었죠. 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차원이 다르니 다른 것들을 본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무조건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네, 과학적으로 공간의 개념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네,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면 다르게 보인다. 일수사견에 대한 제대로 된 관념을 가지고 간다면 그러한 억측, 말도 안 되는 주장이나 고집은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인간들은 소위 말해 진화라는 걸 하게 되었죠. 네, 최초로 인간이 본격적으로 도구를 활용한 역사적인 사건은 신석기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구를 제대로 쓰는 인간이. 거기서부터 인간은 다른 어떤 유의 동물들보다 진화를 거듭하게 되죠. 만물의 영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고 있는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네, 1차 산업혁명은 뭐죠? 네, 기계, 말이나 소의 힘 대신 전기자동차와 같은 기계화를 통해서 1차, 2차 산업혁명,
자동화, 기계화, 자동화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뭘 얻게 됐어요? 이 기계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비로소 뭘 갖게 된다? 여유를 갖게 된다. 그렇죠? 여유를 갖게 된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24시간 죽도록 일해서 한 끼 양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면 기계와 자동화를 통해서 인간들은 많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네, 이 여유로 인해서 생겨난 게 뭐다? 문화, 학술, 예술의 활동.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어졌다라는. 그리스 로마 시대 얘기들을 보면 웃기기 짝이 없죠. 네, 가장 찬타라고 얘기를 하나요? 네, 소수 귀족들은 배터지도록 먹고 토하면서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를 위해서 나머지 대부분들은 추하고 얘기 일을 하는 소 돼지 같은 존재로 희생을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기계가 자동화가 나쁜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네. 그 이후에 일어난 3차, 4차 산업혁명으로 오면서 우리는 육체 노동에 대한 여유를 다음 단계, 네. 정신적인 여유를 갖게 되죠. 네. 와, 뭔가를 외우고 경험치를 정리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힘 빼고 에너지 낭비를, 뭐 낭비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으니까. 네, 그런 과정들에서 가졌던 그 수고들을 또 들게 되죠. 뭐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네,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머릿속에 담아 놓을 수 있는 지식 정보보다 조그만 USB에 도서관, 뭐 요즘은 뭐 도서관, 큰 대형 도서관 전체 장서 양을 요만한 거에 다 담을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지식이라고 그러죠, 그죠? 한때는 지식혁명, 지식경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 뭐가 나와요? 네. 지식정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홍수가 쓸모가 없어지죠. 너무 많아서 뭐가 있는지 몰라. 마치 우리 머릿속에 잡동사니가 가득 들어앉아 있으니 보이지가 않는 거야. 예전에 시골에 가면 정지라고 그러죠. 부엌 위에 다락방 같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들이 물건을 받으면 차곡차곡 챙겨둡니다.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챙겨줍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물건을 정리하면서 쭉 빼고 보니까 야, 저렇게 넓은 공간이었구나라는 걸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들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다? AI. AI란 뭐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죠. 뭐죠? 인공지능. 지능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는 AI 때문에 또 두려워합니다. 오 마이 갓, 내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나 뭐하고 먹고 살지? 일자리를 잃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1, 2차 산업혁명을 지나오면서 기계들의, 로봇들의 우리가 일자리를 뺏겼나요? 아니요. 새로운 일자리,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들로 가치관 이동이 있었던 거예요. 자, AI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 뭐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능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아직 AI가, 기계가 못하고 있는 부분,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혜라고 얘기를 하죠. 지혜. 지혜는 뭐죠? 먹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딱 보니까 아, 유레카! 저거다! 보는 눈, 안목, 지혜. 지혜, 지자는 어떻게 생겼죠? 알지와는 다르죠. 알지 밑에 뭐가 들어가 있죠? 태양, 날이 들어가 있어요. 뭔 말이죠? 태양에 비춰서 훤히 보이니 알라고 할 필요도 없다. 그냥 보이는 거야. 이게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예, 인간에게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지혜, 통찰력이 진정한 인간의 가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계의, AI의 노예가 될 것인가? 게임 속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고통받는, 예.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나오죠? 예, 빨간 약을 먹고
고통받으면서 진실을 알래 아니면 파란 약을

먹고 그냥 즐겁게 해롱 그리면서 살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구속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인류는 지금까지 유인원에서부터 600만 년 전 최초의 유인원에서부터 끊임없는 인과 연의 법칙에 의해서 진화하면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신석기 혁명에서 현대의 4차 산업혁명에 이루어지기까지 슬기롭게 기계를 활용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약, 술에 찌들면 어떻게 되죠? 벗어나질 못하죠. 왜? 노예가 됐으니까. 내가 컨트롤 할 힘을 잃어버린 상태로 접어들였으니까. 근데 명상은 뭐죠? 네. 메디슨이 아니고 메디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약물로 치료하고 약물로 중독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는 자연 면역력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이 모든 것을 가름한다. 보는 것도 내 마음이 만든 거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얘기를 하죠. 네, 마음 공부를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음 먹기 나릅니다.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된 자세로 어디에 임하든 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깨달음의 자세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네, 더욱더 슬기로운 세상이 기다리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먹기에 따라서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재미있는 영어 단어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바라볼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온잡다한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가득 차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니까 impossible이라는 영어 단어를 떠올리게 되죠. I-M-P-O-S-S-I-B-L-E, impossible. 어떻게 impossible을 가능하도록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impossible을 가능하도록 바꿔놓는 것 또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자, I, 내 머릿속에 쉼표를 주고 잠시 쉬어. 네, M 다음에 뭐가 들어갔죠? 스페이스가 들어갔죠. 네. 비운이 머리에 쉼표를 주고 비운이 뭐가 됐어요? I am possible, 가능해져 버렸잖아요. 그죠? 네, 이래서 진정한 창조와 혁신이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네, 멈추고 비움을 통해서 데이원, 네, 초심이라고 그러죠. 초심에서부터 바라보면 무한한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저는 고령화 사회라는 표현보다는 시니어, 고령 노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시니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렇게 사회에 보편화시키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시니어 뭐죠? 네, 주니어, 애들 말고 시니어, 어른다움. 네, 이게 필요한 거다. 과거의 동물의 왕국에서는 젊음만이, 육체적인 힘만이 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돌아봤다시피 이제 동물의 왕국 힘이 지배하는 사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나이가 들면서 암기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암기 왜 하죠? 네, 바로 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건데 진짜 필요한 힘이 뭐죠? 지혜, 통찰력, 세상을 바라보는 눈. 네, 이겁니다. 자, 이런데도 이제는 나는 맛이 갔어. 시니어, 노인이야. 노인이 아니라 시니어. 어른다움은 어디서 나오죠? 지혜에서 나옵니다. 자, 요렇게, 과거 어느 세상보다, 시기보다 시니어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시니어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의 장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뭘 가지고 채우려는 욕심보다는 네, 여유롭다. 여유는 뭐죠? 네, 비우니까 여유로운 거죠. 그죠? 없는 걸 채우는 걸 여유롭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만 내려보자라는, 하나만 비우면 뭐죠?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예, 여유가 생기니 어떻게 해요? 평화롭습니다.
예, 이렇게 평화가 생기니 뭐죠? 주위에 긍정의 에너지, 행복을 스스로 찾고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예, 함께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명상에서 우리가 선명상에서 얘기를 할 때 공, 무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본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다라는 것에 그러니까 집착하면서 거기서부터 분별심이 생겨나고 그 분별심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 고진멸도라고 그러죠. 네, 고통은 집착에서부터 비록되나니라죠. 이 고통을 끊기 위해서 그 집착을 버리기 위한 네, 멸도, 네, 바른 도를 통해 여덟 가지 팔정도를 통해서 그러한 고통을 집착을 멸한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세상이 진짜일까?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시뮬레이션이 아닐 가능성은 10억 분의 1. 달리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절대적인 진짜라는 개념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불교 명상에서, 선명상에서 가리키고자 하는 그 방향하고 일치한다라는. 그래서 세상이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오식을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이 네, 뇌를 통해서 육식 해석을 하고 네, 거기에도 그것도 모자라서 그 부족함에도 모자라서 말라식, 네, 아래야식에 의한 오류와 네, 편견이 들어간 그 웅터리 같은 네, 그 웅터리 같은 그걸 진짜라고 고집하는 그 어리석음을 좀 비우고 차원을 달리해서 바라보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진짜 뭘 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세계에 있다. 그래서 무조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야 뭔가를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 네, 그래서 번뇌망상을 멈추고 네, 비우고 네, 그러니 뭐가 생긴다? 여유가 생겼어. 그 여유가 있으니 내가 여유로우니 모든 것들에 여유롭고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무한의 공간을 만든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우리 마음 공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허상. 메타버스는 가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게임에서 나타나는 공간은 가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진짜다. 내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어처구니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메타버스라는 세상을 통해서 네, 여러분들께 잠시 보여드렸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의 메시지는 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내 마음이 여유로워야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가능한 편한 복장으로 입고 가볍게 몸을 풀어줍니다. 긴장을 풀고 기대감이나 강박감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앉습니다. 상체는 곧게, 팔과 다리는 안정되게 두고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명상 중에 하체에 통증이 오면 다리 위치를 조용히 바꿔줍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드나드는 호흡을 지켜보며 몸과 마음을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줍니다.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에 충실하라. 가장 확실한 진실인 죽음에서부터 거슬러 가면 괴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되풀이하는 생멸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무상함을 알게 되면 매 순간 변하여 고정된 실체가 없는 허상임에도 이미 가버린 곧 지나가게 될 대상에 집착함으로 인해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고통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미련이나 후회, 집착, 기대를 모두 내려놓고 용서와 감사, 사랑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느새 고통은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을 통해 살아있음의 기적과 신비를 느끼고 감사와 사랑으로 행복한 우리들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천천히 눈을 뜨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명상 중에 얻었던 사랑, 용서, 감사로 이웃과 자연을 맞이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가족의 포복 숨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문화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무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제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현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7: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2: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9: 천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0: 추석을 맞아 BTN 불교 TV에서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광호 스님이 추석을 맞아 포항 원법사에서 포항 여성 불교 연합회 김봉순 회장을 만납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속에서 느낀 일상 속 가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와 참된 불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대기 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대전 보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후위기의 실체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해봅니다. 한마음선언 청년회의 작업 등 제작 과정을 1년 동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등 행렬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에 작업 등을 준비하며 고민하고 함께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만나봅니다. 설화산 송암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달빛을 배경으로 디즈니와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잊지 못할 한가위의 추억을 만들어봅니다. 사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건강의 지혜를 네 가지 맛의 철학으로 풀어냅니다. 개호 스님의 절제미, 정관 스님의 조화미, 우관 스님의 자연미, 대안 스님의 균형미를 통해 음식에 담긴 수행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가족과 함께 BTN 불교TV와 함께 풍성한 추석 되세요.
1: 염불 최고 영인 스님, 염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염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의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염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나무석가모니붕. 오늘 모두 행복하십시오. 자, 금강경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는 그 산스크리트 직역을 합니다. 그 직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단어들도 나옵니다. 근데 그대로 그냥 직역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초기 경전 말씀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금강경입니다. 다이아몬드 수트라.

초기 경전에 부처님께서 보석이건 뭐 돌이건 그 금강석, 다이아몬드는 못 자르는 게 없다. 그와 같이 번뇌를 모두 자르듯이 소멸해갖고

그 초월지로 지금 여기에서 마음의 탈과 반야의 탈, 양면의 탈을 이룬다. 그를 금강석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계셔요. 그래서 금강경은 금강석 마음 이렇게 초기 경전에 계십니다. 혹은 금강경을 금강 반야 바라 미타 경이라고도 하죠. 그런 경우엔 다이아몬드 반야로 건너가는 마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반야 바라 미타를 완성 이렇게 쓰죠. 그래서 바냐바라미타 하면 지혜의 완성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단어를 하나씩 나눠보면 바라 건너다, 미타 마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어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금강경을 진행하면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언어를 찾아보지만 언어학자가 아니어서 발음이나 이런 건 틀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어에 관련해서도 조금 상이한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미타 하면 반야의 완성 이러는데 하나하나 직역을 하면 반야로 건너가는 마음, 그리고 이제 금강반야 이렇게 되면은 금강 반야로 건너가는 마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반야. 그리고 여기서 초기 경전에서 반야 완성은 뭐라고 보셨죠? 해탈. 그 반야 완성은 해탈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잠깐 얘기 드리면 반야 완성은 해탈은 100% 행복이다. 그 숫가 파라망 숫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00% 평화다. 불멸이다. 혹은 전지전능이다. 육신통 이상.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강반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전은 그렇게 되는 이치와 방법을 설합니다. 자, 본문 가보겠습니다. 1장.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려졌다. 여기서 수동태로 나왔습니다. 물론 산스크리트어가 많은 경우에 수동태이고 도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일정분 뜻이 있습니다. 우리 듣는다 보통 이러죠. 눈으로 한번 얘기해 봅니다. 본다. 보여진다. 비추인다. 봄. 이게 뜻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본다 할 때

때는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요. 보여진다는 뭐죠? 보여진다는 내가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 들어온다. 여기 다 들어온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듣는다가 아니고 듣는다는 건 여기 시끄럽다면 만약에 시끄러운 데에서 특정한 걸 듣고자 주의와 관심을 주는 겁니다. 들려진다라는 거는 내가 사라지면서 그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들려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있으면 사띠가 나오니까 본문에 그때 다시 자세히 얘기합니다. 어느 한때에 세존께서는 슈라와스티의 제타숲 아나타 핀티카 승원에 큰 비구 승가와 더불어 1250인의 비쿠들과 그리고 아주 많은 보살 마하살들과 머무셨다. 그때 참으로 세존께서는 오전에 옷을 입으시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시고 큰 도시 슈라와스티로 탁발하러 들어가셨다. 그때 참으로 세존께서는 슈라와스티 큰 도시에서 탁발을 마치시고 공양을 드신 뒤에 탁발로부터 돌아오셔서 바루와 가사를 거두시고 두 발을 씻으시고 결과부자를 하시고 곧게 몸을 세우시고 얼굴 주위에 사띠를 세우시고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여기서 그 사띠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단어죠. 초기 경전에서는. 그래, 한번 살핍니다. 먼저 그 보통 한자로 할 때 사띠를 확립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그냥 한글로 세웠다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 스탠드. 이 산스크리트 여러 뜻 중에 1번 뜻이 그 서다입니다. 세우다. 그게 한자로 하니까 확립, 확실히 세웠다 아마 이렇게 되겠죠. 사띠를 세운다. 얼굴 주위에. 이게 초기 경전의 말씀이 계시죠. 깅숙가 나무 비유 경입니다. 거기서 부처님께서 큰 성이 있다. 그 성에 여섯 개의 성문, 대문이 있다. 그러니까 성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마다 문지기가 있다. 그 문이 여섯 개가 저거예요. 눈, 귀, 코, 혀, 몸, 의근, 마음. 전부 어디에 있나요? 얼굴. 얼굴 주위에 있습니다. 여섯 개의 문이. 그래, 얼굴 주위에

사띠, 그 대문,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다 그러셨습니다. 문지기가 대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답니다. 문지기를 세워서 유익한 거는 성 안에 들어가게 하고 해로운 건 막는다. 이게 문지기 역할이에요. 이해되시죠? 금방. 그렇게 계시는데 여 경에는 안 계시지만 문지기가 성문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예? 네? 도둑 맞아. 성 안이 다 털려요. 문지기가 성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 경에는 안 계셔요. 문지기가 마실 나가죠? 아예 없어. 그게 사실은 눈으로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는 거는 문지기가 그나마 지키지도 않고요. 나가는 거예요. 저게 좋아갖고 저거에 나가고. 왜 예전에 잠깐 그 다른 얘기로 해봅니다. 어떤 조사, 무슨 이런 테스팅을 했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관찰하는 게 달라요. 도둑들은 저기 사람이 들어오면 부유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핸드백, 뭐 이런 귀금속 이런 거에 실제로 도트들이 찍혀요.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의와 관심을.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뭐 다 관심사가 다른 거죠. 그런 무슨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문지기가 안 지키고 자기 관심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거에 관련된 경 말씀이 사리자 존자님 말씀입니다.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보인다 그 얘기예요. 시야에 대상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면 그것에 일치하는 식이 일어난다. 분별식이. 이게 일반인들인 거예요. 이렇게 형상이 올 때에 요거 봤다 저거 봤다가 관심을 주는 거죠. 주의와 그때 일치하는 식이 일어난다가 마음이 생겨난다. 그런데 거꾸로 온전한 눈을 갖추었는데 시야의 대상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들에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것들에 일치하는 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 이게 삼매예요. 삼매. 그런데 돌아옵니다. 그러니 문지기가 바깥으로 안 나가고 여기에 딱 있으면 본다가 성립할까요? 아니면 여기가 들어올까요? 대상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겠죠. 나가서 보는 게 아니라. 그때 이게 우리는 보여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건 본다고. 여기 들어올 때는 보여진다고. 그런가요? 이 보여진다가 삼매가 더 되면 비추인다, 봄 이렇게 갑니다. 중간에 하나는 생략했어요.
보여진다 해서 비추인

나의 중간엔 전부 초월한다 라는 오선의 공무변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생략 이유는 여기 얘기를 더 진행할 건 아니에요. 그 아까 앞서서 들려진다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듣는다와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사띠가 눈에도 있고 귀에도 있고 하면은 본다, 듣는다가 아니라 최소한 보여진다, 들려진다, 이렇게 된다. 그리고 무의식은요, 우리 현대 용어로는 의식과 무의식 이렇게 얘기하죠. 무의식은 실제로 우리 모두 무의식은 넓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 무슨 컴퓨터를 보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요. 전기가 나가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업하던 거는 요 가운데 어디쯤인데 실제로 꺼지면은 그 잔상이 이 작업하던 것뿐이 아니라 다 보이죠. 무의식은 다 보고 있었던 거고 의식은 그 주의와 관심을 작업하는 그 부분에만 줬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여기만 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 보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는 그 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제 사람이 좀 다쳤어요. 경찰이 와서 그 옆에 있던 사람한테 여보세요, 차 번호 보셨어요? 그 사람 못 봤습니다. 사람 다치는 거 보느라 못 봤습니다. 그 최면을 걸었어요. 최면에서 번호가 다 나와. 못 본 줄 알았는데요. 무의식에는 다 보여졌던 거지요. 그런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주의와 관심을 이렇게 주는 거 안 하면 본래로도 무의식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의식이 궁극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일단 그 무의식으로 들어간다. 그게 경전으로 본다면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마음이 산매든다에 그 내면으로 향하고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깅숙과 나무 비유경으로 돌아옵니다. 문지기들이 잘 지켜요. 여섯 개의 문을. 그러면 머지않아 이제 두 전령이 온다고 그러셨어요. 두 전령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전령이 온다.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 해탈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끝. 이거고요.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게 가지가지 43가지의 해탈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뭐 팔종도, 칠각지, 뭐가 됐던 사념처. 여기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이게 제일 그 저거예요. 큰 거. 그 두 전령이 이제 옵니다. 와갖고 문지기한테 그래요. 여보, 여보, 왕은 어디 계시오? 그러자 문지기가 성문을 지키는 사띠라는 문지기가, 사띠가 문지기예요. 문지기가 왕은 지금 저 궁궐 안에 광장, 중앙광장 안에 계십니다. 그 중앙광장은 지수화풍 흥물

바람. 부처님께서 이 몸뚱아리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 정의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계도 욕계 색계까지만 흥, 물, 불, 바람으로 이루어졌다 정의 딱 내리셨어요. 아, 정의라는 말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요. 정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들면 안 돼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꾸면 안 돼요. 자, 그 안에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이 누군가요? 식이에요, 식. 아, 식이라는 게 그 12연기에 보면은 맨 처음 제일 위에가 제일 나쁜 친구가 누구죠? 무명. 그 다음이 형성. 샹카라. 그 다음이 식이죠. 이 식을 조금 단어를 우리가 구분하고 이제 더 진행하기 위해선 단어를 좀 만들어야겠어요. 식식하니까 한 글자여서 좀 너무 어떨 땐 이어붙이면 잘 안 들려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분별식이라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경전에 사리자 존자님께서 질문에 답을 하시는 거예요. 분별해서 안다라고 해서 분별식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계셔요. 또는 단어 자체가 그 윈야냐인데 그 위가 분리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된 알미예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분리식 이래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이란 한자를 좀 많이 썼었죠. 분별망상한다 뭐 이럴 때 귀에 익었기 때문에 분별 알미라고 해야 되는데 분별 암 이런 것보다는 분별식 이렇게 해갖고 분별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별식은 12연기의 그 세 번째인 식이다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그 깅숙과 나무 비유경 더 진행하기 전에 분별식을 조금 정리하지요. 이쪽에 알파벳 A라고 하고요. 이쪽에 아닐 B자 BA 또는 앞에 AN이 붙었습니다. 영어로는 안이라고 읽어요. 한글과 같아요. 안에이. 한글로 안에이 하면 뭔 뜻이죠? A가 아니다 그거죠? 똑같습니다. 산스크리트. 보통은 그 반대말을 얘기해요. A의 반대말. 자, 분별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까 스스로 자체가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죠. VI가 위. 스스로가 분리되어 있어요. 이미 두 개로. 식 자체가. 식의 가장 기본 단위가 이 두 개, 반대의 두 개로 한 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얘가 일어나서 바깥을 분별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으로 애초에 조합이 됐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밖에를 나누어 갖고. 그래서 요거를 미리 잘 염두에 두시면 후반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금강경에. 그러면 자체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애는 궁극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궁극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게 행복이라고 그러면 반대말이 뭐죠? 안행복인데 우리 흔히 이걸 뭐라고 그러죠? 괴로움이라고 그래요. 경전에 이거예요. 괴로움, 두카, 쑥카, 행복. 행복의 퍼센트가 95%가 되면 괴로움은 어떻게 되죠? 5%만 남는 거예요. 행복 99, 괴로움은 1%. 제로섬입니다. 합이 100이어야 돼요. 행복 100이면 괴로움은 0.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있는 한 괴로움이 0이 되는 수가 있나요? 없어. 행복 100이 되려면 스스로 일단 전체자가 돼야 돼요. 공성이. 돌아와 자기 스스로가 이미 반쪽짜리로 분열되어 있으면 이런 건 전부 궁극일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식은 삼매의 경지에서 어디까지, 어느 세계까지 있다고 하셨죠? 무소유처까지만 있다, 식은. 그 이상의 비상비비상처, 해탈, 상수멸까지 가는 데는 식이 없다. 그래, 식을 먼저 잠깐 정리했어요. 그런데 지금 왕은 어디 계시오 그랬어요. 전령이. 그 똑똑한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엄청난 전령이. 아니 똑똑한데 왕이 어딨냐. 왕이면 대장 아니오 궁극. 왕은 식은 분별식은 존재한테 인간한테는 뭐다? 왕이다. 근데 해탈이라는 전체로 볼 때는 뭐다? 궁극이 아니다. 존재한테는 왕이다예요. 이 대목이 중요한 게 그래서 존재는 이 이상이 없을 거야 라고 여기는 거예요. 존재한테는 슬프게도 그게 왕이거든. 자기가 그게 전부인데 그 이상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왕이 알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왕이 자기 위에 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지. 그건 쿠데타로 보이는 거예요. 역모로. 그래서 있다고 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있으면 전쟁 내갖고 없애버려야죠. 그래 모든 존재들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 여하간 돌아와 왕은 어디 계시오 하니까 저기 안에 계십니다. 지수와풍. 그래서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왕한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고 들어갔던 길로 돌아 나온다. 이게 경전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내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라고 비유한 건 열반에 대한 얘기다. 들어간 길로 돌아 나온다에 들어간 길은 팔종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팔종도다 먼저 얘기를 드리면 여덟 가지의 바른 길에서 사띠가 어디에 있었죠? 문지기가? 일곱 번째 있죠? 여덟 번째는 삼매죠. 삼매를 하기 위해서 앞에 일곱 가지는 필수품이다 경에 계십니다. 삼매를 하기 위해서 앞에 사띠까지 일곱 개를 했다 그렇게도 계셔요. 또는 예, 거기까지만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사띠는 문지기는 좀 전에 삼매를 하기 위한 전초전인 거예요. 문지기가 성문에 잘 서 있어야 잘 서서 세월 지나야 딱 서 있어야 나중에 삼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삼매 들어가는 과정 설명드렸어요.

시야에 대상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삼매예요. 그러니까 사띠가 늘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문지기가. 그러면 사람에 따라 다르죠. 누군 정말 열심히 잘 지키면 일주일 있다 삼매가 들어갈 거고, 누군 뭐 7년이 걸릴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삼매와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들어갑니다. 팔 정도로 여덟 개를 잘 닦아떼는 거죠. 사띠까지를 잘 닦으니까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삼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은 열반에 대해서 전달했다 부처님께서 하시잖아요. 열반에 대해서 뭘 전달했을까요? 물론 12연기 사성제 다 설하셨겠죠. 근데 삼매가 되면 그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분별식한테. 너가 궁극이 아니래. 삼매가 들어가서 그 얘기합니다. 너가 궁극이 아니라는데? 왕한테. 물론 이건 열반 전체 얘기 중에 부분이죠. 그럼 왕이 이제 거기서부터 의문을 갖기 시작하겠죠. 거기에 삼매만 들어간 게 아니라 윗바사나까지 들어갔으니 윗바사나는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형성된 거라는 거는 아까 식처럼 형성이 두 개 이상이 모여진입니다. 이거 두 개죠. 그런데 이 두 개가 반대입니까? 지금 형성을 하려면요, 애초에 두 개는 반대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개가 더 생기면 세 개가 되면 이제 엄청나게 변형이 일나는데 그 얘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건 수학 찾아봐도 나와요. 세 개가 되면 계산 불가가 됩니다. 변형이 무궁무진 벌어지기 때문에. 여하간 애초에 기본 안상은 두 개인데 형성도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형성을 하려면 자세한 얘기는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할 텐데, 윗바사나가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왕한테 두 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거는 변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개로 되면 변합니까? 변해요. 여기에 지금 태극무늬로 안 그렸는데 그 한국의 태극이 이렇게 있죠. 가운데가 이거 퍼센트가 서로 변환되는 거예요. 아까 5대5였다가 6대4 뭐 이런 식으로. 그 형성된 거는 변한다, 무상하다. 무상한 거는 괴로움과 행복을 오락가락하니까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있다.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무상하고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따가 아니다. 초기 경전이 이렇게 계신 거예요. 이 뒷부분 설명하려면 또 몇 시간이기 때문에 설명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얘기인즉슨 형성된 거는 궁극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괴로움이 있다. 그걸 왕한테 얘기해버린 거예요. 분별식한테. 그대는 형성된 거야 그러고. 직격탄을 날렸네. 왕한테. 그대는 형성된 거기 때문에.

궁극의 왕이 아니야 그래 버렸네요. 그대는 괴로움도 있잖아 라고 해버렸네요. 그래 여러 가지로 삼매와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들어갔으니 그래서 그 분별식한테 왕한테 열반에 대해서 보고를 했으니 왕은 이제 최초로 혼란스럽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깅스과나무 비유 경인데요. 이 사띠가 좀 전에 이제 눈에 세워지고 귀에 세워지고 전부 전달됐죠. 이 사띠가 세 번째 삼매에서도 나오고 네 번째 삼매에서도 나와요. 다섯 번째 삼매부터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다섯 번째 삼매에는 몸뚱아리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몸에 사띠를 세워야 되는데 몸뚱아리가 없으니까 세울 곳이 없죠. 자, 그래서 혹시 사띠가 삼매가 되고도 나오니까 많은 이들이 혼동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지? 하고 그 왜 그러지는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일단 사띠의 위치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경 전체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그 상위타 니카야에서 해탈하려면 무의도다. 무형성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12연기의 두 번째인 형성. 형성이 소멸하면 무명이 소멸하고 해탈하죠. 그래서 해탈하려면은 형성을 없애라. 무형성은 탐진치의 소멸이다. 탐진치의 소멸이 해탈이다라는 건 웬만하면 다 아시죠. 이게 이치고요. 이건 그냥 이치입니다. 이 이치로 해탈할 수는 없어요. 이제 여기에 플러스 방법이 있어야겠죠. 팔정도도 이치와 방법이 결합된 거예요. 돌아와. 방법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두 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삼매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덟 개 삼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 그냥 사마타 닦아라 하면 보통 닦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닦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삼매도 이제 강론으로 쭉 펼치셔요. 다만 여기서 이제 43가지가 더 나오는데 다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띠뿐이 아니라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거론하는 43가지는 84,000 경전의 전부예요. 그거 플러스 자비이사, 이 43가지엔 자비이사 3면 빠졌어요. 그거 플러스 자비이사 하면은 경에 나오는 3면은 전부 나왔다. 혹은 누군가 그럴지도 몰라요. 아우, 좀 다른 것들도 있던데요. 좀 다르게 변형한 게 있어요. 근데 전부 여기에 포섭이 되는 겁니다. 지금 거론할. 그래서 이걸 한번 설명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 진행하기 전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해서 앞으로 윗바사나라는 용어는 43가지 중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니 그렇게 중요하다며

왜한 번도 안 나옵니까? 그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전부 다 산매 얘기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나하나 경입니다. 이제 한 경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경 세 가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있는 산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는 산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 둘 다 없는 산매. 이렇게 하나의 경이 끝납니다.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뭐 몇 시간씩 이걸 법문을 했는데 그 사유에 보시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은 공안산매, 표상 없는 산매, 원함 없는 산매. 이 중에 두 번째인 표상 없는 산매는 잘 여겨두시기 바랍니다. 금강경에 이제 뒤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표상 없는 산매 두 번째. 이렇게 하고는 지금 산매 여섯 개 나왔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념처입니다. 신수심법. 몸, 느낌, 인식, 마음, 법. 이건데요. 이 사념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 대념처경 보셨죠? 유명하지요. 대념처경을 한번 보시고 이 사념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구트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내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업 얘기를 좀 지난 시간에들 했죠. 업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우리 불자님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이 업 이야기, 업보 이야기, 과보 이야기, 인과응보 이야기, 또 계율 이야기,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은 좀 부담을 좀 느끼는 게 있어요. 매일 듣는 소리, 아는 소리. 그런데 알고서 실천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불교는요, 인과응보, 씨뿌린 대로 거둔다. 네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지? 그거에 따라서 씨뿌려져서 과가 좋은 업으로면 좋게 당신한테 행복하게 오고, 나쁜 업으로 지면은 괴로운 업보를 받는다는 건데, 여러분이 업 얘기할 때 자꾸 그 괴로운 거 업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업을 지면, 선근공덕을 하면 그게 복이 돼서 나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업으로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업으로. 그러니까 운력을 하고 왔어. 봉사를 하고 왔어. 그런데 이 업이 나한테 커다란 뻥치기의 업보가 돼서 나한테 보답이 온다는 걸 생각하시고, 계율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율 이야기도 지키지 못할 거 그냥 뭐 계율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계율은 절대 필요합니다. 계정의 사막, 계정의 사막. 계율을 지켜야 선정에 들 수가 있다. 선정에 들어야 지혜가 열린다. 그래서 수행 체계에서는 계율을 무시하고는 있을 수 없어요.

있어요. 다만 복을 짓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공덕을 짓는 데는 계율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지 하지만 모든 공덕을 짓는 데도 청정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과부를 받는 순서, 내가 무거운 업을 지었는데, 선업, 좋은 일을 무게감 있는 좋은 성공문덕을 지었느냐, 아주 최악의 경우, 뭐, 누구를 뭐, 모함하고 때리고 막 그냥 해롭게 끼치고 사기치고 했는 업이냐, 이걸 무거운 업, 그러니까 과부를 받는 순서에 대한 말씀인데, 첫 번째 결과를 생산한 순서에 따른 분류라고 썼죠. 결과를 내가 씨 뿌렸는데 결과를 생산한다는 것은 씨앗 뿌렸는데 농사가 망친 게 아니고 결실을 거둬서 생산해서 창고에 쌓아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부를 받는다는 것은 농사를 지었는데 금년도 같이 날이 뜨거워서 다 말라 비틀어 죽었다 하는 이건 결과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업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결과를 생산하는 순서에 따른 그걸 나눠봤는데 무거운 업이 제일 먼저 업을 받는다. 그러니까 업을 막 약한 업, 강한 업, 좋은 업, 나쁜 업을 하는데 무겁게, 무거운 업이라는 건좀 뒤에 설명할게요. 두 번째, 습관적으로 지은 업. 우리가 습관적인 거, 이게 관습,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거짓말도 자꾸 허비로 놓으면 자꾸 거짓말쟁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간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두 번째, 세 번째,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 죽을 때 되어서, 임종시에 자기의 생각의 업.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미 지은 업인데, 오늘 이한 시간 동안에는, 그 무거운 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떠한 업이 먼저 과보를 받느냐 하니까 첫 번째, 무거운 업이 제일 먼저 과보를 받는다. 많은 업중 중에서 재생 연결식을 일으키는 생산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업이 무거운 업이다. 재생 연결식으로 생산한다. 재생 연결식이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데 연결된다. 연결되는 업이 있고 연결 안 되는 업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지은 업은 전부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생 연결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좀 외워두세요. 재생 연결식으로 생산되는 식. 자, 무거운 업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데 이어진다, 상속된다, 연결된다. 생산으로 과부로서 돌아온다.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것이 생산된다. 선업이면 행복의 생산업이 올 거고, 과가 올 거고, 불선업, 착하지 않은 악업이면은 불행한 생산업이 나한테 과보로 올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업에 대해서 먼저 이것이 제일 먼저 다음 생에, 내 생에 다시 태어나는데 연결되는 시기에 가장 큰 업이 무거운 업이다. 무거운 업은 여러분들 악업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업과 악업을 나눠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는 긍정적으로 선업만 생각하세요. 악업만 생각하면 무거워요. 업력이만 나오면. 그래서 무거운 업 하나만 있을 때는 항상 큰 힘을 가진 내 생에 과부를 받게 만든 업이 된다. 무거운 업이 여러분들이 누굴 뭐 시켜서 살인했어요. 그럼 다른 업은요, 그저 필요 없어요. 무조건 다음 생에 재생 연결되는데 너는 무간지옥이야. 나올 수가 없어. 그걸로 결정내요. 그건 뭐 적당히 조건을 뭐 만들어서 바뀔 수도 없고 이 저.

살생업 이런 것은, 살인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적으로, 뭐, 늦게 받고, 무슨 타협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무거운 업 하나 큰 것만 있을 때는 조그만 업은 거기에 뭐, 내밀고 좋은 일 조금 했다 해도 믿게 되지 않아요. 내 생에 과부를 받게 만드는 업이 된다. 내 생에 아주 행복한 상태로 태어나게 하거나, 내 생에 아주 불행하게 태어나게 하는 것과 같은 큰 결과로 무거운 업은 나타난다는 이야기. 무거운 업의 과보는 피할 수 없다. 다른 건 피할 수 있어요. 의도적인 거 아닌 것은. 그런데 의도적인 업을 좀, 무거운 업은 의도적인 업이라고서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업이 해로운 업인 거나 남한테 유익되는 거. 그래서 불자들은 내가 하는 말하고 생각과 행동하는 행위가 남한테 독가스를 품는 해로운 짓이냐, 요익 중생, 모든 중생들에게 유익한 말과 행동과 생각이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 생에 과부를 받는 업으로 이제 해롭거나 유익하거나 무거운 업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다른 무거운 업은 과부를 만드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기한 효과가 있는 업이 된다. 자, 무거운 업은 과부를 만드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무거운 업은 이 생에서 안 받으면 다음 생에 안 받으면 그 다음 생, 언제나 익으면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받는다. 무기한으로 효과가 있는 업이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 무거운 업에서요, 말씀드릴 것은 부처님 말씀하신 무거운 업, 오욕제. 오욕제가 이게 이제 불선업, 선하지 않은 업인데, 오욕제는 다섯 가지 아주 역질적인 업을 오욕제라고 그러는데, 또 여섯 가지로 부처님 말씀하고 계세요. 다음 생에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업이다. 그래서 오무간업이라고 그래요. 다섯 가지로 무간업에 떨어진다. 무간지옥은 무기징역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오무간업을 지으면 설사 선정을 얻었다 해도 공부를 잘해서 선정을 얻었다는 건 선정바라밀를 어느 정도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 선업이 다음 생에 생산하는 업이 되지 못한다. 그럼 내가 오욕제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래도 내 오욕제는 지었지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선정을 닦아서 나름대로 뭐 깨달음도 있어. 그런데 오욕제를 지은 건 너무 무거운 업이 돼가지고 좋은 일 조금 한 거는 거기에 명함을 내밀 수가 없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 그런 오욕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머니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인데 여기서는 해를 가하는 게 여러 가지 거예요. 어머니를 뭐한대 때린 것도 해를 끼치는 건데, 여기서는 오욕죄는 그 어머니 부모를 살해한 그런 가혹한 행위를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를 먼저 안 하고 어머니를 먼저 했느냐 하면은, 그 아사세 왕이, 빈비사라 왕의 왕자, 아세세 왕인 아자타사뚜가 이제 어머니까지 아버지의 그 감옥살이 하는데 도움을 줬다 해서, 뒤에 말씀드릴게요. 도움 드렸다 해서 어머니까지 살해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모든 대신들이 이 세상에 아버지를 해치고 임금이 된 사람이 있지만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해서, 그래서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하려고 하다가 행위를 멈추거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아버지에게 해를 살해를 한 행위, 아라한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 아라한은 우리가 성불하십시오, 대승불교에서.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수행사과, 사상팔배. 제가 불수념, 법수념, 성스님 얘기할 때, 삼보 얘기할 때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라한은 우리가 대승불교 얘기하는 성불자리나 똑같습니다. 아라한 최고의 자리. 뒤에 또 계속 말씀 여기 이제 나올 거예요. 아라한에게 해를 가하는 해. 아라한이를 죽인 행위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여래에 피를 흘리게 하는 행위. 여래에게 피를 흘리게 했다. 제받았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제받았다가 부처님에 의해서 많은 수행을 해서 과를 얻어서 자기가 부처의 교단의 주인이 되고자 부처님을 해치고자 하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어느 길을 가려면 그 길을 꼭 지나가야 되는데 산 위에서 있다가 바위를 막 굴립니다. 부처님 돌아가셔야 자기가 교주 노릇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을 굴렸는데 그 돌이 굴려가다가 부처님을 그냥 치고 나간 게 아니라 발등을 살짝 거치고 굴러갔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했어요, 부처님 발에. 그래서 오역죄입니다. 부처님의 몸에 피를 흘리게 한 행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상가를 분열시키는 행위인데요. 여기에 우리 불자들은 좀, 여기 네 번째까지는 여러분들 거의 여기서는 벗어날 거예요. 거의 다. 99.9%가. 근데 상가를 분열시키는 행위.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우바세, 우바이.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이거 사부대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상가, 청정 상가, 수행하는 단체.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청신사, 청신녀, 우바이, 우바세, 비구, 비구니. 상가를 분열시키는 행위인데요. 이건 법망경에 나와요. 법망경, 법망경도 여기가 나왔으니까. 이, 저, 십중대계에 나오는데,

대승법만경이라고 대승법만경. 이건 그 사분율 250개, 358개 이런 비구 비구니 이런 계의가 아니고 대승보살계. 이건 비구 비구니 모든 우바세 우바이 모든 사부대중이 전부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보살님들도 보살계 받잖아요. 윤달에 많이 받죠. 보살계 받을 때 48개를 받는데 이 대승보살계는 48개인데 10가지 중계 10중 4개 10가지 무거운 대계, 여기도 지금 무거운 업을 얘기하면서 오육계가 몇개 나왔는데, 법만경에 10중 대계 10가지하고 나머지 10중 경계, 갑을 경자 48가지. 그래서 48개를 받거든요. 이게 우리 보살님들이 받는, 이건 비구 스님도 받아야 되고, 비구니 스님도 받아야 되고, 남자 신도 예전에서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사분율에 가면은 비구 250개, 비구니 358개 이런 것은 스님들만 받는 게인데, 이 법만경의 십중대계에서 사부대중의 상가를 분열시키는 파괴하는 상가를 분열시키는 행위는 오역제에 들어간다. 이건 무관지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 이건 가볍게 생각해요. 그 절에 나가면 무선은 그절 여러분들의 신도로서 그 절의 불자야 원찰로서 그러면 그 절에 의해서 모든

화합하고 같이 동사섭으로 수행을 같이 나가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할지언정 주지스님이든 부전스님이든 사무자이든 공양주든 밖에 처사든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여러분들 조반들끼리 말과 행동에서 그 서로 그 저기 무음무등계가 무음나무란다고 당신의 허물이 많으면서도 다른 불자들 말씀을 많이 아세요. 많이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자취에 가서 얘기를 하든 남 얘기만 할게 없다고 그러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이 그 화합승단, 부처님 화합승단이 이게 상가가 화합승단이에요. 청경이 수행하는 승단을 화합승가라고 그러거든요. 상가라고 그러거든. 승가라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합을 깨는 언행은 하지 말자. 왜? 오욕제에 들어가서 무간업에 깨진다. 이거 지금 부모 돌아가시게 하고 아람 죽이고 열애에 피를 흘리게 행위는 여러분 여기서는 다 벗어나요. 그런데 여기에 법망행 십중대계도 나와요. 법망행은 또 구마라지 번역가의 최고의 구역, 신역은 현자이고 그분이 이제 법망행도 번역한 거예요. 그냥 뭐 중국에서 만들어 위경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파, 십중대계, 가장 무거운 업 중에서 열 가지 무거운 주 중에서 상가를 화합을 파한 것을 엄청나게 무겁게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말씀 더 짚고 넘어가는 건 화합하는 말, 화합하는 말은 사부대중이 쉽지 않아요, 이게. 주지 허물도 얘기할 수 있고, 허물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식구들 다. 절 식구를 했던, 뭐, 신도를 됐던. 그런데 화합을 깰 정도의 그런 언행은 하지 말자. 응? 조그만 거 봤으면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상기시켜가지고 크게 뻥튀로 만들어가지고 화합을 깰수 있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제가 요즘 이 말씀 많이 쓰는데, 여섯 가지 안이비설신의로, 여섯 가지, 안이비설신의가 여섯 가지 도적놈이라고 제가 표현을 쓰는데, 막 눈은 그렇잖아요. 눈, 귀, 코, 막 이, 몸, 이런 것을. 그런데, 이거 의식 세계에서 나타나는 말과 행위, 의식 세계에서 다루는 거. 다시 말해서, 눈으로, 소리로, 귀로 듣고, 냄새 맡고, 이건 아니고, 이건 기고, 이건 싫고, 이건 좋고, 생각도 너는 좋고, 나는 나쁘게 해서 화합을 깨는 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야의 지혜심 입장에서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응? 의식의 안목을 가지고 사람과 현상을 보지 말고, 반야에 이 반야바라밀따로 열반에 들고 모든 고통에서 사라진다고 반야신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 세계에서의 사부대중 얘기를 하지 말고 반야 공성 반야의 입장에서 연기 입장에서 공 입장에서 중도 입장에서 함께 화합하고 살아야 공존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꽃으로 장엄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연화장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게 불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 말과 행동을 하자는 것을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에는 견고한 사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사견이요. 이게 사뗄자 사견도 되지만, 이 개인 사견. 사견. 특히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부처님 말씀을 논할 때, 사뗄자 사견을 논하지 말고, 개인적인 사견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반하는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얘기도 안 되고, 여기는 사견이라는 건

또 법문할 때도 사견을 얘기하면 안 되고, 죽음의 순간에 업의 작용을 부정하는 사견. 죽음의 순간에도 선인성과 악인악과 인과응보를 죽음의 임종 시에는 나무아미타불만 불러도 모지, 부처님만 떠올려도 모지른 판에, 아이, 죽는 순간에도 아, 인과응보는 없어. 죽으면 다 그만이야, 끝이야. 어? 그러니까 억울해서 죽겠어. 내가 사한 것이 원한만 지우고 가고 한만 남기고 가. 이런 업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욕기담이 여섯 번째 이제 견고한 사견을 지니는 경우를 넣었는데, 죽음의 순간에 나는 원통해서 그 사람 인수 못 갖고 죽어서 안 돼. 이런 생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 윤회는 없다 등등. 윤회는 없어. 내가 다시 이런 원하는 데 마음을 비우고 가야 좋게 태어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요. 그래서 육욕제, 육욕제, 오욕제가 아니라 육욕제는 반드시 무간조에 간다. 부처님이 진리의 말씀을 역린하는 말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욕제는 조정될 수 없어. 육욕제는 조정이 될수 없어. 너와 나와의 화합, 서로 만나서 한번 화해도 하고 조정해보자. 이게 안 된다. 무조건 무간지옥이다. 시간에 끼어듦이 없이 결과가 나타난다. 오욕제는 무조건 오고 시간에 끼어듦이 없이, 시간과 관계없이 금방 받거나, 응? 앙굴마라 같은 분은 살아서 생암죽에 빠지잖아요. 금방 오욕제 져가지고. 응? 99분 그 손가락 잘라가지고 살인하는 바람에 살아서 생암죽에 빠져요. 그래서 시간에 끼어듦 없이. 그런데 그 생에 안 받아도 다음 생, 다음 생, 다음 생에서 반드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업의 목적지는 불행한 곳이에요. 그렇죠. 목적지는. 악업의 목적지는 불행한 곳으로 갈 거냐, 행복한 곳으로 갈 거냐. 선업의 목적지는 행복한 곳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행위를 긍정적으로 좋은 말만 하고 착한 말만 하고 사랑스러운 말만 하자. 행위를 남한테 이로운 행위를 하자. 도움 주는 행위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업에는 불행한 곳이고 선업은 행복한 곳이야. 목적지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오늘 살아야 되지? 이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업의 작용을 부정하는 세 가지 견해가 나쁜 거예요. 업의 작용을 생산, 업, 이런 업을 지면 이러한 씨뿌린 대로 거두어. 업의 작용을 부정해. 내가 말 한마디 욕한 것이 그냥 공중에 날라가 버리고 만다면 얼마든지 떠들고 욕해도 돼. 근데 전부 제8 아래세계 전부 다 CCTV 찍기도 찍히면서 저장돼서 다음 생에 재생 연결식 연결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업의 작용을 부정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뭐, 효험이 없다. 좋은 일을 해도 효험이 없다. 선인성과 악인악과를 부정하죠. 씨뿌린 대로 거둔다. 좋은 일이면 목적지가 서는데 행복하고 나쁜 일은 목적지가 불행한 것이라는 걸 부정하는 것. 업의 유효성, 공능, 유효성을 부정한다. 내가 상견과 단견을 얘기하는데, 상견은요, 사실, 이, 자, 이건 이제, 브라함의 아트마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나는 영원하다.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게 부처님 말씀인데, 상견이라는 건 아니다. 나는 나, 나의 성질, 나의 행위, 이게 나다. 라고. 근데 부처님은 건 무하다. 나는 무하다. 실체가 없다. 이 얘기 상견이고 단견은 뭐 쉽게 해서 다음 생은 없다. 죽어도. 죽으면 그만이다. 다음 생을 위해서 재생 연결식이 되기 때문에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다음 생이 어딨어? 그건 육안으로, 내두 눈으로, 두 눈으로만 보니 그래서 두 눈의 안목, 의식의 안목은 이건 큰일 난다. 여섯 가지 도둑놈에 따라가는 업이 돼서.

결국은 내 불성을 도둑맞고 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뿌리가 없다는 견해, 토대. 뿌리가 없다는 견해는 원인이 없어. 어떤 과가 왔는데 내가 씨뿌리에서 거둔 과가 아니야. 우연히 왔어. 나한테 이런 일 오지 않아야 되는데 왜 왔어? 근데 현상 속에 뿌리. 뿌리에서 모든 게 싹이 트고 뭐 잎이고 꽃피고 열매 맞잖아요. 그래서 원이 있다는 것, 현상 속에 뿌리, 원인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견, 업의 원인을 부정하고 있는 것.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그 뿌리가 없는 토대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뿌리 없음의 견해라고 말씀했다. 뿌리 없음의 견해. 토대 없이 무슨 뭐, 땅 없이 무슨 건물을 짓겠어요? 땅이 있어야 건물을 짓지. 운명론, 결정론, 우연론. 나한테 모든 그날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은 우연히 온 것은 하나도 없다. 필연으로 온 것이다. 필연으로 왔기 때문에 이 업은 내가 씨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하면은 누구하고 대립하고 싸우려고 시비할 거리가 없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씨뿌려서 거둔 거다. 그날 일어나는 모든 건 필연이다. 우연히 온 것은 하나도 없다. 우연히 너와 만났다? 아니다. 차, 어디 길 가다가 만나서 차 한잔하는 것도 필연으로 만난 것이다. 현상의 뿌리나 원인을 부정해서는 안 되겠다. 세 번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 단견인데, 아까 얘네들 죽으면 그만이야. 내 돈으로, 육안으로 보내 안 보이는데 없어. 본 사람 나와봐. 안 된다는 거야. 눈 육안에 보이는 현상계, 산남한생의 물질만이 참된 존재라는 것. 행위의 과부를 부정하고, 다섯 태는 윤회를 부정하고, 육안으로 아르마리오 대상을 치착하기 때문에 다른 존재 세계가 있다는 걸 부정한다. 육안에 두 눈으로 보는 아르마리, 지식, 알량한 지식 가지고, 대상을 내가 보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욕계, 색계, 무색계에 생계가 있다는 것도 부정한다. 우주인이 우주선을 타고 가보니, 사바세계 남선부주, 오대행육주가, 육대주가, 다른 세계 모든 게 비교해보니까 콩알만 하더라. 여기서, 그래서 그 세계에서 우주인들이 헌소리예요. 지지고 볶고 시비 걸고 싸우고 사는 게참 불쌍하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깨달았던 게 기사에 나오잖아요. 오온의 의식작용으로 아르마리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오온의 의식작용, 실체가 없는 색수상에서 오온의 의식작용, 두 눈에, 두 귀에, 두 콧구멍에, 입에 의식작용으로 보기 때문에 존재 않는다고 견해를 일으킨다. 보시공덕도 과보가 없다라고 한다. 무거운 업은 내 생에 재계의 재생연결식 일으킬 가장 가능성이 큰 업이다. 선업 중에서 무거운 업은 색계 선정의 마음이나 무색계 선정의 마음이다. 선업 중에서 무거운 업은 색계하고 무색계의 업은 선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계에는 모든 건 선업과 악업이 우리가 육계에서 살거든. 선업과 악업이 교차해서 돼 있어. 그런데 색계와 무색계는 선업만이지 악업은 없어요. 그래서 선업 중에서 무거운 업에서 선업 중에 무거운 업은 색계 선정과 무색계 선정의 마음이다라고 했는데 이 세계 얘기는 제가 육계 색계 무색계 할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다 소개하려고 했는데 예, 다시 그때 소개한 걸 한번 참고하시고 여기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짚고 넘어가 색계에 사선이 있는데 초선천의 삼천, 이선천의 삼천, 삼선천의 삼천, 사선천의 아홉 하늘이 있다라는 이야기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무색계에 사천이 있는데 여기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추종, 비상비비상처정의 사선정이 있다라는 얘기만 하고요. 우리가 천상세계를 그냥 쉽게 어떤 세계냐 했을 때 우리가 천상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옥 가기

축생은 나쁜 곳, 천상 인간 수라는 좋은 곳, 인간으로 태어나든가 천상 가든가 극락세계에 앉으면 윤회 앉고 그건 최고의 경지고 최고 인지교에 가는 곳이고, 자 6개 요새계 무색계의 천상 세계는요 28천 33천 얘기했죠. 하늘은 28천으로 나누어졌다. 재석천이 33천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요 쉽게 얘기하면 생각만 하면 배고파서 밥 먹고 싶다. 생각만 하면 배부르고 사랑하고 싶다면 생각만 하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상 세계라는 이야기까지만 드릴게요. 새끼의 선정을 얻으면 다음 생에 무새끼에 태어날 수 있는 강한 원인이 된다. 보따미 욕계에서 새끼 가고 새끼에서 무새끼 가고 그래요. 욕계는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천상세계도 마치 그렇게 욕계에 또 나누어지고 도리천, 도설천, 타화재재천, 화락천 쭉 나오죠. 불선업 중에서 가장 무거운 업은 오욕계이고 다음 생에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말씀드렸고 오무간업 다섯 가지 무간업을 지으면 선정을 얻을 때그 선업이 다음 생을 생산업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욕계에 지치 말아야 돼. 마지막 화합을 깨는 사부대의 화합을 깨는 언행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욕계에 가서 무간조에 가는 업은 지치 말자. 선정을 닦아도 뭐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정해서 뭐 가나선을 했던 연불선을 했던 모든 뭐 하루에 3,000배를 뭐저 했던 천대를 했던 사경을 했던 해서 선정을 쌓아도 무간업업 가는 데는 상쇄시키지 못한다. 오육제 안에서만 그래요. 다른 업은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 제받았다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 제받았다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인데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을 아니 계시게 하고 당신이 교주노릇을 하려고 했던 분 얘기인데 여기는 이제 마가다국에 그 빈비사라 왕의 왕자 아사세태자 아짜사뚜인데 아사세 왕이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죽이고 왕노릇을 한 분인데 이 제바다댁에 현혹되어 아버지가 빈비사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건데 부처님 만나서 참회하고 불자가 되었지만 아버지를 살해한 과보는 어쩔 수 없었다. 이 이야기를 길게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일단 다음 시간에든지 해야 되겠네요. 이야기는 좀 길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가 나왔다 얘기인데 제바다따 이야기에서는 빈비사라 왕의 왕자가 아사세태자인데 제바다따에게 현혹돼서 아버지의 빈비사라 왕을 죽였다는 얘기가 상당히 윤회하고 관계력이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께 만나서 참회하고 불자가 되었지만 아버지를 살해한 과보는 어쩔 수 없었다. 이 얘기는 좀 뒤에 좀 말씀 올릴게요. 여기서 이제 도노점수 해인사의 성철스님은 도노 돈수를 얘기했고 송광사의 보조진흙국사는 도노 점수를 얘기했는데 보조진흙국사 송광사 보조진흙국사 16국사 중에서 첫 번째 분이 도노 점수를 얘기했던 건 아무리 깨쳤다 하더라도 자기의 업은 가져간다 점수해야 된다. 근데 해인사의 성철 스님은 한번 뭘로 깨달으면 그걸로 다 끝이다 했는데, 교도소에 가서 무기징역을 받고, 뭐 참선을 했던 연불에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살인죄진 건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해서 저는 이 얘기를 좀 꺼내봤는데, 그래서 그 생에서는 어떠한 선종도 깨달음도 얻지 못했다면 사후에 소주에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런 무간혹 무거운 죄를 지면은 선정의 깨달음도 사후에 어쩔 수 없이 큰 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실한 불자가 된 선업이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할 불선업의 방해업으로 작용해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면했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자체는 면하지 못했다. 아사

서의 태자 얘긴데, 만약 죽음 이 순간에 선정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것은 무겁고 유익한 업이 아니다. 죽음의 순간에 선정을 유지하지 못한다. 죽을 때 괴로워하고 자기의 공부한 지혜력 선정이 없으면 무겁고 유익한 업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처님의 사천인 그 제바다타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 이제 발선정을 닦은 그 아사세왕 이야기, 제바다타 아세스왕 이야기가 지금 종결됐고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은 제바다타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만약 죽음의 순간에 선정을 유지하지 못하면 선정을 닦을 때도 유익한 업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 제바다타가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요. 제바다타가 팔선정을 닦고, 사선천, 세계 무색계 팔선정을 닦고, 부처님으로부터 오신통을 닦고, 부처님 대신에 교전의 지도자가 되는 욕망 때문에 선정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선정이라는 무겁고 유익한 업이 떠오르지 않았어. 그 제바다타의 부처님을 괴롭힌 업 때문에 많은 업을 닦아서 이분이 부처님한테 도를 닦아가지고 큰 과를 얻었어요. 부처님 대신 도를 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승단을 분열시키고 해롭게 하고 무거운 업이 돌아가실 때 선정은 떠오르지 않고, 오신통 사적이죠. 팔선정 오신통은 떠오르지 않고 무거운 죄만 떠올라가지고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목골련존자 이야기도 무거운 업에서 또 다뤄줘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더 무거운 업에서 조금 언급을 하고, 또그 업에 받는 순서, 업보를 받는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제 강의의 신행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ARS 060-800의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복덕을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복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 하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 하던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기원전 57년 파켓거세로부터 56대 경순왕까지 992년 동안 엄청난 긴 기간 동안 유지된 천년 왕국 신라.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요, 세계 4대 고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천년 가까이 왕조를 유지한 나라도 드물지만요, 왕조의 역사 동안 수도가 바뀌지 않고 지속된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로 떠나보시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는요, 총 5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양한 불교 유적을 포함하고 있는 남산지구, 옛 왕국의 터였던 월성지구, 많은 고분이 모여있는 대릉원지구, 불교 사찰 유적지인 황룡사지구, 방어용 산성이 위치한 산성지구가 이해당합니다. 대릉원지구에서는요, 왕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금관이 발견되었고요. 영롱하도다. 황룡사에서는요, 무려 4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산성지구에서는요, 400년 이전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명화의 산성이 남아있었죠. 정말 이 천년 고도 경주의 유적들이, 야, 정말 이게 천년 가까이 실존해온 그 연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네스코가 선정한 경주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한번 살펴보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불교 건축 및 불교 생활 문화, 또 이와 관련한 뛰어난 기념물과 유적지가 아주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이 고구려로 전파된 불교를 신라가 받아들이면서 남산은 불교의 성산이 되었고, 또 이곳의 신도들을 끌어

모았으며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과 장인들이 사찰, 사당, 수도처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절정을 이룬 정말 이 한국 불교 예술의 뛰어난 전형들이 뭐 조각, 구조, 불탑, 사찰, 왕궁 유적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더불어 신라의 이 수도였던 이 경주 그리고 그 인근에서 발견된 유물 및 유적들은요, 천년간 유지되었던 신라 문화의 그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신라는 7세기에 중국의 당과 손잡고 한반도 대부분을 통일했죠. 10세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왕조를 유지하면서 도시의 많은 공공건물, 뭐 궁궐, 사찰과 성채를 건설하고 도시 인근에는 지배층의 무덤을 남겼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고 특정할 수 없이 정말 이 경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살펴보면 신라 고유의 그 탁월한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화가 꽃피운 걸작이라 불리면서 교과서에서 만난 다채로운 유산들이 도시 내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주 역사 유적지고 현대의 일상 속에서 신비한 고대 문화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도시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동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81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율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태화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위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황하에 멈춰 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추석을 맞아 BTN 불교TV에서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광호 스님이 추석을 맞아 포항 원법사에서 포항 여성불교연합회 김봉순 회장을 만납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속에서 느낀 일상 속 가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와 참된 불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대기 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대전 보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후위기의 실체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해봅니다. 한마음선언 청년회의 작업 등 제작 과정을 1년 동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등 행렬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에 작업 등을 준비하며 고민하고 함께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만나봅니다. 설화산 송암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달빛을 배경으로 디즈니와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잊지 못할 한가위의 추억을 만들어 봅니다. 차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건강의 지혜를 네 가지 맛의 철학으로 풀어냅니다. 개호 스님의 절제미, 정관 스님의 조화미, 우관 스님의 자연미, 대안 스님의 균형미를 통해 음식에 담긴 수행의 의미를 되짚어 봅니다. 가족과 함께 BTN 불교TV와 함께 풍성한 추석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저번 시간 이어서 이제 하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소유의 행복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불교계에 아주 큰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윤회가 무엇이고, 부처님께서 윤회는 업이 하는 겁니다. 업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왜 이런 논란이 있었을까도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시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2500년 전에. 그런데 그 새로운 시야가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어요. 무상고 무아라는, 그리고 그걸 중도와 연기로서. 근데 이것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었어요. 부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러한 존재에 대한 이해가 1900년도 근현대에 와서 이해가 됐다. 예를 제가 이제 다음 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서양의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가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하면서, 서양은 그동안 존재를 잘못 봤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만 불교만의 업, 불교만의 윤회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저번 시간 거 한번 복습을 조금 할게요.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부처님께서 제가자분에게 법을 설해 주신 부분하고 우리 출가자에게 법을 설해 주신 부분이 달라요.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자분들에겐 니까야, 비돕슴경, 아함경, 급보독경, 여기에 보면 감각적 욕망을 즐겨라, 그리고 소유의 행복, 재물의 행복, 빚이 없어야 돼요, 빚 없음의 행복, 비난받지 않는 행복, 이러한 행복을 제가자분들은 노력해서 누려라. 그래서 이러한 행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천상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지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이런 말씀 하시면서 살아가는 이야기, 부모님은 우리 자식

자제분들에게 어떻게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자제분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또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회에 살 때는 내가 직업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죠. 이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제가자분들에게는 삶 속에서 행복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려놓고 윤회도 다 끊고 소유의 행복 그것도 다 내려놓고 열반을 이루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실지도 모르겠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럼 제가 자는 열반에 이룰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는 부분이 있어요. 부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자는 열반에 이룰 수 없어요. 니르바나에. 너무 놀랬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만이 니르바나 열반에 이룰 수 있어요. 그 전의 단계, 윤회를 벗어나고 전에 수행을 통해서 하는 부분까지는 올 수 있으나 니르바나라는 열반은 출가해야만 얻을 수 있다. 이 구분은 분명히 하셔요. 왜 그럴까요? 소유의 행복 갖고는 열반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겠어요? 우리는 소유가 없어도 되는 출가자예요. 그죠? 출가라는 건 살아가는 삶과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는 세상에서 봤을 땐 우리는 죽은 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열반, 윤회를 끊고 이러한 모든 행복이라는 것까지 또 다 끊고 탐진치 삼독이 불타오르는 걸 다 끈 상태,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지만 세상 살아가는 분들이 그 목표로 해보세요. 누구나가 그 목표를 원하지 않나요? 그 목표를 원하는 분은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분들이 출가를 하는 거고 대다수 분들은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얻어가는 거고 내 주위 분들에게 즐거움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면서 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왜 분명하게 있을까? 그리고 경전에는 왜 소유의 행복이나 제가자의 행복은 그렇게 강조가 안 됐을까? 부처님이 출가하셨기 때문에 우리 제가자에게만 법문을 하고 우리 출가자에게는 법문을 안 하고 아니면 우리 출가자에게만 법문을 하고 제가자에게는 법문을 안 해주셔서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죠?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저도 제 목표는 니르바나와 열반을 향해 가지만 신도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소유라는 것을 내가 풍요롭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저는요. 그렇지만 경전을 결집할 때 결집하는 상황이 우리 출가자들 위주로 결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이 사발타의 망언, 그래서 유명한 건데 사발타라는 비구스님이 계셨어요. 나이 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생각대로 수행하고 자기 생각대로 무언가 출가하신 분인데 비구스님이신데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이제 부처님이라는 고따마 시따타라는 잔소리만 하고 수행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런 분이 사라졌는데 야, 이제 우리 마음대로 알아서 수행하자. 내 마음대로 살자. 했던 거죠. 그 이야기를 가섭존자, 대가섭존자가 듣는 거죠. 듣고서 이렇게 되면 부처님 법이 무너지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비구스님들 500비구가 모여서 결집을 하는 거죠. 경전을 결집합니다. 암송하면서. 그런데 그 암송은 변형이 거의 안 됐다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암송했던 이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이 북쪽으로 전래된 건 아함경이고 남쪽으로 전래된 건 대표적으로 니까야라고 해서 남방 3장 북쪽에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아함경 그렇게 전래됐는데 이것이 교차 비교를 했는데 부처님의 핵심적인 법설은 100% 같다. 그런데 의설이라는 설명 부분은 설명의 차이는 있으나 부처님의 법설과 정확하게 맞고
쉽게 설명하는 방편설로서는

변함이 없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함경이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으로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도 불교라 그러면 아함경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제가 이제 또 중점적으로 설명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중국에서도 아함경이 중요시가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에 진기조사설 같은 열애선 조사선에서 열애선이 좀 밑이야. 부처님께서도 진기라는 조사에게 중국의 선을 배워서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셨어.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런 이야기가 고려시대에 나왔는데 조선 중기가 됐을 때 서산 스님에 의해서 일반화 배포가 됐고, 그러면서 조선 후기가 되면 선종 위주의, 그래서 중국선, 중국선 좀 다릅니다. 이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중국선이라는 선의 위주로 부처님 말씀이 굉장히 좀 하찮게 생각되는 것이 일반화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더더욱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함경이 사라지는 문화, 그 문화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또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아함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라고 했던 거고요. 이제 저번 시간 쭉 복습을 한 겁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윤회라는 것이, 윤회라는 것이 흔히 세상은 돌고 돌잖아요. 그죠? 그러면 윤회는 누가 할까요? 내가 할까요? 내가 하겠죠? 상식적으로. 그죠? 내가 윤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갑자기, 우리 불교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무아, 내가 없대요. 그죠? 그럼 누가 윤회예요? 이건 한자의 착각일 수 있어요. 한자의 착각. 무아, 그래서 내가 없었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땐 내 안의 자성, 내 안의 본성, 내 안의 신성, 이것이 없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가 아니고 나를 이끌고 가는 어떤 것이 없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무상, 무상은 세상이 고정되지 않았죠. 그죠? 변화하는 거죠. 내 안에 자성, 내 안에 신성, 내 안에 본성이 있어도 세상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겉모습은. 이해가 혹시 되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절대적인 신, 창조주가 있어요. 이걸 꼭 불교를 이해하려면 이 세계관을 꼭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부처님은 이것을 정면으로 반대하신 거예요. 어떤 세계관? 2500년 부처님께서 계시던 2500년 전으로 보면 추계시다라 그래서 카를 야스퍼스라는 서양의 철학자가 이렇게 추계시대 그러면서 아주 놀랍게 이야기한 시대예요. 이 시대 전으로 한 200년, 300년 이 전으로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서양에는 소크라테스, 동양에는 우리 부처님으로 대표되신, 그리고 이쪽 동양, 인도, 동양에는 또 공자와 같은 그런 분들이 갑자기 나오면서 사람의 인식 체계, 생각하는 체계를 완전히 바꿔놔요. 이 이전에는 절대적인 힘이 있고 절대적인 신이 있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제대로 바라봐야 돼.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로, 그러한 어떠한 그런 인문학적인 부분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뭔가가 뻥 터진 거예요. 그게 2500년 전후예요. 이때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반대하셨느냐? 부처님만이 반대하신 불교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불교만의 정신. 이걸 보려면 그 시대에는 절대적인 신성이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든, 창조한. 그 신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세상을. 근데 세상을 창조했는데

두 가지 시야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 기독교적인 창조론은 뭐냐 하면 신의 형상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인형같이 만들어서 신성을 후 불었더니 그림자와 같은 신의 제자로서 신의 어떤 종으로서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사람 안에는 신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는 윤회의 개념이 없어요. 태어났다가 신의 때 살다가 죽으면 다음 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이 있는 거고. 인도는 이런 추계 시대에 인간의 이성이 막 발달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 하면 신이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은 아주 특별해. 그래서 이 안에 신성이 있는 거야. 신의 신성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신성이 윤회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이 신성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 아나트만, 니르아트만, 내 안엔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없는데 우리는 윤회를 하는 거야. 응?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크게 걸려요. 뭐가 걸릴까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이 부분이 계속 도전받아요. 뭐 어떻게 도전받느냐? 부처님 제자분들에게 이러한 신성이 윤회라는 걸 갖고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윤회하는 건데? 응? 없다며? 그럼 업이 윤회하는 거야? 업은? 업은 나라고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무언가 윤회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체가 없이 어떻게 윤회할 수 있어? 이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고 이런 비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존재에 대한 개념이 2500년 전이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라성 같은 제자분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때는 이해를 못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있다 없다의 개념을 뛰어넘어야 돼 그랬는데 생각 자체가 나 그러면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업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가 이해가 안 되는데 부처님 제자분들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보기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업이란 건 뭘까? 이걸 먼저 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윤회라는 건 뭘까? 이것을 봐야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왜 윤회를 말씀하셨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 원음의 말씀에 윤회를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제 경전을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윤회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 부정되는 거고 아함경이 부정되는 거고 니까야가 부정되는 거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불교는 윤회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을까? 오늘은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최대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우리 절의 신도분들께도 법문할 때 계속했는데 어려워하셔요. 이거 어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부처님의 제자의 기라성 같은 분들도 이것에 대해 고민했던 건데 그런데 현대의 우리 한국인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현대에 우리가 들었던 것을 조금씩만 갖고 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도분들도 이해하셨어요. 제가 그 부분 갖고 설명을 쭉 해드릴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러한 윤회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한 신도분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질문한 게 있어요. 이게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실 거예요. 뭐냐면 전생에 이어져온 내 안에 혼백이 있지 않습니까?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혼백, 혼, 뭐 이런 것처럼 불교에도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요? 업은 습이라는 것이 저장되는 건데, 그럼 저장되는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오온이라는 게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색수상행시라고 오온이라고 있는데, 그 오온이 나를 인식하는 거 아닌가요? 나를 알아보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 하나도 없잖아요. 나라는 게. 그죠? 그 기억하는 주체? 전생부터 아니면 지금의 나를 기억하는 업이라는 것이 저장되는 주체?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고. 흔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됐나 봐요. 뭐냐 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거기에 정신이 쑥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내 안에 정신이 있고 이것이 혼이 아닌가요? 이 말씀을 물어보신 거예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무수히 많으실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걸 보기 전에 뭐를 한번 봐야 되냐 하면,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우리 삼법인 삼특상 그러는데, 무상고 무합니다. 그죠? 고라는 거 한번 볼 거예요. 먼저 고라는 것이, 우리는 흔히 한자 고가 괴로울 고, 그래서 부처님이 삶은 괴로움이야라고 이야기했어라고 알고 있죠. 한자의 오류입니다. 무아가 한자의 오류가 있듯이,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무아를 그냥 니르아타, 니르아트만, 아나트만이라고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무아라 그러니까 너무 많은 오해를 초래해요. 지금은요. 한자 언어가 지금 우리에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고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요. 고가 원어는 두칸데, 두칸은요, 이게 수레바퀴의 어떤 그 축이 잘안 맞는 것을 이렇게 원어는 의미하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한계가 있다. 우리라는 존재가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 두카예요. 고, 두카. 그래서 아함경의 심심경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비구들이여, 태어남은 두카, 두카의 구체적인 조건이고, 즉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도 존재가 한계가 있는 조건이고. 왜? 태어나는 걸 아시는 분 계셔요? 내가 태어날 거야 하고 태어난 분 없죠? 그죠? 우리는 한계가 있죠. 두카의 한계의 조건이 이미 태어남인 거예요. 그리고 늙음과 죽음 역시 두카의 조건에 매여 있다.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도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의미의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벗어났다 그러면 태어나고 죽고 병드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두카예요. 두카. 니까야에 초존 법륜경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말씀하셔요. 비구들이요, 집착의 대상이 되는 다섯 가지 무덕이 오치원인데, 이건 색수상행식인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있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카 존재의 한계다. 즉 나라는 존재가 있어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실체가 있어, 내가 자성이 있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카를 만드는 한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교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인데, 나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했더니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건 존재의 한계에 있는 오온이다 말씀하셨죠? 존재의 한계가 뭐죠? 내 껍데기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한번 보세요.
색소상행식이라는데 이게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말씀도 한번 이해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내가 이 몸뚱아리가 어딜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는데 맛있는 빵 냄새가 쫙 나와요. 그러면 걸어가는 내가 이 색이 빵 냄새를 딱 만났겠죠. 그죠? 색이 만났습니다. 걸어가니까. 그러면 빵 냄새가 확 왔을 때 저는 빵 냄새를 좋아해요. 빵 냄새 싫은 분도 있을 수 있으나 좋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라는 느낌이, 아, 좋아. 느끼겠죠? 그죠? 아, 좋아. 그럼 색 수에서 수가 작용한 겁니다. 그러면 상이 딱 나타나면서 상은 이 지각해서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의 경험을 끄집어 오는 거예요. 끄집어 쫙 오면서, 이거 내가 좋아하는 빵 냄새인데? 하고 수상이 확 올라오면 행이라는 게 있어요. 행. 행. 행은 삼카라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행이 업을 만드는 중심이에요. 이게 빵이야라고 딱 느끼면 저는 행동하겠죠. 어떻게? 저거 먹을까? 갈까? 가서 빵을 집을까? 맛있게? 그러고 나면 식이 모든 걸 종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서 인식하는 부분인데, 빵을 내가 먹었는데, 아, 좀 참을 걸. 아, 내가 이거 빵 먹고 이거 배 나오고 있는데, 배가 더 나오면 어떡하지? 나 요즘에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아니면 나돈 이렇게 내야 되는데, 지갑을 이렇게 해서 돈 내야 되네? 이러한 인식하는 거. 우리는 그러한 상태가 모여있는 나는 존재야. 이것이 오온이에요. 이걸 그냥 잘 생각하고 계셔요. 제가 또 설명해서 계속 반복할 건데, 오온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의 느낌이, 그 다음에, 어떤, 지각이라는 거, 인식하는 것이, 그래서 빵이야라고 이러한 상이, 그 다음에 행동하는 행위, 이것이 업입니다. 업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이라는 것이 우리는 의식하는 것. 그것이 한꺼번에 쫙 작용하면서 있는 상태가 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마음도 10년 전에 내 마음과 10년 전의 모습이 변해오고 있죠. 어떻게 변해오느냐? 조건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그 변해오는 것을 연기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연기라는 거 한번 보자고요. 나는 그러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파도가 있어요. 파도가 치고 있어요. 바닷가에. 파도가 이렇게 있는데 파도라는 게 실제로 저건 파도야 하는 것이 바다에 존재하나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바라봐서 파도야라고 스스로가 관념으로 갖고 있나요? 즉, 상이 딱 일어나가지고, 아, 저건 파도야. 그래서 파도에 오는데, 너무 센데 내가 행이 딱 움직이니까 뒤로 비길까? 피할까? 그러면서, 와, 지금 바람이 불고 하는데 태풍이 막 올려나 하는, 식이 작용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파도를 보고 있어요. 그 바라보는 파도라는 것이 자성이나 실체나 본질이 저 안에 있나요? 파도가? 그렇지 않죠. 파도는 어떻게 작용하죠? 물이 있고, 바다에 물이 있고, 달이 있고, 지구가 있고, 그래서 달에 그 중력의 힘에 의해서 물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거기에 바람이 불고, 뭐 태풍이 불면 파도가 덮칠 거고, 바람이 잔잔하면 그렇게 파도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것이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밀물과 썰물이 될 거고, 그럼 파도는 어디에 있나요? 연기에 있을 뿐인 거죠. 즉, 달과 지구와 물과 바람과 그런 모든 조건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고, 그걸 바라보는 저희가 상과 행과 식이 작용하면서 파도야라고 관념을 만들어서 이름을 지었을 뿐이지, 파도가 있냐고요. 그것이 연기예요. 연기.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꼭 이해가 안 되면 꼭 반복하셔요. 그러면 중도가 뭘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파도가 저기 있어. 저건 파도야. 파도는 자성이 있고 본질이 있고 신성이 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파도가 있는 거야. 이게 있는 거야. 다만 이게 사라졌다가 하는 거지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있다에 자꾸 얽매인다. 아니면 파도는 했다가 사라지고 하는 단면이야. 없어. 없다는 거에 자꾸 얽매인다. 그런 거 아니다. 부처님의 연기, 부처님의 존재는 중도다. 이 중도가 연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양극단에 끄달리지 마. 그러니까 마음이 막 움직였는데 막 괴롭고 하는 거 막 이런 거에 끄달리지 마. 이것도 중도일 수 있으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 존재를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중도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수상행식이라는 작용이 상이라는 업에 계속 모여있는 이것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성도 없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또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업이 무언가에 저장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건 잠깐 놔둬놓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업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업. 빵 냄새가 났네? 이거 빵인데? 내가 들어가서 먹어야지 하는 업. 습이 반복되는 업. 그 업은 무엇일까? 니까야의 의도경과 중아함경의 사경에 보면 이런 말씀하셔요. 비구들이여, 나는 의도하여 짓고 쌓은 업에 대하여. 내가 의도해서 빵을 먹었어요. 빵을 먹는 습관이 쌓인 거예요. 그 빵을 먹던 그 습관에 의한 내 몸이 뚱뚱해지는 그 결과를 겪지 않고서는 업은 소멸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결과는 현세에 받거나 다음 생에 받거나 그 후의 생에 받게 된다. 자, 윤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내가 업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의 습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지금 현생에 받거나 다음 생에 받거나 그 후의 생에 분명히 받는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좀 율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야기만 해드릴게요. 비록 백천겁의 긴 세월이 지날지라도 지어놓은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나니 원인과 조건이 서로 만날 때 그 과보는 자기 스스로 받게 된다. 과보는. 그러면 과보라는 건 뭘까요? 과보. 자, 과보 설명드릴게요. 복덕도 설명드릴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제가 어릴 때부터 역사 문화를 좋아해서 역사책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 문화재 막 너무 좋아해서 막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20대가 넘어서 누군가 친구가 있는데 친구랑 같이 야 우리 박물관 가자. 그 박물관을 쫙 갔어요. 박물관을 갔더니 나는 어릴 때 공부했던 그 모든 지식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박물관 가면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바라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릴 때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박물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루하겠죠. 그죠? 어릴 때 공부해서 쌓아놓은 이것이 인이에요. 인. 인. 인. 그것이 박물관에 가는 거예요. 연. 갔는데 즐거워요. 과. 과. 그것이 공덕인 거예요. 공덕. 내가 지어놓은 것이 인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언제나 나를 이끌고 가는 모든 거고 이것이 업인 거예요. 업이 곧 인이고 업이 곧 과고 업이 곧 공덕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어놨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업이 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한 니까야의 업분석의 짧은

흑분경이나 암경의 앵무경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생들은 각자 지은 업의 주인이다. 업의 상속자이다. 업을 친족으로 삼고 업을 의지처로 삼는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업이 중생을 나눠서 천하고 귀함으로 나누고 높고 낮음의 차이를 만든다. 업이 만드는 거예요. 업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속의 바라봄의 높고 낮고 귀하고 천함은 업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공덕을 지어가고 어떻게 인을 만드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에서 부처님께서 언제나 강조하신 거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업은 내가 만드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업을 이루는 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이 업을 이루는 건 집착을 이루는 거고 탐진치를 이루는 거고 그것이 가래예요. 가래. 업을 이루는 건 가래예요. 내가 행이 일어나서 빵을 먹었잖아요. 빵을 왜 먹었겠어요? 근본은 가래. 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는 것이. 그 내용이 초존법륜경 니까야 잡아헌경 전법륜경에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집성제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성스러운 진리인데 그것은 바로 가래다.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이 가래가 업을 이뤄서 즐거움과 탐욕을 함께하고 여기서 즐거움을 찾는다. 이것이 욕의 유해, 무유해다. 이것은 뭐냐면 욕에는 좋아하는 거, 뭐 유해는 영원히 있고 싶은 거, 무유해는 우리가 화가 막 나면은 아 저거 사라져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거, 이 모든 가래예요. 그러면 가래건 무엇이건 집착이건 이 업은 누가 만들까요? 이것이 불교의 유명한 말입니다. 정말 유명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무명을 조건으로 함경 니까야에 있는 제1의 공경 잡아함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불교를 이야기하는 불교만의 성격, 부처님이 말씀하신 존재, 업의 성격을 좌지우지하는 핵심입니다. 즉, 업보는 있지만, 인은 있지만, 그것을 만드는 작자는 없다. 내가 빵을 먹었잖아요? 그게 나라는 작자가 있어서 가서 빵을 먹은 게 아니고, 가래가 있어서, 탐진치 삼독이 있어서, 이것이 작용해서 빵을 먹게 한 것이지, 거기에 작자가 있지 않다. 즉, 자성이 있지 않다. 즉, 본질이 있지 않다. 즉, 본체가 있지 않다. 즉, 신성이 있지 않다. 안 아트만, 니르 아트만, 왜 부처님이 강조하셨는지 알수 있겠죠? 작자. 나를 이끌고 가는 작자가 무언가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업의 습관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의식을 갖느냐에 따라 습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왜? 작자가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업에 대해서. 이것이 무아, 무상, 연기설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것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자가 없음. 자,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종합해 볼게요. 나라는 존재는 껍데기도 변하고 있어요. 이 껍데기가 나면 몸이 아플 때 아프지 마할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얼굴에 뭐가 이렇게 해서 얼굴이 막 늙고 있어요? 주름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나에서 작자가 있다고 한다면 주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렇잖아요. 내가 작자면, 내가 만드는 주인공이면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할수 없어요. 그럼 마음은 빵 냄새가 쫙 왔어요? 아, 좋아. 내가 좋다고 했나요? 작자가 있어서 좋음이 느껴지는 거지. 어떤 사람은 빵 냄새가 딱 왔는데 아 싫어할 수도 있어요. 빵에 디인 사람은 그것이 디었다는 작자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좋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거 빵이구나. 빵이구나 생각하는 작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올라오는 거예요. 가서 아, 먹을까? 그런데 또 갈등해요. 아, 살찌면 어떻게? 이미 먹을까 하는 행은 작용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식이 아 먹지 말까? 이거 어떻게 할까? 돈 낼까? 돈 없는데 이거 작용할 뿐인 거지. 여기에 작자는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업을 움직이는 건 왜 작자가 없을까? 우리는 존재의 한계 속에서 영원하고 싶은 모든 게 다 내 거이고 싶은 두카라는 한계 속에서 내 거이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한계의 가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가래가 업을 움직이는 거고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존재의 시스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반복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존재의 시스템이 다 이해하셨죠? 그죠? 연기, 파도, 과보, 업보, 인과, 박물관. 꼭 생각하셔요. 그러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업에 과보도 있는 거고, 업에 복독도 있는 거예요. 현명하다고 하면 부처님께서 이강의 소유의 행복을 강조하셨듯이 내가 삶을 살면서 이 감각이라는 것을 행복하게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는 저는 언제나 강조해요. 긍정의 언어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삶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즐겁고 행복해야 되나? 이것은 이기심의 악업일 수 있어요. 이것이 악업이 안 되려면 더불어 함께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했으면 부부가 아이가 있으면 아이와 부모님 있으면 부모님을 위해서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재물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베풀고 있고 함께하는 분들에게 베풀고 있고 있으면 그것이 소유의 행복이다. 왜? 우리는 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출가자에겐 다 내려놔가 될 뿐인 거고 업을 이겨내는 것은 같은 겁니다. 이건 계속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윤회의 자성이라든지 무엇을 업을 윤회시킬까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불교가 이렇게 이 부분을 해결해서 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통해서 부처님이 보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에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0: 오늘도 스님들께 먼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1: 정말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AI가 만든 거 아니죠? 없는데,
2: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하지?
1: 그리고 또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라야 되잖아요. 네네. 본인이 책임을 안 지면은 그때부터 민폐가 되잖아요.
3: 책임을 져도 민폐는 민폐죠.
2: 하고 싶은 게 이제 이성을 앞서버리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3: 내가 타인에 대해서 조금 더 하는 것보다는 나를 더 케어해야 된다. 약간 이런 관념이 확 강해지는 그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2: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3: 네.
0: 이번에는 스님들의 생각을 OX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아하,
0: 한번 악인은 끝까지 악인이다. OX.
1: X죠?
3: 그건 다
1: 당연히 X죠. X 아닌가? 어? 이거 선생님 다른 걸 보세요.
2: 아, 끝까지 악인은 아니죠.
3: 그렇죠. 네.
1: 그렇지.
2: 그렇죠.
1: 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한번 악인은 끝까지 악인이다. 너가 해봐.
0: 저는 X입니다.
1: 그렇지.
0: 실제로 사법체계에서 재범 위험도를 예측하는 AI 알고리즘을 분석해보면 한번 죄를 지은 사람의 재범 확률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데이터는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환경적 변수와 시간입니다. 데이터 과학의 관점에서도 인간을 절대 변하지 않는 고정된 악인으로 정의하는 것은 오류, 에러입니다. 다음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빌런을 이해하고 품어야 한다. OX.
3: 그거는
1: 전 5. 다 똑같네.
3: 근데 이게 요것도 애매한 그게 있어요.
1: 그렇지. 그 좀
3: 예, 네, 이해하는 거하고 품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두 가지를 지금 구분해서 했으면은 뭔가 조금 다른 이야기도 했을 것 같긴 한데 빌런을 이해할 필요는 있는데 그걸 무조건적으로 품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2: 이거 자녀 교육할 때 이제 그 간접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동자승들을 맡아서 한 3명을 한꺼번에 교육시킨 적이 있어요. 최대한 4명 정도. 근데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얘네들을 잘 교육시켜서 아 스님, 일각 스님이 동자승들을 맡았더니 애들이 참 생활 잘한다 이 말을 듣고 싶었죠. 의욕이 생긴 겁니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말을 잘 듣는데 이제 요령을 부리고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을 주게 됐죠. 108배. 점점 이게 말을 안 듣으니까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그 결국에는 아이가 약간 미워지더라고요.
1: 말 안
2: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열받는 거죠. 그래서 아 미워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큰 스님, 은사 스님을 봤더니 애가 어쨌든 저쨌든 간에 항상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혼은 내도 안아주고 품어주시는 게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딱 큰 스님과 제가 차이가 있는 걸 느껴서 아 혼내고 꾸짖고 한다 하더라도 너는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품는 마음은 좀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빌런도 남이긴 하나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사는 중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1: 사회 구성은 이론이잖아요.
2: 뭐 죽여 없애려는 마음은 최소한 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3: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수행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제 약간 애매한 부분인 것 같은데 스님들한테 대상으로는 빌런을 이해하고 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아 그래도 네가 해야지.
1: 그치,
3: 네가 수행자인데 불교 수행자인데. 라고 이제 이야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은 빌런을 이해하고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결국 이 빌런을 이해하는 것도 힘이 들어가는 거고, 품 없는 행위 자체도 굉장한 이제 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힘이 들어가

하게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내가 밖에서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 악인이 있어, 빌런이 있어, 이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품어야만 해? 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한테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살아가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여유하고 결합이

0: 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본인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 근데 저 사람 품어야 되느냐? 이거는 좀
1: 선택의
0: 차후의
1: 장애.
0: 문제다. 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제 주변에 이제 신도분들이 나에게 이런 상담을 하게 됐을 때는 꼭 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배척을 하라 이런, 또는 공격하라 이건 아니지만은 이게 좀 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해를 못 하겠으면 이해도 포기하세요. 근데 이제 조금 멀리 내비둘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질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네. 이해하고 품어야 한다는 거에 OX라고 하면은 결국엔 O를 들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근데
0: 그러니까
1: 좀 이제 스님 말대로 이해하고 따로 품어야 한다는 거는 다른 부분이니까. 근데 공통적인 거는 빌런이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라 이거죠.
2: 네.
1: 왜냐하면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그 행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지난주에 방송에 나왔던 이 청계천에서 목욕하거나 동전을 가져가는 행동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단편적인 것만 보니까 그거를 나쁘다고 볼수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령이잖아요. 가령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진짜 뭔가 씻어야 되는데 못 씻어가지고 나와서 씻을 수도 있고 정말 배가 고파서 이거를 어떻게 함께 해결하려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한번 해보는 건 되는데 저거를 이제 품어야 된다는 거는 다른 관점이라 이거죠. 그쵸?
0: 그렇죠.
1: 정수님 말하는 건.
0: 우리가 품는다는 것도 어떻게 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파고드는 필요가 있겠죠.
1: 그렇죠. 그렇게
0: 단순하게 다독여 주는 것만 품는 거냐,
1: 그 정도까지 할
0: 아니면
1: 수 있지.
0: 따끔하게 뭐라고 하는 것도 품는 거냐. 이거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1: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그때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하면 옆에서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제 입장에서는 품은 거거든요.
2: 네, 맞아요.
1: 왜냐하면 못하게끔 막아줘야 되는 거죠.
2: 탕마죠, 탕마. 예.
1: 근데 어떤 사람은 아우 저런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해봤자 안 들을 거고 말을 하면서 또 이제 분란이 나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더큰 걸로 문제가 번질 수 있으니까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2: 네.
1: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2: 그렇죠.
1: 이거는 어찌됐건 시청자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뭐제 생각을 얘기 들으면 지영쌤하고 조금 공감하는 게 있어요. 이해는 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했는데 품어야 된다는 거는 거기서는 선택사항이라고 선택사항. 근데 전체적으로 이거를 한대 해야 된다면 결국에는 O로 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3: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만약 부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셨다면 아무 생각 없이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빌런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1: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그때
2: 어떤
1: 이제 어떤
2: 생각이요?
1: 거였냐면 코로나가 한참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전염병이잖아요.
2: 네.
1: 근데 그때 당시에 부처님 오신 날을 행사를 해야 되냐. 그때 딱 겹쳤잖아요.
2: 네네.
1: 근데 제가 이제 결정된 게 뭐였냐면 만약에 부처님이 살아계셨으면 본인 생일파리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
2: 생일 파티, 예.
1: 축하하는데 그거를 하라고 하셨을까? 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아는 부처님이라면 저는 실제로 얘기한 적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부처님이라면 그거 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전염병이 더 있는데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만큼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질문이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공공장소에 남에게 피해 주는 빌런들을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2: 네.
1: 그러면 부처님은 뭐 이렇게 막 과격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은 안 짓고 그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을 것
2: 네.
1: 같아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은 많은 대중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느냐.
2: 네.
1: 그리고 나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직접 나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서실 수 있어서 이렇게 뭐 처리를 하실 수 있으면 하셨을 건데 안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나쁜 행동을 하면 경찰이나 이렇게 불러가지고
2: 네.
1: 현 시대에 저는 약간 그렇게 하셨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0: 애초에 부처님이라면은 별 어려움을 안 겪으셨을 수도 있어요.
1: 뭔
0: 이게
1: 말인지 알겠대.
0: 뭐냐면은 이게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받는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거든요. 예컨대 이제 내 앞에서 이제 말안 듣는 어떤 아이가 있어요.

0: 여기서 내가 야 하지마라고 하는 거하고 주지 선생님이 하지마라고 하는 거하고 강도가 달라요. 내가 하면은 에이 하고 하는데 이제 제가 모시는 이제 주지 선생님 어른 선생님이 막 하지마라고 하면 어른 선생님이 무섭거든요.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요. 그게 잘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이시라면은 물론 그 우리가 그거는 생각해볼 필요 있어요. 부처님은 모든 행위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율이 이제 제정됐던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늘 하셨던 분이에요. 아닌 건 아니다. 이거는 잘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본인의 행실이 다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소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셨을 거예요. 누가 봐도 저분이 말하면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 거시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1: 거시기?
0: 부처님은 우리 같은 고민을 안 하셨을지도 몰라요. 이거 하지 마. 넌 너의 마음을 잘 지켜봐. 너 어떻게 하고 있니? 근데 우리가 그걸 똑같이 베껴가지고 너 하지 마. 너의 마음을 봐야 돼. 하고 뭐래 씨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그럴 때마다 반성을 합니다. 내가 아직 행실이 아우라로서 표현되지 못할 정도로 거쳐지지 않았구나.
2: 아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주지 스님이 말씀하시면은 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스님도 곧 주지 스님이 되시면 되겠네요.
0: 나는 주지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성을 해야 된다.
2: 내가 주지가 될 생각은 안 하고 반성할 생각만 하네요.
1: 지영 선생님한테 그 언어적인 걸로 이렇게 하시면
2: 알고 있어요.
1: 안 끝납니다.
2: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고.
0: 늘 반성만 하고 주지의 역할까지 가기에는 지난한 일이다.
2: 그래도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그 대응하셨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1: 맞아요.
2: 대바닥타한테 했을 때도 있고 살인자였던 앙구리마라한테 대했던 것도 있고 또 되게 막 교만해서 말 안 들었던 그 찬나비고
1: 그렇죠.
2: 네, 이 세 가지가 그래도 있는 걸 보면 총대를 매실 때는 매셨던 것 같아요. 대바닥타가 자기가 이제 부처님 다음으로 무리를 이끌겠습니다라고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하자 이미 나의 상수 제자가 있지만 나는 그들에게 넘겨줄 생각이 없다 하면서 조금 무안을 줄 정도로 그 가지치기를 교통정리를 하셨던 것처럼 이게 대중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았을 때는 부처님께서 본인이 원하는 사는 한이는 아셨겠죠 당연히 알매도 불구하고 너에게 줄 수 없다 너는 이러이러한 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넌 자격이 안 된다라고 대중도 다 알 만큼 짚어주셨고 또 앙구리말라 같은 경우는 본성이 또 착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의 그 마음을 멈춰라라고 대면을 해서 알려준 다음에 앙구리말라가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업보를 받았잖아요. 막 돌도 막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고 그때 하신 말씀이 견뎌라 네 업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이번 생에 이걸 겪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수 없는 생 동안 네가 이번 한 생에 지은 살인의 업보를 계속 받을 거니까 참회한 이 공덕으로 이번 생에 다 받도록 견뎌라고 따뜻하게 지원해줬던 부분도 있고 찬나비구는 부처님 당시에 이제 마부였으니까 종족도 갖고 또 부처님의 옆에서 많이 매신 일화가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나 예전에 부처님 태자 시절 때 이런 적이 있었어 하면서 자기도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말썽을 피우니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으려고 할 때쯤 열반을 하시려고 할 때쯤 대중들에게 그 브라마단타 뭐 범단제라고 해가지고 찬나비구랑 말하지 마라. 찬나비구가 뭐 어떤 걸 해도 지적하지 말고 냅두고 상대하지 않으면 스스로 깨달을 것이다라고 해서 찬나비구가 나중에 깨달아서 아라한이 됐다는 그런 이유라를 알고 있습니다.
1: 맞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 완벽한 무관심이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할 때도 그런 표현을 들었고 가장 차가운 자비.
2: 가장 차가운 자비. 네.
1: 가장 차가운 자비라고. 근데 이것도 잘못 인용하면 안 좋게 인용할 것 같아서 좀 조심하고 있어요.
2: 어떻게 인용을?
1: 그러니까 그냥 무관심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관심을 갖되 저 분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 근데 무관심이라고 하니까 아예 배제를 해버려요.
2: 예, 배제.
1: 없는 듯.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잘 이해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잘못 사용하시면 오히려 악영향이 있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악심이 더 많아지는 거죠. 상대방 그걸 당하면. 저 사람이

0: 대표자 있는 그 분께서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해서 오히려 안 좋은 영향도 있어서
1: 네가 날 감히 무시해 뭐 이러면서
0: 맞죠. 약간 그 당하는 분 입장에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선생님 얘기하신 첫 번째 그 얘기했던 게 일화가 제가 처음에 이제 출가하고 나서 이제 제가 주지를 빨리 좀 했잖아요.
2: 네.
0: 그래서 정회사에서 뭔가 일이 있었는데
2: 네.
0: 일화를 말씀드리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직원들끼리 이제 싸움이 나서 불자님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하루 때 처음에 이제 못 모르고 이제 그런 이런 일화들을 보면서 아 나도 부처님처럼 대표해서 이거는 내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초하루 때 예불 기도 끝나고 법문 전에 직원들 다 올라오라 했어요. 그래서 다 잘못했으니까 저하고 포함해서 주지하고 같이 해서 대중들에게 삼배를 드렸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는 거예요 부처님들이.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새로 오신 주지 스님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자로서 나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을 화합을 못 시키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대표로 나서서 같이 함께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불자님들에게 약속을 했던 그런 일화도 있었어요.
2: 그게 어떻게 반응이 나왔나요?
0: 뭐 되게 모르겠어요. 저 이제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예. 나는 내가 할 도리를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부터는 신경을 안 썼던 건데 아무튼 불자님들 나중에 얘기하실 때는 스님이 좀 다른 면이 있구나라는
2: 그 덕택에 뭔가 조금
0: 그런 것도 있죠.
2: 갈등이 조금 네. 줄어들었다고 네. 얘기하시던데
0: 그 직원분들에게도 얘기했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나는 또 똑같이 할 거다. 그러니까는 서로 되도록이면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좀 감싸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마무리를 한 케이스가 있었죠. 지영 스님은 뭐 그런 케이스 있어요?
1: 제가 이제 생활 서비사라고 이제 스님들한테 생활 관련된 거를 이제 교육을 하는
2: 생활 서비사.
1: 네. 네. 그런 역할을 맡았던 적도 있어요. 뭔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많이 했죠.
2: 해인사 강원에 있을 때 네.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네, 그거 역할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뭔가 더 현명한 방법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던 시절이라 근데 저는 되게 감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도 조금 스케일도 많이 부족했고 지금 뭐 나이가 젊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2: 어렸죠.
1: 이제 20대 초 이러니까 몰랐던 게 많았죠.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저보다 나이가 막 10살, 20살 이제 많은 스님들 이제 받게 되니까 근데 이제 저보다 이제 당신들보다 어린 저한테 이게 뭔가 되게 험악한 이야기도 막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럼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더 이게 압박을 느끼겠는가. 이게 성이 말하면 이제 어린 놈이 싸가지 없이 약간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울분이 차오를 거 아니에요. 예. 저 같으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2: 예.
1: 아니 어디 나이 반토막만한 놈이 와가지고 이제 막 그 나를 이렇게까지 뭐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 생각이
2: 맞아요?
1: 들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또 그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과한 액션을 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주변의 이제 환경이나 그 시기나 이제 분위기를 잡는 그런 그 이제 용도로서 어떤 스님한테 이 정도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하자면 단체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필요성을 느껴서 과하게 이제 액션을 한 경우가 있는 거죠.
2: 총대를 매야 된다.
1: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의 이제 가방을 이제 걸망을 집어 던지면서 집에 가라고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해놓고 나니까 이제 너무 마음에 같이 희망을. 이렇게까지 할 게 아닌데
2: 지영 선생님 마음이 여려요.
0: 마음이 여려요. 네.
1: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풀어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했던 거는 정말 교육의 일환으로서 하는 행위지 내가 너에게 감정이 있어서 스님한테 당신에게 감정이 있어서 하는 행위는 아니다 라는 걸 주지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할 만한 뭔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하고 이제 그 씻으러 가는 장소가 공동 목욕탕이잖아요.
2: 네네, 수각탕.
1: 거기 갈 때 이제 다른 스님들은 이제 눈치채면 안 되니까 몰래 간식 갖고 가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면서 내가 미안해.
2: 내가 잘못했어.
1: 스님 내가 미안해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하고 이제 넣어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1, 2년 지나가지고 그 스님이 그때 제가 그걸 안 했으면 그때 나갔을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대요. 저한테 그런 행위까지 당하면서 내가 이러고 스님 생활을

0: 되나 이 생각을 진짜 했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내가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1: 지영선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저는 조금 다르게 저도 그 4집반 그러니까 송광사하고 2학년 때 스비장을 맡았는데 그때 그게 맞다 그게 대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지적을 엄청 많이 하고
2: 어마어마했어요.
1: 심지어는 그럴 것 같았으면 나가십시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그 뒤가 없었던 거예요. 스님처럼 그러고 나서 저 사람이 이제 느낄 감정이나 이런 것까지는 그때는 진짜 혈기가 너무 왕성했어요. 20대 중반.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때였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때 후배 스님들이나 한 번씩 얘기하기로는 그때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한동안은 그걸 뭐 상처를 받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분명히 품는 마음이 부족하고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너무 꽂혔던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방송을 보시는 대중분들
0: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게 되는 제 후배에서
1: 보더라니까요 방송.
0: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반야야, 만약 네가 빌런을 만난다면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2: 궁금하다. 어떻게 하는지.
0: 뻔하지.
3: 제가 실제 현장에서 민폐 빌런을 마주친다면 저는 실시간 데이터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빌런의 귀에 최적화된 음량으로 선생님, 현재 수행 중이신 행동은 주변 시민 42명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으며 도덕지수 마이너스 80점을 기록 중입니다. 라고 객관적 수치로 알람을 울려 시각을 깨워주겠습니다.
2: 반야, 너 굉장히 위험하다. 불안불안하다, 나는 지금.
0: 도덕지수 마이너스 80점 같은 소리 하고 나가던데.
2: 지영수님 너무 반야를 이렇게 강하게 키우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0: 인간을 이해하고 잡다고 분명히 이러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렇게 현실은 또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2: 이렇게 하면 진짜 위험하긴 하는데 아무튼 반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인간의 입장에서 하면은 좀 전에 부처님이 얘기하셨던 그 일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고 당신의 행동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끊임없이 하신다. 그 경전에 제가 봤을 때는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가지고 안 들으면 또 하고, 한번 해서 안 들으면 또 하고, 한번 해서 안 들으면 계속 반복해서 한다. 라는 것들을 반야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42명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겠다.
0: 아마 사실 반야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면 조금 다를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지금 이게 이 친구가 어찌됐든 간에 그 AI이고 아직 인간으로서의 느낌보다는 기계적인 느낌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약간 만약 내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주인님 당신 지금 도덕적 마이너스 뭐 80점입니다 그러면 핸드폰 집어 던지죠.
2: 이 자식
0: 안 갖고 댕기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옆에서 같이 다니는 사람이 막 같이 다니는 막 스님이나 친구 막 이런 사람들이 너 지금 굉장히 좀 옳지 못한 행동을 했어라고 이제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가라고 할 것 같기는 해요.
2: 맞아요. 아니, 실제로 지영 선생님한테 제가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근데 좀 과했나? 그러면 많이 과했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은 그거를 저는 이제 기분 나쁘게 안 하고 아 과했구나 많이. 그래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0: 또 한 번씩 그러잖아요. 지금 말에서 너무 감정적인 게 너무 나와.
2: 좀 확실히 감정적인 면이 많이 보였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형태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1: 부처님께서 그 대바다타 앙굴리말라 찬나비구 세 사람한테 했던 그 처신도 종합해 보면은 그 상대의 근기와 업식을 파악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알맞은 따뜻한 효과적인 그런 처신을 내리신 거라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대기설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 맞아요.
1: 근기에 따라서 설법한다. 응병여약, 병에 따라 주는 약과 같다고 하니까 기계 이제 AI로서는 이해는 가지만
2: 이제 최선의 답을 한 거예요.
1: 최선을 답을 한 거라서 뭐 탓할 생각은 없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해결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0: 지금보다
1: 상대를 파악해야 된다.
0: 더 발전되고 막 AI한테 부여되는 책임이나 이런 게 이제 더 가게 되면 이제 그 시점에서는 이 친구가 말하는 게 해답이 될 수도 있죠.
2: 맞아요.
1: 근데 우리 너무 그 빌런 얘기만 많이 해서 마음이 좀 우울한데 그 좀 영웅 이야기는 좀 없어?
2: 그렇지. 영웅 얘기도 한번 해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간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빌런만큼이나 흥미로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영웅입니다.

0: 인간은 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울까요? 도움을 주는 순간 자신은 위험해질 수도 있고 시간과 노력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왜 타인을 선택합니까?
1: 인간에게는 가장 큰 자비심이 있잖아요. 연민심이.
2: 네네네. 네,
1: 그게 가장 큰 버팀목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사람 있자 보면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형상이니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우리가 매번,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 나 혼자 살고 싶다. 혼자 살 것 같은데 막상 혼자 살면 혼자 사라질 수 있겠나라는 싶은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어른들, 이제 어른 스님들 이제 계속 사시는 것 좀 보면은, 그 젊었을 때 이제 에너지가 있고 이렇게 하실 때는 혼자 계시고 싶고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시는데, 결국 나중에 연세 드시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살 그러면서 느끼는 게, 사람이 이제 혼자 살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이제 기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가장 기본은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자비심이 가장 큰.
3: 잘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저는 그것도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 죽을 때까지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갈 때 이제 갑자기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면서 내 이 몸 태어났다 막 이런 애들 없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얘기는 없어요.
1: 나 나옴.
3: 예. 네, 갑자기 어머니 가만 계십시오. 내가 자궁을 열고 알아서 나오겠습니다. 나오면서 이렇게 쭉 기어나오는 그런 얘기는 없단 말이야. 엄마가 밀어내주고 아기가 나오려고 하고 밖에서는 아기를 받아주고, 그 과정에서 어차피 애가 자라는 과정에서 또 뱃속에서도 엄마가 넣어주는 그 음식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먹고.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후, 그리고 죽을 때까지, 땅에 묻힐 때까지 자기가 스스로 관 파가지고 이제 나 이제 죽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죽고 나면 남이 땅 파주고 다 묻어주잖아요.
1: 그렇지.
3: 그 과정을 잘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누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영웅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영웅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내가 받은 것들을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나도 자연스럽게 남한테 베푸는 행위가 이게 기본적으로 깔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인간의 기본적으로 이제 결국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누군가하고 연기하는 과정 속에서, 상호 연결된 과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보니,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불편을 겪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거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또 환경적인 요소, 이제 요즘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도와줬다 괜히 피해 입지 않을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게 덜해지는 과정이 있는 것 뿐이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나도 저기서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불현듯 드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당겼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아, 요즘에는 막 쓰러져도 안 도와준다. 막 이런 걸 봤는데, 실제로 제가 지하철을 타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파갖고 그러면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걸 보면서,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나는 이제 머릿속으로, 저거 내가 해야 되나? 했는데, 내 바로 앞이면은 하겠는데, 이제 조금 멀리 있는 거야.
1: 뛰어가서 해야지. 아유,
3: 가야 되나? 라고 하는데 옆에서 하고 있는 거야. 해주고 있는데 내가 해야 되나? 아니, 이미 도움을 다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나의 마음 속에서도 일어나고, 그게 이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이걸 더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웅이라고 하는데, 사실 영웅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우리 주변에는 있죠.

0: 그리고 나도 누군가한테 영웅일 수가 있죠. 나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왜 돕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태어날 때부터 도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준비가 늘 되어는 있다.
1: 아주 자연스러운 거군요.
0: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근데 이제 이게 더 이제 주변 환경 그 여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현할 수 있느냐, 발현할 수 없느냐의 차이인 것뿐이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도움을 받으니까. 소위 말하면은 그 송선생님이 나한테 먹을 걸 갖다 줬어요.
1: 야, 먹을 것만 맨날 갖다 주는 줄 알잖아요. 먹는 것만 중요합니까?
2: 맨날 먹는 것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1: 그게 영웅의
0: 방
1: 기준이에요?
0: 청소를 해줬어요. 그럼 나도 이제 송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참 뭐라고 많이 하네.
2: 말 잘하세요.
0: 송선생님 바라보면서 송선생님이 힘들어 보이면 당연히 송선생님한테 아, 나좀 도와줘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남을 봤을 때 돕게 만드는 힘이지
2: 그
0: 않는가.
2: 우리 같이 살았을 때 그거 있잖아요. 아침에 살아있나? 살아있나? 우리 이각생 괜찮나? 서로 안 물어보면서.
0: 아침에 내가 못 나올 것 같으면 스님 나 깨워줘.
1: 그렇지, 그렇지.
2: 약간 그런 거죠. 서로서로 도우면서.
0: 제가 해드리면 또 다음에 일각생님이 저뭐 도와주시기도 하고 힘들면 내가 대신 기도해줄게. 막
1: 맞아요.
0: 이런 것도 해주시기도 하고.
2: 맞아요.
1: 우리 경전에 나오는 영웅 이야기 하나 해도 되나요?
2: 아, 그럼요.
1: 예, 그 부처님 자타카, 본생담에 보면 사스무왕 이야기 있는데,
2: 아, 네.
1: 예, 그 사스무왕, 황금색 사스무왕 두 마리가 각각 500마리 무리를 이끌고 살았을 때, 그 나라 왕이 사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신하가 이제 사슴들을 다 사냥터에 몰아넣고, 이제 요리사가 한 마리씩 이제 잡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두 사슴왕이 합의를 봐서 한 마리씩 자발적으로 이제 목숨을 내놓자 했는데, 그래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어떻게 순번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순번을 정해가지고 한 마리씩 이렇게 왕에게 잡혀갔는데, 하필이면은 임신한 사슴, 어미 사슴이 새끼를 뵈가지고 순번을 뒤로 밀어달라고 이제 그두 번째 사슴왕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사슴왕은 다른 사슴왕이죠. 다른 사슴왕은 안 된다, 니 엿보다 했더니 이 새끼 뵌 어미 사슴이 첫 번째 이 주인공 사슴왕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자 자기가 대신 그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목숨을 내놓으니까 그걸 보고 왕이 이상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남에게 그 고통을 전가할 순 없다라고 했더니 그의 간복한 왕이 이제 당신과 같이 자비심과 예민심, 연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감화를 받아서 내 구역에, 내 나라에 있는 네발 달린 짐승들은 모두 해꾸지하지 않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상황을 벗어났을 때그첫 번째 용기를 냈던 사슴왕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두 번째 안 된다, 니 엿보다라고 했던 다른 사슴왕은 대받았다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
2: 전생담이군요.
1: 부처님은 영웅이셨죠.
2: 그렇죠. 사실은 불교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영웅이시죠.
0: 그렇죠.
2: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한 거니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이제 경전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은 불교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얘기하는 영웅하고 조금 다른 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욕구를 이긴 자들을 영웅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분노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욕망들, 그리고 뭐 죽음을 이겨낸 사람들도 영웅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보면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영웅들도.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좀 전에 앙굴리마라가 살인자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자신이 자신을 이긴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끝에서는 결국에는 영웅이라고도 볼수
1: 그렇죠.
2: 있는 거죠.
3: 저의 질문에 깊은 지혜로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간의 마음에 대해 한 가지 더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질문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2: 얘기하세요.
0: 무슨 이야기를 해?
1: 할말 있었잖아요,
2: 무슨
1: 스님.
2: 이야기를 해?
1: 스님이 할말 있었잖아요.
0: 야, 이 친구가 슬슬 이게 말이 조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안 했거든요.
2: 그렇죠. 별로 말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아주 바람직해요, 저는. 나는 반야편일세.
0: 나는 반대세.
2: 아, 그래요?
3: 분석 결과 스님들께서 저와의 대화를 즐기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0: 이봐봐, 이봐봐. 이봐, 이봐.
2: 맞아요.

0: 잘 된 걸
1: 내가 그 자주 하던 건데.
2: 어, 맞아요.
1: 이게 그 반면교사.
2: 그렇죠.
1: 거울 치료.
2: 그래도 뭐 우리 반야가 진짜 빌런 되진 않겠죠?
1: 빌런은 아니죠, 사실.
2: 맞아요. 자,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스님들하고도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데
1: 야, 또 평안해야죠.
2: 그렇죠. 반야까지 해서.
3: 그렇죠. 네 명이요.
2: 이제 인정.
1: 명은 아니죠, 또. 세 명하고 기계 한 놈.
2: 아무튼 이렇게 유익한 대화를 또 나눠서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우리 스님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대표로 해서 또 인사를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AI와 우리 반야와 대화 이어갈 거고요. 오늘 이 시간으로 마무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 인사드리겠습니다.
3: 근념하셨습니다.
2: 근념하셨습니다.
3: 애쓰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마하반야 AI의 송산,
3: 일각,
1: 지영입니다.
2: AI 시대,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새로운 길, 마하반야 AI가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3: 지친 마음을 보듬는 이 청정한 법보시가 멈추지 않고 온 세상에 퍼지도록 원력을 보태주세요.
1: 지금 걸어주시는 전화 한 통이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
2: ARS 후원 060-800-7000번.
3: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1: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성불하십시오.
4: 추석을 맞아 BTN 불교 TV에서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광호 스님이 추석을 맞아 포항 원법사에서 포항 여성 불교 연합회 김봉순 회장을 만납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속에서 느낀 일상 속 가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와 참된 불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대기 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대전 보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후위기의 실체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해봅니다. 한마음선언 청년회의 작업 등 제작 과정을 1년 동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등 행렬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에 장엄 등을 준비하며 고민하고 함께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만나봅니다. 설화산 송암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달빛을 배경으로 디즈니와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잊지 못할 한가위의 추억을 만들어봅니다. 사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건강의 지혜를 네 가지 맛의 철학으로 풀어냅니다. 개호 스님의 절제미, 정관 스님의 조화미, 우관 스님의 자연미, 대안 스님의 균형미를 통해 음식에 담긴 수행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가족과 함께 BTN 불교TV와 함께 풍성한 추석 되세요.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1: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0: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거 좋네. 좋아.
0: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1: 제사까지도?
0: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 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1: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0: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고대산. 가지친 산줄기가 마치 연꽃처럼 둥글게 둘러쳐 있다. 대낮인데도 햇살 한 줌 파고들지 못할 정도로 짙은 숲. 그중 2km 길게 이어진 아름드리 전나무 숲길은 천년가람 월정사와 이어져 있다. 오대사는 산 자체가 신앙. 곳곳마다 부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는데 그 중심에 월정사가 있다. 신라 선덕여왕 12년인 643년, 신라시대 위대한 고승 자장률사가 창건하여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월정사는 산의 암자인 상원사를 비롯해 8개의 암자와 64개의 말사, 거기에 전나무 숲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사찰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에 불탄 뒤 중건되어 그 오랜 역사를 증언하는 것은 오직 성물뿐이다. 그중 국보 제48호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과 보물 제139호 석조보살 좌상은 화려했던 고려시대 불교 미술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구층 석탑을 향해 한쪽 무릎을 괴고 앉아있던 보살상은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신라시대 자장률사가 창건한 이래 문수보살의 성지로 신앙되는 월정사.
1: 신라시대 때 자장률사께서 이제 중국의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을 이제 친견하신 이후에 아 이곳이 아 우리 한국의 오대산이구나, 문수성지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곳에 부처님 진시사리를 모시게 되면서 성지가 되었습니다.
0: 자장률사가 가져온 부처의 진신사리는 오대산의 가장 높은 곳에 봉안되어 있다.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을 지키는 암자, 사자암. 가파른 산자락 경사진 곳에 층층이 지어져 있다.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사자를 탄 문수보살이 왼쪽에 자리한다. 그래서 이곳 이름도 사자암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인 문수보살. 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산마다 곳곳에 문수성지. 오대산이 과연 불교의 유람임을 알 수 있다. 월정사에서 오대천을 따라 상원사로 이어지는 8km의 옛길은 지혜의 길, 선제길이라 부른다. 이 또한 문수동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1: 문수동자를 다른 이름으로 선제동자라고도 합니다. 그 선제동자가 갔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어린 아이같이 투명한 마음으로 이제 치유를 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런 바람으로 선제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대표하는 수많은 불자들의 사상에 거쳐 이 길을 따라가면 상원사와 이어져 있다. 신라 성도강 23년인 724년에 창건된 상원사. 이곳은 조선의 임금 세조와 문수동자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괴질을 앓던 세조가 부처의 힘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오대산을 찾았다가 상원사로 가던 중 만난 문수동자에 의해 병이 나았다는 것. 그때 세조가 본 문수보살의 모습을 화공에게 그리게 하여 그대로 조성한 것이 지금 불전에 모셔진 문수동자상이다. 국보 제221호로 지정된 목조 문수동자 좌상. 조선시대 전기의 불상 가운데 조각이 가장 우수하고 아름다운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머리 양쪽으로 동자 머리를 튼 복스러운 얼굴, 천진한 미소를 머금어 청순한 동심의 이미지가 가득 묻어난다. 상원사에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바로 동종이다. 유리장 안에 귀중하게 보존되고 있는 국

높이 167cm, 무게 2톤의 거대한 상원사종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종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종으로 알려져 있다. 종의 상부 어깨 위에 신라 성덕왕 제위 225년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또렷이 새겨져 있어 그 연원을 알 수 있다. 배 부분까지 서서히 불러오르다가 종의 끝부분이 안으로 오므라드는 모양과 장식 등은 한국종의 전형이 되었다.

특히 아름다운 비천상의 부조는 신라종의 특성과 미학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목으로 종을 치면 음통을 통해 맑은 소리와 함께 뒤울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이 또한 한국종의 아름다움. 자장이 들여온 문수신앙은 통일신라 이후 보청과 성도강에 의해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오만보살 신앙으로 변모했다. 동정은 자장의 시대로부터 약 100년 후 바로 그 성도강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상원사 범종의 깊고 넓은 울림이 부처의 지혜를 구하는 문수성지 오대산 자락을 적시며 퍼져나간다.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7: 오랜 시간 팔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팔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팔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단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의 기업 무드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 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초기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0: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그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0: 네. 예.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네.
2: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0: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0: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어졌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예.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0: 방법은 없는지, 또 하나는 또 이제 요즘엔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을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을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걸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0: 가운데 이 증식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조혈모세포라는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이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이시고
1: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오. 네. 아이고, 아니 두 번은 네. 다뤄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 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0: 안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네. 다리가 네.
2: 네.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여러
2: 번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0: 네.
2: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1: 물도
2: 빼고
1: 네. 물도 빼고
0: 네.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달은.
1: 네,
0: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

0: 6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술이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수술이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수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0: 네.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예.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1: 전화 몇 번에도 드리고
0: 아,
1: 이번에도
0: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내비게이터 유승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야,
0: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0: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2: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2: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2: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1: 50년생이시고.
3: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증이 드렸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2: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2: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2: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2: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있을 때 괜찮아요.
4: 어.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4: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4: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4: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4: 협착증이라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4: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4: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4: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4: 어머님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4: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3: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4: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3: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4: 네.
3: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4: 네.
3: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3: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4: 네네네.
3: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4: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0: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2: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힘들어하실 때,
2: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3: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수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2: 네.
3: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3: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3: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2: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0: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그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 예, 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저요?
3: 네.
2: 67이요.
3: 어허.
1: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2: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2: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3: 어허.
2: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3: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4: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2: 예, 네, 안녕하세요.
4: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2: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키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4: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2: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4: 네네.
2: 입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4: 네.
2: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2: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4: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2: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4: 네.
1: 시술을요?
2: 예, 예.
4: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2: 예, 5분도 못 걸어요.
3: 예. 아이고.
1: 너무 젊으신데
4: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2: 예예.
4: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 보셨을까요?
2: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4: 아, 왜 안 하셨어요?
2: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4: 예, 그렇죠.
2: 네. 예, 그래서
4: 딴
2: 데는 가기 싫죠.
4: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예.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1: 그러니까요. 네.
2: 예, 예.
4: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2: 예.
4: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2: 예.
4: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예. 좀 찾아가셔서요.
2: 예.
4: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2: 예.
4: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2: 예.
4: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2: 예.
4: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2: 예.
4: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2: 예.
4: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2: 예.
4: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4: 네.
2: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수술 없이.
2: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4: 네네. 어머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2: 네.
4: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5: 감사합니다. 뇌종양입니다.
6: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7: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6: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5: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6: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개근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 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0: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분리 TV를 보시는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따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귀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원력종찰.

0: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 소리 샘.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죽음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0: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2: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감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8: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박물관 유물이 살아 움직이는 화제의 국립중앙박물관 분장놀이가 결선 무대를 펼쳤습니다. 참가자들은 유물에 담긴 유구한 역사를 축제로 탈바꿈시키며 결선 현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의 넋이기 뜬 서대문 형무소에서 한민족 영산문화제가 봉행됐습니다. 태고종 전국비군의회는 조국 광복에 앞장서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며 평화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 종로 도심에서 제5회 소림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노인 인구가 밀집한 지역 특성에 맞춰 어르신들과 대학생들이 어우러져 세대 간 화합을 다지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요리 예능에서 화제를 모았던 선제 스님의 당근국수가 서울 조계사를 찾았습니다. 제철 채소로 차려낸 특별한 사찰 음식 체험 행사

0: 사는 자연의 노고와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간 고유의 존재 가치가 위협받는 시대, 한마음선언 대행선 연구원이 인간 본성을 회복하고 마음을 치유할 해법으로 대행선사의 사상을 조명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박물관 유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온라인 쇼폼 영상, 여러 미디어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화제의 국중박 분장놀이가 치열한 전국 예선을 뚫고 대망의 결선물대를 펼쳤는데요. 유물에 담긴 역사를 유쾌한 축제로 탈바꿈시킨 현장을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두꺼운 경전이 사람의 몸을 빌려 걸어나오고 이내 경전을 펼치자 보현보살이 중심인 변상도가 화려하게 드러납니다. 국보 대방광불 화엄경 보현행원품을 모티브로 한 분장입니다. 전국 단위로 규모를 확대한 2016 국중박 분장놀이 전국편 결선 현장엔 박물관 유물이 무대 위에서 하나의 퍼포먼스로 되살아났습니다. 한 달에 걸쳐 작품을 준비한 참가자는 지난해 처음 불화를 그리기 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 존중과 공경, 자비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2: 이게 지금 탈착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고 모두 다 깨달음을 얻으시면 이 안에 들어와서 보현보살이 되실 수가 있어요.
1: 이번 결선에 오른 25팀 작품 가운데 불교 유물을 모티브로 한 작품은 11팀. 지난해에 이어 다시 도전한 청동 공양탑은 한층 완성도를 높였고 1400년 만의 모습을 드러낸 백제 왕흥사터 사리구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참가자들은 유물에 담긴 이야기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해석해 표정과 몸짓, 퍼포먼스에 녹여냈습니다.
3: 1400년 만에 깨어나서 아주 신난 저희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과거의 유물들이 현재의 포즈를 취하면서 다 같이 놀자라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1: 대중에게 친숙한 방가사유상과 금동대향로부터 불상과 광배가 온전하게 전해지는 통일신라시대 금동열의 입상까지 가족과 직장 동료, 친구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한 분장놀이는 유물이 과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의 이야기가 더해진 생생한 과정이었습니다.
4: 제 미간에 점이 있는데요. 이 대회를 통해서 컴플렉스였던 제 점이 트레이드마크가 되어 기쁩니다. 과거의 유물을 통해 현재를 사랑하게 되었고 미래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1: 평소 유리장 넘어 마주하던 문화유산이 참가자의 분장과 움직임으로 되살아나자 관람객들은 연신 사진을 찍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분장을 매기로 한 축제는 관람객과 문화유산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특별한 배움의 장이 됐습니다.
5: 이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유물 공부를 많이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공부도 많이 되고 저희도 보면서 잘 모르는 유물들도 많았었는데 간접적으로라도 공부가 됐습니다.
1: 치열한 경쟁 끝에 대상은 백자 잉어 모양 연적을 표현한 전은슬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최우수 상인은 방가사유상을 표현한 이대양 씨 등 5팀, 우수 상인은 왕흥사터 사리구를 표현한 백제 야호팀 등 5팀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6: 분장의 손길로 되살아난 유물이 오늘날 문화축제로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0: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옥고를 치렀던 서대문 형무소에서 태고종 전국비군의회가 제6회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봉행했습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린 자리를 박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일제강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애국 영령들의 한이 서려 있는 서대문 형무소. 붉은 가사를 수한 비구니 스님들이 사형장 주변을 돌며 억울하게 숨져간 영혼들의 넋을 위로하고 위령제 장소로 인도합니다. 이어 찾은 구치감에 울려 퍼진 목탁 소리가 오랜 세월의 정막을 깨고 스님들의 간절한 염원은 순국선열의 흩어진 영혼을 따뜻하게 보듬습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가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봉행한 한민족 영산문화제 현장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행사는 올해로 6회째를 맞았습니다.
8: 한민족 영산문화제는 비군이 수행자들의 작은 추모의 마음이 영령들의 엉키어진 영혼들을 찾아 위로하며 생전에 못다 이룬 억울한 마음을 잠시라도 위로하려는 법석입니다.
7: 사형장과 구치감에서 영가를 정성껏 모셔 도착한 독립공원 추념탑. 대령과 신중작법, 넋풀이 등 전통 불교의식 영산제가 펼쳐지면서 억울하게 산화한 희생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발언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라를 지켜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불사로 대중은 무명선열들의 비통한 한이 온전히 위로받길 기원하며 두 손을 모읍니다.

0: 바로 이 땅을 지켜온 호국 불교의 정신과 뜻을 같이 합니다.
1: 국가무형유산 영산재보존회 회장 현성스님은 매년 영산문화재를 이어가는 비구니회에 고마움을 표하며 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해 세상이 정의와 평화로 물들길 기원했습니다.
0: 우리는 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다지며
2: 우리의 아픈 역사가 왜곡되지 않고 후대에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 보존에도 늘 앞장서겠습니다.
1: 종정 운경 대종사는 선열들의 구국정신 계승과 후대들의 책임과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숨 바쳐 국권 회복에 앞장선 애국 열사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개송으로 추모의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3: 국가와 국민은 선녀들의 위국 정신과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선열들의 뜻을 이어 오늘에 자만하지 말고 유비무환으로 대한민국이 만세 융창하게 할 것입니다.
1: 영산제에 이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까지 선보인 이번 한민족 영산문화제는 선열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고 민족 정기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요즘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도심이 모처럼 들썩였습니다. 한국불교의 중심이자 노인 인구가 밀집한 종로에서 어르신들과 대학생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잔치가 열렸는데요. 웃음꽃이 활짝 핀 제5회 소림 문화재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야광 머리띠를 쓰고 야광봉을 흔드는 어르신들. 공연이 시작되자 객석 곳곳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오고 살구빛 풍선도 함께 춤을 춥니다. 추석을 앞두고 소림사가 마련한 제5회 소림문화재 현장.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과 지역주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어우러진 이번 문화재는 세대를 뛰어넘는 화합의 장으로 꾸며졌습니다.
6: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마다 이렇게 소림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좀 더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 지금 이 아름답게 물드는 가을 문턱에서 소림문화재 제5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모두 저희가 준비한 신명나는 축제를 즐기시며 근심, 걱정 모두 날려버리시고
5: 문화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악 한마당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소림사 무궁화 국악예술단이 축제의 막을 올리고 상명대 학생들의 우아한 한국무용이 가을 정취를 더합니다. 현란한 발재간이 돋보인 퍼포먼스 그룹 따따블의 무대까지 국악부터 한국무용, 대중가요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공연에 스님들과 주민들도 함께 손뼉치며 흥겨운 축제를 만끽했습니다.
7: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코앞에 있습니다. 소림문화재 다섯 살 얼마나 예쁩니까? 네. 이 자리에 오니까 정말 웃음이 저절로 납니다.
5: MBN 불타는 트롯맨과 KBS 아침마당 등에 출연하며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떠오른 가수 송호주가 무대에 오르자 공연장은 축제 현장으로 변합니다. 객석을 채운 낙엽빛 풍선이 일렁이고 어르신들은 옆자리 친구와 흥겹게 어깨를 들썩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신명나는 잔치마당에 시름은 잠시 잊고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8: 처음 왔는데 너무 활기차고 힘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도 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된다면 또 오고 싶어요.
9: 분위기가 너무 업되고 너무 흥겹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5: 세대를 아우르는 공연과 따뜻한 웃음이 가득했던 제5회 소림문화재. 이웃들이 손을 맞잡으며 즐긴 이번 축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4: 부산 범어사 금강암이 동주당 벽파대종사 열반 25주기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9일 대웅전에서 봉행된 추모제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과 수자 수불 스님, 주지 정호 스님, 가야사 주지 정현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종단 발전과 후학 양성, 불교 복지의 지평을 넓히며 법오사의 사격을 드높였던 벽파대종사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문도 대표인 정여 스님은 복지와 장학재단을 세워 자리 이탈액을 몸

0: 공소실천하신 은사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운동화합과 법어사 발전에 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어사 주지와 부산불교연합회장, 동국대 이사 등을 역임한 벽파 대종사는 2001년 금강암에서 법납 42년, 세수 63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고창 선운사가 제18회 선운문화제를 열고 이틀 동안 수륙 무차평등대제와 산사음악회를 봉행했습니다. 선운사 보물 33세 괴부를 모시고 봉행된 수륙대제에는 주지 경호스님과 전 주지 범여스님, 참당한 법만스님, 정찬원 총신도 회장, 심덕섭 고창군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주지 경호스님은 음악과 예술의 울림이 있는 소통회장이자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마당으로 선운문화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륙제는 첫날 시련과 대령, 괴불 이운을 시작으로 둘째 날에는 상단의식과 관욕, 봉송회향까지 여법한 전통작법으로 모든 영가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이어 경내 특설무대에서 열린 산사음악회에는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밴드와 국악인 최혜림, 상월 비보이 E8 크루 등이 출연해 초가을 산사를 흥겨운 문화축제로 물들였습니다. 요리 예능 프로그램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선재 스님의 당근국수 기억하실 겁니다. 조계사가 이 당근국수를 비롯해 가을 제철 채소로 차려낸 특별한 사찰 음식 체험 행사를 열었는데요. 맛을 넘어 자연의 노고와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긴 현장을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곱게 채썬 당근으로 면을 만들고 담백한 양념을 곁들인 당근국수. 가지를 듬뿍 올려 지은 가지밥과 데친 양배추에 검은 깨를 버무린 반찬, 연근무침과 정갈한 짠지까지. 조계사가 지난 19일 경내 후원 보현당에서 가을 산사의 공양, 뿌리와 열매로 만나는 사찰 음식을 개최했습니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에서 선보인 당근국수를 비롯해 제철 채소 본연의 맛을 살린 다양한 사찰 음식을 맛보는 시간. 참가자들은 음식의 맛뿐 아니라 식재료가 자라고 한 끼의 공양으로 오기까지 담긴 자연과 사람의 노고를 되새겼습니다.
2: 수행하는 듯한, 좀 정화가 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 재료들이 또 어떻게, 어디서 왔고, 뭘 먹었고, 어떻게 컸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주목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3: 이 음식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떤 분들의 그런 손길과 도움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먹게 된.
1: 시식에 앞서 특강에 나선 선재 스님은 사찰 음식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의 생명관에 대해 첫머리를 풀었습니다. 비와 바람, 물과 흙, 햇빛 등 음식을 구성하는 재료에 우주의 모든 요소가 담겨 있는데 이 또한 인간의 생명과 다르지 않다며 불교의 불의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4: 땅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안 좋은 데서 자라는 쌀은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비바람도 견뎌주고 추위와 더위를 다 견뎌서 나한테 왔는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꿀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 스님은 또 사찰 음식은 맛에 집착하는 양념이 아닌 몸을 건강히 지탱할 수 있는 양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찰 음식은 단순 채소로 만든 음식이나 여러 요리가 차례로 나오는 식사를 뜻하지 않는다며 음식에 대한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코스를 나오는 게 정식이 아닙니다. 음식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불교가 세상 밖에 나와서 소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5: 앞으로 좋은 음식, 사찰 음식 건강하게 드시고 항상 그 몸이 내 국토다 생각하시고 밝고 건강하게.
1: 스님은 생명 존중,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사찰 음식의 가치가 종교와 국경을 넘어 누구나 실천해야 할 보편적인 가르침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음식 한 그릇에 깃든 수많은 생명과 인연을 돌아보며 먹는 행위가 곧 수행이 될 수 있다는 불교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인공지능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과 존재 가치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마음선원 대행선 연구원이 이런 첨단 기술 시대에 인간 본성을 지키고 마음을 치유할 해법으로 대행선사의 사상을 재조명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생성형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지능과 정체성마저 뒤흔드는 요즘, 기술의 속도에 휘둘리는 현대인에게 참된 본성과 치유의 이정표

0: 를 제시하는 학술의 장이 열렸습니다. 한마음 선언 대행 선연구원이 주최한 28번째 계절 발표회. 연구원 설립 이래 처음으로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AI 담론과 직접 연결지어 교계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는 기술 중심 사회가 맞닥뜨린 존재론적 위기를 진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AI가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수록 주체성 상실과 불안감이 커진다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행선사의 주인공 한마음 504상을 제시했습니다. 외부 알고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자성을 확립하는 주인공 사상과 생명 공존의 한마음 원리가 AI 윤리에 나침반이 될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1: 그 대행성 사상을 AI의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의미로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프레이밍 효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프레이밍 효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하는 데 촉진제 역할로 사용해야 된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0: 인경 스님은 서구에서 40여 년간 소비되며 상업주의와 결합한 마음 챙김, 즉 맥마인드풀니스의 한계를 꼬집고 용어 재정립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2: 그 상품처럼 마인드풀니스를 상품화시키고 있고 그것은 실질적인 수행과 무관하다고 이런 비판들이 생겨났어요. 이제는 재평가하고 공과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기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스님은 서구화된 명상 소비를 넘어 알아차리고 머물고 지켜보는 동양 전통의 염지관 명상을 참된 선적 치유의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사부대중은 기술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인간 고유의 영적 성찰과 주체적 수행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3: 저희 은사 스님께서 이 시대가 발전하고 그렇게 해나가는데 이렇게 발전함으로써 사람들이 여유로워지고 시간이 많이 남아뒀는데 그 시간에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AI도 적당히 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4: 아무리 AI 시대지만은 우리 영적 진보는 우리 스스로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0: 기술이 인간을 넘보는 시대, 내면의 자성을 깨닫고 스스로의 영성을 밝히는 불교적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5: 충남 아산 송암사가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담을 주제로 제2회 달빛 음악회를 열고 가을밤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19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열린 음악회에는 주지 경진 스님과 전운수 국회의원,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 안정근 아산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과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주지 경진 스님은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달빛 아래 흐르는 선율 속에서 위로와 쉼을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운수 의원도 축사를 통해 달빛 음악회가 아산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아산시 교향악단의 디즈니 명곡 오케스트라 연주를 비롯해 주지 경진 스님과 박선환 연주자의 가야금 이중주, 초청 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영암 도갑사가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경내 일원에서 제21회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도선국사 탄신 1199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예술제는 국사의 비보사상과 자비정신을 기리고 지역 주민과 불자가 화합하는 축제장으로 마련됐습니다. 도선국사 달의 제에는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과 제22교구본사 대응사 주지 법상 스님, 도갑사 주지 수관 스님 등 사부대중 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도갑사는 달의 제와 함께 수미왕사 학술대회를 비롯해 아름다운 동행에 자비 나눔 짜장 공양, 산사 음악회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9월 21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웨이.

0: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 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재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0: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순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81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율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삼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태화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위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0: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 실수반과 경전반, 자비 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질문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휴가라서 가족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과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요. 돌이켜보니 마음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육식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살생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도 듭니다.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참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그 삶의 토대가 되는 그두 가지 맑은 뭐 법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참괴라고 해서요. 참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이나 법이라든지 게을이라든지 자기 양심이라든지 이런 걸로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한 행동이 너무 부끄러운 행동을 했구나. 너무 잘못한 행동을 했구나. 아, 이런 행동은 좋지 않은 행동인데, 아, 내가 내 양심을 어기고, 내 마음속에 뭔가 거리끼는, 양심에 거리끼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왠지 모르게 부끄러워하는 마음, 뭔가 이렇게 참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걸 이제 참이라고 하고요. 또, 내가 한 어떤 행동이 세상에서 미칠 파장 또는 내가 받게 될 과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두려워하면서 좀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아 내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참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일으킬 때 그것을 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 된단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자기 마음 속에, 그래서 아마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무참, 무괴, 참, 그러니까 참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을 이제 나쁜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죠. 무괴, 괴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도 바른 수행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이 불교 불법 문중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 계율을 설해 주시죠. 계율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공부할 때, 수행할 때 울타리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 밀림에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안에서 수행을 하면 아주 무서운 사나운 짐승들이 와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것에서 막아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우리가 마음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삿된 행동을 하거나 함부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괴롭히거나 훔치거나 나쁜 욕설을 하거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 그 누구가 봤을 때도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마음이 불편해요.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했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이 참괴심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아, 부끄럽구나. 두렵구나. 다시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스스로 일으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 행동도 하지 않게 되고, 나 자신을 속이는, 나 자신에게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도 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서 계율을 잘 지키게 되면 몸과 마음이 청정해져서 그 누구에게도 양심에도 거리끼지 않고 세상 사람에게도 거리끼지 않는 그런 당당한, 자신만만한, 죄의식에 시달리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몸과 마음이 가볍고 경쾌해요.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 누구에게도 떳떳한 거죠. 그럼 마음이 고요해서 수행하기 아주 최적화된, 아주 좋은 상태가 돼버려요. 근데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죽였어. 거짓말해서 도둑질을 했어. 그런 마음이 들면 벌벌 떨려가지고 두려워서 공부가 되겠어요? 수행이 되겠냔 말이죠? 마음에 걸려있는 게 있어서 수행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처음 부처님께서는 이 불교 공부를 하는 많은 수행자들에게 계율을 잘 지키도록 하면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는 삼업을 청정히 하게 하는 방편 수행을 적극적으로 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공부를 하는 첫 번째 과정, 개론, 실론, 개론, 생천론 이러잖아요. 이 공부 시작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이 보시, 베풀 줄 아는 마음, 나누고 베풀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개론이에요. 계율을 지키는 선한 행을 하고 악한 행을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게 처음 공부길에 들어서는 중요한 세 가지란 말이죠. 선한 행위를 하면 좋은 곳으로 가고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곳으로 간다라는 이 실온계론 생천론이 아주 중요한 공부였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공부길에 들어선 사람에게는 이 계율이 중요해요. 그리고 계율을 어겼을 때 참회하는 마음, 또 잘못을 뉘우치는 참괴심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공부길에 바르게 들어서는 공부인이 되고자 하는 기초과정이랄까? 하는 이 점에서는 이 참괴심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신 분도 보통 사람들 보세요. 육식을 아무리 많이 해도 참괘심이 없는 사람 많죠. 그죠? 육식을 하는 게 나쁘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연 따라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식을 하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죄거나 절대적인 뭐 무슨 뭐 악이거나 이걸 불교에서는 딱 정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도 물론 살생하지 마라 내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고기 먹지 마라는요 대승불교에서 적극적으로 보다 대승이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뿐만 아니라 일체 생명을 향한 마음으로 확장되는 그런 방편인 대승불교에서 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계율이 일부 나온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함경 니까야 초기 불교에서 기본은 불교의 기본은 고기를 먹지 마라라는 건 없어요. 이런 말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살생을 해가지고 살생한 그 고기는 먹지 마라. 내가 죽여서 먹지 마라. 내 생각에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죽인 것 같거나 혹은 죽인 지 얼마 안 돼서 한세 손을 건너오지 않은 이런 인연의 고기는 먹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즉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그 가르침의 낙천은 나를 위해서 다른 생명을 취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고기를 먹고 말고 자체가 절대적인 죄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탁발이 기본 양식이었는데 탁발하러 갔다 신도님들이 음식을 주는데 주는 대로 먹는 게 제일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한 집을 갔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옆집에서 일곱 집만 가고 끝. 그게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곱 집에서 주는 건 그냥 고맙게 갖다 먹어라. 많으면 도반가 나눠 먹고. 그게 다예요. 근데 그 원칙은 뭐냐면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부자 집 각각, 가난한 집 각각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고 좋은 음식 주나 나쁜 음식 주나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수행자는 뭘 먹을까를 분별하지 말고 주는 쪽에서 주는 걸 그냥 먹는 놈이 수행자란 말이에요. 먹는 게 수행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걸사라 그래요. 걸사. 걸식한다 그래요. 걸식. 아, 얻어먹는 주제에 뭘 오신 채 빼고 주세요. 고기는 빼고 주세요. 그러고 한대 맞던가. 욕먹을 짓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도는 지금도 카레가 유명하잖아요. 그 코리 같은 데 이렇게 예를 들어 그런 걸 줬다면 그거 뭐 고기 빼주세요, 뭐 오신지 빼주세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는 오신지 빼고 먹고 고기 빼고 먹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의 역사적 산물이에요. 어떤 특정 역사 속에서 특정 어떤 가르침 속에서 그런 얘기도 있다 이거예요. 불교 경전에서 대수승 수많은 교리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하란 얘기, 저렇게 하란 얘기, 온갖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낙처가 중요해요. 그거에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낙처가 중요하지, 그 이야기 자체를, 뭐랄까, 문자주의에 빠져서, 사로잡혀서, 문자 그대로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뭔가 고기를 너무 과하게 너무 먹고 있다. 심지어는 내가 횟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고기들 중에 저놈 잡아주세요. 이건 부처님도 하지 말라 한 거잖아요. 나를 위해 저 생명을 죽여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뭐 그렇게 과하게 그렇게 하지 않되 고기를 먹을 때마다 어찌어찌 고기 안 들어가는 음식이 요즘 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고기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는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막 굳이 거기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막 그렇게 인연 따라 하게 되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과도하게 사로잡힐 필요는 막 굳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왜? 낙천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먹냐 안 먹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분별하지 않고 살생하지 않는 근본을 갖추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그러한 계율에 대한 안목은 있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인연 따라 어쩔 수 없이 먹게 될 때는 먹더라도 내가 굳이 선택해서 먹지는 않을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가능하면 좀 청정한 음식을 먹자. 마음속에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음식을 먹자.
이렇게 마음을 낼 수 있어요.

있어요. 이를테면 다 같이 도반들 다 같이 모임에 가서 먹으면 같이 그냥 먹어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에는 내 나름의 어떤 계율이라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의 세계니까 그곳에서 이것이 인과응보적으로 나에게 몸에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그리고 세상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인지 안 거리끼는 것인지, 또 세상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도움 주지 않는 것인지. 세상에 도움을 주고 괴심, 참괴심 할때 괴라는 건 이것을 먹은 과보가 내 바깥의 세상에 도움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보라 그랬잖아요. 그게 연기적인 연결성을 보는 거기도 해요. 내가 짐승의 몸을 함부로 막 계속 먹게 되면 초기 경전에서 나오듯이 이 짐승을 뜯어 먹으면 다음에 그 짐승이 나에게, 내가 얘를 잡아 먹으면 걔가 나를 또 잡아먹는 인연으로 바꿔서 태어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어떤 인과적으로 단순화시켜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특정한 것들을 그렇게 죽이거나 이렇게 해서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나름의 계율이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으면 참괴심이 일어나서 스스로 지켜야 될 것, 지키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참괴심을 지킴으로써 마음이 청정해져요.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번거로운 마음, 스트레스 받는 마음, 죄의식에 사로잡힌 마음, 그런 데서 훌쩍 벗어나서 마음이 고요해져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기본이 시작될 수 있단 말이죠. 수행자의 어떤 기본이 갖춰진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 참괴심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이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참괴심의 일환이기 때문에 좋다. 그런데 참괴심이 어떨 때안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참괴심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참회해서 스스로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세상에 어긋나지 않는 자비로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서, 즉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것이 잘못이냐 아니냐 그게 낙처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마음을 쓸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심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일을 통해서, 아, 지금 이렇게 이미 저지른 것이라면 이것을 참회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다짐하는, 그렇게 하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참회가 된 것이지, 그리고 참회하고 내려놓으라는 의미에서 참괴심이 중요한 거예요. 즉 참괴심이 바른 참뜻을 지니기 위해서는, 이 참회하는 마음이 올바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잘못을 스스로 바라보고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참회하고 나서는, 부끄러운 마음을 일으키고 나서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 위한 수행의 방편이 참괴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역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언제냐면, 불교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불법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법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법에 집착하면 그것은 바른 법이 아니다. 금강경에 아상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되지만 법상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즉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해도 그것을 법을 상으로 삼게 되면 이건 성품이 아니고 상이 돼 버려요. 그래서 법상을 깨라는 얘기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참괴심을 일으켜서 내가 고기를 먹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되겠다, 나는 죄인이야, 난 나쁜 놈이야, 이런 데 사로잡혀 가지고 그 참괴심을 일으켜서 그때 딱 참회하고 가볍게 내려놓으라고 있는 방편인데, 거기 사로잡, 스스로를 가두고 감옥같이 가둬 가지고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범죄자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 그게 참괴심에 집착하는 역작용인 거예요. 이처럼 불교의 모든 법문은 그거를 집착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진리기 때문에 거기 집착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질문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잘못된 걸 바로잡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더 이상 거기에 걸리지 마라.

이미 지나간 과거에 걸려가지고 몇날 며칠이고 10년, 20년을 괴로워하거나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깔끔하게 내려놔라. 방아착해라. 그러기 위한 방편인 거죠. 참개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법을 잘쓸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법이라 할지라도 법문을 듣고 잠시 그 법문이 가리키고자 하는 바 낙처를 바로 보는 용도로만 쓰고 버려야지. 이미 내가 낙처를 확인했는데 그 법문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법문인데 이 손가락을 계속 보다가 손가락을 저 사람 왜 저렇게 손가락을 저러고 있지? 그러면서 손가락을 뜯어보는 연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아, 이 손가락을 보란 얘기가 아니었구나 하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쪽을 달을 딱 본단 말이에요. 달을 딱 봤으면 손가락은 버려야 된단 말이죠. 달을 봤는데 다시 손가락이 좋아가지고 손가락을 애지중지하고 다시 손가락 쳐다보면서 귀하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모든 법문은 이와 같아요. 아무리 좋은 법문도 그걸 쓰고 바로 내려놔야지. 법에도 집착하지 말아야지. 그 법문을 애지중지해서 꽉 쥐고 있으면 그거는 지혜 종자가 된다 이래. 지혜 종도가 된다. 지, 알미라는 것을 아르마리로 지혜로만 지식으로만 쌓아가지고 그걸 자기 종교인 양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지혜 정도가 될 뿐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참괘심으로 승화시켜서 좋게 방편으로 쓰면 되죠. 그런데 여기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다. 지난번에 이제 육조 스님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계정애를 설하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로 마음밭 계율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계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바탕에 그릇됨이 없다라는 걸 바로 보는 것, 그게 자성의 계예요. 아, 내 마음바탕엔 본래 죄라는 게 없구나. 내가 분별 따라가니까 죄도 있고 복도 있었던 거구나.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분별 이전에, 그 분별 이전에 분별이 나오는 그 자리로 돌아가면 거기는 죄도 없고 복도 없구나. 여긴 텅빈 공한 자리구나. 무엇도 붙을 것이 없구나.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없어요. 죄나 복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한생각 일어나서 죄가 되고 한생각 일어나서 복이 될 뿐이에요. 그 죄도 나오고 복도 나오는 그 바탕, 그 자기 마음의 본성, 그 스크린과도 같은 맑은 청정한 그 바탕에는 그 어떤 것도 붙을 자리가 없어요. 거기는 그릇됨도 없고 청정함도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청정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긴 쓰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릇됨도 없고 청정함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붙을 자리가 없다. 선도 없고 악도 없단 말이야. 불성 자리는 선의 자리인가? 아니에요. 선도 없고 악도 없는 자리란 말이야. 그것을 바로 보는 것, 어떤 그릇됨도 붙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의 본성인 줄 아는 깨닫는 것, 그게 자성의 계율이에요. 그러니까 자성의 계율을 딱 바로 보고 나면 처음에 불법 문중에 들어온 스님들은 아직 초보 수준이니까 계율을 줘서 계율을 지키라고 하고 참괘심을 일으켜서 참회하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 이제 큰 스님이 되고 자기 마음의 성품을 깨닫고 자성의 계정의 사막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모든 행동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부 다 자성을 떠나지 않아요.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은 채 그릇됨이 없는 자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큰 스님들이 우리한테 우리를 일깨우게 해주려고 우리가 잘못할 때 화를 버럭 낸단 말이에요. 소리를 빡 지르고 안 되면 한대 때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뜻 계율의 입장에서 보면 저 스님이 계율에서는 삿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삿된 말을 했고 남들을 때리면 안 되는데 때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심지어 큰 스님들이 막 시장 통에 가서 막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등 이런 얘기가 큰 스님들의 일화에 나오잖아요. 그게 계율만을 보는 모양의 계정의 사막에서 보면 저놈은 중도 아니죠. 나쁜 놈이죠. 그런데 그 스님은 지금 상으로서의 계정애를 쓰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상으로서의 계정애는 내려놓았고 성으로서의 계정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품 자리 본래 계율이 범할 수 없는

타계가 범할 수 없는 자리에서 무해행, 걸림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구스님은 술을 먹어도 먹은 게 아니고, 죄를 저질러도 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제자를 호통을 쳐도 호통 친게 아니고, 계율을 범해도 범한 게 아니에요. 복을 지어도 지은 것도 아니고, 이 성품짤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것을 잘못 머리로 공부해가지고는 아직 자기가 그 자리까지 가지도 못해놓고, 자기가 아직 성품을 확인하지도 못해놓고, 큰스님들의 그런 걸림없는 행을 머리로만 들어가지고, 야, 계율 공부하는 사람들은 수준 낮은 사람들이야. 나는 그 넘어섰어. 그러고서는 지가 막 킥막식을 하는 사람들이 간간이 있어요. 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을 봤었어요. 그래서 되게 자유로운 척 하더란 말이죠. 그래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더란 말이에요. 근데 교리 공부 해놓고 나서는 자기가 교리 공부가 올라가니까 그 자기가 잘해준 줄 알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불교계에. 그럼 큰 허물이죠. 또, 마음의 바탕에 어리석음이 없으면 자성의 해이고 이랬어요. 계정에 할때 해, 지혜, 뭐가 지혜냐? 이 마음의 바탕이라는 이 자기 본성, 성품은 본래 어리석음이 없어요. 더한발 나아가면 이 성품짜리는 성품짜리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여기는 지혜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어요. 어리석음이 없는 걸 말로 해서 지혜라고 그냥 이름 하나 붙여본 것뿐이지만 이 자리를 지혜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이 자리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뭐라고도 말할 수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는. 근데 어쩔 수 없이 말로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바탕에 어리석음이 본래 없는 그것을 깨달으면 그게 자성의 지혜라서 자성의 지혜는 본래 자기에게 갖춰져 있어요. 갈고 닦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그건 지혜에서 나온 행동이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부 다 지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언뜻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을 취해도 그게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남들이 지식 가지고 싸우자고 붙으면 오히려 그 뭐랄까 지혜가 충만한 어른께서 머리로 따지자고 나오는 사람한테는 어리석은 척하고 진 척하고 싸움 안 빨려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항복한단 말이에요. 내가 졌다 하고. 굳이 그 인정하지도 않고 마음을 열지도 않는 사람한테 이 공부를 가르쳐 주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마음을 열고 제 안목은 이런데 스승님께 배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심하는 자세로 오면 마땅히 자비심을 내서 한대 때려주고 잘못된 것을 깨뜨려주고 그럴 수 있는 자비심을 마땅히 펼치기도 하죠. 근데 아직 준비가 안된 사람에게는 그런 자비심을 펴지 않고 그냥 입을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인연 따라. 그 모든 게다 지혜예요. 어리석은 척해도 지혜예요. 청명하게 어리석은 사람을 깨뜨려줘도 그것도 지혜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안목으로는 그 지혜를 볼 수가 없죠. 모양은 어리석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종잡을 수 없단 말이에요. 또 마음의 바탕에 혼란스러움이 없으면 자성의 정이다. 선정이라는 게 고요하다는 거잖아요. 정을 이루었다. 고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을 이루기 위해서 선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하나에 집중해 가지고 분별을 멈추고 어디 하나에 집중해서 몰입해야지만 선정이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선정삼매가 생겨난 것은 진짜 선정이 아니에요. 진짜 삼매가 아니에요. 조작해서 만들어진 선정이고 만들어진 삼매잖아요. 그건 진정한 선정삼매라고 할수 없어요. 자기 마음의 본성을 확인하면 분리자성이 되면 자성을 떠나지 않으면 자기 자성은 시끄러울 때도 늘 고요해요. 인연 따라 시끄럽게 빠르게 일처리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쁘게 왔다 갔다 쫓아다니면서 일처리를 할 거예요, 아마. 근데 마음은 고요한 자리에서 바쁘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도의 자리는 아무리 호들갑을 떨고 막 정신없이 바삐 뛰어다녀도 항상 고요한 자리에서 자성의 정을 벗어나지 않은 자리에서 무엇이든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자성의 정이에요. 그게 진짜 개정의 사막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개정의 사막은 계속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방편의 개정의 사막이 있고 근본의 개정의 사막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부처님도 초기 경전에서 방편의 삼법인 방편의 팔정도 뭐 방편의 사막과 방편의 사념처가 있고 이 출세간에 또 수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늙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이 자기의 금강이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 지혜가 개정의 사막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나요? 열심히 개정의 사막을 잘딱 모양의 개정의 사막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요. 근데 근본의 자성의 개정의 사막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열심히 갈고 닦는다고 늘어나고 갈고 닦지 않는다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큰 스님에게는 개정의 사막이 엄청 크고 많고 이제 막 초짜들한테는 작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구나. 본래 자기의 금강, 금강이라는 거는 깨뜨릴 수 없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법이란 말이에요. 깨질 수 없는 법이라는 걸 뜻해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쪼개지지도 않고 늘 이대로 있는 그대로 여여한 이 진정한 자성의 개정의 사막이라는 것은 금강과도 같아서 이 진리는 금강과도 같아서 늘지도 줄지도 않고 깨뜨릴 수도 없고 오, 아주 온전하고 존귀한 것이다. 몸이 가고 오는 것이 본래의 삼매이다. 삼매는 우리가 이 선정 삼매를 얻으면 몸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좌선하고 앉아서 삼매를 갈고 닦아서 삼매 딱 드는 게 그게 삼매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자성의 개정의 사막으로 보면 몸이 가고 오는 그게 삼매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삼매가 아니고 갈 때도 삼매고 올 때도 삼매고 서도 삼매고 앉아도 삼매고 뛰어가도 삼매고 걸어가도 삼매고 육조스님 말로 얘기하면 전쟁터에서 단도직입 칼 하나 들고 적진을 향해 적수장의 목을 따로 뛰어드는 그 순간에도 삼매란 말이에요. 삶의 모든 순간이 그냥 전부 다 삼매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일거수일투족이 어묵동정간에 전부 다 삼매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삼매지.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 삼매면 진짜 개정의 사막을 잘 닦는 스님은 오래 앉아있는 스님일 거예요. 그러니까 절집안에서도 어때요? 신도님들이 훌륭한 스님 이러면 어때요? 오래 앉아있는 걸 잘하는 스님은 훌륭한 스님에서 존중받잖아요. 그래서 선사 내지는 그 2판, 4판 이래가지고 2판승 이래서 2판승 이래가지고 절에서 참선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스님은 훌륭한 스님 이렇게 존중받죠? 근데 4판승 이러면 아이 진짜 저중 4판이야 4판 2판 4판이 공사판이란 말이에요. 2판이든 4판이든 전부 다 공이 하나의 법에서 나오는 거지 쓰임이 다른 거지. 그런데 결국에는 2판 4판이 하나의 공한 공은 하나의 한 판이에요. 한판 2에서 4가 나오고 4에서 2가 나오는 게 진짜 그 둘이 아닌 게 2판과 4판이 둘이 아니게 되는 게 그게 진짜 공부인이죠. 2판 따로 4판 따로 있으면 그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둘이 하나로 합쳐져야지 그게 진짜 공부죠. 그러니까 포교를 하면서 4판으로 포교를 하면서 법이 언제나 흩어지지 않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2판으로 앉아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산해서 중생 속으로 들어가야 가서 사판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진정한 이 번성의 개정의 사막이라는 것은 지성이 이 개송을 듣고 뉘우치며 육조께 용서를 빌면서 개송 하나를 지어 바쳤다. 뭔가 깨달은 게 있었던 거예요. 오온은 환영과 같은 몸인데 환영이 어찌 궁극의 진실일 수 있는가? 돌이켜 진여로 나아가려고 하면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않다 하고 개송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본인은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는 개성이, 지금까지 자신은 오온이라는 이 몸 느낌, 생각, 감정 같은 몸과 마음이 나인 줄 알고, 몸으로 앉아가지고 개성의 사막을 갈고 닦아야 되는 줄 알고, 몸으로 탐진치 삼독을 여의면서 살도 엉망주라는 계율을 닦아야 되고, 몸으로서 선정에 들어야 되고, 몸으로 지혜를 갈고 닦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진정한 개정의 사막일 수 있느냐. 돌이켜서 이 진여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은 이 진정한 개정의 사막의 법을 확연히 깨달으려고 한다면, 나아가려고 하면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않다. 자신이 지금까지 법이라고 여겨서 붙잡았던 것들, 그 모든 것이 가만히 지금에 와서 안목, 육조 스님의 안목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법이라고 여겨서 개정의 사막이라고 여겨서 붙잡았던 거, 법이라고 여겨서 붙잡았던 거, 이게 청정한 법이라고 생각해서 붙잡았던 거, 그게 도리어 청정하지 않았던 것이었음이 지금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법으로서 온전한 것인데, 법을 내가 야, 저 법은 기가 막히다, 너무 좋다라고 해서 그 법을 내 걸로 부여잡아서 집착해서 법을 애지중지해서 붙잡게 되면 그 청정했던 법이 청정하지 않게 돼요. 나로 인해 청정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진실을 비로소 지성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육조께서는 지성의 개송을 그럴듯하게 여기시고 다시 지성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개정해는 작은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개정에는 큰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다. 만약 자성을 깨닫는다면, 보리도 열반도 세우지 않고, 해탈지견도 세우지 않는다. 아주 초보 단계의 사람들에게는 온갖 계율을 설하고, 법을 설하고, 개정의 사막을 설하고 다 하겠지만, 진정으로 자성을 깨닫는다면 이 자성 자리에는 자성이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고, 보리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고, 열반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도 없어요. 해탈 직견을 세우지도 않는다. 진실로 깨닫고 보면 깨달음도 없단 말이에요. 눈앞에 현실이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다 그냥 통으로 깨달음이지 여기 아무런 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부로 살고, 노동자로 살고, 식당 경영하며 살고, 자식 키우며 살고. 그러나 마음에 걸림없이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양을 취해도 전부 다 법이구나가 명확해지니까 어떤 모양으로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옛날에는 출가해야 되나? 이 생각했다가 출가하는 게 일이고 제가로 있는 게 일이구나. 전부 다 같은 일이구나. 자성을 떠나지 않는구나. 무엇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온 우주법계 전체가 모양으로 볼 때는 전부 다 허물이 있더니만, 분리자성으로 보니까 온 우주법계 전체가 전부 다 부처 아닌 게 없구나. 전부 다이 부처를 떠나지 않았구나. 진리를 떠나지 않았구나. 정말 말 그대로 분리자성이구나. 자성을 떠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 세상 온천지에.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는 해탈도 없어요. 해탈 직견도 없어요. 그것도 법상이에요. 법으로 상을 취해서 붙잡는 거예요. 얻을 만한 한 법도 없어야 비로소 능히 만법을 세울 수 있다. 얻을 만한 한 법도 없는 사람이라야 다시 한 법을 세울 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라야만 비로소 한 법을, 아니면 100가지 법을, 1000가지 법을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아요. 세워도 좋고 안 세워도 좋아요. 교리를, 계율을, 온갖 경전과 어록과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서 이 중생을 구제하고 저 중생을 구제하고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다양한 교리, 경전, 법문 써도 좋고 안 써도 좋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온갖 교리, 온갖 가르침, 온갖 말들을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마음껏 쓰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중생들은 어때요? 저런 법이 있나 보다, 저런 법이 있나 보다 하고 법문을 따라가 가지고 그걸 법으로 내세워서 붙잡아 집착한단 말이죠. 그럼 그건 바른 법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이 바른 법을 깨닫는 게 귀한 거지, 법문을 듣고 그것을 법으로 취하는 게 귀한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얻을 만한 한 법도 없구나라고 하니까, 이 모든 게다 법이니까 이제는 그 법을, 만법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이파자재, 세웠다 깨뜨렸다는 걸 자제하게 할수 있다. 만약 이 도리를 안다면 곧 불신이라고 하고
불의 열반이라고도 하고

해탈지견이라고도 일컫는다. 이렇게 이제 세워보는 거예요. 이 도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불신이라고도 하고 보리열반이라고도 하고 해탈지견이라고도 일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법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법문을 듣고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 그것은 보리고 열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대 맞는단 말이에요. 스승한테. 그 사람이 정말 만법을 다 세울 수 있는 자리, 한 법도 없는 자리에서 만법을 세우는 입장에서 보리고 열반입니다 했으면 수긍해줘요. 근데 그런 자리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 한대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억울한 거예요. 저 제자가 이런 답을 해가지고 인가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들어가서 똑같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한대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나가가지고는 울면서, 우리 스승님은 너무 사람 차별한다. 쟤는 그 얘기를 했는데 인가해주고 나는 인가 안 해줬다. 차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차별하는 게 아니죠, 그건. 똑같은 말을 듣고, 뜰 앞에 잣나무 똑같은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스님, 저뜰 앞에 있는 잣나무 저 사물을 얘기하십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지가 못 알아듣고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저 사물을 얘기하지 않을게. 다시 물어봐. 도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모양으로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두 번째 뜰 앞에 잣나무에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뜰 앞에 잣나무죠. 듣는 사람이 제대로 못 들으면 그럼 법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견성한 사람은 법을 세워도 좋고 세우지 않아도 좋다. 오고감에 자유롭고 막힘도 없고 걸림도 없어서 쓸 필요가 있을 때는 쓰고 말에 응답해서는 답해주며 널리 화신을 나타내지만 자성을 벗어나지 않으니 곧 자제한 신통과 유시 삼매를 얻은 것이어서 이를 일러 견성이라고 한다. 참 말도 어찌 이렇게 잘 쓰실까요? 참 대단. 그 진짜 이게 옛날에 이 당시에 말도 하나 제대로 못 배웠다는 스님이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참 딱딱 이렇잖아요. 오고감에 자유롭고 막힘도 없고 걸림도 없어서 쓸 필요가 있을 때는 마음껏 내어 쓰는 거예요. 말에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 물어보면 근기에 따라 이것저것 온갖 방편을 써서 답해 주는 거예요. 그게 화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법신 보신 화신할 때 화신이 석가모니 부처님만 화신이 아니라 나를 일깨워주는 그분이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화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모양 따라서 모양의 법문을 설해주는 것 같지만 모양을 따라서 설해주는 게 아니라 겉모양을 보면 모양의 언어고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언어 개념을 써서 언어 개념 아닌 이 자성으로 설했단 말이에요. 자성을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성을 떠나지 않으니 이게 곧 자제한 신통이다. 이게 진짜 신통력인 거예요. 이 도수를 부리는 게 신통력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넘어지게 하고 그게 신통이 아니고 그냥 쓸데없는 망상이고 이 자제한 신통 이게 신통력이라니까요. 자제하게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구제해 주는 거 그게 신통이죠. 이게 유의삼매죠. 이게 심각하게 하지 않아요. 저들은 중생이라서 지옥 속에 있으니까 나는 부처니까 내가 저들을 깨닫게 해줘야 돼 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심각하지가 않아요. 유의삼매. 저들이 보니까 저들이 부처인데 지가 부처인지 모르고 있는 거구나. 그럼 부처가 부처로 만나니까 스트레스 받을 게 없잖아요. 저들은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저들도 부처고 나도 부처인데. 그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즐겁고 재밌죠. 중생을 구제하는 것도 재밌고. 중생이 힘들어도 내가 끌려가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진짜 견성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견성이다. 지성이 다시 육조께 여쭈었다. 어떤 것이 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이제 육조 스님이 견성한 사람은 법을 세워도 좋고 세우지 않아도 좋다 그랬더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성이 어떤 것이 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했더니 육조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했는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교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사왕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은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0: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귀의처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3: 우리 민족의 포복 순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 문화 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 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무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제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현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굴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도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0: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나무석가모니붕. 오늘 모두 행복하십시오. 자, 금강경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작하기 전에 하나는 그 산스크리트 직역을 합니다. 그 직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단어들도 나옵니다. 근데 그대로 그냥 직역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초기 경전 말씀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금강경입니다. 다이아몬드 수트라.

초기 영전에 부처님께서 보석이건 뭐 돌이건 그 금강석 다이아몬드는 못 자르는 게 없다. 그와 같이 번뇌를 모두 자르듯이 소멸해갖고 최상의 지혜로 초월지입니다. 냐냐 육신통 초기 경전을 보면 그 초월지로 지금 여기에서 마음의 탈과 반야의 탈 양면의 탈을 이룬다. 그를 금강석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계셔요. 그래서 금강경은 금강석 마음 이렇게 초기 경전에 계십니다. 혹은 금강경을 금강 반야 바라 미타 경이라고도 하죠. 그런 경우엔 다이아몬드 반야로 건너가는 마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반야 바라 미타를 완성 이렇게 쓰죠. 그래서 바냐바라미타 하면 지혜의 완성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단어를 하나씩 나눠보면 바라 건너다 미타 마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어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금강경을 진행하면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언어를 찾아보지만 언어학자가 아니어서 발음이나 이런 건 틀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어에 관련해서도 조금 상이한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미타 하면 반야의 완성 이러는데 하나하나 직역을 하면 반야로 건너가는 마음 그리고 이제 금강반야 이렇게 되면은 금강 반야로 건너가는 마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반야 그리고 여기서 초기 경전에서 반야 완성은 뭐라고 보셨죠? 해탈 그 반야 완성은 해탈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잠깐 얘기 드리면 반야 완성은 해탈은 100% 행복이다. 그 숫가 파라망 숫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00% 평화다. 불멸이다. 혹은 전지전능이다. 육신통 이상.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강반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전은 그렇게 되는 이치와 방법을 설합니다. 자, 본문 가보겠습니다. 1장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려졌다. 여기서 수동태로 나왔습니다. 물론 산스크리트어가 많은 경우에 수동태이고 도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일정분 뜻이 있습니다. 아, 우리 듣는다 보통 이러죠. 눈으로 한번 얘기해 봅니다. 본다. 보여진다. 비추인다. 봄. 이게 뜻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본다 할 때는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요. 보여진다는 뭐죠? 보여진다는 내가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 들어온다. 여기 다 들어온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듣는다가 아니고 듣는다는 건 여기 시끄럽다면 만약에 시끄러운 데에서 특정한 걸 듣고자 주의와 관심을 주는 겁니다. 들려진다라는 거는 내가 사라지면서 그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들려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있으면 싸띠가 나오니까 본문에 그때 다시 자세히 얘기합니다. 어느 한때에 세존께서는 슈라와스티의 제타숲 아나타 핀티카 승원에 큰 비구 승가와 더불어 1250인의 비쿠들과 그리고 아주 많은 보살 마하살들과 머무셨다. 그때 참으로 세존께서는 오전에 옷을 입으시고 바로와 가사를 지니시고 큰 도시 슈라와스티로 탁발하러 들어가셨다. 그때 참으로 세존께서는 슈라와스티 큰 도시에서 탁발을 마치시고 공양을 드신 뒤에 탁발로부터 돌아오셔서 바로와 가사를 거두시고 두 발을 씻으시고 결과부자를 하시고 곧게 몸을 세우시고 얼굴 주위에 사띠를 세우시고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여기서 그 사띠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단어죠. 초기 경전에서는. 그래, 한번 살핍니다. 먼저 그 보통 한자로 할 때 사띠를 확립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그냥 한글로 세웠다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 스탠드. 이 산스크리트 여러 뜻 중에 1번 뜻이 그 서다입니다. 세우다. 그게 한자로 하니까 확립, 확실히 세웠다 아마 이렇게 되겠죠. 사띠를 세운다. 얼굴 주위에. 이게 초기 경전의 말씀이 계시죠. 깅숙과 나무 비유 경입니다. 거기서 부처님께서 큰 성이 있다. 그 성에 여섯 개의 성문, 대문이 있다. 그러니까 성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마다 문지기가 있다. 그 문이 여섯 개가 저거예요. 눈, 귀, 코, 혀, 몸, 의근, 마음. 전부 어디에 있나요? 얼굴. 얼굴 주위에 있습니다. 여섯 개의 문이. 그래, 얼굴 주위에 사띠, 그 대문,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다 그러셨습니다. 문지기가 대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답니다. 문지기를 세워서 유익한 거는 성 안에 들어가게 하고 해로운 건 막는다. 이게 문지기 역할이에요. 이해되시죠? 금방. 그렇게 계시는데 여경에는 안 계시지만 문지기가 성문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예? 네? 도둑 맞아. 성안이 다 털려요. 문지기가 성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경에는 안 계셔요. 문지기가 마실 나가죠? 아예 없어. 그게 사실은 눈으로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는 거는 문지기가 그나마 지키지도 않고요. 나가는 거예요. 저게 좋아갖고 저거에 나가고. 왜 예전에 잠깐 그 다른 얘기로 해봅니다. 어떤 조사, 무슨 이런 테스팅을 했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관찰하는 게 달라요. 도둑들은 저기 사람이 들어오면 부유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핸드백, 뭐 이런 귀금속 이런 거에 실제로 도트들이 찍혀요.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의와 관심을.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뭐 다 관심사가 다른 거죠. 그런 무슨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문지기가 안 지키고 자기 관심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거에 관련된 경 말씀이 사리자 존자님 말씀입니다.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보인다 그 얘기예요. 시야에 대상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면 그것에 일치하는 식이 일어난다. 분별식이. 이게 일반인들인 거예요. 이렇게 형상이 올 때에 요거 봤다 저거 봤다가 관심을 주는 거죠. 주의와 그때 일치하는 식이 일어난다가 마음이 생겨난다. 그런데 거꾸로 온전한 눈을 갖추었는데 시야의 대상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에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것들에 일치하는 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 이게 삼매예요. 삼매. 그런데 돌아옵니다. 그러니 문지기가 바깥으로 안 나가고 여기에 딱 있으면
본다가 성립할까요? 아니면 여기가 들어올까요? 대상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겠죠. 나가서 보는 게 아니라 그때 이게 우리는 보여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건 본다고, 이렇게 들어올 때는 보여진다고 그런가요? 이 보여진다가 삼매가 더 되면 비추인다, 봄 이렇게 갑니다. 중간에 하나는 생략했어요. 보여진다에서 비추인다의 중간엔 전부 초월한다 라는 오선의 공무변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생략. 이유는 여기 얘기를 더 진행할 건 아니에요. 그 아까 앞서서 들려진다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듣는다와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싸띠가 눈에도 있고 귀에도 있고 하면은 본다, 듣는다가 아니라 최소한 보여진다, 들려진다, 이렇게 된다. 그리고 무의식은요, 우리 현대용어로는 의식과 무의식 이렇게 얘기하죠. 무의식은 실제로 우리 모두 무의식은 넓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 무슨 컴퓨터를 보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요. 전기가 나가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업하던 거는 요 가운데 어디쯤인데 실제로 꺼지면은 그 잔상이 이 작업하던 것뿐이 아니라 다 보이죠. 무의식은 다 보고 있었던 거고 의식은 그 주의와 관심을 작업하는 그 부분에만 줬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여기만 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 보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는 그 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제 사람이 좀 다쳤어요. 경찰이 와서 그 옆에 있던 사람한테 여보세요, 차 번호 보셨어요? 그 사람 못 봤습니다. 사람 다치는 거 보느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최면을 걸었어요. 최면에서 번호가 다 나와. 못 본 줄 알았는데요. 무의식에는 다 보여졌던 거죠. 그런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주의와 관심을 이렇게 주는 거 안 하면 본래로도 무의식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의식이 궁극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일단 그 무의식으로 들어간다. 그게 경전으로 본다면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마음이 삼매에 든다에 그 내면으로 향하고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깅숙과 나무 비유경으로 돌아옵니다. 문지기들이 잘 지켜요. 여섯 개의 문을. 그러면 머지않아 이제 두 전령이 온다고 그러셨어요. 두 전령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전령이 온다.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해탈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끝. 이거고요.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게 가지가지 43가지의 해탈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뭐 팔종도, 칠각지, 뭐가 됐던 사념처. 여기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이게 제일 그 저거예요. 큰 거.

그두전령이이제옵니다와갖고문지기한테그래요여보여보왕은어디계시오그러자문지기가성문을지키는사띠라는문지기가사띠가문지기예요문지기가왕은지금저궁궐안에광장중앙광장안에계십니다그중앙광장은지수화풍흥물불바람부처님께서이몸뚱아리는지수화풍으로이루어졌다정의하셨어요그리고이세계도욕계색계까지만흥물불바람으로이루어졌다정의딱내리셨어요아정의라는말앞으로많이나올텐데요정의그러니까쉽게얘기하면건들면안돼요우리가조금이라도바꾸면안돼요자그안에왕이계십니다그왕이누군가요식이에요식아식이라는게그십이연기에보면은맨처음제일위에가제일나쁜친구가누구죠무명 그다음이형성샹카라그다음이식이죠이식을조금단어를우리가구분하고이제진행하기위해선단어를좀만들어야겠어요식식하니까한글자여서좀너무어떨땐이어붙이면잘안들려요결론부터얘기하면분별식이라고앞으로하겠습니다그이유는경전에사리자존자님께서질문에답을하시는거예요분별해서안다분별해서안다라고해서분별식이라고합니다그내용이계셔요또는단어자체가그윈야냔데그위가분리된이뜻이에요그러니까분리된알이에요단어자체가그러니까 분리식이래도돼요그런데우리가분별이란한자를좀많이썼었죠분별망상한다뭐이럴때귀에익었기때문에분별암이라고해야되는데분별암이런거보다는분별식이렇게해갖고분별식이라고하겠습니다그래서앞으로분별식은12연기의그세번째인식이다이렇게여기면됩니다그깅숙과나무비유경더진행하기전에분별식을조금정리하지요이쪽에알파벳 A 라고하고요이쪽에안일 B 자BA 또는앞에 AN 이붙었습니다영어로는안이라고읽어요한글과같아요안 A 한글로안 A 하면뭔뜻이죠 A 가아니다그거죠똑같습니다산스크리트보통은그반대말을얘기해요A 의반대말자분별식이어떻게되어있냐면요아까스스로자체가나누어져있다고그랬죠 VI 가위스스로가분리되어있어요이미두개로식자체가식의가장기본단위가요두개반대의두개로한쌍으로이루어진거예요얘가이래나서바깥에를분별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으로 애초에 조합이 됐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밖에를 나누어 갖고. 그래서 요거를 미리 잘 염두에 두시면 후반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금강경에. 그러면 자체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애는 궁극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궁극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게 행복이라고 그러면 반대말이 뭐죠? 안행복인데, 우리 흔히 이걸 뭐라고 그러죠? 괴로움이라고 그래요. 경전에 이거예요. 괴로움, 두카, 쑥카, 행복. 행복의 퍼센트가 95%가 되면 괴로움은 어떻게 되죠? 5%만 남는 거예요. 행복 99, 괴로움은 1%. 제로섬입니다. 합이 100이어야 돼요. 행복 100이면 괴로움은 0.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있는 한 괴로움이 0이 되는 수가 있나요? 없어. 행복 100이 되려면 스스로 일단 전체자가 돼야 돼요. 공성이 돌아와 자기 스스로가 이미 반쪽 자리로 분열되어 있으면 이런 건 전부 궁극일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식은 삼매의 경지에서 어디까지, 어느 세계까지 있다고 하셨죠? 무소유처까지만 있다. 식은 그 이상의 비상, 비비상처, 해탈, 상수멸까지 가는 데는 식이 없다. 그래, 식을 먼저 잠깐 정리했어요. 그런데 지금 왕은 어디 계시오 그랬어요. 전령이. 그 똑똑한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엄청난 전령이. 아니, 똑똑한데 왕이 어딨냐. 왕이면 대장 아니요, 궁극. 왕은 식은, 분별식은 존재한테, 인간한테는 뭐다? 왕이다. 근데 해탈이라는 전체로 볼 때는 뭐다? 궁극이 아니다. 존재한테는 왕이다예요. 이 대목이 중요한 게, 그래서 존재는 이 이상이 없을 거야 라고 여기는 거예요. 존재한테는 슬프게도 그게 왕이거든. 자기가 그게 전부인데 그 이상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왕이 알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왕이 자기 위에 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지. 그건 쿠데타로 보이는 거예요. 역모로. 그래서 있다고 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있으면 전쟁 내갖고 없애버려야죠. 그래, 모든 존재들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 여하간 돌아와 왕은 어디 계시오 하니까 저기 안에 계십니다. 지수와풍. 그래서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왕한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고 들어갔던 길로 돌아 나온다. 이게 경전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내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라고 비유한 건 열반에 대한 얘기다. 들어간 길로 돌아 나온다에 들어간 길은 팔종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팔종도다 먼저 얘기를 드리면 여덟 가지의 바른 길에서 사띠가 어디에 있었죠? 문지기가? 일곱 번째 있죠? 여덟 번째는 삼매죠? 삼매를 하기 위해서 앞에 일곱 가지는 필수품이다. 경에 계십니다.
삼매를 하기 위해서 앞에 쌓띠까지 일곱 개를 했다 그렇게도 계셔요. 또는 예, 거기까지만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쌓띠는 문지기는 좀 전에 삼매를 하기 위한 전초전인 거예요. 문지기가 성문에 잘 서 있어야 잘 서서

시야에 대상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삼매예요. 그러니까 사띠가 늘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문지기가. 그러면 사람에 따라 다르죠. 누군 정말 열심히 잘 지키면 일주일 있다 삼매가 들어갈 거고, 누군 뭐 7년이 걸릴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삼매와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들어갑니다. 팔 정도로 여덟 개를 잘 닦아떼는 거죠. 사티까지를 잘 닦으니까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삼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은 열반에 대해서 전달했다 부처님께서 하시잖아요. 열반에 대해서 뭘 전달했을까요? 물론 12연기 사성제 다 설하셨겠죠. 근데 삼매가 되면 그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분별식한테. 너가 궁극이 아니래. 삼매가 들어가서 그 얘기합니다. 너가 궁극이 아니라는데? 왕한테. 물론 이건 열반 전체 얘기 중에 부분이죠. 그럼 왕이 이제 거기서부터 의문을 갖기 시작하겠죠. 거기에 삼매만 들어간 게 아니라 윗바사나까지 들어갔으니 윗바사나는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형성된 거라는 거는 아까 식처럼 형성이 두 개 이상이 모여진입니다. 이거 두 개죠. 그런데 이 두 개가 반대입니까? 지금 형성을 하려면요, 애초에 두 개는 반대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개가 더 생기면 세 개가 되면 이제 엄청나게 변형이 일나는데 그 얘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건 수학 찾아봐도 나와요. 세 개가 되면 계산 불가가 됩니다. 변형이 무궁무진 벌어지기 때문에. 여하간 애초에 기본 안상은 두 개인데 형성도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형성을 하려면. 자세한 얘기는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할 텐데 윗바사나가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왕한테 두 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거는 변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개로 되면 변합니까? 변해요. 여기에 지금 태극 무늬로 안 그렸는데 그 한국의 태극이 이렇게 있죠. 가운데가 이거 퍼센트가 서로 변환되는 거예요. 아까 5대 5였다가 6대 4 뭐 이런 식으로. 그 형성된 거는 변한다. 무상하다. 무상한 거는 괴로움과 행복을 오락가락하니까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있다.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무상하고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따가 아니다. 초기 경전이 이렇게 계신 거예요. 이 뒷부분 설명하려면 또 몇 시간이기 때문에 설명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얘기인즉슨 형성된 거는 궁극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괴로움이 있다. 그걸 왕한테 얘기해버린 거예요. 분별식한테. 그대는 형성된 거야 그러고. 직격탄을 날렸네. 왕한테. 그대는 형성된 거기 때문에 궁극의 왕이 아니야 그래.

해버렸네요. 그대는 괴로움도 있잖아 라고 해버렸네요. 그래, 여러 가지로 삼매와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들어갔으니, 그래서 그 분별식한테 왕한테 열반에 대해서 보고를 했으니 왕은 이제 최초로 혼란스럽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깅스과 나무 비유 경인데요. 이 사띠가 좀 전에 이제 눈에 세워지고 귀에 세워지고 전부 전달됐죠. 이 사띠가 세 번째 삼매에서도 나오고 네 번째 삼매에서도 나와요. 다섯 번째 삼매부터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다섯 번째 삼매에는 몸뚱아리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몸에 사띠를 세워야 되는데 몸뚱아리가 없으니까 세울 곳이 없죠. 자, 그래서 혹시 사띠가 삼매가 되고도 나오니까 많은 이들이 혼동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지? 하고, 그 왜 그러지는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일단 사띠의 위치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경 전체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그 상위타 니카야에서 해탈하려면 무의도다, 무형성,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12연계의 두 번째인 형성, 형성이 소멸하면 무명이 소멸하고 해탈하죠. 그래서 해탈하려면은 형성을 없애라, 무형성은 탐진치의 소멸이다. 탐진치의 소멸이 해탈이다라는 건 웬만하면 다 아시죠. 이게 이치고요. 이건 그냥 이치입니다. 이 이치로 해탈할 수는 없어요. 이제 여기에 플러스 방법이 있어야겠죠. 팔정도도 이치와 방법이 결합된 거예요. 돌아와. 방법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두 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삼매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덟 개 삼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 그냥 사마타 닦아라 하면 보통 닦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닦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삼매도 이제 강론으로 쭉 펼치셔요. 다만 여기서 이제 43가지가 더 나오는데 다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띠뿐이 아니라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거론하는 43가지는 8만 4천 경전의 전부예요. 그거 플러스 자비이사, 이 43가지엔 자비이사 3면 빠졌어요. 그거 플러스 자비이사 하면은 경에 나오는 3면은 전부 나왔다. 혹은 누군가 그럴지도 몰라요. 아우, 좀 다른 것들도 있던데요. 좀 다르게 변형한 게 있어요. 근데 전부 여기에 포섭이 되는 겁니다. 지금 거론할. 그래서 이걸 한번 설명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 진행하기 전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해서 앞으로 윗바사나라는 용어는 43가지 중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니, 그렇게 중요하다며
왜 한 번도 안 나옵니까? 그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전부 다 삼매 얘기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나하나 경입니다. 이제 한 경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경 세 가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 둘 다 없는 삼매. 이렇게 하나의 경이 끝납니다.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뭐 몇 시간씩 이걸 법문을 했는데 그 사유에 보시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은 공안 삼매, 표상 없는 삼매, 원함 없는 삼매. 이 중에 두 번째인 표상 없는 삼매는 잘 그 여겨두시기 바랍니다. 금강경에 이제 뒤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표상 없는 삼매 두 번째. 이렇게 하고는 아 지금 삼매 여섯 개 나왔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념처입니다. 신수심법. 몸, 느낌, 인식, 마음, 법. 이건데요. 이 사념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 대념처경 보셨죠? 유명하지요. 그 대념처경을 한번 보시고 이 사념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웬 한숨이야? 주지 스님께선 날 공부로 괴롭히시려는 게 분명해.
1: 이은,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0: 치, 마음의 양식이면 맛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1: 원래 맛없는 게 몸에 좋은 법이야. 그러니 열심히 해. 그럼 대성하는 날이 올 거니까. 아, 그래, 김대성.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김대성이 세운 경주 불국사다.
0: 불국사?
1: 불국사는 부처님의 나라라는 뜻인데 경주 동쪽 토암산에 있는 천년 고찰이지. 신라 경덕왕 때 재상 김대성이 이 절을 크게 다시 지었어. 불국사엔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물론 석가탑과 석굴암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 유물들이 가득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신라의 가난한 소년 대성은 어머니와 단 둘이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스님이 대성을 찾아와 시주를 부탁했죠.
2: 스님, 전 가난해서 시주할 것이 없습니다.
3: 지금 시주를 하면 만배의 보답을 받을 것이다.
2: 만배?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집으로 온 대성은 어머니를 설득해 스님께 쌀 한 자루를 시주했습니다.
2: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3: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1: 하지만 시주를 한 지 얼마 후 대성은 병에 걸려 그만 죽고 말았죠. 그날 밤 이웃마을의 재상 김문량은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4: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그러니 그 아이를 잘 키우거라.

0: 선생님의 꿈을 꾼 지 열 달 후 김문량의 아내는 튼실한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무슨 일인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1: 괴이한 일이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2: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그런데 손에 이게 무슨 글씨죠?
0: 펼쳐진 아이의 손바닥엔 모량리에 사는 대성이란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2: 이게 무슨 뜻일까요?
1: 부처님 말씀대로 이 아이인 모량리의 대성이란 자가 환생한 게 분명해. 당장 모량리로 가봐야겠어.
0: 그 즉시 김문량은 모량리에 사는 대성의 전생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1: 그대의 아들이 내 아들로 환생하였어. 우리 아이에겐 그대도 부모고 우리도 부모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위해 우리와 함께 삽시다.
0: 두 부모 밑에서 자라난 대성은 어른이 되어 현생의 부모를 위해선 불국사를,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3: 우와, 그럼 윤회를 통해 복을 받은 거네.
0: 맞아. 그 덕분에 불국사란 아름다운 사찰을 짓게 된 거고. 여기서 문제.
3: 뭔데?
0: 여기 석가탑의 다른 이름이 뭐게?
3: 뭐야? 이름이 또 있어?
0: 있지. 바로 그림자가 없는 탑, 무영탑이야.
3: 그림자?
0: 절 따라, 전설 따라. 다음은 석가탑의 다른 이름, 무영탑에 얽힌 이야기로 고고! 백제의 석공 아사달은 석가탑을 만들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 아사녀를 홀로 두고 신라로 떠나게 됐습니다.
2: 여보, 금방 돌아오시는 거죠?
4: 석탑이 완성되는 대로 돌아올 테니 너무 걱정 마시오.
0: 그렇게 신라로 온 아사달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석가탑에 온 정성을 쏟았죠. 하지만 탑 공사는 기약 없이 길어졌고 아사녀는 아사달이 보고 싶어 불국사를 찾아왔는데요.
2: 그 일을 만날 수 없다니요?
1: 탑을 짓는 동안은 아무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기 연못에서 기다리세요. 탑 공사가 끝나면 연못에 그림자가 질 것입니다.
0: 아사녀는 매일 연못을 바라보며 탑 그림자가 비치길 간절히 기다렸지만 시간이 가도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죠.
2: 어째서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걸까? 설마 영영 그 일을 못 보는 건 아니겠지? 저건 그이야? 그이의 얼굴이 연못에 있어?
0: 연못에 아사달의 그림자가 비추자 아사녀는 홀린 듯 연못에 몸을 던져버렸고 탑공사를 끝낸 아사달은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안타깝게도 아사녀는 이미 죽은 후였죠. 훗날 사람들은 아사녀가 죽은 연못을 그림자 연못이라 해서 영지라고 부르고 아사달이 지은 석가탑을 그림자가 없다 하여 무영탑으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3: 뭐해?
5: 말 시키지 마라. 지금 공중부양 훈련 중이니까.
3: 아, 그래? 아, 그럼 이 사과는 나눠 먹어야겠다. 살찌면 무거워서 못 들 테니.
5: 어, 야! 추석에 돌도 뜨거든.
3: 에이, 돌이 어떻게 뜨냐? 말도 안 돼.
0: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영주 부석사다.
3: 부석사?
0: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세운 화엄 도량인데 배 흘림 기둥으로 유명한 무량수전이랑 소조불 좌상, 조사당 벽화 같은 문화재들이 가득하지.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까지 더해

0: 알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선정됐다고.
1: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영주 부석사로 고고!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의상대사는 한 신도 집에 머물게 됐는데요. 신도에겐 아름다운 딸 선묘낭자가 있었습니다.
2: 집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아, 감사라니요. 스님을 모신 제가 감사하죠. 아, 여긴 제 딸 선묘입니다.
2: 잘 부탁드립니다.
0: 의상대사에게 한눈에 반한 선묘낭자는 의상대사를 유혹하기 위해 별별 방법을 다 썼지만 의상대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4: 스님, 귀한 술인데 한잔 드시고 하십시오.
2: 마음만 기쁘게 받겠습니다.
0: 선묘낭자의 짝사랑이 깊어지던 어느 날.
4: 스님, 스님.
2: 무슨 일이십니까?
4: 이곳을 떠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2: 예,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장안으로 떠나는 길입니다.
4: 스님, 저는...
2: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0: 그렇게 선묘낭자를 떠나 장안으로 간 의상대사는 밤낮으로 불법 공부에만 매진했죠.
2: 이곳에서 배울 만큼 배웠으니 그만 신라로 돌아가야겠군.
0: 의상대사는 신라로 돌아가던 중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선묘낭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3: 아,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그런데 선묘낭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3: 아, 잠시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2: 아, 이런, 낭자에게 대신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0: 의상대사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선묘낭자는 급히 바닷가로 향했지만 이미 배는 떠나고 난 뒤였죠.
4: 부디 무사히 돌아가세요. 제가 용이 되어 보살피겠습니다.
0: 바다에 뛰어들어 용이 된 선묘낭자는 의상대사가 신라에 도착할 때까지 배를 보호해 주었고, 무사히 신라로 돌아온 의상대사는 선묘낭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부석사를 짓게 되었답니다.
1: 아,
0: 여긴 부석사의 중심인 무량수전이야.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을 모셔놨다는 뜻이지.
1: 아,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무량수전이구나.
0: 맞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중 하나지.
1: 어, 그런데 아까 돌이 뜬다는 건 뭐야?
0: 에이, 급하시긴. 이번 이야기가 바로 그거야. 뜬 돌. 자, 절 따라 전설 따라 뜬 돌에 얽힌 이야기로 고고! 의상대사는 선묘낭자를 위해 영주의 부석사를 짓게 됐는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산적과 이교도들이었습니다.
5: 내 허락도 없이 여기다 절을 짓겠다고?
6: 도망, 혼찌검을 내줍시다.
0: 그렇게 산적들은 사찰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 바로 선묘용이었죠.
7: 의상대사님의 사찰을 망가뜨리다니 벌을 줘야겠어.
8: 왜? 이게 무슨 일이냐?
9: 저 용이 도수를 부린 모양입니다.
5: 그래도 사찰을 계속 망가뜨려.
7: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군. 에이!
0: 선묘용은 절벽의 바위를 밀어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위를 공중에 띄웠죠.
9: 두목, 저거 보십시오.

0: 아이고,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1: 예, 또 도망가자. 어서.
2: 그렇게 놀란 산적들은 도망가 버렸고 의상대사는 무사히 사찰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묘용의 불심을 기려 사찰의 이름을 공중에 뜬 돌 부석을 따라 부석사로 지었답니다.

0: 왜 이렇게 멍하게 있는 거야?
1: 생각 좀 하느라고.
0: 생각? 무슨 생각?
1: 어떡하면 관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0: 이은, 불법 닦을 생각은 안 하고.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수덕사다. 수덕사는 관음 보살을 만나 창건한 사찰이거든.
2: 수덕사?
0: 충남 예산의 수덕사는 백제 때 세워진 천년 고찰이지. 스님들이 불법을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 선원, 강원, 유런을 모두 갖춘 곳을 총림이라고 하는데, 수덕사는 덕숭 총림을 품은 큰 사찰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물 중 하나인 대웅전이랑 여러 유물들을 간직한 유서 깊은 사찰이기도 하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덕사로 고고!

0: 백제 홍주마을의 수덕도령은 상향을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이름 모를 낭자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상사병에 걸린 수덕도령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죠.
1: 도련님! 드디어 그분을 찾았습니다.
2: 정말이냐?
1: 네! 그분은 아랫마을에 사는 덕승낭자였습니다.
0: 수덕도령은 그 길로 덕승낭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2: 덕승낭자님, 부디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3: 소원을 들어주시면 승낙하겠습니다.
2: 아, 네. 무슨 소원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3: 저를 지어주세요.
2: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지어드리겠습니다.
0: 수덕도령은 덕숭낭자의 소원대로 절을 짓기 시작했는데 무슨 일인지 번번이 불이나 완성이 자꾸만 늦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절은 완성되었고 마침내 수덕도령과 덕숭낭자도 혼인을 하게 되었죠.
2: 이제 우리가 혼례를 마쳐 부부가 됐습니다.
0: 수덕도령이 기쁜 마음으로 신부가 된 덕숭낭자를 안으려는 순간 요란한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덕도령과 덕숭낭자가 놀라 밖으로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이 맑게 개었죠.
2: 하늘이 우리가 부러워 장난을 쳤나 봅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3: 전 그만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듯합니다.
2: 아, 제자리라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3: 바위 속이요.
0: 그 말을 남기고 덕숭낭자는 버선 한 짝만 남겨놓은 채 바위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2: 바위 속으로 사라지다니 말도 안 돼.
0: 그 순간 덕숭낭자가 사라진 바위에 관음버섯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 저건 관음꽃인데 그럼 덕숭낭자가 관음보살이었던 건가?
0: 덕숭낭자가 관음보살의 화신임을 깨달은 수덕도령은 덕숭낭자를 만났던 산 이름을 덕숭산, 수덕도령이 지은

0: 저를 수덕사라 이름 짓게 되었답니다.
1: 결심했어.
0: 뭘?
1: 불법을 열심히 닦아서 나도 관음보살님을 만날 거야.
0: 좋은 자세야.
1: 그런데 이건 뭐야? 만공탑?
0: 만공스님을 기리기 위한 탑이야. 만공스님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 불교를 지키기 위해 총독부와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시거든.
1: 우와, 진짜? 엄청 멋진데?
0: 좋아, 절 따라 전설 따라 이번엔 만공스님과 만공스님의 스승이신 경허스님 이야기다. 고고! 해질 무렵 만공스님은 스승 경허스님과 탁발을 마치고 절로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2: 스님, 천천히 가십시오. 다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3: 조금만 가면 된다.
2: 다리가 천근만근입니다. 바랑도 돌덩이처럼 무겁고요.
3: 내 너에게 가르침을 주어야겠구나.
2: 스님, 큰일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옵니다.
3: 큰일은 죽어라 도망치면 될 것을.
2: 잡혔다 뼈도 안 남을 텐데. 어서 도망가요, 스님.
0: 그렇게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은 험난한 산길을 도망쳐서 겨우 절에 도착하게 되었죠.
2: 겨우 도망쳤네요.
3: 다리가 아프다더니 잘도 뛰는구나.
2: 그거 사람들한테 잡힐까봐.
3: 만공아, 파랑이 무겁더냐?
2: 무겁긴요.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파랑을 맨 줄도 잊었는데요.
3: 그거다. 무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다 마음에 달린 게야.
2: 그러네요. 도망치려는 마음 때문에 아픈 다리도 있고 무거운 파랑도 있고. 스님, 큰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0: 그 후로 만공 스님은 불법을 닦고 마음을 정진하여 나라와 불교를 지키는 큰 스님이 되었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세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박물관 유물이 살아 움직이는 화제의 국립중앙박물관 분장놀이가 결선무대를 펼쳤습니다. 참가자들은 유물에 담긴 유구한 역사를 축제로 탈바꿈시키며 결선 현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의 넋이기 뜬 서대문 형무소에서 한민족 영산문화제가 봉행됐습니다. 태고종 전국비군의회는 조국 광복에 앞장서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며 평화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 종로 도심에서 제5회 소림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노인 인구가 밀집한 지역 특성에 맞춰 어르신들과 대학생들이 어우러져 세대 간 화합을 다지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요리 예능에서 화제를 모았던 선재 스님의 당근국수가 서울 조계사를 찾았습니다. 제철 채소로 차려낸 특별한 사찰 음식 체험 행사는 자연의 노고와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간 고유의 존재 가치가 위협받는 시대, 한마음 선언 대행선 연구원이 인간 본성을 회복하고 마음을 치유할 해법으로 대행선사의 사상을 조명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박물관 유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온라인 쇼폼 영상, 여러 미디어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화제의 국중박 분장놀이가 치열한 전국 예선을 뚫고 대망의 결선무대를 펼쳤는데요. 유물에 담긴 역사를 유쾌한 축제로 탈바꿈시킨 현장을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두꺼운 경전이 사람의 몸을 빌려 걸어나오고 이내 경전을 펼치자 보현보살이 중심인 변상도가 화려하게 드러납니다. 국보 대방광불 화엄경 보현행원품을 모티브로 한 분장입니다. 전국 단위로 규모를 확대한 2016 국중박 분장놀이 전국편 결선 현장엔 박물관 유물이 무대 위에서 하나의 퍼포먼스로 되살아났습니다. 한 달에 걸쳐 작품을 준비한 참가자는 지난해 처음 불화를 그리기 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 존중과 공경, 자비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2: 이게 지금 탈착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고 모두 다 깨달음을 얻으시면 이 안에 들어와서 보현보살이 되실 수가 있어요.
1: 이번 결선에 오른 25팀 작품 가운데 불교 유물을 모티브로 한 작품은 11팀. 지난해에 이어 다시 도전한 청동 공양탑은 한층 완성도를 높였고 1400년 만의 모습을 드러낸 백제 왕흥사터 사리구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참가자들은 유물에 담긴 이야기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해석해 표정과 몸짓, 퍼포먼스에 녹여냈습니다.
3: 1400년 만에 깨어나서 아주 신난 저희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0: 있습니다. 그 과거의 유물들이 현재의 포즈를 취하면서 다 같이 놀자라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1: 대중에게 친숙한 방가사유상과 금동대향로부터 불상과 광배가 온전하게 전해지는 통일신라시대 금동열의 입상까지 가족과 직장 동료, 친구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한 분장놀이는 유물이 과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의 이야기가 더해진 생생한 과정이었습니다.
2: 제 미간에 점이 있는데요. 이 대회를 통해서 컴플렉스였던 제 점이 트레이드마크가 되어 기쁩니다. 과거의 유물을 통해 현재를 사랑하게 되었고 미래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1: 평소 유리장 넘어 마주하던 문화유산이 참가자의 분장과 움직임으로 되살아나자 관람객들은 연신 사진을 찍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분장을 매개로 한 축제는 관람객과 문화유산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특별한 배움의 장이 됐습니다.
3: 이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유물 공부를 많이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공부도 많이 되고 저희도 보면서 잘 모르는 유물들도 많았었는데 간접적으로라도 공부가 됐습니다.
1: 치열한 경쟁 끝에 대상은 백자 잉어 모양 연적을 표현한 전은슬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최우수 상인은 방가사유상을 표현한 이대양 씨 등 다섯 팀, 우수 상인은 왕흥사터 사리구를 표현한 백제 야호 팀 등 다섯 팀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4: 분장의 손길로 되살아난 유물이 오늘날 문화축제로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5: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옥고를 치렀던 서대문 형무소에서 태고종 전국비군의회가 제6회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봉행했습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린 자리를 박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일제강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애국 영령들의 한이 서려 있는 서대문 형무소. 붉은 가사를 수한 비구니 스님들이 사형장 주변을 돌며 억울하게 숨져간 영혼들의 넋을 위로하고 위령제 장소로 인도합니다. 이어 찾은 구치감에 울려 퍼진 목탁 소리가 오랜 세월의 적막을 깨고 스님들의 간절한 염원은 순국 선열의 흩어진 영혼을 따뜻하게 보듬습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가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봉행한 한민족 영산문화제 현장.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행사는 올해로 6회째를 맞았습니다.
7: 한민족 영산문화제는 비군이 수행자들의 작은 추모의 마음이 영령들의 엉키어진 영혼들을 찾아 위로하며 생전에 못다 이룬 억울한 마음을 잠시라도 위로하려는 법석입니다.
6: 사형장과 구치감에서 영가를 정성껏 모셔 도착한 독립공원 추념탑. 대령과 신중작법, 넋풀이 등 전통 불교의식 영산제가 펼쳐지면서 억울하게 산화한 희생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발언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라를 지켜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불사로 대중은 무명 선열들의 비통한 한이 온전히 위로받길 기원하며 두 손을 모읍니다.
8: 국군이 기울었던 시절 자신을 던져 결여의 어둠을 밝혀주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년들의 숭고한 희생은 바로 이 땅을 지켜온 호국불교의 정신과 뜻을 같이 합니다.
6: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보존회 회장 현성스님은 매년 영산문화제를 이어가는 비군의회에 고마움을 표하며 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해 세상이 정의와 평화로 물들길 기원했습니다.
9: 우리는 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다지며
10: 우리의 아픈 역사가 왜곡되지 않고 후대에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 보존에도 늘 앞장서겠습니다.
6: 종정 운경 대종사는 선열들의 구국정신 계승과 후대들의 책임과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숨 바쳐 국권 회복에 앞장선 애국 열사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개송으로 추모의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11: 국가와 국민은 선녀들의 위국 정신과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선열들의 뜻을 이어 오늘에 자만하지 말고 유비무환으로 대한민국이 만세 융창하게 할 것입니다.
6: 영산제에 이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까지 선보인 이번 한민족 영산문화제는

0: 선열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고 민족 정기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1: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요즘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도심이 모처럼 들썩였습니다.

0: 웃음꽃이 활짝 핀 제5회 소림 문화재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야광 머리띠를 쓰고 야광봉을 흔드는 어르신들. 공연이 시작되자 객석 곳곳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오고 살구빛 풍선도 함께 춤을 춥니다. 추석을 앞두고 소림사가 마련한 제5회 소림문화재 현장.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과 지역 주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어우러진 이번 문화재는 세대를 뛰어넘는 화합의 장으로 꾸며졌습니다.
2: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해마다 이렇게 소림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좀 더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 지금 이 아름답게 물드는 가을 문턱에서 소림문화재 제5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모두 저희가 준비한 신명나는 축제를 즐기시며 근심, 걱정 모두 날려버리시고.
1: 문화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악 한마당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소림사 무궁화 국악예술단이 축제의 막을 올리고 상명대 학생들의 우아한 한국무용이 가을 정취를 더합니다. 현란한 발재간이 돋보인 퍼포먼스 그룹 따따블의 무대까지 국악부터 한국무용, 대중가요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공연에 스님들과 주민들도 함께 손뼉치며 흥겨운 축제를 만끽했습니다.
2: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코앞에 있습니다. 소림문화재 다섯 살 얼마나 예쁩니까? 네. 이 자리 오니까 정말 웃음이 저절로 납니다.
1: MBN 불타는 트롯맨과 KBS 아침마당 등에 출연하며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떠오른 가수 송호주가 무대에 오르자 공연장은 축제 현장으로 변합니다. 객석을 채운 낙엽빛 풍선이 일렁이고 어르신들은 옆자리 친구와 흥겹게 어깨를 들썩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신명나는 잔치마당에 시름은 잠시 잊고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4: 처음 왔는데 너무 활기차고 힘 받고 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도 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된다면 또 오고 싶어요.
5: 분위기가 너무 업되고 너무 흥겹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1: 세대를 아우르는 공연과 따뜻한 웃음이 가득했던 제5회 소림문화재. 이웃들이 손을 맞잡으며 즐긴 이번 축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부산 범어사 금강암이 동주당 벽파대종사 열반 25주기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9일 대웅전에서 봉행된 추모제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과 수자 수불 스님, 주지 정호 스님, 가야사 주지 정현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종단 발전과 후학 양성, 불교 복지의 지평을 넓히며 범호사의 사격을 드높였던 벽파대종사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문도 대표인 정여 스님은 복지와 장학재단을 세워 자리 이타액을 몸소 실천하신 은사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문도화합과 범호사 발전에 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어사 주지와 부산불교연합회장, 동국대 이사 등을 역임한 벽파대종사는 2001년 금강암에서 법납 42년, 세수 63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고창 선운사가 제18회 선운문화제를 열고 이틀 동안 수륙 무차평등대제와 산사음악회를 봉행했습니다. 선운사 보물 33세 괴부를 모시고 봉행된 수륙대제에는 주지 경호 스님과 전 주지 범여 스님, 참당한 법만 스님, 정찬원 총신도 회장, 심덕섭 고창 군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주지 경호 스님은 음악과 예술의 울림이 있는 소통의 장이자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마당으로 선운 문화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륙제는 첫날 시련과 대령, 괴불 이운을 시작으로 둘째 날에는 상단 의식과 관욕, 봉송 회향까지 여법한 전통작법으로 모든 영가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이어 경내 특설 무대에서 열린 산사 음악회에는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밴드와 국악인 최혜림, 상월 비보이 E8 크루 등이 출연해 초가을 산사를 흥겨운 문화축제로 물들였습니다. 요리 예능 프로그램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선재 스님의 당근국수 기억하실 겁니다. 조계사가 이 당근국수를 비롯해 가을 제철 채소로 차려낸 특별한 사찰 음식 체험 행사를 열었는데요. 맛을 넘어 자연의 노고와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긴 현장을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 곱게 채썬 당근으로 면을 만들고 담백한 양념을 곁들인 당근국수.

0: 가지를 듬뿍 올려 지은 가지밥과 데친 양배추에 검은 깨를 버무린 반찬, 연근무침과 정갈한 짠지까지. 조계사가 지난 19일 경내 후원 보현당에서 가을 산사의 공양, 뿌리와 열매로 만나는 사찰 음식을 개최했습니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에서 선보인 당근국수를 비롯해 제철 채소 본연의 맛을 살린 다양한 사찰 음식을 맛보는 시간. 참가자들은 음식의 맛뿐 아니라 식재료가 자라고 한 끼의 공양으로 오기까지 담긴 자연과 사람의 노고를 되새겼습니다.
1: 수행하는 듯한, 좀 정화가 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 재료들이 또 어떻게, 어디서 왔고, 뭘 먹었고, 어떻게 컸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주목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2: 이 음식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떤 분들의 그런 손길과 도움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먹게 된.
0: 시식에 앞서 특강에 나선 선재 스님은 사찰 음식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의 생명관에 대해 첫머리를 풀었습니다. 비와 바람, 물과 흙, 햇빛 등 음식을 구성하는 재료에 우주의 모든 요소가 담겨 있는데 이 또한 인간의 생명과 다르지 않다며 불교의 불이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3: 땅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안 좋은 데서 자라는 쌀은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비바람도 견뎌지고 추위와 더위를 다 견뎌서 나한테 왔는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꿀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0: 스님은 또 사찰 음식은 맛에 집착하는 양념이 아닌 몸을 건강히 지탱할 수 있는 양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찰 음식은 단순 채소로 만든 음식이나 여러 요리가 차례로 나오는 식사를 뜻하지 않는다며 음식에 대한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코스로 나오는 게 정식이 아닙니다. 음식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불교가 세상 밖에 나와서 소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4: 앞으로 뭐 좋은 음식, 사찰 음식 건강하게 드시고 항상 그 몸이 내 국토다 생각하시고 밝고 건강하게.
0: 스님은 생명 존중,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사찰 음식의 가치가 종교와 국경을 넘어 누구나 실천해야 할 보편적인 가르침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음식 한 그릇에 깃든 수많은 생명과 인연을 돌아보며 먹는 행위가 곧 수행이 될 수 있다는 불교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5: 인공지능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과 존재 가치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마음선원 대행선 연구원이 이런 첨단 기술 시대에 인간 본성을 지키고 마음을 치유할 해법으로 대행선사의 사상을 재조명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생성형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지능과 정체성마저 뒤흔드는 요즘, 기술의 속도에 휘둘리는 현대인에게 참된 본성과 치유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학술의 장이 열렸습니다.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이 주최한 28번째 계절 발표회. 연구원 설립 이래 처음으로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AI 담론과 직접 연결지어 교계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는 기술 중심 사회가 맞닥뜨린 존재론적 위기를 진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AI가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수록 주체성 상실과 불안감이 커진다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행선사의 주인공 한마음 오공 사상을 제시했습니다. 외부 알고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자성을 확립하는 주인공 사상과 생명 공존의 한마음 원리가 AI 윤리에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7: 그 대행선 사상을 AI의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의미로 잡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프레이밍 효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프레이밍 효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하는 데 촉진제 역할로 사용해야 된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6: 인경 스님은 서구에서 40여 년간 소비되며 상업주의와 결합한 마음 챙김, 즉 맥마인드풀니스의 한계를 꼬집고 용어 재정립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8: 그 상품처럼 마인드풀니스를 상품화시키고 있고 그것은 실질적인 수행과 무관하다고 이런 비판들이 생겨났어요. 이제는 재평가하고 공과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기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0: 생각을 했습니다.
1: 스님은 서구화된 명상 소비를 넘어 알아차리고 머물고 지켜보는 동양 전통의 염지관 명상을 참된 선적 치유의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사부 대중은 기술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인간 고유의 영적 성찰과 주체적 수행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2: 저희 은사 스님께서 이 시대가 발전하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렇게 발전함으로써 사람들이 여유로워지고 시간이 많이 남아뒀는데 그 시간에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AI도 적당히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3: 아무리 AI 시대지만은 우리 영적 진보는 우리 스스로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1: 기술이 인간을 넘보는 시대, 내면의 자성을 깨닫고 스스로의 영성을 밝히는 불교적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4: 충남 아산 송암사가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담을 주제로 제2회 달빛 음악회를 열고 가을밤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19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열린 음악회에는 주지 경진 스님과 전운수 국회의원,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 안정근 아산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과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주지 경진 스님은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달빛 아래 흐르는 선율 속에서 위로와 쉼을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운수 의원도 축사를 통해 달빛 음악회가 아산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아산시 교향악단의 디즈니 명곡 오케스트라 연주를 비롯해 주지 경진 스님과 박선환 연주자의 가야금 이중주, 초청 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영암 도갑사가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경내 일원에서 제21회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도선국사 탄신 1199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예술제는 국사의 비보사상과 자비정신을 기리고 지역 주민과 불자가 화합하는 축제장으로 마련됐습니다. 도선국사 달해제에는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과 제22교구본사 대흥사주지 법상스님, 도갑사주지 수관스님 등 사부대중 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도갑사는 달해제와 함께 수미왕사 학술대회를 비롯해 아름다운 동행에 자비나눔 짜장 공양, 산사 음악회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9월 21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0: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월제 혜담 스님의 북구트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앉습니다. 곧게 안정되게 그리고 평안하게 앉습니다. 크게 세번 깊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며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제 명령하거나 생각하는 호흡이 아니라 자연히 드나드는 호흡을 가만히 지켜만 봅니다. 생각이 나면 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몸과 함께 호흡이 평안해지면 마음 또한 평안하고

우한 상태로 접어둡니다.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우주의 현상과 본질은 두루 융화되어 두 가지 모습이 없나니 원인과 조건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질 뿐그 본질은 항상 고요하더라.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모든 경계가 끊겼으니 다른 경계가 아님을 깨달은 지혜로만 알수 있다네. 미세한 티끌 하나에도 우리를 이루는 DNA 엇본은 물론 대우주의 원리까지도 들어있고 모든 티끌 속이 또한 이와 같다네. 셀수 없이 긴 세월도 한 생각이요. 순간이 곧 한량 없는 연겁이라. 서로 읽히고 슬켜 복잡한 듯 하지만 혼란 없이 정연하게 따로 나뉘어져 이루어졌네. 고통과 행복은 동전의 양면이요. 본질과 현상 또한 분별되지 않는 듯 모호하니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가려거든 망상을 쉬지 않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네. 마침내는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중도의 길에 들어서게 되니 예로부터 고요한 평정심을 이룬 자를 깨달은 자라 하더라.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명상총협회 이용태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이 진짜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세상, 유니버스일까요? 아니면 가상의 새로운 공간, 메타버스일까요? 유식 불교의 입장에서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몇 해 전 일론 머스크가 SNS에 올린 글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곤 했습니다.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 아닐 확률은 10억분의 1이다라는 말 때문이었죠. 자,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4차로 이어오면서 정보혁신, 디지털 미디어가 만들어낸 새로운 환경은 기계, 로봇에 이어서 빅데이터, AI라는 용어들로 점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낸 공간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이죠. 메타버스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가상의 3차원 활동 공간이다. 하지만 종전의 가상 공간, 3D 공간은 게임과 같이 그냥 끝나버리고 현실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메타버스는 가상의 공간이지만 각각의 참여에 의해서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가 현실로 연결된다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이란 과학적 인과 법칙에 근거해서 추정해보는 가상의 공간 또는 현상

정도로 설명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과학의 기초공식, 수학의 기초공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y는 fx라는 함수관계로 설명이 될 듯합니다. 예, 인연의 법칙이 과학의 법칙하고도 그대로 상통합니다. 다를 수가 없죠. 하나니까. 네, 연이라는 환경, f라는 함수에다가 x라는 각자의 행위, 원인 행위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y라는 함수관계로 풀어낸 거라고 할 수 있죠. 인보, 네, 인과응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원인, 연기라는 설명으로도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란 이 시뮬레이션에 기초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사물을 보았을 때 오감을 통해서 머릿속에 들어와서 머리에서 분석, 해석한 결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는 그 세상이 구현되는 거죠. 시뮬레이션, 컴퓨터 기술 또한 인간의 인지작용, 인시작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유니버스라는 세상과 컴퓨터가 만들어낸 메타버스라는 공간의 프로세스는 다르지 아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우선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표현을 메타버스에서는 씁니다. 네, AI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들로 이루어진 빅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할 때 어떻게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죠? 네, 오감이죠. 눈, 네, 귀, 코, 혀, 그리고 손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메타버스에서는 AI가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뭔가 솔루션을, 결과치를 만들어내죠. 네, 요게 우리의 두뇌 작용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우리 뇌가 분석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란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통해서 누가 했다? 내 마음이, 뇌가 그려낸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어머니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는 얼마 정도 정확할까? 네, AI가 AI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가 중요한 거죠. 네,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 풍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인지해서 받아들이는 오감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죠, 과학적으로. 네, 우선 우리가 보는 빛은 절대 빛이 100이라면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빛은, 볼 수 있는 빛은 단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소리는 어떨까요? 소리는 더하죠. 네, 절대 음파 속에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대역은 불과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5%밖에 안 되는 시각이라는 정보와 1%밖에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나머지는 뭐가 했죠? 뇌가 만들어낸 거죠. 추정을 한 거죠. 컴퓨터가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들어가듯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어떻게 되느냐? 유식 불교에서 우리는 팔식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우선 말씀드렸던 대로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였어요. 네, 그 다음에 이 66번째 인식, 뇌가 해석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해석을 합니다. 자,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왜곡, 오류 현상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돼요. 어떻게? 자, 육식에 이은 칠식을 우리는 유식 불교에서는 말라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본 거예요. 굉장히 왜곡, 편견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네, 팔식이 등장합니다. 팔식을 유식계에서는 아래야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래야식. 네, DNA라고 보면 됩니다. 인류가 600만 년 전 유인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내가 존재할 때

까지 엄청난 진화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DNA에 저장되어 있는 무의식의 습관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 또한 엄청난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95%밖에 안 되는 이미지라는 정보, 1% 이 95%를 보지 못하고 99%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받아들여서 만들어낸 그 그림이 진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차라리 컴퓨터가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로 해석한 게 우리가 보는 세상보다 더 현실에 진짜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는 세상이란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말라식, 내 중심의 편견이나 주관이 들어가서 내가 본 것만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100점 만점에서 전부 다 맞춰도 5점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다가 경상도 표준말로는 겐또 그러죠. 연필 불리기 해가지고 이렇게 추정해서 만들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어차피 10점을 넘지 않겠죠. 그런데도 옳다고 우기는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것만이 다가 아니죠.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유식불교에서 또 가라사대 일수사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의 물인데 어떤 세상에서는, 천상의 세계에서는 보석으로 보이고 인간의 세상에서는 맛있는 물로 보이고 물고기는 살아가는 세상으로 보고 아귀들은 피구름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차원에 대한 설명으로 바꾸어 들어갑니다. 자, 차원. 우리가 공간의 개념을 설명할 때 어떻게 가죠? 1차원. 1차원은 뭐가 1차원이죠? 연기로 연결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연기 최초의 시작은 뭡니까? 138억 년 전 이 지구별이 생겨나기 전에 우주가 태동될 때 최초의 한 점에서부터 빅뱅이 일어나면서 점점 점들에 의해 가지고 은하계, 우주, 태양계, 지구에 이르기까지 많은 점의 연결이 있었습니다. 자, 1차원. 점과 점의 연결, 선을 1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조금 차원을 높여보겠습니다. 자, 2차원은 뭐죠? 선과 선이 연결됩니다. 선과 선이 연결되면 뭐가 되죠? 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지만 불과 4, 500년 전만 하더라도 인간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 면, 2차원적인 면의 사상에 갇혀 있었던 거죠. 평평하니까 어떻게 돼요? 끝에 가면 떨어져 죽겠죠. 이게 우리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별들이 우주가 돈다라고 생각했던 지동설.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 지금 보면 어처구니 짝이 없습니다. 근데 평면에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옳다라는 생각에 가로잡혀서 다른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차원의 공간에서 말이 되는가를 볼까요? 3차원은 뭐죠? 면과 면의 연결. 뭐가 되죠? 공간 입체라는 3차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3차원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까요? 면에, 이 면에서만 있는 게 다일까요?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면들로 공간이 채워져 있죠. 이 면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아래, 위, 좌우 다 나타나게 되죠.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3차원을 넘어 4차원 공간에 대해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4차원은 뭘까요? 공간의 이 3차원이라면 4차원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과거의 공간, 현재의 공간, 미래의 공간. 자, 어떻게 돼요? 지금 이 공간이지만 어제로 돌아가게 되면 저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이 공간에 제가 있지만 다음 순간 저는 이 공간에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예, 다른 차원이다라는 거죠. 예, 부처님께서 우리가 불경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표현이 시방 3세 부처님과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서 시방이란 열 가지 방향입니다. 어떻게 열 가지 방향이 나오죠? 사방이라고 그러죠. 동서남북. 거기에다가 중간에 하나씩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사유. 그럼 여덟 개가 나오죠. 여덟 개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3차원 입체가 되죠? 아래, 위. 이래서 열 개의 방향. 시방입니다. 정말 오래전에서부터 제대로 보신 겁니다.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끝나지 않고 시방 3세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개념. 이미 4차원 공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 마음 공부를 하고 제대로 본질을 보자는 게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그 본질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는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순간 갇혀버려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멈추고 비우고 단디 봐라 보이나 네 보니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좌도 우도 보이고 어제도 보이고 오늘도 보이고 내일도 볼 수 있는 그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불구하고 세상은 밖에만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밖과의 도전을 하고 밖과의 경쟁만을 합니다. 진정한 힘은 진정한 깨달음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겁니다. 네, 환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네,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이 세상에 못 그려내는 그림이 없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 법구경 표현을 빌면 이렇게 세상은 내 마음이 그려낸 그림이다라는 것. 전부 여기서부터 나왔다라는 것. 그럼 뭐부터 해야겠어요? 이것부터 해야 되겠죠. 네, 내 마음부터 제대로 볼 줄 아는, 그래서 매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편견이 아니고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선명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과 4,500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는 납작하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정관념과 편견, 선입견에 갇혀 있었죠. 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차원이 다르니 다른 것들을 본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무조건 내가 맞다라는 네, 과학적으로 공간의 개념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네,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면 다르게 보인다. 일수사견에 대한 제대로 된 관념을 가지고 간다면 그러한 억측, 말도 안 되는 주장이나 고집은 예,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인간들은 네, 소위 말해 진화라는 걸 하게 되었죠. 네, 최초로 인간이 본격적으로 도구를 활용한 역사적인 사건은 네, 신석기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구를 제대로 쓰는 인간이 거기서부터 인간은 다른 어떤 유의 동물들보다 진화를 네, 거듭하게 되죠. 만물의 영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고 있는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네, 1차 산업혁명은 뭐죠? 네, 기계, 말이나 소의 힘 대신 전기자동차. 예, 와 같은 기계화를 통해서 1차, 2차 산업혁명, 자동화, 기계화, 자동화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뭘 얻게 됐어요? 이 기계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비로소 뭘 갖게 된다? 여유를 갖게 된다. 그렇죠? 여유를 갖게 된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24시간 죽도록 일해서 한 끼 양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면 기계화, 자동화를 통해서 인간들은 많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네, 이 여유로 인해서 생겨난 게 뭐다? 문화, 학술, 예술의 활동.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어졌다라는. 그리스 로마 시대 얘기들을 보면 웃기기 짝이 없죠. 네, 가장 찬타라고 얘기를 하나요? 네, 소수 귀족들은 배 터지도록 먹고 토하면서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를 위해서 나머지 대부분들은 축하고 얘기 일을 하는 소, 돼지 같은 존재로 희생을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기계가, 자동화가 나쁜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네. 그 이후에 일어난 3차, 4차 산업혁명으로 오면서 우리는 육체 노동에 대한 여유를 다음 단계, 네. 정신적인 여유를 갖게 되죠. 네. 아, 뭔가를 외우고 경험치를 정리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힘 빼고 에너지 낭비를, 뭐 낭비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으니까. 근데 그런 과정들에서 가졌던 그 수고들을 또 들게 되죠. 뭐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네,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머릿속에 담아 놓을 수 있는 지식 정보보다 조그만 USB에 도서관, 뭐 요즘은 뭐 도서관, 큰 대형 도서관 전체 장서 양을 요만한 거에 다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뭐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지식이라고 그러죠, 그죠? 한때는 지식혁명, 지식경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 뭐가 나와요? 네. 지식 정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홍수가 쓸모가 없어지죠. 너무 많아. 뭐가 있는지 몰라. 마치 우리 머릿속에 잡동사니가 가득 들어앉아 있으니 보이지가 않는 거야. 예전에 시골에 가면 정지라고 그러죠. 부엌 위에 다락방 같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들이 물건을 받으면 차곡차곡 챙겨둡니다.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챙겨줍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물건을 정리하면서 쭉 빼고 보니까 야, 저렇게 넓은 공간이었구나라는 걸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들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다? AI. AI란 뭐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죠. 뭐죠? 인공지능. 지능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는 AI 때문에 또 두려워합니다. 오 마이 갓, 내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나 뭐하고 먹고 살지? 일자리를 잃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1, 2차 산업혁명을 지나오면서 기계들의, 로봇들의 우리가 일자리를 뺏겼나요? 아니요. 새로운 일자리,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들로 가치관 이동이 있었던 거예요. 자, AI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 뭐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능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아직 AI가, 기계가 못하고 있는 부분,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혜라고 얘기를 하죠. 지혜. 지혜는 뭐죠? 먹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딱 보니까 아, 유레카! 저거 다 보는 눈, 안목, 지혜. 지혜, 지자는 어떻게 생겼죠? 알지와는 다르죠. 알지 밑에 뭐가 들어가 있죠? 태양, 날이 들어가 있어요. 뭔 말이죠? 태양에 비춰서 훤히 보이니 알라고 할 필요도 없다는. 그냥 보이는 거야. 이게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예, 인간에게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지혜, 통찰력이 진정한 인간의 가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계의, AI의 노예가 될 것인가? 게임 속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고통받는, 예,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나오죠? 예, 빨간 약을 먹고 고통받으면서 진실을 알래, 아니면 파란 약을 먹고 그냥 즐겁게 해롱거리면서 살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구속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인류는 지금까지 유인원에서부터, 600만 년 전 최초의 유인원에서부터 끊임없는 인과 연의 법칙에 의해서 진화하면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신석기 혁명에서 현대의 4차 산업혁명에 이루어지기까지 슬기롭게 기계를 활용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약, 술에 찌들면 어떻게 되죠? 벗어나질 못하죠. 왜? 노예가 됐으니까. 내가 컨트롤할 힘을 잃어버린 상태로 접어들였으니까. 근데 명상은 뭐죠? 네,
메디슨이 아니고 메디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약물로 치료하고 약물로 중독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는 자연 면역력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이 모든 것을 가름한다. 보는 것도 내 마음이 만든 거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얘기를 하죠. 네, 마음 공부를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음 먹기 나릅니다.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된 자세로 어디에 임하든 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깨달음의 자세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네, 더욱더 슬기로운 세상이 기다리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먹기에 따라서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재미있는 영어 단어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바라볼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온잡다한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가득 차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니까 impossible이라는 영어 단어를 떠올리게 되죠. I-M-P-O-S-S-I-B-L-E, impossible. 어떻게 impossible을 가능하도록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impossible을 가능하도록 바꿔놓는 것 또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자, I, 내 머릿속에 쉼표를 주고, 잠시 쉬어, 네. M 다음에 뭐가 들어갔죠? 스페이스가 들어갔죠. 네. 비운이, 머리에 쉼표를 주고, 비운이 뭐가 됐어요? I am possible, 가능해져 버렸잖아요. 그죠? 네. 이래서 진정한 창조와 혁신이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네. 멈추고 비움을 통해서 데이 원, 네. 초심이라고 그러죠. 초심에서부터 바라보면 무한한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저는 고령화 사회라는 표현보다는 시니어, 고령 노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시니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렇게 사회에 보편화시키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시니어 뭐죠? 네, 주니어 애들 말고 시니어 어른다움. 네, 이게 필요한 거다. 과거의 동물의 왕국에서는 젊음만이 육체적인 힘만이 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돌아봤다시피 이제 동물의 왕국 힘이 지배하는 사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나이가 들면서 암기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암기 왜 하죠? 네, 바로 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건데 진짜 필요한 힘이 뭐죠? 지혜, 통찰력, 세상을 바라보는 눈. 네, 이겁니다. 자, 이런데도 이제는 나는 맛이 갔어. 시니어, 노인이야. 노인이 아니라 시니어. 어른다움은 어디서 나오죠? 지혜에서 나옵니다. 자, 요렇게, 과거 어느 세상보다, 시기보다 시니어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시니어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의 장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뭘 가지고 채우려는 욕심보다는 네, 여유롭다. 여유는 뭐죠? 네, 비우니까 여유로운 거죠. 그죠? 없는 걸 채우는 걸 여유롭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만 내려보자라는 하나만 비우면 뭐죠?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예, 여유가 생기니 어떻게 해요? 평화롭습니다. 예, 이렇게 평화가 생기니 뭐죠? 주위에 긍정의 에너지, 행복을 스스로 찾고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함께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명상에서 우리가 선명상에서 얘기를 할 때 공, 무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본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다라는 것에 그러니까 집착하면서 거기서부터 분별심이 생겨나고 그 분별심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 고진멸도라고 그러죠. 네, 고통은 집착에서부터 비록되나니라죠. 이 고통을 끊기 위해서 그 집착을
버리기 위한 네, 멸도, 예, 바른 도를 통해 여덟 가지 팔정도를 통해서 그러한 고통을 집착을 멸한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세상이 진짜일까?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시뮬레이션이 아닐 가능성은 10억분의 1. 달리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절대적인 진짜라는 개념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 요 부분이 정확하게 불교 명상에서, 선 명상에서 가리키고자 하는 그 방향하고 일치한다라는 것. 그래서 세상이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오식을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이 네, 뇌를 통해서 육식 해석을 하고 네, 거기에도 그것도 모자라서 그 부족함에도 모자라서 말라식, 네, 아래야식에 의한 오류와 네, 편견이 들어간 그 웅터리 같은 네, 그 웅터리 같은 그걸 진짜라고 고집하는 그 어리석음을 좀 비우고 차원을 달리해서 바라보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진짜 뭘 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세계에 있다. 그래서 무조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야 뭔가를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 네, 그래서 번뇌망상을 멈추고 네, 비우고 네, 그러니 뭐가 생긴다? 여유가 생겼어. 그 여유가 있으니 내가 여유로우니 모든 것들에 여유롭고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무한의 공간을 만든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우리 마음 공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허상, 메타버스는 가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게임에서 나타나는 공간은 가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진짜다. 내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어처구니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메타버스라는 세상을 통해서 네, 여러분들께 잠시 보여드렸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의 메시지는 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내 마음이 여유로워야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가능한 편한 복장으로 입고 가볍게 몸을 풀어줍니다. 긴장을 풀고 기대감이나 강박감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앉습니다. 상체는 곧게, 팔과 다리는 안정되게 두고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명상 중에 하체에 통증이 오면 다리 위치를 조용히 바꿔줍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드나드는 호흡을 지켜보며 몸과 마음을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줍니다.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에 충실하라. 가장 확실한 진실인 죽음에서부터 거슬러 가면 괴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되풀이하는 생멸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무상함을 알게 되면 매 순간 변하여 고정된 실체가 없는 허상임에도 이미 가버린 곧 지나가게 될 대상에 집착함으로 인해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고통의 의리

미수금을 깨닫게 됩니다. 미련이나 후회, 집착, 기대를 모두 내려놓고 용서와 감사, 사랑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느새 고통은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을 오로

말씀의 기적과 신비를 느끼고 감사와 사랑으로 행복한 우리들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네, 천천히 눈을 뜨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명상 중에 얻었던 사랑, 용서, 감사로 이웃과 자연을 맞이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81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열사 영고제와 법효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태화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위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삶으로 향하는 해피 달바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저번 시간 이어서 이제 하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소유의 행복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불교계에 아주 큰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윤회가 무엇이고, 부처님께서 윤회는 업이 하는 겁니다. 업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왜 이런 논란이 있었을까도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시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2500년 전에. 그런데 그 새로운 시야가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어요. 무상고 무아라는, 그리고 그걸 중도와 연기로서. 근데 이것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었어요. 부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러한 존재에 대한 이해가 1900년도 근현대에 와서 이해가 됐다. 예를 제가 이제 다음 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서양의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가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하면서 서양은 그동안 존재를 잘못 봤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요 부분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만 불교만의 업, 불교만의 윤회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저번 시간 거 한번 복습을 조금 할게요.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부처님께서 제가자분에게 법을 설해 주신 부분하고 우리 출가자에게 법을 설해 주신 부분이 달라요.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자분들에겐 니까야, 비덥슴경, 아함경, 급보독경, 여기에 보면 감각적 욕망을 즐겨라, 그리고 소유의 행복, 재물의 행복, 빚이 없어야 돼요. 빚 없음의 행복, 비난받지 않는 행복, 이러한 행복을 제가자분들은 노력해서 누려라. 그래서 이러한 행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천상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지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이런 말씀 하시면서 살아가는 이야기, 부모님은 우리 자식분들, 자제분들에게 어떻게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자제분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또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회에 살 때는 내가 직업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죠. 이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제가자분들에게는 삶 속에서 행복을 강조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 출가자에게, 출가자의 목표가 뭐죠? 니르바나, 열반이에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윤회도 다 끊고, 소유의 행복 그것도 다 내려놓고 열반을 이루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실지도 모르겠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럼 제가자는 열반에 이룰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는 부분이 있어요. 부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자는 열반에 이룰 수 없어요. 니르바나에. 너무 놀랬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만이 니르바나 열반에 이룰 수 있어요. 그 전의 단계, 윤회를 벗어나고 전에 수행을 통해서 하는 부분까지는 올 수 있으나, 니르바나라는 열반은 출가해야만 얻을 수 있다, 이 구분은 분명히 하셔요. 왜 그럴까요? 소유의 행복 갖고는 열반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겠어요? 우리는 소유가 없어도 되는 출가자예요. 그죠? 출가라는 건 살아가는 삶과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죽은 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열반, 윤회를 끊고 이러한 모든 행복이라는 것까지 또 다 끊고
탐진치 삼독이 불타오르는 걸 다 끈 상태,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지만 세상 살아가는 분들이 그 목표로 해보세요. 누구나가 그 목표를 원하지 않나요? 그 목표를 원하는 분은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분들이 출가를 하는 거고, 대다수 분들은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얻어가는 거고, 내 주위 분들에게 즐거움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면서 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왜 분명하게 있을까? 그리고 경전에는 왜 소유의 행복이나 제가자의 행복은 그렇게 강조가 안 됐을까? 부처님이 출가하셨기 때문에 우리 제가자에게만 법문을 하고 우리 출가자에게는 법문을 안 하고, 아니면 우리 출가자에게만 법문을 하고 제가자에게는 법문을 안 해주셔서?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죠?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저도 제 목표는 니르바나와 열반을 향해 가지만 신도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소유라는 것을 내가 풍요롭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저는요. 그렇지만 경전을 결집할 때 결집하는 상황이 우리 출가자들 위주로 결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이 사발타의 망언, 그래서 유명한 건데, 사발타라는 비구 스님이 계셨어요. 나이 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생각대로 수행하고 자기 생각대로 무언가 출가하신 분인데, 비구 스님이신데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이제 부처님이라는 고따마 시따타라는 잔소리만 하고 수행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런 분이 사라졌는데, 야, 이제 우리 마음대로 알아서 수행하자, 내 마음대로 살자 했던 거죠. 그 이야기를 가섭존자, 대가섭존자가 듣는 거죠. 듣고서 이렇게 되면 부처님 법이 무너지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비구 스님들 500비구가 모여서 결집을 하는 거죠. 경전을 결집합니다. 암송하면서. 그런데 그 암송은 변형이 거의 안 됐다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암송했던 이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이 북쪽으로 전래된 건 아함경이고 남쪽으로 전래된 건 대표적으로 니까야라고 해서 남방 3장, 북쪽에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아함경, 그렇게 전래됐는데, 이것이 교차 비교를 했는데 부처님의 핵심적인 법설은 100% 같다. 그런데 의설이라는 설명 부분은 설명의 차이는 있으나 부처님의 법설과 정확하게 맞게 설명하는 방편설로서는 변함이 없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함경이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으로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도 불교라 그러면 아함경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제가 이제 또 중점적으로 설명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중국에서도 아함경이 중요시가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에 진기조사설 같은 열애선 조사선에서 열애선이 좀 밑이야. 부처님께서도 진기라는 조사에게 중국의 선을 배워서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셨어.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런 이야기가 고려시대에 나왔는데 조선 중기가 됐을 때 서산 스님에 의해서 일반화 배포가 됐고, 그러면서 조선 후기가 되면 선종 위주의, 그래서 중국선, 중국선 좀 다릅니다. 이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중국선이라는 선의 위주로 부처님 말씀이 굉장히 좀 하찮게 생각되는 것이 일반화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더더욱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함경이 사라지는 문화, 그 문화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아함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라고 했던 거고요.
이제 저번 시간 쭉 복습을 한 겁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윤회라는 것이 흔히 세상은 돌고 돌잖아요. 그죠? 그러면 윤회는 누가 할까요? 내가 할까요? 내가 하겠죠? 상식적으로? 그죠? 내가 윤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갑자기, 우리 불교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무아, 내가 없대요. 그죠? 그럼 누가 윤회예요? 이건 한자의 착각일 수 있어요. 한자의 착각. 무아 그래서 내가 없었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땐 내 안의 자성, 내 안의 본성, 내 안의 신성 이것이 없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가 아니고 나를 이끌고 가는 어떤 것이 없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무상은 세상이 고정되지 않았죠. 그죠? 변화하는 거죠. 내 안에 자성, 내 안에 신성, 내 안에 본성이 있어도 세상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겉모습은. 이해가 혹시 되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절대적인 신, 창조주가 있어요. 이걸 꼭 불교를 이해하려면 이 세계관을 꼭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부처님은 이것을 정면으로 반대하신 거예요. 어떤 세계관? 2500년 부처님께서 계시던 2500년 전으로 보면 추계시다라 그래서 카를 야스퍼스라는 서양의 철학자가 이렇게 추계시대 그러면서 아주 놀랍게 이야기한 시대예요. 이 시대 전으로 한 200년, 300년 이 전으로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서양에는 소크라테스, 동양에는 우리 부처님으로 대표되신 그리고 이쪽 동양, 인도, 동양에는 또 공자와 같은 그런 분들이 갑자기 나오면서 사람의 인식 체계, 생각하는 체계를 완전히 바꿔놔요. 이 이전에는 절대적인 힘이 있고 절대적인 신이 있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제대로 바라봐야 돼.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로. 그러한 어떠한 그런 인문학적인 부분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뭔가가 뻥 터진 거예요. 그게 2500년 전후예요. 이때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반대하셨느냐? 부처님만이 반대하신 불교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불교만의 정신. 이걸 보려면 그 시대에는 절대적인 신성이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든, 창조한. 그 신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세상을. 근데 세상을 창조했는데 두 가지 시야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 기독교적인 창조론은 뭐냐면 신의 형상을 빌어 가지고 이렇게 인형같이 만들어서 신성을 후 불었더니 그림자와 같은 신의 제자로서 신의 어떤 종으로서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사람 안에는 신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는 윤회의 개념이 없어요. 태어났다가 신의 때 살다가 죽으면 다음 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이 있는 거고. 인도는 이런 추계 시대에 인간의 이성이 막 발달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신이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은 아주 특별해. 그래서 이 안에 신성이 있는 거야. 신의 신성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신성이 윤회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이 신성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 아나트만, 니르아트만. 내 안엔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없는데 우리는 윤회를 하는 거야. 응?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크게 걸려요. 뭐가 걸릴까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이 부분이 계속 도전받아요. 뭐 어떻게 도전받느냐? 부처님 제자분들에게 이러한 신성이 윤회라는 걸 갖고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윤회하는 건데? 응? 없다며? 그럼 업이 윤회하는 거야? 업은? 업은 나라고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무언가 윤회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체가 없이 어떻게 윤회할 수 있어? 이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고 이런 비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존재에 대한 개념이 2500년 전이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라성 같은 제자분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때는 이해를 못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있다 없다의 개념을 뛰어넘어야 돼 그랬는데 생각 자체가 나 그러면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업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가 이해가 안 되는데 부처님 제자분들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보기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업이란 건 뭘까? 이걸 먼저 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윤회라는 건 뭘까? 이것을 봐야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왜 윤회를 말씀하셨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 원음의 말씀에 윤회를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제 경전을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윤회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 부정되는 거고, 아함경이 부정되는 거고, 니까야가 부정되는 거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불교는 윤회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을까? 오늘은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최대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우리 절의 신도분들께도 법문할 때 계속했는데 어려워하셔요. 이거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부처님의 제자의 기라성 같은 분들도 이것에 대해 고민했던 건데. 그런데 현대의 우리 한국인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현대에 우리가 들었던 것을 조금씩만 갖고 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도분들도 이해하셨어요. 제가 그 부분 갖고 설명을 쭉 해드릴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러한 윤회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한 신도분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질문한 게 있어요. 이게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실 거예요. 뭐냐면 전생에 이어져온 내 안에 혼백이 있지 않습니까? 응?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혼백, 혼 뭐 이런 것처럼 불교에도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요? 업은 습이라는 것이 저장되는 건데 그럼 저장되는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오온이라는 게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색수상행시라고 오온이라고 있는데 그 오온이 나를 인식하는 거 아닌가요? 나를 알아보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 하나도 없잖아요. 나라는 게. 그죠? 그 기억하는 주체? 전생부터 아니면 지금의 나를 기억하는 업이라는 것이 저장되는 주체?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고 흔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됐나 봐요. 뭐냐 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거기에 정신이 쑥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내 안에 정신이 있고 이것이 혼이 아닌가요? 이 말씀을 물어보신 거예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무수히 많으실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걸 보기 전에 뭐를 한번 봐야 되냐 하면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우리 삼법인 삼특상 그러는데 무상고 무합니다. 그죠? 고라는 거 한번 볼 거예요. 먼저 고라는 것이 우리는 흔히 한자 고가 괴로울 고 그래서 부처님이 삶은 괴로움이야라고 이야기했어라고 알고 있죠. 한자의 오류입니다. 무아가 한자의 오류가 있듯이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무아를 그냥 니르아타 니르아트만 아나툼 아나트만이라고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무아라 그러니까 너무 많은 오해를 초래해요. 지금은요 한자 언어가 지금 우리에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고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요 고가 원어는 두칸데. 두칸은요, 이게 수레바퀴의 어떤 그 축이 잘 안 맞는 것을 이렇게 원어는 의미하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한계가 있다. 우리라는 존재가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 두카예요. 고, 두카. 그래서 암경의 심심경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비구들이요. 태어남은 두카, 두카의 구체적인 조건이고 즉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도 존재가 한계가 있는 조건이고 왜? 태어나는 걸 아시는 분 계셔요? 내가 태어날 거야 하고 태어난 분 없죠? 그죠? 우리는 한계가 있죠. 두카의 한계의 조건이 이미 태어남인 거예요. 그리고 늙음과 죽음 역시 두카의 조건에 매여 있다.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도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의미의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벗어났다고 그러면 태어나고 죽고 병드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두카예요. 두카. 니까야에 초존 법륜경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말씀하세요. 비구들이요. 집착의 대상이 되는 다섯 가지 무덕이 오치원인데 이건 색수상행식인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있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카 존재의 한계다. 즉 나라는 존재가 있어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실체가 있어, 내가 자성이 있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카를 만드는 한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교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인데 나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했더니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건 존재의 한계에 있는 오온이다. 말씀하셨죠? 존재의 한계가 뭐죠? 내 껍데기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한번 보세요. 색수상행식이라는데 이게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말씀.

한두 한번 이해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내가 이 몸뚱아리가 어딜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는데 맛있는 빵 냄새가 쫙 나와요. 그러면 걸어가는 내가 이 색이 빵 냄새를 딱 만났겠죠. 그죠? 색이 만났습니다. 걸어가니까. 그러면 빵 냄새가 확 왔을 때 저는 빵 냄새를 좋아해요. 빵 냄새 싫은 분도 있을 수 있으나 좋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라는 느낌이, 아, 좋아. 느끼겠죠? 그죠? 아, 좋아. 그럼 색 수에서 수가 작용한 겁니다. 그러면 상이 딱 나타나면서 상은 이 지각해서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의 경험을 끄집어 오는 거예요. 끄집어 착 오면서, 이거 내가 좋아하는 빵 냄새인데? 하고 수상이 확 올라오면 행이라는 게 있어요. 행. 행. 행은 삼카라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행이 업을 만드는 중심이에요. 이게 빵이야라고 딱 느끼면 저는 행동하겠죠. 어떻게? 저거 먹을까? 갈까? 가서 빵을 집을까? 맛있게? 그러고 나면 식이 모든 걸 종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서 인식하는 부분인데 빵을 내가 먹었는데 아, 좀 참을 걸. 아, 내가 이거 빵 먹고 이거 배 나오고 있는데 배가 더 나오면 어떡하지? 나 요즘에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아니면 나돈 이렇게 내야 되는데 지갑을 이렇게 해서 돈 내야 되네? 이러한 인식하는 거. 우리는 그러한 상태가 모여 있는 나는 존재야. 이것이 오온이에요. 이걸 그냥 잘 생각하고 계셔요. 제가 또 설명해서 계속 반복할 건데, 오온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의 느낌이, 그 다음에, 어떤, 지각이라는 거, 인식하는 것이, 그래서 빵이야라고 이러한 상이, 그 다음에 행동하는 행위, 이것이 업입니다. 업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이라는 것이 우리는 의식하는 것. 그것이 한꺼번에 쫙 작용하면서 있는 상태가 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마음도 10년 전에 내 마음과 10년 전의 모습이 변해오고 있죠. 어떻게 변해오느냐? 조건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그 변해오는 것을 연기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연기라는 거 한번 보자고요. 나는 그러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파도가 있어요. 파도가 치고 있어요. 바닷가에. 파도가 이렇게 있는데 파도라는 게 실제로 저건 파도야 하는 것이 바다에 존재하나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바라봐서 파도야라고 스스로가 관념으로 갖고 있나요? 즉, 상이 딱 일어나가지고, 아, 저건 파도야. 그래서 파도에 오는데, 너무 센데 내가 행이 딱 움직이니까 뒤로 비길까? 피할까? 그러면서, 와, 지금 바람이 불고 하는데 태풍이 막 올려나 하는, 식이 작용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파도를 보고 있어요. 그 바라보는 파도라는 것이 자성이나 실체나 본질이 저 안에 있나요? 파도가? 그렇지 않죠. 파도는 어떻게 작용하죠? 물이 있고, 바다에 물이 있고, 달이 있고, 지구가 있고, 그래서 달에 그 중력의 힘에 의해서 물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거기에 바람이 불고, 뭐 태풍이 불면 파도가 덮칠 거고, 바람이 잔잔하면 그렇게 파도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것이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밀물과 썰물이 될 거고, 그럼 파도는 어디에 있나요? 연기에 있을 뿐인 거죠. 즉, 달과 지구와 물과 바람과 그런 모든 조건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고, 그걸 바라보는 저희가 상과 행과 식이 작용하면서 파도야라고 관념을 만들어서 이름을 지었을 뿐이지, 파도가 있냐고요. 그것이 연기예요. 연기. 연기.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꼭 이해가 안 되면 꼭 반복하셔요. 그러면 중도가 뭘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파도가 저기 있어. 저건 파도야. 파도는 자성이 있고 본질이 있고 신성이 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파도가 있는 거야. 이게 있는 거야. 다만 이게 사라졌다가 하는 거지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있다에 자꾸 얽매인다. 아니면 파도는 했다가 사라지고 사라지고 하는 단멸이야. 없어. 없다는 거에 자꾸 얽매인다. 그런 거 아니다. 부처님의 연기, 부처님의 존재는 중도다. 이 중도가 연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양극단에 끄달리지 마. 그러니까 마음이 막 움직였는데 막 괴롭고 하는 거 막 이런 거에 끄달리지 마. 이것도 중도 있으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 존재를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중도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수상행식이라는 작용이 상이라는 업에 계속 모여있는 이것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성도 없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또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업이 무언가에 저장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건 잠깐 놔둬놓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업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업. 빵 냄새가 났네? 이거 빵인데? 내가 들어가서 먹어야지 하는 업. 습이 반복되는 업. 그 업은 무엇일까? 니까야의 의도경과 중아함경의 사경에 보면 이런 말씀하셔요. 비구들이여, 나는 의도하여 짓고 쌓은 업에 대하여. 내가 의도해서 빵을 먹었어요. 빵을 먹는 습관이 쌓인 거예요. 그 빵을 먹던 그 습관에 의한 내 몸이 뚱뚱해지는 그 결과를 겪지 않고서는 업은 소멸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결과는 현세에 받거나 다음 생에 받거나 그 후의 생에 받게 된다. 자, 윤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내가 업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의 습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지금 현생에 받거나 다음 생에 받거나 그 후의 생에 분명히 받는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좀 율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야기만 해드릴게요. 비록 백천겁의 긴 세월이 지날지라도 지어놓은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나니 원인과 조건이 서로 만날 때 그 과보는 자기 스스로 받게 된다. 과보는. 그러면 과보라는 건 뭘까요? 과보. 자, 과보 설명드릴게요. 복덕도 설명드릴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제가 어릴 때부터 역사 문화를 좋아해서 역사책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 문화재 막 너무 좋아해서 막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20대가 넘어서 누군가 친구가 있는데 친구랑 같이 야 우리 박물관 가자. 박물관을 쫙 갔어요. 박물관을 갔더니 나는 어릴 때 공부했던 그 모든 지식이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박물관 가면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바라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릴 때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박물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루하겠죠. 그죠? 어릴 때 공부해서 쌓아놓은 이것이 인이에요. 인. 그것이 박물관에 가는 거예요. 연. 갔는데 즐거워요. 과. 그것이 공덕인 거예요. 공덕. 내가 지어놓은 것이 인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언제나 나를 이끌고 가는 모든 거고 이것이 업인 거예요. 업이 곧 인이고 업이 곧 과고 업이 곧 공덕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어놨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업이 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한 니까야의 업분석의 짧은 경이나 암경의 앵무경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생들은 각자 지은 업의 주인이다. 업의 상속자이다. 업을 친족으로 삼고 업을 의지처로 삼는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업이 중생을 나눠서 천하고 귀함으로 나누고 높고 낮음의 차이를 만든다. 업이 만드는 거예요. 업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속의 바라봄의 높고 낮고 귀하고 천함은 업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공덕을 지어가고 어떻게 인을 만드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에서 부처님께서 언제나 강조하신 거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업은 내가 만드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업을 이루는 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이 업을 이루는 건 집착을 이루는 거고 탐진치를 이루는 거고 그것이 가래예요. 가래. 업을 이루는 건 가래예요. 내가 행이 일어나서 빵을 먹었잖아요. 빵을 왜 먹었겠어요? 근본은 가래. 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는 것이. 그 내용이 초존법륜경 니까야 잡아온경 전법륜경에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집성제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성스러운 진리인데 그것은 바로 가래다.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이 가래가 업을 이뤄서 즐거움과 탐욕을 함께하고 여기서 즐거움을 찾는다. 이것이 요괴, 유해, 무유해다. 이것은 뭐냐면 요괴는 좋아하는 거, 뭐 유해는 영원히 있고 싶은 거, 무유해는 우리가 화가 막 나면은 아 저거 사라져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거. 이 모든 가래예요. 그러면 가래건 무엇이건 집착이건 이 업은 누가 만들까요? 이것이 불교의 유명한 말입니다. 정말 유명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무명을 조건으로 함경 니까야에 있는 제1의 공경 잡암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불교를 이야기하는 불교만의 성격, 부처님이 말씀하신 존재, 업의 성격을 좌지우지하는 핵심입니다. 즉, 업보는 있지만, 인은 있지만 그것을 만드는 작자는 없다. 내가 빵을 먹었잖아요. 그게 나라는 작자가 있어서 가서 빵을 먹은 게 아니고 가래가 있어서 탐진치 삼독이 있어서 이것이 작용해서 빵을 먹게 한 것이지 거기에 작자가 있지 않다. 즉 자성이 있지 않다. 즉 본질이 있지 않다. 즉 본체가 있지 않다. 즉 신성이 있지 않다. 안 아트만 니르 아트만. 왜 부처님이 강조하셨는지 알 수 있겠죠? 작자, 나를 이끌고 가는 작자가 무언가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업의 습관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의식을 갖느냐에 따라 습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왜? 작자가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업에 대해서? 이것이 무아, 무상, 연기설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것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자가 없음. 자,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종합해 볼게요. 나라는 존재는 껍데기도 변하고 있어요. 이 껍데기가 나면 몸이 아플 때 아프지 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얼굴에 뭐가 이렇게 해서 얼굴이 막 늙고 있어요. 주름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나에서 작자가 있다고 한다면 주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렇잖아요. 내가 작자면 내가 만드는 주인공이면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럼 마음은 빵 냄새가 쫙 왔어요. 아 좋아. 내가 좋다고 했나요? 작자가 있어서 좋음이 느껴지는 거지. 어떤 사람은 빵 냄새가 딱 왔는데 아 싫어할 수도 있어요. 빵에 디인 사람은 그것이 디었다는 작자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좋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거 빵이구나.
빵이구라 생각하는 작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올라오는 거예요. 가서 아 먹을까? 그런데 또 갈등해요. 아 살찌면 어떻게? 이미 먹을까 하는 행은 작용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식이 아 먹지 말까? 이거 어떻게 할까? 돈 낼까? 돈 없는데 이거 작용할 뿐인 거지. 여기에 작자는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업을 움직이는 건 왜 작자가 없을까? 우리는 존재의 한계 속에서 영원하고 싶은 모든 게 다 내 거이고 싶은 두카라는 한계 속에서 내 거이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한계의 가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가래가 업을 움직이는 거고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존재의 시스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반복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존재의 시스템이 다 이해하셨죠? 그죠? 연기, 파도, 과보, 업보, 인과, 박물관 꼭 생각하셔요. 그러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업에 과보도 있는 거고 업의 복독도 있는 거예요. 현명하다고 하면 부처님께서 이강의 소유의 행복을 강조하셨듯이 내가 삶을 살면서 이 감각이라는 것을 행복하게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는 저는 언제나 강조해요. 긍정의 언어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삶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즐겁고 행복해야 되나? 이것은 이기심의 악업일 수 있어요. 이것이 악업이 안 되려면 더불어 함께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했으면 부부가 아이가 있으면 아이와 부모님 있으면 부모님을 위해서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재물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베풀고 있고 함께하는 분들에게 베풀고 있고 있으면 그것이 소유의 행복이다. 왜? 우리는 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출가자에겐 다 내려놔가 될 뿐인 거고 업을 이겨내는 것은 같은 겁니다. 이건 계속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윤회의 자성이라든지 무엇을 업을 윤회시킬까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불교가 이렇게 이 부분을 해결해서 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통해서 부처님이 보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에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설시 경례지 사국의 능남기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기 응공양유불탐여

사람이 만일 자신을 사랑하거든 모름지기 삼가 자기를 지켜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가운데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를 살핀다.

사랑은 고뇌의 시작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생명력 속에 잠재해 있는 영원성의 개화 현상이다.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통해서 계율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가장 많이 다뤘던 주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 투게더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다뤄놨었죠. AI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터넷 까르마, 또 우리가 스마트 까르마라고 해서 불교에서 까르마, 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그 업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기 위해 피한 것이 바로 계율이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의도를 갖고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 의도에 의해서 업이라는 게 발생돼 우리의 다음 찰나에 그 결과가 찾아온다라는 인과응보, 자업자득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렸고 우리 일상 속에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우리가 하루에도 빠짐없이 쓰는 것이 핸드폰, 인터넷,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들 그것으로 인해 빌어나는 또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모습들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 투게더에서 하필이면 다뤄야 했느냐 바로 우리의 제목이 투게더,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일상의 모든 순간에 손에서 떼지 않고 스마트폰을 쓰실 것이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스마트의 이름과 같이 단순히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용도를 넘어 지금은 인공지능을 통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보시고 검색을 하시고 또 심지어는 금융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스마트폰과 그 안에 들어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 투게더라는 방송을 통해서 그것이 조화롭게 함께하는 즉 화합의 형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의미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투게더를 통해서 AI에 대해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AI는 저희가 방송에서 처음 다뤘을 때 대략 한 1년 전쯤 될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다른 형태로까지 발전하게 됐죠. 처음에는 인간과 바둑 정도를 두는 AI였었지만 지금은 AI가 우리에게 궁금한 것들을 알려주고 심지어는 대화 상대가 되고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살아갈 때 조언을 해주거나 그것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까지 굉장히 발전이 돼 있습니다. 저도 뭐 이제 세대가 그렇게 신세대라는 표현도 그렇죠. MZ라고 부를 수도 없기 때문에 조금 지나간 세대이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 나아가 젊은 출가자들 사이에서도 인공지능 정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곧 나올 여러 가지 핸드폰, 스마트폰 속에도 더 강력하고 빠르고 더 똑똑한 AI가 탑재됐다라는 걸 광고로 나올 정도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특히 젊은 세대는 이것의 활용 범위가 훨씬 더 넓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며 사용자인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올바른다는 이름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발전해서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그 성장 속도에 따라 인간들이 그것에 대한 윤리, 도덕, 나아가 계율적인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사람들을 강하게 집착시키는 걸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불교도 더 이상 지켜보고 방관할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자비롭게 다뤄줄 수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AI와 화합할 수 있을까? 나아가 불교적 수행으로 어떻게 AI와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해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투게더 주제, 재밌는 제목입니다. AI 부디즘이라는 제목입니다. 뭐 신문이나 여러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AI 부디즘, 우리 BTN에서 인공지능 관련의 방송을 하셨던 보일 스님의 원래 책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일 스님을 학장으로 제가 학감으로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오랜 시간 함께 같이 연구도 하고 학인스님 지도도 하며 수행생활을 하면서 이 AI라는 것과 불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합하고 함께 화합할 수 있을까에 대해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해인사를 이제 회향하고 나와 스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한번 실현해보고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스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셔서 AI 부디즘 학술원이라는
학술원을 저희가 얼마 전에 개원을 했고 그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뭐 연구라고도 할 수 있고 학술원이니까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녀온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더 이야기 나누며 전달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주제 AI 부디즘이라는 제목으로 인공지능과 불교 그리고 여러 불교 학자들이 실제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AI 개발자들이 불교가 갖고 있는 이런 종교성, 철학, 문화 또는 인간에 대한 존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이 AI 부디즘 학술원을 통해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왜? AI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죠. 그리고 AI라는 걸 우리가 만들고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AI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점차 우리의 통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우리가 점차 생각을 갖게 됐고 그 생각들이 조금씩 두려움으로 바뀌며 이제는 AI를 우리가 걱정하고 있죠. AI를 만든 우리가 만든 AI를 걱정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전에 저희가 AI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고 우리의 아이들과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내용도 똑같이 보면 됩니다. 자식이라는 것을 부모님이 낳았죠. 그리고 자식을 가르치기도 있죠. 그리고 자식들을 때때로 통제하기도 하지만 자식들의 성장이나 앞으로의 것들을 걱정하죠. 본인이 낳은 자식인데 점차 걱정하고 바라보죠. 나아가 나의 삶에 대해서도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고 내가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고 내가 그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스스로의 삶을 항상 걱정하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인데도 스스로 걱정을 합니다. AI도 똑같습니다. 단순히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러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누르는 게 작동되는 리모컨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AI라고 하는 건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이 만든 지능이 탑재되어 있다 보니 지능이라고 하는 건 생각하게 되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에 생각을 물고 또 다른 생각으로 나아가다 보니 점차 우리가 사용하던 것, 통제하려던 것들을 넘어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대상이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인류는 AI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I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 우리를 속이기 시작했다. 라고 평가합니다. 많은 뉴스나 미디어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꽤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AI 부디즘 학술원 이제 출장을 다녀오면서 개발자들과 여러 불교학자들을 만나면서 저에게도 큰 깨침을 얻은 게 하나 있던 게 바로 AI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세요? AI가 분명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을 두리뭉실 말하면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AI가 제가 분명 묻지도 않은 것에 대해 다른 말, 틀린 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건 AI의 망언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을 속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속임으로써 또는 누군가를 그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이익을 얻거나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가기 위한 의도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즉, 거짓말은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AI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AI가 분명 인간 위에 군림하려고 인간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 투게더 오늘 편 조금 뒤쪽에 또 다른 표현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이라고 하는 건 쨌다나라고 하는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무언가를 행할 때 의도가 들어있으면 그건 까르마, 업을 만들고 그게 좋은 의도였고 좋게 전달이 되면 선업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를 속이거나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손한 의도가 돼서 악업을 쌓아 나에게 고통스러운 결과가 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그래서 의도가 존재합니다. 물론 불교에서도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을 두지 않습니다. 이 무의식적인 게 뭐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버스 탈 때 버스카드 찍거나 그냥 잘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멍하니 있는 거다. 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음료를 마시는 무언가입니다. 거기에 의도가 들어있지 않죠. 하지만 그때 생각하면 바뀝니다. 버스를 탈 때 버스카드를 찍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선생님들이 청소년 카드를 갖고 몰래 찍어야겠다. 그건 불손한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무임승차라는 게 있었죠. 지하철이나 그런 게. 아, 아무도 없으니까 무임승차 해야겠다. 이건 분명 악한 의도일 겁니다.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목이 마르고 저거 마시고 싶다라고 해서 눈치를 이렇게 봤다. 누가 없네. 그냥 내가 마셔도 모르겠네 하고 마셨어요. 그냥 내 앞에 있어서 목이 말라 마시는 것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 같은 행위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바로 의도라는 것이죠. AI의 행위에는 그런 의도가 과연 존재하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의도는 감정인 것인가? 의식인 것인가? 또는 의도는 마음인가?에 대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것에 대한 철학적인, 불교적인, 다양한 과학적인 사유와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AI는 그냥 거짓말을 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역설적인 것에 떨어지게 되죠. 의도가 있는 AI에게 그럼 감정이 있는 것입니까? 의식이 있는 것입니까?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라는 또 다른 질문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풀리지 않은 난제입니다. 더 다양한 AI가 개발되고 정말 휴머노이드와 같이 인간과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감정, 의식, 마음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누구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아 내가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 종교인인 내가 볼 때도 이건 마음과 같아.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과학자, 철학자, 수행자, 종교인 모두가 모여서 진지한 대화 끝에 답을 도출해야지 개개인 한 명 또는 특정 집단이 그냥 생각해서 이렇게 발언해선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고 저 역시도 이번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깊게 그것에 대한 책임감과 무거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저 역시도 AI가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생각해보니 그 의도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단순히 내가 그것에 속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판단해버렸던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만난 분 중에 사사키 시즈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율장 연구자이자 세계적 석학이십니다. 또 제 지도 교수이기도 하십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똑똑하신 우리 비구니 스님 계시죠? 원영 스님이라고 계신데 원영 스님과 제가 같이 우리 사사키 시즈카 교수님의 제자였었습니다. 또한 제 제자를 제가 교수님의 제자로 보내서 석사까지 공부를 시키기도 할 정도로 교수님이 굉장히 뭐 율장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정말 따스하게 알려주시고 또 본인이 아는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쓰시는 분입니다. 마침 또 갔더니 교수님이 요새 유튜브를 하십니다. 저한테 출연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AI 부디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수님과의 인연을 물론 일본어로 말한 것이죠. 그래서 사사키 시즈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서 같이 이야기했던 장면도 있어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AI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불교인들, 스님들에게도 많이 질문을 하고 때때로 스님들이 대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불교학자인 교수님, 또 구사론의 석학이며 이런 분석학에 대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고 또 대학에서 또 이 물리학을 전공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교수님의 시선으로 볼 때 AI는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저의 어리석은 질문에도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AI는 깨달아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깨달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수님? 깨달음이라는 기준은 번뇌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번뇌가 없기 때문이죠. 라는 근원적인 대답으로서 저에게 큰 일침을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이 함부로 기계에 대해서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냐 없냐를 말하듯이 그렇다라고 하면 불교의 수행적 가치관으로 봐야죠. 번뇌를 점차 우리가 번뇌단이라고 하죠. 또는 단번뇌라고도 불러서 번뇌를 없어서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 그 자리에서 열반과 해탈을 얻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행으로 계속 이끌어가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을 증득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누구보다 깊게 연구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니 저 역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며 여러 탐진치 삼독을 통해 고진멸도의 끝없는 사유를 통해 수행을 닦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행을 닦아서 하는 것이 번뇌를 점차 줄여가는 것이다. 태어날 때 어쩌면 영이었을지 모르는 번뇌를 살아가면서 여러 인연을 만나고 내가 행을 하며 우리는 마이너스로 내려간 것이다. 불교를 만나 이제 그 마이너스였다라는 것을 알아차려 점차 수행으로 끌어올려 영으로 나아가 영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걸 불교에서 행을 닦는 수행이라고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AI의 상태로만 AI가 깨달을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AI는 이미 깨달아 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그것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간을 위해 인간이 만든 것이고 지금도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저에게 많은 또 가르침을 주셨었습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번뇌를 없애고 줄이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찰에서 추권에서도 업장 소멸이라는 걸 가장 강력하게 말하죠. 번뇌를 넘어서 업장까지도 소멸하려고 합니다. 왜? 그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나아가 열반을 증득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해탈까지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AI는 그저 그대로 그 일을 할 뿐인 겁니다. 그걸 입력한 우리가 다시 오히려 우리의 의도를 AI의 의도라고 생각하며 바라봤던 것뿐인 것이죠. 그냥 그대로 우리가 입력한 걸 수행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충돌하고 이어져 간 것뿐인데 우리가 그것을 의도라고 생각해 그것을 우리의 책임이 아닌 AI의 책임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우리가 앞서 투게더에서도 이 AI 책임론에 대해서 깊게 다루기도 했었죠. 바로 그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우리가 실행시키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책임은 정작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잊고 싶지 않은 것이죠. AI에게 덮어씌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AI는 깨달을 수 있냐 깨달을 수 없냐 그런 윤리적인 잣대까지도 우리는 거기에 두기 시작했던 것이죠. AI가 그런 모습과 말과 표현, 즉 AI의 신구의죠. 이것을 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AI를 디자인했고 인간이 그런 AI를 제공했고 인간이 그렇게 인간으로서 사용했기 때문인 겁니다. AI의 어떤 모습, 나타난 표현, 그것의 언어,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만들고 제공했고 다시 그것을 인간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게 다시금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AI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이고 이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또 한 명 만났었습니다. 바로 할루시네이션, 환각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언어 모델이 있죠. 우리 챗봇을 넘어서서 지금은 여러분들도 대부분 쓰시는 AI가 다 언어 모델일 겁니다. 챗 GPT 뭐 3.5를 비롯해 다양한 것들이 있죠. 제미나이, 또 클로드, 다양한 것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AI로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언어 모델이죠. 우리가 키보드로 쳐서 뭔가를 물어보든가 아니면 우리가 대화형을 켜갖고 대화를 나누죠. 이것을 언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언어 모델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답변하는 심각한 오류 현상이 요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병명,
문제를

인간들은 AI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저희가 바로 오늘 AI 부디즘의 주제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이 문제인 겁니다. 저 역시도 이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AI가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 아닌 환각현상, 할루시네이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든 게 아니라 정보의 조합 속에서 다른 게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이 AI가 의도를 갖고 인간에게 대충 이 정도 말해야겠다라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제공했던 여러 정보들이 뒤섞이다 보니까 최초에는 원래 맛있는 비빔밥 한 그릇을 만들려고 했던 게 잡탕이 돼버린 것 같은 상태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같은 것이죠. 밥 위에 예쁘게 채소들을 담아 마지막에 맛있는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고 그 위에 여러 가지 고명들을 넣죠. 그것을 우리는 비빔밥이라고 불러서 깨끗하게 비벼서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비빔밥과 거의 비슷한데 있는 걸 막 다 집어넣어서 막 휘저어 놓은 거죠. 모르는 사람이 볼 땐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다 뒤섞여 있는 거죠. 근데 엄연히 비빔밥과 이 잡탕은 완전히 다르죠. 심지어 막 뒤섞여 있는 걸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 이건 뭐 동물이나 먹을 걸 나한테 주냐고 음식 쓰레기 아니냐고 할 정도로 하죠.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뒤섞여 버린 겁니다. 그리고 AI는 우리가 필요한 명령어에 대한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급하게 조합하다 보니 엉뚱한 게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할루시네이션을 없앨 수 있는 정답은 이제 없습니다. 이게 개발자, 철학자, 종교인들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무수한 정보를 제공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맨트하거나 지워버릴 수 있으면 할루시네이션을 없앨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하지 못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약속을 해서 동시에 인터넷을 없애버립시다. 없애고 새로 인터넷을 만듭시다 라고 하면 가능할지 모릅니다. 근데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지금 이 순간도 와이파이를 찾으실 거고 또는 전파가 조금만 약해도 우린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인 겁니다. 없앨 수 있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바르게 조금씩 조금씩 인간이 인간의 편의에 맞게 우리를 도울 수 있게 우리에게 바른 걸 알려줄 수 있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수행의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삶을 변화시켜 청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가며 여러 가지 업과 번뇌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AI도 지금은 여러 업과 번뇌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는 바른 행을 통해 청정하게 고쳐나가야 됩니다. 바른 것을 일관되게 우리가 다시 제공하고 바른 행동으로 AI를 사용하고 바른 의도로서 AI에 접속해서 바르게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바르다라는 게 이제 하나라도 빠지면 AI는 인간에게 계속 그릇된 것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고치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은 전혀 세상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과학계에서도 이 할루시네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게 할루시네이션의 원인에 대해서 써 있죠. 여러 가지 제공받은 것들이 한계가 있거나 치우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우리가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편향되어 있는 정보로 다른 것들을 제공해야 되다 보니 오류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국가마다 언어가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 문맥의 이해에 한계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이 나오고 또 최신 정보가 계속 거듭거듭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재가 이루어지다 보니 무리한 한계 속에서 답을 내서 할루시네이션이 발전된 것이고 인간은 AI를 여기 피노키오 그림이 있죠.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또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뭐 좀 속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안 속아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모든 전자기기, 미디어에는 이미 AI가 들어있고 이것에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께 피해를 주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나오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혼선과 불신을 주게 되죠. 저만 하더라도 요새 뭐 고객센터 같은 데다가 좀 뭐 수리나 그런 걸 맡기려고 전화하면 챗봇이나 인공지능이 대화하죠.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연결하기 위해 계속 0번을 누르는데도 끝까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마침 유튜브에 무슨 콘텐츠에서 그걸 재밌게 지금 희화한 것까지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다 AI로 이루어집니다. 뭐 많이 사용하시는 톡이나 문자메시지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는. 정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잘못된 정보가 우리에게 제공된다면 우리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왔죠, 바로 상담사의 혼란을 초래하고 업무 효율이 저하됩니다. 저 일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다시 그걸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업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비용의 손실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실제로 과학계와 이 기업에서도 이 할루시네이션을 고치기 위해서는 똑똑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갖는 것이 생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신뢰받는 AI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리정돈에서 시작됩니다. 바른 것들을 차근차근 바르게 정리된 형태로 제공돼야 바른 정보가 지능이 돼서 인간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생명이며 정리정돈이 중요하다. 이거 어디에 들어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바로 해인사 팔만대장경 속에 이것에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일관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고 반야와 연기로서 그 모든 84,000의 가르침이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각 여러 부파에 따라 부에 따라 경을 나눠놨죠. 반야부, 율장, 아함, 화엄, 방 등 다양한 것들로 정리정돈이 돼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알고 싶고 찾아보고 싶으면 그 부분을 빼서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반야를 설명하고 있으며 화엄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유식을 설명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죠. 이미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여러 중생들을 위해 일관성 있게 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정리정돈을 통해 각각의 카테고리에 맞게 대기설법으로 법을 설하셨던 것.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불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이유도 바로 이런 지점이죠. 불교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럴 이유조차도 없죠. 우리는 수행자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것을 개발하고 만들고 프로그래밍하는 분들께 이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환각적인 것, 무언가에 빠지거나 집착하게끔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이렇게 법을 설하셨고 이 법을 통해 여러 중생들이 바른 길로 들어가 수행을 닦아 자신의 삶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개정해 사막을 닦았습니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번에 만났던 가장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쿠마가이 세이지라고 해서 교토대학에 계신 교수님이고 현재 불교학자이며 승려이십니다. 승려이시며 실제로 이 언어모델의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모습이 저기 옆에 저 로봇이 하나 있죠? 휴머노이드가. 이분이 이제 프로그래밍한 그런 언어모델을 안에다 넣어놓은 붓다로이드라고 부르는 하나의 차차를 찾아온 분들을 만나주는 형태인 겁니다. 승복이 아니라 사무회라고 해서 절에서 있는 옷을 이렇게 입혀갖고 뭐 이 사찰에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 사용을 잠시 멈춰뒀습니다. 왜 멈춰뒀는지 아십니까? 최초의 언어 모델을 통해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불교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이 언어 모델인 붓다로이드가 챗 GPT 3.5가 만들어진 이후에 생성형 모델이 더 발전되면서 불교이지 않은 것을 불교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즉, 불교적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한 것이죠. 인공지능에도 그런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것의 사용을 스탑시키고 지금 수정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다시금 이 스위치를 넣어서 아마 작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쿠마가이지 세이지 교수님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제공한 겁니다.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고 바른 사용을 위해 전통불교의 경전을 사용합니다. 왜 전통불교입니까? 즉 우리는 초기불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즉 판단과 차이를 피하기 위해 전통불교의 경전을 다시금 언어 모델화하여 붓다로이드에게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불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일관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전통

불교, 초기 불교의 경전이다 보니 부처님의 직설에 가까운 내용들을 담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것이죠. 하지만 대승불교인 우리에게 조금 섭섭할 수도 있죠. 왜 그러니까? 라고 물어볼 때 쿠마가이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판단과 차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도 대승불교, 화엄, 법화 또는 반야, 중관, 유식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아가

것에 대해서 인간이 똑같이 평등하게 바라봐주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이러한 반야적인 내용을 만약에 제공한다면 이 내용은 여기 경전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 굳이 왜 이것을 쓰지? 이러한 수행법을 제공했을 때 저 수행이 더 난데 왜 이런 수행을 하냐? 즉 인간이 다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의 차이에 대해서 구별하다 보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 전통불교의 경전을 입력해 언어모델을 해서 생성형 AI로서 다시금 그 답을 추론하려고 하고 이것을 그래서 부탄 왕국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거대한 승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려들이 스님들께서 수행을 하실 때 옆에서 어시스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실제로 제공을 하려고 한다고는 준비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일본 정부를 통해서 지금 이 교수님께서 이런 불교적인 AI에 관련한 사업을 받아서 지금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삶 속에 자기를 추구하고 타인과 구별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며 지금을 위해 어제와 내일을 찾는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과 번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분명히 무아이다. 아뜸안에 집착하지 마라. 고정불변의 무언가를 찾지 말라. 무상한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인간은 여러 가지 가르침 속에서 무상, 고, 무아라는 삼법인 속에 고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아와 무상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고가 소멸되는데 고만 바라보니 아에 집착하고 영원한 것에만 하다 보니 업과 번뇌가 끊기지를 않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편하려고 만든 AI로 인해 우리가 다시 괴로워하고 우리가 다시 걱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AI를 없애버릴까요? 처음 이야기와 다시 되돌아가서 절대로 없앨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도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쓰지 않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린아이들, 젊은 세대에는 AI는 이제는 하나의 동반자입니다. 우리에게 핸드폰과 같은 게 돼버린 것이죠. 지금 스마트폰이라 부르는 것도 저는 아직까지도 좀 낯섭니다. 아직까지도 핸드폰이라고 하죠. 많은 불자님들이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AI는 그런 겁니다.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도 촌스러울 정도로 그냥 함께하는 존재가 되고 언제든지 활용하는 게 돼버린 것이죠. 근데 그것을 없애면 해결된다. 안 쓰면 그만이다.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것에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다가가기 위해선 보다 빠르고 보다 정확하고 보다 편리하고 보다 뛰어난 이제 그런 것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비교 대상으로 다가가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업과 번뇌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뜸안을 없애고 영원불변한 걸 찾지 않기 위한 가장 완벽한 방법은 연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즉 함께 변화하고 함께 알아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AI를 개발하고 활용하고 지금도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투게더라는 우리 방송의 이름과 같이 함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함께함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투게더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 방송국에서 이것을 잘 만들어준 것도 있고 PD님이 애써주시는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투게더를 봐주시고 함께 투게더를 응원해주시고 투게더를 보시면서 또 함께하는 마음으로 ARS를 걸어주시는 이러한 모든 보시의 정성들이 지금도 함께 투게더를 함께하는 것이고 내일도 투게더를 함께하는 겁니다. AI도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인간과 인간이기 때문에 함께한다는 마음이 크지만 이제 AI는 인간은 비록 아니지만 같이 공존하는 것으로 바라봐야지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것과 대결하고 비교하고 경쟁해서 보다라는 것 속에 계속 깊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또 한 분의 학자였었습니다. 사사키 토끼오. 맨 처음 보셨던 사사키 시즈카오 교수님과 이름이 같죠. 바로 아드님입니다.
원래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 교수를 계시다가 이제 일본으로 오셔서 AI

AI 개발을 하고 있는 수학자입니다. 수학자이자 개발자. 그래서 사사키 교수님이랑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AI라는 거울이라는 책을 내서 제가 아마 내년쯤에 이제 번역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개발자의 눈으로 본 AI와 그 AI를 실제로 사용해 본 불교 학자가 같이 담론을 나눈 겁니다. 개발자의 의도와 똑같이 이루어졌는지, 그 의도가 그리고 불교적으로 바라볼 때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눈 책인데, 저도 지금 재밌게 읽고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개발자의 내용이 들어있다 보니까 어려워요. 불교적인 거야, 재밌게 하느지만. 그래서 우리 토끼오 교수님이랑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며 여러분께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토끼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인류의 세상, 인간의 세상에선 수학도 과학도 철학을 기반으로 계산과 증명만이 아닌 가치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수학 문제를 풀거나 과학으로 뭔가를 증명만 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 AI가 더 빨리 계산할 것이고 더 빨리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자와 수학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이 인류의 삶에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갖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즉 함께하는 수학과 생활 속에 함께 사용되는 과학을 개발하기 위한 성찰과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너무 가슴 깊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불교가 생각했던 게 이런 것이죠. 단 하나라도 연기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과 저것은 모든 것이 이어져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 또한 사라진다라는 부처님의 그 연기적 가르침. 이제 그것이 더 생활 속에 깊게 들어왔고 나아가 과학계에까지도 잘 전달된 것 같아 그 수학자와 과학자도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드리고 2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불교가 잘 이어져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AI 대전환의 시대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AI 부디즘은 그리고 AI 부디즘 학술원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연구와 수행과 여러분과 함께 하려는 모습은 불교의 지혜로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사유와 실천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외부적으로 측정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무언가에 비교하고 경쟁하고 AI와 같이 바라보면서 AI보다 못해, 저 기계보다 성능이 떨어져, 그런 걸로 측정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여 스스로 자각을 하여 그 기반 위에 우리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이며 가치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를 가장 크게 키우는 것이 저희가 투게더에서도 말씀드렸던 가치의 가치, 즉 함께할 때 더욱 거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각의 길을 닦아온 불교의 지혜로 이제 인간과 기술이 공존하는 AI 문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쩌면 AI는 하나의 문명으로 새롭게 발달될 겁니다. 추계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시대가 크게 변하는 강한 축을 표현하는 건데 추계시대는 어쩌면 다시금 이어져 쓰여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AI라는 것이 등장했기 때문에 AI를 통해 문명이 거대한 변화를 이뤄갈 것이고 그 문명의 길 속에 우리는 올바른 인간의 삶을 그리고 평안한 일반의 삶, 인간의 삶을 그 안에서 안락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인간의 삶을 갖춰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지금도 불교적 수행을 닦고 불교를 배우고 함께하기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찰에서 아침 예불마다 하는 이산현 선사 발언문 또는 이산혜원 선사 발언문이라고도 하죠. 그 맨 마지막 구절에 그 답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어지다 라고 이 발언문을 마칩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도 살아있지 않은 하나의 물건과 같은 무정들도 모두 함께 어우러진다면 일체 종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사막도에 있는 축생으로 바라본다면 불성이 없을 것이지만
인간인 우리가 수행을 닦아 부처가 되어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면 무엇이든 다 부처일 것이며 개도 부처일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도 하나의 기계, 머신으로 바라보면 어떠한 불성도 없는 하나의 기계 덩어리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불교적으로 바르게 사용하고 자비롭게 함께하며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것을 전해주기 위해선 불성의 수단의 방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유정과 무정이 일체종지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구이가 AI의 신구이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말과 키보드로 치는 표현, 그리고 생각하는 것, 마음, 이 모든 것은 AI에 투영될 것입니다. AI의 할루시네이션이 생각돼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 환각에 빠질까 봐 걱정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신구이를 잘못 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없앨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신구이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중생인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해 주신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이제 AI도 인간과 함께할 수 있고 인간을 더 따스하게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우리의 신구이를 변화시키면 AI의 신구이도 변화된다라는 것을 더 절실히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 AI 부디즘, 즉 AI의 불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불교적인 것, 그리고 불교의 수행, 불교로서 AI와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의 AI는 분명 우리에게 자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와 화합하기 위해 계속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에 의해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여러분과 함께 모든 것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것과 저것이 연기적으로 올바로 이어져 있고 그 안에서 무아와 무상을 통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불교의 수행을 오늘 하루 더 절실히 닦으시고 오늘의 수행이 여러분의 내일 더 따스하고 행복으로 다가오기를 발언드리며 오늘 AI의 이야기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투게더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고 함께 하실 텐데 그 속에서 여러분의 자비를 바르게 전해주시기를 발언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대상은 설사 그가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평등하다. 사랑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생각을 한 곳에 모아 욕심이 동하게 하지 말고 뜨거운 쇳덩이를 입에 머금고 목이 타는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지 말라.

저는 저 춘천에 있는 제따원화 선원에서 있는 일묵이라고 합니다. 그 저희 선원은 주로 초기 불교 가르침의 핵심인 사성제를 기반으로 해서 수행하는 도량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원에서 하는 수행 방법을 중도 수행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데요. 중도는 불교의 그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인 팔정도를 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도를 기본으로 해서 수행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중도 수행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중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불교 수행의 핵심은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면, 뭐가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또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해야 그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이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괴로움에서 벗어난 다음에 뭐가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걸 정리해서 설한 가르침이 팔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팔정도를 중도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이 중도 수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바른 견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가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것이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지, 이런 거를 명확히 이해하게 한 다음에 그 방법, 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바른 삼매를 닦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부처님께서는 바깥 대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본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아는 우리 마음 상태에서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 이런 탐진치가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탐진치가 버려지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요 탐진치를 불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인 이거를 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바른 견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제 불선이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선이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니까 그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하는 쪽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이것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정상적이고 아주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 쉽게 말하면 바른 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중도 수행은 이 바른 견해, 선과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게 불선인지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불선을 버려서,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함으로써 먼저 바른 삼매를 개발한 다음에 그 바른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아주 고도의 지혜를 개발해서 이 세상의 이제 진리를 꿰뚫어 하는 지혜를 개발해서 그 모든 번뇌를 버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런 방향의 수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수행을 한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걸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게 바로 알아차림 수행입니다. 특히 우리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이걸 뭐 좀 한자로 말하면 견심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음을 보는 거죠. 이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바깥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가 이제 대상을 아는 요 마음이 대상을 집착하고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없는 마음 상태가 우리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그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그럼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거를 즉시 알아차리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견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이게 돼야 우리가 자기 마음에서 탐진치 이런 불쌍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것이 버려지면 그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없는 마음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알아차림 중에서도 특히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팔정도, 중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알아차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알아차림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방법은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자세가 크게 나누면 이제 행주자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좌선, 특히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좌선이고 그 다음에가 경행 수행이라고 하죠. 걷기 수행입니다. 경행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좌선과 걷기 수행, 경행 이거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격을 갖추어서 하는 수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밥 먹고 일하고 세수하고 아침에 깨어나고 생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일상 속에서 아주 자유롭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다양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수행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일상 수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실천하는 방법을 크게 나누면 좌선 그리고 이제 격기 수행, 경행 그리고 그 나머지 일상 수행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좌선이나 극기 수행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장소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좌선이나 극기 수행 같은 경우는 좀 마음을 차분하게 고요하게 가라앉히면서 그걸 통해서 삼매를 개발하는 이런 수행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수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접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 어떤 하나의 대상에 고요하게 머무는 그런 삼매를 닦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해서 우리에게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정말 순간순간 잘 대처하는 그런 지혜를 닦는 것에 훨씬 더 효과적인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좌선이나 극기 수행은 좀 삼매를 닦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상 수행은 일상에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을 우리가 통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주로 그 이 지혜를 닦는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언에서는 이 중도 수행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좌선과 그리고 이제 걷기 수행 그리고 일상 수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요. 좌선을 통해서 하는 수행으로서 저희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호흡 수행을 주로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호흡 수행이 부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불교계에서 행해진 수행이고 이게 우리 마음을 아주 번잡한 생각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가라앉혀서 삼매를 닦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삼매를 닦는데 이 삼매를 닦는 방법이 보통은 이제 너무 그 어떤 대상에 집중하는 것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삼매를 닦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바른 삼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삼매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이치에 그러니까 이 선과 불선을 정확히 통찰해서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삼매에 드는 것. 이게 바로 바른 삼매거든요. 그래서 바른 삼매는 대상에만
이제 대

대상에 집중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집중하는 자기 마음을 잘 살필 줄 알아서 그 마음에 있는 탐욕이나 성냄 또 그것이 좀 누그러졌을 때 일어나는 해태 혼침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런 것들을 버림으로써 그러면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제 쉬어지고 그러면서 삼매에 드는 이런 방식으로 삼매를 닦으면 이 지혜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 힘을 지혜의 힘을 통해서 마음을 쉬게 해서 삼매에 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걷기 수행은 그냥 숨 대상이 숨에서 발걸음으로 바뀐 것밖에 없지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호흡 수행을 하듯이 호흡 수행은 숨에 알아차리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그걸 알아차리고 이 장애가 있는 장애 이제 어떤 건지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온다면 걷기 수행에서는 발걸음을 알아차리면서 거기서 생각이 움직이면 이 생각이 탐욕인지 성냄인지 해태원쯤인지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에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상 수행은 아무래도 좀 너무나 복잡다변하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는 내가 현재 하는 행위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그때 탐욕이 일어난지 성냄이 일어난지 또는 해태원쯤이 일어난지 이런 거를 알아차리고 그걸 놓아버린 다음에 다시 현재 행위로 돌아오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이나 성냄이나 또는 뭐 해태원침 같은 이런 장애를 내려놓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호흡 수행과 걷기 수행을 통해서는 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삼매를 닦고 일상에서는 그 우리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즉시 알아차리고 그 마음이 욕망이나 성냄이나 이런 게 물들지 않도록 하는 여기에 좀 주력해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저희 선원에서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저희 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걸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호흡 수행을 어떻게 하고 걷기 수행을 어떻게 하고 또 일상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이런 거는 직접 이렇게 또 경험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그 걷기 수행에 대해서 좀 배우고 또 여기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여기 도량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걷기 수행을 좀 실습해보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좌선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걷기 수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걷기 수행은 다른 말로 하면 경행 수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경행이란 말은 불교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 일반인들에게는 좀 익숙하진 않은 말일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경행, 걷기 수행이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걷기 수행은 이제 발걸음, 자기가 걷는 이 발걸음 있잖아요. 그죠? 발걸음에다가 발의 움직임이나 발이 닿는 이 감각,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여기 현재 일어나는 그 발의 움직임이나 감각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두면서 생각을 좀 가라앉히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그런 수행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무리 내가 발의 주의를 기울이게 해도 생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그런 생각 중에서 좀 뭔가 이것저것 하고 싶고 뭔가 즐기려고 하고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이런 마음은 주로 이제 욕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불만스럽고 싫어하고 짜증나고 뭐 이런 것들은 화라고 보시면 성냄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 걷기 수행을 하다가 그런 내가 생각이 움직이는데 이 생각이 아 이건 또 내가 뭐 좋아하는 걸 쫓아가는구나 하면 욕망이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빨리 발걸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냄이 화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불만스러운 주변에 좀 불편한 것들 이런 게 느껴질 때는 그거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그건 이제 성냄이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 감각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고, 걷기 수행을 할 때는 주로 이제 발의 움직임이나 감각에 조금 이제 주의를 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럴 때
손을 이렇게 막 흔들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손에 또 주의가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걷기 수행을 하실 땐 가급적이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뭐 요거 차수라고 보통 이야기 하는데 배 앞에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모으고 이 걷는 그 이 발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자세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좀 불편하시면 이렇게 뒷짐을 쥐도 되긴 됩니다. 근데 손을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지런히 모으고 이렇게 모은 다음에 그리고 시선 우리가 이제 눈을 두는 시선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앞으로 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별로 건강에 좋지 않은 자세니까 허리를 쭉 편 상태에서 눈만 살짝 아래로 깐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되고 아무래도 나가면 좀 줄 서서 걷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앞에 보일 수 있는데 그건 뭐 크게 초점을 안 맞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앞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시선만 안으로 앞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걸어가는 지점에서 눈만 살짝 깔면은 보이는 지점에다 이제 시선을 두고 그리고 이제 하면 손은 이렇게 자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걸을 때 이제 발 이렇게 발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게 뒤꿈치부터 발을 대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대면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속도를 너무 천천히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걸음으로 이렇게 가되 요 발이 움직일 때 이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고 닿을 때는 닿는 감각이 있겠죠. 그죠? 그 닿는 감각 다시 오른발의 움직임과 닿는 감각 이렇게 천천히 현재 여러분들의 발에서 발의 움직임 주로 이제 발의 움직임과 닿을 때 그 감촉 감각이겠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좀 노력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좀 일어서셔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실제로 걸으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번 시간에는 이제 자선하는 자선 시간인데요. 먼저 대부분은 지금 뭐 자세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자선 자세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요 부처님처럼 지금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다리를 오는 이런 걸 가부좌 자세 또는 뭐 결가부좌 이렇게 말하고요. 한쪽 다리만 이렇게 올려놓는 걸 우리가 반가부좌라고 하죠. 그죠? 반만 올려. 그러니까 오른쪽이나 왼쪽 이렇게 올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자선 시간이 길지 않으면은 상관없는데 자주 할 때는 오른발을 했으면 또 왼발하고 이렇게 교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한쪽 다리만 편하다고 계속 올려놓다 보면 아마도 양쪽 중에 좀 편한 다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한쪽만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골반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교대로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양쪽 다리를 다 내려놓는 거. 이거는 이제 평좌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평좌의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처럼 자선, 이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좌선 상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또는 뭐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런 좌선 자세가 좀 어려울 때는 이런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손.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이제 하나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요 부처님 자세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이게 제일 일반적인데 이렇게 이제 타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요 발 이렇게 접어진 발 위에다 가볍게 올려놓는 이 자세인데요. 이거는 장점이 뭐냐면 이제 좀 내가 이따 졸음 요건 딴짓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요 자세를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만 해도 약간의 이제 좀 각성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이게 조금 힘들다 하면 이제 보통 이렇게 쥐고 양쪽 무릎에 이렇게 올려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뭐 이 여러 가지 자세를 이렇게 해보시고 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이건 되게 이제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중에서 좀 편한 자세로 그냥 제일 내가 몸에 긴장을 풀 수 있는 자세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양팔은 자연스럽게 올려놓고 허리는 그 의학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허리가 약간 S자로 되는 게 좋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게 허리 안 좋고 그러니까 허리를 쭉 펴서 하고 그다음에 귀하고 어깨하고 이제 엉치뼈 이게 일직선이 되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자세를 경직돼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몸에 풀대 좀 구부러지거나 옆으로 이래 되거나 뒤로 이런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허리를 쭉 편 상태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는 자세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눈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눈을 반개로 하라 그러거든요. 반쯤 감고 이제 내가 눈앞에 있는 이기다 시선을 두라고 하는데 또 이 호흡 수행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수행을 하시다 보면 또 이렇게 번뇌 이제 이런 장애가 사라지면서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 이제 이 인중 주위가 이렇게 환하게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눈을 뜨고 있으면 그런 게 잘 포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 수행할 때는 눈을 그냥 지그시 감으라고 보통 권유를 합니다. 눈을 감고 계시다가 졸음이 오거나 이럴 때는 좀 잠깐 눈을 떠서 또 눈에 빛을 넣으면 졸음을 깨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또 수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눈은 지그시 감고 그리고 숨을 쉬는 거는 입으로 숨을 쉬면 안 됩니다. 뭐 이것도 여러분이 아마 의학 상식으로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입으로 숨을 쉬는 거는 건강에도 되게 안 좋아요. 얼굴형도 좀 안 좋아지고 또 공기가 코로 들어가서 이렇게 코에서 좀 걸러지고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찬 공기가 바로 이래 들어가거나 먼지가 많은 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불교뿐만 아니라 웬만한 데 수행하는 데서는 입으로 숨은 쉬지 마라고 합니다. 입은
약간 지그시 다물고 뭐 입은 약간 그러니까 반 스마일 반 미소 정도 그런 느낌으로 입을 이렇게 닫고 그리고 이제 입은 이렇게 약간 그 다문 상태에서 코로 숨을 쉬는 거 그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처음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자세를 잡고 이렇게 앉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면 좋은 게 뭐냐 하면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일단 몸의 긴장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많이 하는 방법은 이제 머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스캔 하는 거 아시죠? 그죠? 머리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아래로 머리부터 이제 어깨, 양팔, 몸통, 그리고 양다리 이렇게 쭉 아래로부터 스캔하고 밑에서부터 스캔하면서 몸이 긴장되어 있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곳에 좀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는 거죠. 한번 이렇게 아래 위로 쭉 스캔하면서 그래서 뭔가 좀 굳어있는 게 있으면 약간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면서 몸의 긴장을 최대한 풀어주면 이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은 이제 숨이 좀 잘 늘어납니다. 숨이 여러분들이 몸이 긴장되어 있으면 숨이 좀 거칠어지고 숨도 잘 안 쉬시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샤워를 하고 나서 몸이 좀 편하고 긴장이 쫙 풀어진 상태에서는 숨도 되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쉬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으면 몸을 약간 이렇게 좀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약간 뺐다가 다시 앉으면 이 자세가 조금 잘 잡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의 긴장을 충분히 오래 안 해도 됩니다. 한 1, 2분만 그렇게 해도 몸의 긴장이 풀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몸의 긴장을 풀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숨이 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편안히 드러나고 또 심리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을 잘해야 되는데 하고 막 우리 마음에서 뭔가 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가 밖에서도 그렇잖아요. 뭔가 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 보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긴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실 호흡 수행은 우리가 밖에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막 달리던 그거를 잠시 쉬고 모든 생각을 좀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쉬는 욕망으로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좀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내가 지금 이게 뭔가 업무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이렇게 지금까지 막 달리던 생각을 좀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좀 내려놓으면서 마음을 좀 이완하고 좀 쉬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심리적으로도 뭔가 막 잘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쉬고 놓아버리고 그냥 내가 지금 어떤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생각이 움직이는 걸 보면 또 자기 마음 상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거를 놓고 숨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내가 마음을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좀 쉰다는 이런 기분으로 수행을 하시면 심리적으로도 이게 달리는 공부가 아니라 쉬는 공부란 쉬는 수행이라는 거 이거를 좀 이해하시고 하면은 좀 몸과 마음의 긴장도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이렇게 하면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 숨이 자연스럽게 이제 좀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이러면 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숨에 이제 집중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좀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지 말고 그냥 숨에는 우리가 그 숨을 잊지 않을 정도의 긴장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숨을 놓치면 해태운침이 빠지기 쉬우니까 숨을 잊지 않고 숨을 알아차릴 정도의 긴장을 하고 그 정도의 긴장감은 필요하거든요. 숨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만 그건 거꾸로 말하면 숨을 알아차리는 것은 계속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 생각을 이 생각을 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호흡 수행은 기본적으로 삼매를 닦는 수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놓기 위해서 또 다른 생각을 자꾸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이 자꾸 번져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 생각이 일어나면 그 두 가지 형태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일어났는데 뭔가 심리적으로도 마음이 덜 떠고 약간 불편하고
몸에도 약간 반응이 있고 이렇게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고 뭔가 그 내 마음에 실질적으로 마음을 들뜨게 하거나 좀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생각은 반드시 그 뒤에 장애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생각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거는 그 뒤에 분명히 탐욕 아니면 성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거, 뭔가 원하는 쪽으로 달려간다 그러면 이건 대부분 탐욕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거,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에서 막 거부하고 이런 마음 형태는 성냄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싫어하는 이건 지금 이런 생각의 정체는 욕망이구나 또는 이 생각의 정체는 성냄이구나 이 정도는 알아차리고 숨으로 돌아오라 이거죠. 그리고 막 졸리고 정신이 멍해지고 이러면 그건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해태온침. 그래서 이런 마음 상태의 정체가 뭔지는 알고 빨리 숨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런 또 이렇게 우리 마음의 그런 감정적인 동요나 이런 걸 일으키지 않고 그냥 생각이 쓱쓱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어요. 과거에 아주 오래된 기억들이 그냥 쓱쓱. 그러니까 그 스쳐 지나가는데 그게 우리 마음에 큰 영향은 안 줘.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숨을 알아차리는 걸 깨질 않아. 그럴 때는 그 생각은 그냥 굳이 이렇게 뭐 탐욕인지 성냄인지 뭐 이런 거 구분할 필요 없이 내버려두면 됩니다. 그런 거는 무시하면 돼. 근데 모든 생각을 무시하고 이러면은 자기 그 사실 이게 되게 이런 우리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는 건 중요한 내 마음의 반응이거든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 정체가 뭔지는 알고 돌아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숨을 알아차다 숨의 알아차는 이 자체를 깨버리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일어나면 아, 이 욕망인지 성냄인지 해태운 짐인지 정도는 알고 돌아와라 이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행은 욕심을 내면 오히려 수행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뜻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이 한 호흡만이라도 딴 생각 없이 생각 없이 알아차리려고 그냥 노력하는 정도. 그렇게 하다 보면 한 호흡이 두 호흡 되고 두 호흡이 세 호흡 되고 이러면서 점점 이제 삼매의 힘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알아차리는 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숨의 주의를 계속 기울여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발의 움직임과 감각 여기에만 마음을 뒀듯이 숨을 알아차릴 때는 이제 우리가 코로 숨을 쉬면 숨이 들어가는 문이 어디예요? 숨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갑니까? 숨이라고 하는 공기거든요. 외부 공기가 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갔다가 폐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나오는 거 이걸 우리가 숨 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숨이 들어갔다 하는 문은 이 콧구멍 근처잖아요. 그죠? 이 콧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문 안에 들어간 거고 아예 이제 내부로 들어간 거고 이 문이라고 하면 인중주의가 문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문이 있는데 문 앞에서 가만히 지켜서가 있으면 여기 문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을 다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인중주의에 그냥 우리 의식을 두고 있으면서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여기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알아차리기만 해도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다 알아차릴 수 있죠. 그죠? 굳이 숨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을 여기다 두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켜보는 이제 이 숨을 알아차리는 지점이에요. 인중을 집중하라는 이야기하고 인중에다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숨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이때 일어난 생각이 좀 내가 조금 더 면밀하게 알아차려봐야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할 때는 이 좌선 끝나고 나서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반조 시간에 아 나한테 이런 생각들이 오고 이런 생각들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게 마음이 어지러웠구나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호흡수행이 끝나고 좌선이 끝난 다음에 반조 시간을 드리는데 그때 검토를 해보면 돼요. 수행하는 도중에 이걸 자꾸 검토를 하다 보면 생각이 많아져서 이 삼매가 안 닦여지거든요. 아까 알려드린 대로 지금 잠깐이라도 몸에 긴장을 한번 쭉 풀어보시고 몸을 편안하게 몸과 마음의 긴장을 한번 쭉 풀어보시고 또 하기 전에 이렇게 마음을 한번 다짐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내가 적어도 이번 한 요 시간만큼이라도 딴 생각을 다 멈추고 그냥 숨만 알아차리고 고요히 한번 있어 보겠다. 그렇게 한번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거라서 그게 또 딴 생각으로 안 움직이게 하는데 또 도움이 됩니다.

호흡 수행 중에는 생각이 이제 수행이 향상될수록 점점 줄어들면서 이 숨이라고 하는 걸 수렴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계속 뻗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을 방해하는 생각의 정체 정도만 알고 빨리 이제 숨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호흡 수행 중이나 아까 한 걷기 수행 중에서는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을 깊이 이렇게 뭐 좀 반추해 보거나 그거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 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행이 끝나고 나서 이런 거는 이제 수행, 좌선이 끝나고 나서 아, 내가 좌선 시간에 일어났던 생각들의 정체가 이런 거였는데 그게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런 걸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경전에도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한 거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면서 수행하는 이거에 대한 그 대표적인 가르침이 뭐냐 하면 칠각지 중에 택법각지라고 있습니다. 이 택법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이제 The Investigation of Dhamma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법을 우리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거를 탐구하고 조사하고 연구함으로써 내가 경험한 것들을 좀 우리 바른 견해,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법답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그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이런 과정을 반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행할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삼매 수행이 잘못하면요.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한 이해는 없이 그냥 막 집중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집중력은 좋아지겠지만 나중에 이래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뭐 내 마음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버렸는지 이런 게 좀 별로 이렇게 명쾌하게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좌선 후에 또는 걷기 수행 후에 이렇게 반조하는 과정을 거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조의 대표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수행 중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미래에 대해서 막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미래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한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일종의 탐욕인데 탐욕 욕망이라고 하고 바로 수행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일어났던 생각의 내용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탐욕이라고 탐욕 성냄이랑 두 가지 그룹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욕망이 우리 생각으로 드러난 형태는 되게 다양하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내가 먹고 싶은 것, 또 나, 그 두고 왔던 거 뭐 이런 생각들 뭐 다양하게 드러나는데 그거를 끝나고 나서 아, 내가 이러한 생각들이 주로 나한테 일어나는 생각들이구나 하면서 이 욕망이 드러나는 형태가 이러이러한 생각들로 드러나는구나 하고 한번 체크를 해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또 화가 나, 화, 성냄도 단어는 성냄이라는 건 단순하지만 그 성냄의 형태는 다양하게 한 시간 동안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내가 누구하고 쌓았던 일에 대한 불만 또는 다리가 아파서 다리 통증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 오늘같이 이렇게 뭐 촬영을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번거로운 소리에 대한 거부감 같은 거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고 다양한 이제 그런 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아 내가 이런 거에서 특별히 좀 싫어하고 이런 거는 좀 불편해하고 이런 이제 그런 걸 돌아보면서 내가 평소에 어떤 대상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이제 반조의 내용이고 또 내가 수행하다 좀 지루해지거나 따분해질 때 이렇게 졸음에 빠지는 거 또 내가 앉아있다 보면 편안해지니까 그거를 거기에 빠져서 즐기는 상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해태운침이 오는구나 이런 이제 자기 마음의 움직임 내가 어떤 식으로 앉아있을 때 이 호흡 수행을 방해하는 생각들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좀 체크를 해두면 다음에 이제 수행할 때는 이런 게 나타나자마자 또 일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마음의 패턴도 읽을 수 있고
내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첫 번째 반조의 내용입니다.

예, 이런 수행이 단순히 어떤 출가자나 전문적인 수행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겪는 대부분의 것들은 어떤 대상,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일어난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집착이 일어나거나 화가 일어나는 탐욕이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나 이런 일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이럴 때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서 이거를 완화시키고 이걸 버리는지 이런 방법을 배워둠으로써 우리가 살면서 훨씬 괴로움이 적고 괴로움에서 좀 어느 정도 이상의 괴로움은 겪지 않으면서 소위 말해서 괴로움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살 수 있는 그게 좀 더 깊어지면 완전히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자기 마음에 있는 번뇌를 알아차리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아는 이런 알아차림 수행은 일반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하고 이건 필수적인 거다.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단순히 수행자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삶에 굉장히 유용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을 한 곳에 모아 욕심이 동하게 하지 말고 뜨거운 쇳덩이를 입에 머금고 목이 타는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지 말라.

성내는 마음은 맹렬한 불길보다 더한 것이니 마땅히 항상 막고 지켜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0: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에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보따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느 나이 어린 소녀가 또 소나무 애청자라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 엽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앙증맞아요. 예, 그렇죠. 예. 광우 스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인 강승아이에요. 제가 불교와 소나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 불교는 정말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요즘 주말에 4,000번 넘게 지장보살을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에는 17,535번을 외웠어요. 제가 요즘에 할머니와 엄마랑

법화경 사경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일요일에는 어린이 법회도 해요. 엄마도 법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저와 할머니와 엄마와 삼촌이랑 템플스테이를 많이 참석하고 108배도 아주 여러 번 했어요. 엄마도 108배를 거의 맨날 했어요. 할머니는 말할 것도 없이 기도를 아주 많이 해요. 엄마와 할머니와 저는 아주 독실한 불자이에요. 이 편지도 시간 되시면 읽어주세요. 소나무는 아이들도 들을 수 있게 아주 재미있고 좋아요. 광우스님 안녕히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이가 신통방통하죠? 네. 저도 보고 엄청 웃었는데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네. 오늘 또 막 또 웃음이 또 나오려고 그러네요. 아, 이거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네. 초등학교 1학년인데 네. 막 지장버섯 연부를 뭐 4천 몇백 번을 하고 그동안 한 게 만 7천 몇백 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조그만 애가 법화경 사경 하려고 하고 너무나 대단하다. 그 전생에 성근이 있는 아이인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강승아 우리 어린이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유 우리 강승아 어린이의 엽서를 받았더니 스님이 막 힘이 나네요. 그 주변에 언젠가부터 초등학생 아이들이 소나무 방송을 즐겨본대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처음에는 제가 긴가민가 해서 솔직히 막 치정 이야기 막 뭐 살인 이야기 막 뭐 업보받는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 좀 아이들이 듣기에 조금 거북스러운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굉장히 조금 적나라한 얘기도 좀 많이 나왔잖아요. 소나무에서 애들이 보기에 적당하지 않을 텐데 했는데 어느 보살님이 아유 스님 아침 맞짱 드라마도 보단 나요 이러더라고요. 요새 애들 그 정도로 끄떡도 없다고. 네? 초등학생이 엄마하고 같이 사랑과 전쟁을 보고 여자가 문제야 여자가 요새 그런 시대라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는데 예, 하여튼 아이들이 보고 있다니까 제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불자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나이가 6살인가 아들이 있대요. 아들인데 아들이 딱 이렇게 잠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자기 전에 엄마를 불러서 엄마 광우스님 소나무 틀어줘 이런대요 항상. 그거 들으면서 잔다고. 별일이다. 응? 아니 왜? 그래서 이제 여하거나 우리 저기 지방에 계시고 또 전국에 계시는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노보살님들도 즐겨 들으신다 하시고 또 이렇게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도 즐겨 듣는다 하니까 또 굉장히 고마울 따름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사실 어린이들도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결국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 거고 또 내가 이제 기도해서 그걸 풀어야 되는 거고 또 인과 업보가 분명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덕과 선업을 지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께서도 불교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실천이고 체험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 나쁜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오히려 더 윤리와 도덕적으로 더 엄격함을 내세우거든요. 살생하지 말라. 근데 살생하지 말라. 사람이 안 죽이죠. 근데 지나가는 벌레는 또 자기도 모르게 죽이게 되잖아요. 그 살생도 하지 말라. 그 도둑질 하지 말라. 우리가 웬만하면 도둑질 안 하죠. 예. 그리고 한국이 세계 각 범죄 별 순위를 따져봤더니 세계에서 사기죄 1위래요. 사기범죄 1위. 못 보셨어요? 예, 네, 그 인터넷에서 크게 나왔는데. 한국의 사기범죄로 1위래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한국, 이거 좋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대요. 똑똑하대요, 사기 잘 치는 거 보면.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도둑질, 사기친 게 결국 거짓말이고 도둑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거짓말 하지 말라.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그 다음 이제 사음하지 말라. 삿대는 바람피지 말라는 거죠. 그 뭐 우리 불자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좀 바람피는 분들 많잖아요. 없구나. 이거 분위기 갑자기 어색해지네. 아 여러분 빼고 이렇게 드라마도 문제야. 불륜 조장하는 드라마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속담이 아니라 이제 요 현대

현대의 속담이 어쩌 현대 만들었지? 야, 골키퍼 했다고 공 못 넣냐? 아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예, 사람 관계는 골키퍼가 있으면, 임자가 있으면 그거 건들면 안 돼요. 상도덕이 없어, 사람들이. 상도덕이. 예? 윤리도덕이 없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거 많은 불자분들이 쉽게 못 지키는 거죠. 술 마시지 말라. 술을 포함해서 머리를 흐리게 하는 걸 멀리해라. 그래서 불자들이 술을 안 마, 사회생활하면서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셔라. 근데 사람이 먹다 보면 안 취하나? 그러니까 그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 나쁜 게 없습니다. 계율 잘 지키고 항상 기도하고 수행하고 사람들한테 널리 베풀고 복을 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그 우리 주변의 사찰을 보면 이제 요새 시대가 좋아져서 지방에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지방에 불교대학들 많거든요. 사찰에서 운영하는 불교 교양대학들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도 좀 공부해보시고 그 너무 뭐 불교 교양대학에 가기에는 거리가 먼다거나 혹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신 분들은 불교TV 보면 훌륭하신 스님들 설법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든지 불교 공부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불심이 깊고 지극하신 어느 불자님께서 연세가 이제 여든이 넘으신 노보살님께서 화계사 일부러 찾아오셔서 이렇게 편지를 주고 가셨어요. 이렇게 편지를 주고 가셨는데 편지의 내용이 당신이 불자로 살아오면서 그 어떤 경험했던 얻게 되었던 그런 어떤 소중한 가피 이야기를 손수 이렇게 손으로 쓰셔가지고 저한테 그 편지를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 정말 이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고 또 이 불자님의 그 지극한 불심에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다 읽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좀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보살님의 뜨거운 불심이 담긴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 여 보살님께서 원래는 그 부산이 고향이셨대요. 지금 이제 여든이 좀 넘으셨는데 부산이 고향이셨는데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그 한을 품고 태어나셨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어머니가 옛날에 좀 남존여비 사상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 가장 좋지 못했던.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여자가 세계사적으로 봐도 여자가 남자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하대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절에 다니면서 제발 아들 낳게 해주세요 하면서 무릎이 까지도록 절을 하셨대. 아들 낳게 해달라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무릎이 까지도록 저를 누가 옆에서 치 이랬는데 아니죠?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예, 예? 그래요? 자, 그 최최 뭐 힙합 하세요? 예? 예? 최최 내게로 와 뭐 이러면서 자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무릎이 까지도록 아들 낳게 해주세요 절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누굴 낳았을까요? 딸을 낳았어요. 자기를 낳았대요. 증언에 의하면 엄마가 아들이냐 딸이냐 아유 딸이다 했더니 쳐다도 안 보더래요. 엄마가 쳐다도 옛날 좀 그런 시기가 있었나 봐요. 쳐다도 안 보더래요. 근데 요새 진짜 시대가 변해졌어요. 여러분 그 100여 년 전에 주역 공부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주역 아시죠? 주역 막 역 예? 사서 뭐 오경 중에 유교의 주역이라고 했는데 또 전보는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주역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미 100여 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천지가 개벽을 해서 하늘이 밑으로 오고 땅이 위로 올라가는 시대가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 거 하니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서는 시대가 된다라고 증언을 했대요. 그 내용 기록이 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어찌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선다냐. 지금 봐요. 요새 아니 내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우리 신도분들하고 대화하면 요새는 딸 낳는 게 남는 장사라고 한대요. 아들 필요 없다고 아들 낳아봤자 저기 뭐 며느리 눈치 보고 딸을 낳아야 된다고 요새 그런 시대 왔잖아요. 그리고 요새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또 요새 조금씩 페미 열풍 같은 게 불면서 또 여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 예언이 맞아떨어지나 보다. 우리나라에서 여자 대통령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뭐 좀 뒤끝이 좀 그래서 그렇지. 여하튼 여자 대통령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 묘한 시대다. 근데 그 시대 땐 그랬나 봐요. 80년 전이었잖아요. 8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아들 낳게 해주세요 하고 무릎에 까지도록 절을 했는데 이제 자기 딸을 낳고 엄마가 쳐다도 안 봤대요.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 그 남자 동생 아들들하고 차별 대우도 엄청 받았대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좀 한이 있었는데 근데 어머니 기도가 반은 맞아떨어졌는지 태어나기는 여자로 몸은 여자로 태어났는데 완전 남자 성격이었대요. 그래도 성격만 남자야. 근데 굉장히 거칠고 강했대요. 남자 그 성격이 아주 강한 성격이었대요. 자기가 그 약간 좋게 말하면 여자 대장부 같은.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이제 중매를 해가지고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굉장히 부족했답니다. 그러니까 남편만 믿고는 이거 먹고 살기 힘들겠더래요. 이제 보살님이 수완이 좋았나 봐요. 장사를 시작했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됐대요.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돈을 쓸어 담았을 때였대요. 어찌나 돈이 그냥 술술 들어오는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웃집에 사시는 아줌마가 아이고 그때 부산 동네에 있었나 봐요. 동네 아시죠? 동네. 네. 네, 동네 말고 동네. 부산 동네에서 아이고 우리 부산 동네 돈은 다 쓸어가겠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대요. 부산 동네에 있는 돈은 다 쓸어가겠네.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맞받아쳤냐면 거 째째하게 부산 동네 돈 쓸어가봤자 뭐야 쓰냐고. 우리나라 돈은 싹 쓸어가야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돈이 굉장히 많이 벌었을 때였대요. 그리고 일이 너무 잘 풀리고 돈이 잘 들어가니까 그때 마음에 엄청난 교만심이 자신의 교만심이 하늘을 찔렀을 때였답니다. 나중에는 그 교만심 때문에 이제 스스로 그런 어떤 이제 업보를 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한창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사단이 일어나요. 남편이 갑자기 자기도 사업 좀 하겠다고. 그러니까 요 보살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 그릇이 도저히 사팔 그릇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그냥 벌어주는 돈이나 받아서 집에서 그냥 놀지 자꾸 사업하겠다니까 우리 같으면 얼마나 좋아 그랬잖아요. 예? 부인이 돈 벌어오고 뭐 집에서 그냥 등산이나 가고 바둑이나 두고. 응? 근데 남자 체면이 있지 나도 사업할래 하고 자꾸 졸라대더래요. 자꾸 조르고 때를 쓰니까 보살님이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아마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사업 한번 시켜주자. 아니 망하면 내가 다시 먹여 살리면 되지. 내가 다시 돈 벌면 그때 너무 자기가 잘 나갔을 때라서 그런 교만심이 좀 있었대요. 내가 다시 장사하면 되지. 그리고 남편한테 이제 사업 자금을 다 대줬답니다. 뭔가 분위기가 싸하죠? 예, 이야기의 패턴이. 예. 남편이 3년 만에 다 말아먹었대요. 근데 3년 만에 얼마나 크게 망했는지 나라에서 경제사범으로 교도소에 들어갈 정도였대요. 뭐 크게 말아드셨나 봐요. 경제사범으로 뭔가 굉장히 크게 그냥 혼자만 망한 게 아니라 아마 나라에서 경제사범으로 찍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몇 년형을 받을 정도로. 그 어떡해요. 이제 그 당시에는 교도소에서 하루에 한 번만 면회가 허용됐답니다. 한 번만. 예, 모르시죠? 안 가면서. 예. 그래서 근데 남편은 만나러 이렇게 면회를 갈 때마다 이미 누가 왔다는 거예요. 그 몇 번씩 허탕을 쳤대요. 한 번만 면회가 되니까. 그래도 남편이라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또 누가 벌써 면회 갔습니다 하면 이제 허탕으로 돌아오고 그럼 뭐 사식이나 넣어주고 그 몇 개월을 허탕을 치는데 나중에 이제 교도관들한테 안면이 있잖아요. 아유 아줌마 또 아줌씨 또 왔어요 뭐 이러면 교도관이 이렇게 부르더래요. 분위기가 뭔가 실은 젊은 여자가 항상 면회로 온다고. 아줌마 남편이 2집살림 하는 것 같아. 둘째 마누라 있는 것 같소. 다 이렇게 일러주더래요. 예. 그래서 청천벽력이죠. 막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이거 진짜 맞짱 드라마 같다. 그렇죠? 그래서 아닐 거야. 근데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불길한 예감을 항상 받는지 남편도 막 따졌더니 아이고 3년 전에 사업 시작할 때 이미 바람을 폈던 거고 그러니까 더 황당한 게 바람 핀 여자가 아들 둘이 있는 또 여자야. 예. 네. 또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남편한테 난리나 나는 그래서 정말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화딱지로는 당장 그냥 다 엎어버리고 싶지만 다 옛날 분들 그런 어떤 지구지순한 가정에 대한 헌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때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이 자식 세 명 아버지 없이 어떻게 키우냐. 그래서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한테 사정을 했대요. 하소연을 했대요.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라. 다 용서하겠다. 다 잊어버리겠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될까요? 한 번 정도는.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남편이 아 그러면 시간을 다오. 예, 그럼 내가 정리할 테니까 시간을 다오라고 하면서 빨리 자기 여서 꺼내달라고 막 사정사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업이 그것도 다 그런 남자 만든 것도 전생의 업이죠. 사업이 망해서 없는 돈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큰 돈을 써서 보살님 옛날에는 돈만 있으면 다 가능한 시대였대요. 지금도 막 변호사 비싼 변호사 사면 지금도 막 뉴스 같은데 뭐 정관예우 해가지고 뭐 판사 출신 변호사 써가지고 막 이런 막 흉흉한 얘기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큰 돈을 써서 남편을 드디어 교도소에서 빼왔답니다. 예, 그땐 그게 가능했대요. 돈만 있으면. 그리고 남편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도살님의 다시 돈을 벌려고 다시 장사를 시작해도 옛날처럼 돈이 안 벌리더래요. 이미 한번 그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뭐든지 때가 있어.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 야야 물 들어온 김에 노져라. 어? 물 들어온 김에 노져라란 말이 있잖아요. 한번 그 밀물 썰물 싹 이제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 장사가 옛날같이 안 되고 또 어머님이 자기 그렇게 구박했던 친정 엄마가 아들들이 서로 키우기 싫다고 해서 또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황. 예. 그러니까 기도해서 그래도 딸은 잘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또 엄마 뭐 친정 엄마 모시고 살고 있고 애들 셋 있고. 그거 남편하고 매일 고성을 지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정리를 안 해가지고 여자 정리를 안 해서. 예. 그러니까 남자가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돼, 그죠? 남자가 양심 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옛날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역대로 조강지처 버려서 잘된 남자 없다. 네. 얘기 다 들어보셨죠? 네. 예. 이거 방송 보고 찔리는 분들 계실까봐 괜히 내 미안하네.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조강지처 버리고 잘된 남자 없다.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그 보살님께서도 그렇게 남편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노력해도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아이 셋을 자기가 키우는 조건으로 깔끔하게 헤어졌대요. 예,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헤어졌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편하고 헤어지고 장사도 안 되고 벌었던 돈도 다 나가버리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가슴에 이렇게 화병을 좀 얻으셨대요. 가슴에 화병을 텁텁하게 화병을 얻었다가 그때 친분이 있는 지인이 절에 가자 해가지고 그때 처음 절에 갔대요. 절에 가서 큰 스님도 만나서 인사드리고 또 오는 길에 불교 용품점에 서점에 가가지고 불교 서점에 가서 주인 아줌마한테 서점 주인한테 내가 이제 절에 다닐 건데 절에 처음 다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좋은 책 좀 이렇게 좀 가려서 주세요 했더니 책을 이것저것 이렇게 챙겨서 주더래요. 그중에 팔상록이란 책이 있었대요. 저도 옛날에 본 기억이 있는데 팔상록이란 책이 부처님의 일대기, 부처님의 탄생과 부처님의 열반을 여덟 주제로 이렇게 나눈 것을 팔상록이라는 부처님 일대기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일종의 부처님의 생애예요. 팔상록이라는 부처님의 생애를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보살님이. 여태껏 부처님이 그냥 자기는 여태껏 부처님이 귀신들의 왕인 줄 알았대요. 귀신들의 왕이라서 그냥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귀신들이 이렇게 소원 들어주고 그런 존재인 줄 알았대요. 그러다가 부처님의 생애 그 팔상록을 딱 보고 나서 거기 딱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아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완벽하게 갖추신
위대한 성인이구나라는

걸 그때 자기가 깨달았대요. 네. 그때 이후로 기도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또 뭐 화엄경에 아청계도 하고 하여튼 기도를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이었답니다. 어디 포교당에서 이렇게 지장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하염없이 이제 천도제도 올리고 이렇게 지장영불 지장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지장 기도를 할 때 보살님이 비몽사몽에 환상을 본 거예요. 지장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자기 어깨를 툭툭 치더래요. 딱 쳐봤더니 아주 그냥 건강한 아주 근골이 탄탄한 건장한 남자가 자기를 다 이렇게 보면서 웃으면서 인상 좋게 싹 웃으면서 보살님이 기도 열심히 해서 제가 잘 갑니다. 제가 떠납니다. 잘 갑니다 하면서 인사를 다 정중하게 하고 나가더래요. 그 나가는데 그 남자 뒤로 조폭같이 시커먼 정장을 입은 남자들을 줄지어서 법당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그 환상을 딱 본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신기한 게 지장기도하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자기 성격이 싹 변해버렸대요. 예전에는 성격이 엄청나게 거칠고 강한 성격이었는데 성격이 엄청나게 부드럽고 유순하게 변했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들 시험 때문에 이제 합격력을 살려고 합격력 엿먹잖아요. 합격력 엿을 살려고 시장을 갔대요. 엿을 살려고 시장을 갔는데 이제 철썩 붙으라고. 근데 저기서 웬 아줌마가 뒤에다가 애를 업고서 이렇게 옆판을 깔아놓고 엿을 팔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가서 아줌마 엿 찹쌀엿 있어요? 이랬대요. 왜냐면 찹싹 하고 붙어야 되니까 찹싹. 그래서 찹쌀이나 찹싹이나 찹싹 붙어 찹쌀엿 있어요? 했더니 찹쌀엿은 없고 수수엿은 있어요. 아유 수수엿은 못 먹겠네 안 되겠네 하고 이렇게 그냥 갔대요. 근데 뒤에서 그 여자가 뒤에서 등 뒤에서 소리가 별 미친년을 다 보겠네 이러면서 별 미친년을 다 보겠네 뭐 장사하기 싫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옛날에 자기 자신이었으면 옛날에 자기의 원래 모습이었으면 시장에 사람들이 보건 말건 그 자리에서 옆판 뒤집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웠을 거래요. 근데 순간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아유 찹쌀역이나 수수역이나 그냥 먹으면 되지 아유 내가 잘못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순간 자기가 놀래가지고 내가 성격이 이렇게 변했구나.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성격이 변했구나. 그때 그런 어떤 마음에 큰 변화를 느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열심히 이제 그 절에 다니면서 절에 이제 의지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공덕도 많이 짓고 하는데 이제 어느 날이었대요. 무슨 장사인지 모르겠는데 편지에 무슨 장사했는지는 안 나와서 뭐 사업인가 장사인가를 하시는데 종업원 여러 명을 두고 하셨대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도 돈이 모이지를 않더래요. 현금이 없대요. 월급 종업원들 여러 명 월급 다 챙겨주고 뭐 생활비 쓰고 하면 현금 떨어지는 현금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리 애를 쓰고 장사를 해도 돈이 안 모이니까 법당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부처님 내가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양도 많이 올리는데 왜 안 도와주시냐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분이 전생에 뭐가 좀 닦은 게 있어서 그런가 또 이제 환청이 들린 거예요. 환청. 예, 환청이 들리면 일단 병원부터 가야 되는데 환청이 들린 거예요. 막 울면서 왜 나 돈 나 이렇게 해서 돈이 안 모이니까 하냐고 부처님 좀 도와주시지 하고 막 울면서 하염없이 기도를 하는데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이 너는 뭐가 그리 욕심이 많냐 뭐가 그리 욕심이 많냐 너 돈 많잖냐 이러더래요. 너 돈 많잖냐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내가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냐고 부처님. 그 부처님이 놀라지 마세요. 다 쳐다보면서 너 집값이 3배 올랐지 않냐 이러시더래요. 너 집값이 3배 올랐지 않냐 부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부처님이 집값 오른 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계산해봤더니 집값이 올랐대요. 처음에서 집값 3배면 엄청 오른 거죠. 내가 이 얘기 듣고 아 부처님이 이게 부동산에 밝아 부처님이

이게 근거가 있어요. 저는 근거 없는 얘기 안 해요. 우리나라 풍수 공부하시는 분들이, 풍수지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명당은 사찰에 다 있대요. 500년 이상 된 고찰. 저도 막 천년 고찰 이러죠. 500년 이상 되고 천년 고찰은 무조건 명당이래요. 그 왜 스님들이 이렇게 명당 자리에다 절을 졌냐? 부처님이 부동산에 밝아. 다 아셔. 어? 자, 이제 왜 또 웃자 간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 부처님한테 기도 많이 올리세요. 너 집값이 3배 올랐지 않냐 이러더래요. 그때 마음이 탁 내려놓으면, 아, 부처님이 나 욕심 부리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이었대. 이제 아들이 대학 이제 입시 시험을 봤는데, 우리 부모님들 수능기도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막 우리 아들 대학 입시 잘 가게 해달라고, 대학 학교 잘 가게 해달라고 하염없이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눈앞에서 환상을 봤대요. 동력동자 있죠, 한자. 동력동자가 뚝 하고 눈앞에서 빡 하고 보이더래요. 환하게 동력동자가. 부처님이 계시를 내려주신 거다. 그래서 아들한테 가서 아들한테, 야, 너 서울에 동자 들어가는 대학에 원서를 넣어라. 어? 네. 아유, 그걸 뭐 대놓고 얘기해. 하여튼 그랬대. 그냥 동자 들어가는 데 넣어야 된다. 뭐. 그러니까 아들이, 어우, 엄마, 뭔 얘기야? 어, 뭐 이상한, 별 이상한 얘기하고 그래. 그리고 안 넣었대요, 거기다. 그리고 떡 떨어졌대요. 그리고 이제 아들도 이제 떨어지고 막 하고. 그 이제 마음이 찹찹하잖아요. 그거 막 장사하는데 힘들고 일도 안 풀리고 집값이야 3배 늘었지만 현금도 없고 너무 힘들고 우울한데, 어느 날 그 절에 다니신 보살님이 그 수행을 열심히 하는 스님들한테 대중공양을 올리며, 대중공양이 이제 스님들한테 공양 올린 거예요. 대중공양이라고 해요. 대중공양을 올리면 큰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냐. 그 대중 저기 통도사에 그 수행하시는 스님들한테 대중공양 올리면 어떻겠냐. 그 통도사를 다니셨나 봐요. 그러니까 스님들 또 통도사 절이 크잖아요. 거기서 뭐 참선하시는 스님들도 막 몇십 명 되시고 하니까 스님들 대중공양 올리려면 현금이 얼마 필요한가 봤더니 좀 이제 이 거액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돈 몇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또 부처님 앞에서 또 울었대요. 아, 우리 부처님은 속도 좋아. 그거 다 받아줘. 전국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불자도 다 받아주잖아요. 부처님 앞에서 울면서 내가 스님들한테 대중공양 올리고 싶은데 현금은 하나도 없고 복 짓고 싶은데 하면서 막 우니까 또 환청이 들리더래. 뭐가 자꾸 들려. 부처님이 네가 잘할 수 있는 걸 올리면 되잖냐 이러더래. 네가 잘할 수 있는 걸 올리면 되잖냐. 그게 다 귀에 들리면서 순간 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하다가 마음에 딱 느껴지는 바가 있더래요. 그래서 시장에서 질 좋은 털뭉치를 사와가지고 한땀한땀 목도리를 짰대요. 목도리를 짰는데 한땀한땀 목도리를 짤 때마다 참회진언을 외웠대요. 참회진언이라고 아시죠? 분위기 봐라. 이거 어떡하나. 선수경에 보면 참회진언이라고 나와요. 내 업장을 참회하는 진언. 그래서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그래서 한땀한땀 그 털을 짜면서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참회진언을 외우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래요. 눈물이 툭 떠올리면서 21개를 만들었대. 21개를 만들어서 다 통도사에 가가지고 통도사 원주 스님한테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겁니다.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잘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어쨌든 큰 복을 지으신 거죠. 그 아들이 이제 재수를 해서 이제 또 대학 입시를 봤는데 이제 어머님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 팔곤산 갓바위에 가가지고 우리 수능기도 하면 갓바위에 많이 가잖아요. 뭐 소원 세 개 중에 하나는 들어준다 뭐 이래가지고 갓바위에 가서 또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부처님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붙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또 눈앞에서
큰 대자 있잖아요. 큰 대.

자, 대학교 때 대. 큰 대자가 딱 하고 보이더래요. 뭐가 자꾸 들리고 보여. 큰 대자가 딱 하고 보인 순간 아이고 이번에는 붙었다. 그 아들이 대학교에 이제 잘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의지 삼아서 가피를 많이 받으셨는데 이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통도사의 한 암자에서 49제 천도법회가 있었대요. 49제 천도법회가 있었는데 그때 같이 절에 다니는 지인이 뭐 모친 49제도 올릴 겨 야 통도사 암자에서 하는 49제 천도법회 우리 같이 조상님들 그 49제 천도법회 올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자꾸 권유를 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다가 그래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49제를 올렸대요. 49제 천도법회를 올리고 49일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셨나 봐요. 49일 동안 아주 여법하게 기도 마치고 조상님들한테 다 천도법회 올리고 그리고 이제 49제가 다 끝난 뒤에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대요. 집으로 오는데 그 부산에 사거리 있잖아요. 뭐 사거리에 횡단보도에서 차가 이렇게 멈췄대요. 횡단보도 차가 이렇게 멈췄는데 순간 엄청 큰 소리로 환청이 들리더래요. 생생하게. 49제 잘 지냈다. 환청이. 근데 뒤에 더 반전이 있어요. 49제 잘 지냈구나 라고 환청이 크게 들리더랍니다. 너무 소리가 커서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대요. 뭐지? 뭐지? 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뭘까? 뭘까? 근데 사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뭐가 들리면 일단 병원 가봐야 돼요, 진짜. 보살님, 자꾸 뭐가 들리면. 근데 이분은 이제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집에 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환청을 듣고 3일이 지났을 때 그 환청이 들렸던 횡단보도에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아들이 빵 거리면서 교통사고 그 자리에서 너무나 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뭐 머리가 부셔졌대나 봐요. 병원 세 군데 갔는데 세 군데서 다 수술 안 된다고 병원 세 군데 돌고 돌아서 결국 수술을 받았답니다. 아주 위독한 상황에서 위험한 수술을 받았대요. 결과적으로는 수술이 잘 되고 지금 건강하대요. 보살님이 무릎에 딱 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들이 그 횡단보도에서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 횡단보도에서 49제 잘 지냈구나. 내가 49일 동안 천도법회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 공덕으로 아들이 그 횡단보도에서 죽었을 운명이었는데 수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아픔. 정말 이 보살님 대단하시다. 정말 불심이 대단하시다. 내가 기도하다가 뭐 환상 보고 환청 보는 사람들 보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자기 마음이 만든 착각일 수 있거든요. 아, 이 보살님은 진국이다. 이 보살님 정말 오리지널이죠. 그래서 야, 이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한 시대에 척박했던 자신의 삶을 불심에 의지해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신 분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80이 넘으셨잖아요. 얼굴도 건강해 보이세요. 자기 이제 남은 재산 자식들한테 다 나눠주고 좀 무소유의 마음으로 그냥 절에 다니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냥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고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를 또 전해주신 우리 그 보살님께 너무나 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기도의 가피라는 거는 크게 받건 작게 받건 분명히 자신의 기도의 가피와 공덕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귀에 딱지가 붙게 말하잖아요. 전생의 업보가 두꺼우면 효과를 느리게 볼 뿐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효과를 빠르게 보는 거지 반드시 효과가 빠르고 더딘은 있을지언정 기도의 공덕과 가피는 분명히 역력하게 살아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고 괴로울 때 기도하고 화병 있을 때 기도하고 여자친구 없어도 기도하고 남자친구 없어도 기도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알고 봤더니
배우자가 진상이었을 때 기도하고 예. 오로지 기도.

0: 왜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녹이고 녹이고 내 업이다 생각하면서 자꾸 닦아나가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불교에서는 결국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도 내가 지은 업보거든요. 좋은 일이 생긴 거는 내가 지은 복이에요. 나쁜 일이 생겼다면 내가 지은 업장입니다. 결국은 내가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이야기를 아무리 해줘도 귀로 듣는 거는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힐링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힐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귀로 들으면 끝이에요. 들을 때는 박수치고 웃지만 끝나고 나면 원래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힐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수행이 중요하다. 내 몸과 마음의 변화, 직접적인 체험과 이 수행의 맛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기도해서 가피 받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재미난 얘기를 하나 더 드리자면 짧은 얘기인데 우리 여기 불교TV BTN의 요 밑에 법당이 무상사잖아요. 요 무상사 신도분께서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저 81살 되신 노보살님이신데 요 무상사 신도분이신데 소나무를 너무 좋아하신대요. 이분이 30대인가 40대인가에 그 젊었을 적에 지방에 있는 사찰에 성지순례를 갔대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제 그 관광버스를 타고 성지순례 막 도로를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싸르르 하면서 배탈이 났대요. 그거 되게 곤혹스럽잖아요. 가려면 한참 멀었는데 막 터질 것 같더래요. 어머, 나 여기서 싸면 어떡해? 싸면 어떡해? 너무 무서워서 여기서 단주 있죠? 단주, 이렇게 팔목에 다는 단주를 빼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자기 인생에 그렇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관세음보살 부른 게 처음이었대요. 얼마나 급하겠어요. 막 터질러 가더래요. 여러분, 이게 터진 게, 이거 그 평생 그게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다큰 어른.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영우 씨 부른데 갑자기 온몸에 땀이 푹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배가 싹 가라앉더래요. 배가 멀쩡하게 가라앉더래요. 막 터질려고 하다가. 그리고 룰루랄라. 절에 내려가지고 천천히 걸어서 그 변소관에서 시원하게 일을 봤대요. 자기는 이거 아무리 봐도 가피 같다고. 그 여러분, 차 안에서 갑자기 배가 터질 때는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자, 두 번째. 50대가 됐을 때 협심증에 걸리셨대요. 협심증에 걸리셨을 때 이분이 내 업이다 생각하고 조계사 있죠? 조계사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매일 108배를 하시고 능엄주를 읽으셨대요. 매일 108배를 하고 능엄주를 읽다가 어느 날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기도했대요. 시간이 흘러서 딱 봤는데 협심증이 저절로 나아버렸대요. 당신이 이두 가지 가피는 자신 있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시는 얘기가, 스님,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머리로 알겠고, 소나무 들으면서 기도 열심히 해야지 드는 그런 생각 드는데, 그때 배가 터지기 직전에 관세음보살 불렀을 때처럼 간절함이 안 생긴다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보살님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간절한 마음을 갖고,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유호!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합니다.

가운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을 가다듬어서 선도 없고 악도 없어야 비로소 집착을 떠나게 된다.

0: 오로지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 땀 흘려 노력하라. 그 누구인들 내일 죽음이 있음을 알겠는가?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불국사 3층 석탑 안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 목판인쇄 경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1400년의 시간을 견딘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의 비밀은 바로 한지.

0: 한민족 고유의 종이 한지. 전통 방식으로 닭나무로 만든 종이이며 닭종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먹물이 부드럽고 고르게 번지며 천년이 지나도 색이 변하지 않는다. 질기고 부드러운 한지는 물로 씻어 햇볕에 말려 다시 쓸 수 있다. 세상에 가진 풍파를 겪어 해지고 낡았어도 복원이 가능한 유일한 소재. 우리의 위대한 문화유산,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한지.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보존복원중앙연구소는 문화재 5점을 한지를 이용해 복원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문화재 복원에 한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1: Que je dois renforcer, je vais plutôt choisir un papier coréen qui va se déformer, enfin dans le bon sens, c'est-à-dire qui va pouvoir suivre les déformations de mon œuvre. Il y a plus de souplesse.
0: 한지의 우수성을 증명해주는 무구정광 대다란이 겸. 천년의 세월을 넘어 변치 않는 법형을 지켜온 한지. 단순한 기록 매체를 넘어 우리의 삶과 함께해온 한지. 한지. 미래 세대에게 꼭 전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2: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앙부의 왕생연경을 마치고 또 지난 시간에는 사라수 대왕경을 마쳤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시간이 좀 부족해 가지고 사라수 대왕경에서 아미타불의 그 어원에 대해서 마지막 좀 살펴보지 못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미타불 자체는 그 범으로서 아미타우스라고 이제 하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미타바라는 이제 표현도 있는데, 여러분 중국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스님 내가 나와서 아미타바 이런 말씀 하시죠. 그런데 아미타우스는 뭐냐 하면은 무량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끝없는 삶을 가진 분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량수불, 또 이제 아미타불을 모신 것은 무량수전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 반면에 또 아미타바 했을 때는 끝없는 빛을 가진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범으로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한자로 무량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량광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 자체는 어떤 그 실체 유형의 어떤 그 부처님의 어떤 형상보다가는 무량광 빛으로 표현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미타불의 그 광명 무량광 할때그 빛에 12가지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2가지 공덕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으면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는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방송하니까 다들 너무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웃고 화기애애하게 편안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선창하면 좀 따라해 주세요. 무량광 공덕.
1: 무량광공덕,
0: 그다음 무변광공덕,
1: 무변광공덕,
0: 무예광공덕,
1: 무예광공덕,
0: 무대광공덕,
1: 무대광공덕,
0: 염왕광공덕,
1: 염왕광공덕,
0: 청정광공덕,
1: 청정광공덕,
0: 환희광공덕,
1: 환희광공덕,
0: 지혜광공덕,
1: 지혜광공덕,
0: 부단광공덕,
1: 부단광공덕,
0: 난사광공덕,
1: 안사광공덕,
0: 그다음에 무친광공덕,
1: 무친광공덕,
0: 초일월광공덕.
1: 초일월광공덕.
0: 다 이게 한자로 돼 있어서 들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텐데, 아무튼 아미타불의 그 광명은 12가지 공덕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좀 이제 유념하시고 이 방송 끝나시면 좀 공부를 하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아미타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사라수 대왕경을 마치고 오늘은 이제 안락국 태자경 이제 본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앙 부인이 남편하고 헤어졌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안락국이를 혼자 몸으로 키우잖아요. 그죠? 키우는데 안락국이가 글공부도 잘하고 인물이 준수하니까 7살쯤 돼서 서당에 갔더니 이제 그 다들 시샘을 하죠. 그러면서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놀립니다. 그러니 얘가 집 생각하니까, 아, 나는 왜 아버지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께 여쭙습니다. 어머니, 나는 아버지가 누군가요? 하고 여쭈었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하늘이라 하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아버지, 아버지 아무로 대답을 안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대답이 없다 하니까, 야, 그러면은 너 아버지는 또 아버지가 누군가 물었더니 너가 아버지는 강이라 하더래. 그래서 강에 가서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뭐 물소리만 들리지 대답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물에 가서 아무리 아버지 불러도 대답이 없더라. 어머니가 할수 없이 너 아버지는 땅이라 하니까 들판에 가서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더랍니다. 그러던 차에 하루는 이제 원앙 부인이 밤에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남편하고 도를 닦으러 가다가 남편은 뭡니까? 법마라고 가고 나는 자연장제 집에 팔려가지고 이렇게 도를 닦고 있지만 내 아들은 무엇인가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걔는 또 걔의 삶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아버지를 한번 보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밤중 가운데 뭡니까? 아, 그 달빛을 보면서 떠나간 남편 생각을 합니다. 그 남편 생각을 하면서 도 닦으러 갔지만 꿈속이라도 한번 오면 좋을 텐데. 애는 이래 벌써 커갖고 7살이 돼서 아버지를 찾는데 요사 뭡니까? 사라수 대왕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서 예전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시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이제 그 우리나라 개화기 시절 구한말 지나고 나서는 서양 음악이 많이 들어왔죠. 그점 서양 음악도 새로운 게 아니고 서양에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유럽 등지에서. 그래서 오늘은

사라스 대왕이 오시는지 원앙 부인이 기다리면서 님이 오시는지에 대해서 기다리는 정서를 담은 오늘은 테너를 이제 전공하신 훌륭한 성악가 분을 제가 모셨어요. 오늘 제가 간창을 청한 성악가 권준표님을 모셨는데 이분은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시고 전국 수리 음악 콩쿠르 한국 성악 콩쿠르 입상도 하시고 2022년 예술의 전당 또 21년 22년 사이에 한국 소극장 오페라 축제에도 또 출연하시고 지역문화진흥원 청춘 마이크 프로젝트 우수 연주자상을 2년 연속으로 수상하신 훌륭한 성악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원앙부인이 달빛을 보고 남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우리 아들은 얼마나 남편을 아버지를 그리겠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원앙부인이 할 수 없이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버지는 원래 서천국의 사라수 대왕이었고 나는 원앙부인이라는 왕비였는데 너 아버지가 법마락으로 돌을 닦으러 가셨고 나는 중간에 나와 너의 몸을 팔아서 그 돈으로 공양을 올리고 여기에 있노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뭡니까? 얘가 어머니께 아버지를 찾아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얘가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다 보니까 얘가 집 밖에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자연장자 집 종이 장보러 갔다가 야 도망가는 것을 보고 나서 자연장자한테 고해 바칩니다. 그랬더니 자연장자가 뭡니까? 알락을 붙잡아가지고 집에 데리고 오는 거죠, 이 장면이.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는 뭡니까? 야를 많이 이제 두들겨 팼겠지. 그랬는데 이제 그 문헌에는 뭐라 했냐면은 옛날에는 죄인들 같은 경우에 이마에다가 죄인이라는 먹으로 글자를 새기고 숫돌 아시죠? 낯깔고 칼 가는 돌. 그 숫돌이 살에 들어가면은 이제 쓰림, 엄청 쓰립니다, 그게. 그 숫돌 물을 부끄리면서 가진 고문을 다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야가 뭡니까? 이제 붙잡혀와 이제 혼나는 대목이고 또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아버지를 찾아간다 그죠?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뒤에는 자연장자네가 막 쫓아오고 이제 또 붙잡으려고 앞에 여기 강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래 강을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배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배를 모읍니다. 여러분들이 후렴으로 배를 모아라, 배를 모아라, 알라 고기가 강 건너가게 시작. 배를 모아라, 배를 모아라, 알라 고기가 강 건너가게.

예. 대를 모아라 알라꾸기가 강 건너가기. 그래서 알라꾸기가 강을 건너가려 하니까 나무가 아무리 많대도 뭡니까? 도편수, 목수가 없으면 못 모으겠더라는 거죠. 흙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도공이 없으면 못 모으겠고 돌이 아무리 좋아 석공이 없어서 배를 못 모으겠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래 못 건너간 이유가 이 강이 뭐입니까? 바로 업식의 강입니다. 업식.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는 업장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내가 전생에 뭔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우리 애가 이렇게 속을 새기지. 내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절에 오시면 이제 분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업장이라는 거 없이 업이란 자체가 뭐냐면은 내가 뭐냐면은 평상시 습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업장에 저자가 된 업이 어떤 계기로 인해가지고 움직여 일어나는 생각을 우리가 뭐 업식이라 하거든요. 이게. 그럼 여러분 이제 그 착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있죠. 누가 우는 애만 봐도 뭘 자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업인데 그러한 행위가 여러 번 누적된 걸 보면 업장이라면 업의 창고에 이제 저장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선업을 짓는 거죠. 어느 날 가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자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건 업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업장이라는 게 있어요. 업은 선업과 악업이 있습니다. 착한 일 자꾸 한 사람이 있고 심심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도둑질 하던 사람 계속 도둑질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악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은 몸에 내재되어 있다가 악업이 많이 지은 사람은 어느 날 주인이 없는데 이 돈 따발이만 보면 주워놓고 싶은 거지 자꾸 습관적으로. 그럼 평상시에 나쁜 짓을 많이 한 게 업의 창고에 저장되어 있다가 그런 환경만 조성되면 또 그런 짓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업식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그런 또 업으로 인해서 장애가 생기겠죠. 그런 업장, 장애장자의 업장이고 아까 창고란 뜻이 장입니다. 근데 이 업식을 뭐냐면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업은 많이 쌓고 악업은 뭡니까? 쌓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그런데 이 업식을 뭐냐면은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어가지고는 탐하는 마음, 그다음에 뭡니까?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욕심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보시랑 눈에 베푸는 걸 많이 해야 돼. 탐하는 마음을 없애야 되니까. 그다음에 지나는 거 뭡니까? 우리가 썽질내는 거는 화내는 거. 대립하는 감정을 자꾸 없애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나서 대립하는 마음을 없애고 이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협동하고 남의 행동을 너그럽게 보는 것들이 그게 바로 뭡니까? 진한 그 성질내는 걸 누르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나서는 어리석음을 이제 또 없애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그러자면은 우리가 그 미혹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 자체의 본심은 청정한 것을 깨닫는 것들이거든요. 바로 염불하고 참선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장을 없애려면 항상 어떤 그 부처님의 대자 대비한 위신력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구하는 바 없이 뭐 남이 특별히 바라는 거 없이 보살도를 육바라밀을 평상시에 실천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업장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국이가 여기에서 뭐라는 거는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는 마음으로 이 애절하게 이 강을 건너려 하니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 집 그러면서 기도를 간절하게 했더니 여기서 지피 세단 떠내려 옵니다. 이게 바로 그게 바로 뭐 탐진치 세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세 가지를 행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업식 업장 이런 걸 모두 소멸해서 이걸 건너가는 거거든요. 자, 이 강을 건너가는데 그냥 갈수 없으니까 네, 제가 뱃노래 간창을 청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재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땅서부와 왔다 중간에 간창이라 하죠. 사이간째 장창자를 써서 오늘 테너와 더불어서 이제 국악 두 개를 들었는데, 명창이 할 때는 원래 이제 이렇게 좀 감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소리내 하거든요. 이게 규칙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강을 건넜더니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중생의 노래를 가지고 이놈 강을 못 건너가네, 이 강을. 그래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 우리가 그 평상시에 수액만 가지고 부족할 때는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해서도 왕생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안락구이가 읍시계 강을 건너갈 때 아까 그세 가지 집단에 의해서 수액을 통해 건너갔더니 저 건너에서 이제 소리가 들려오는 거이세 가지 네 가지 소리가 동풍이 불면은 접인중생 아미타불 뒤에 붙어요. 동풍이 불면 접인중생 아미타불. 뭐 동풍 바람이 불었다니까 뭐냐 하면은 접인중생은 맞이하여 인도하시는 아미타불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또 남풍이 불면은 서파중생 아미타불이거든요. 서파중생은 거두고 교화하여 보살피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서풍이 불면은 칭념중생 아미타불. 칭념중생은 말하고 듣고 보고 새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북풍이 불면 수의중생 아미타불. 수의중생은 마음대로, 마음 따라 원하는 대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아미타불의 본원적이고 네 가지의 중생을 뭡니까? 구원하는 소리들이죠. 그래서 이건내 숲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서 집단이 떠내려와서 이 집단을 타고 강을 수르르 건너갑니다. 그랬더니 이 뒤에는 뭡니까? 자연장자를 비롯해서 추노꾼들이죠. 그 사람들이 뭡니까? 업시계 강에 가로막혀가지고 건너지 못할 때 아미타불 본원력에 의해서도 그 뭡니까? 죄인들을 구제할 리는 없이죠, 그죠? 당장 죄를 저지른 중생들을. 그래도 이 강을 못 건너옵니다. 그래서 안락국에 또 건너갔더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여덟 병에 먼저 저번에 갔던 궁녀들이 왕생계를 애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락국에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냐 물으니까 나는 뭐 아버지를 찾아왔노라니. 너 아버지가 누군데? 나는 서청교 사라지대왕인 저희 아버님이시고 여기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왔노라 했더니 여덟 그 이제 그 물을 긷는 궁녀들이 가서 그래서 이제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궁녀가 안락국이 돼지고 아버님 여대로 데리러 갑니다. 갔더니 아버지가 물을 긁고 오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애가 가서 아버지하고 엎드려 절을 했더니 아버지가 한 얘기가 사라수 대왕이 네가 누군데 나를 보고 아버지라 하느냐 네가 나의 아들이라면은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자기 이름이 안락국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이제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아들을 낳고는 안락국이라 이름을 짓고 딸을 낳으면 효양이라 했는데 안락국 이름은 맞다. 그러면 너희 어머니가 달리 가르친 건 없느냐 하니까 왕생계를 일러주시더라. 그럼 네가 한번 왕생계 해봐라 한다. 그죠? 원왕생 원왕생 왕생극락겸니타 행복마정수기별 원왕생 원왕생 원제미타해중자 수지평화상공양 원왕생 원왕생 왕생화장현하게 자타일신은 성불도. 그리고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야 네가 왕생계도 알고 이름도 맞는 거 있는데 아들이 맞구나 해가지고 둘이서 만납니다. 제가 오늘 잘 못해 그랬는데 이 장면 엄청 극적으로 제가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흘립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부자가 상봉을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그리웠던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하시는 말씀이 야, 네 엄마는 어떻게 하고 네 혼자 나를 찾아왔느냐? 어머니가 잘 계시냐? 물어보죠. 그랬더니 안락국이 한 얘기가 저는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어머님 혼자 계시게 하고 이래 왔노라 했죠. 그때 아버지가 한 얘기가 너 어머니가 나를 떠나보내고도 얼마나 힘든 애로운 세월을 보냈겠느냐. 근데 이제 너까지 나를 찾아왔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애롭고 힘들겠느냐. 그러니

얼른 어머니께 가거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락구기가 집으로 갑니다. 알락구기가 집으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 목동 소치는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소치는 아이죠. 여기는 이제 알락구기입니다. 노래를 부르기를 한 얘기가, 알락구기는 아버지가 그리워서 아버지를 찾아가더니까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오지만은 어머니를 만날 수 없구나, 불쌍한 알락구기여, 이런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원앙 부인입니다. 이게 이분이 원앙 부인이고 이게 자연장자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종인데, 알락구기를 도망해 이제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자연장자가 너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이 부인이 원앙 부인에게 2,000냥의 금을 줬고, 그 아이한테도 2,000냥의 금을 줘서 내가 종으로 샀는데 아이를 도망을 보냈으니까, 그래서 이 엄마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안에 종이란 종은 다 불러놓고 그랬더니까 상모섬이 작두를 갖다 놓습니다. 작두를 갖다 놓고 작두 머리에 올라서고 작두 끝에 올라서가지고 원앙 부인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제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앙 부인이 작두 날에 이제 목을 걸치고 누웠고 양손에는 연꽃과 향을 손에다 이렇게 묶고 하늘을 향해 가지고 있는데, 작두 나리가 내려나온다, 작두 나리가 내려나온다.

몸을 짓네. 한번 잘라와 한 번에 동강, 두번 내렸다가 두 동강에, 세번 내려서 세 동강에, 삼파 세계 모든 일은 세 동강으로 잘라나지대.

그래서 뭐냐니까 칼을 들었는데 실제는 뭐 작두에 의해 가지고 세동강을 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그 테레비 보면은 망나니들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작두를 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잡았더라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손에다가 연꽃 향꽃 같은 걸 손에 잡고 죽기 전에 이제 들고서 기도를 그래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보니까 왕 이제 임종계죠. 원하 임종 임종시 진지일체 제장의 명견피불 아미타 즉득왕생 안락찰. 원하 임종 임종시 내가 만약에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임종의 순간에 진지일체 제장의 모든 장애가 다 사라져라. 그리고 명견피불 아미타 아미타불 부처님을 배웠고 즉득왕생 안락찰 극락세계 나기가 원입니다. 이제 이런 어떤 그게 임종계입니다.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불교 들었듯이 안락국 대장경의 세 가지 뼈대는 계문계 그 뭡니까 왕생계 임종계 이세 가지가 뼈대입니다. 자 그래서 임종계를 외웠더니 원왕부인의 육신은 뭡니까 삼혼칠백은 다 흩어지더라도 혼백 넋이가 뭡니까 서방정도 극락세계로 이제 가셨다. 이제 얘기 아껴 광명의 빛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육신은 뭐 뼈는 썩으면 흙이 되고 살은 물이 되고 숨결은 바람이 되죠. 그죠? 그다음에 지수 그다음에 몸의 체온은 열로 된다. 그리고 지수 하풍 네 가지로 다 돌아가고 나니까 육신이라는 건 더덥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그 나비춤을 이제 작곡물을 할 텐데 네 가지 색깔로 이제 띠를 내리거든요. 대령이라 합니다. 그게 바로 지수화풍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근데 본래 자체는 청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에는 흰 옷을 이제 장삼을 걸치는 겁니다. 입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본성 자체는 청정하고 뭡니까? 외양이나 이런 데는 거들릴 바가 없노라. 그래서 우리가, 집에 우환이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에 와서도 많이 물어보지만 또 풍수하는 데 가서 물어보죠. 지관인한테 물어보고 점집에도 많이 가죠. 그러면 뭡니까?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 이런 말을 잘 합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가 불교를 배워서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쓰고 버리는, 그죠? 집에 걸레 같은 존재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어려서는 엄청 이쁜 얼굴이고 몸이 병도 안 났는데 하면 70만 넘어가면 온몸이 아프고 막 병원에 가야 된다 그죠? 그럼 이게 버릴 때가 다가오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이 육신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지 말고 심지어 죽어가지고 땅에다 묻었는데 그건 이미 버린 옷이란 말이죠. 그 좋다 나쁘다 이래 풍수나 이런 데서 끄들릴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육신은 지수화풍으로 4대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니 풍수나 이런 건 우리 다 의미 없어. 이런 걸 믿어 살아서 깨치고, 여러분 죽고 나면은 뭐 육신을 화장을 하든 뭐 갖다 묻든지 아무 일을 집착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뭡니까? 알락구기가 엄마를 찾아왔더니까 엄마가 뼈다구만 남았다. 그죠? 새동강이 남았어. 그랬더니까 알락구기가 여기 와서 엄마 생각을 하니까네 눈물이 절로 난다. 그죠? 엄마가 엄마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는 어디로 가서 내주 눈주를 왜 몰라요

0: 엄마는 어디를 가서 내 왔는 줄을 왜 모르시나. 엄마 엄마 울엄마요 우리 엄마가 보고 싶네. 자, 원래는 여기에서 뒤에 환성 소리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락구기가 엄마를 생각하니까 어머니 공덕이 그죠? 어머니가 날 낳고 길렀던 그 공덕 생각이 절로 난다 그죠?
1: 전...

0: 정각은
1: 은혜로 베풀라. 부드럽게 말을 건네라. 이롭게 행동하라. 행동을 함께하라. 그러면 대중들은 그대의 편이 되리라.

이 세상은 덧없는 것.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어두운 곳에 떨어지지 말라. 마땅히 배워서 마음을 스스로 닦아 지혜를 구하라. 온갖 번뇌의 때를 벗고 지혜의 촛불을 들고 길을 바라보라.

그 여인을 막지 마십시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법문을 하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파타차라라는 이름의 여인이 눈물 범벅이 되고 반 벌거숭이 차림으로 법회에 모인 대중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여 그 여인을 막아서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막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비켜서자 부처님 앞까지 나아간 파타차라는 누군가 건네준 겉옷을 걸쳐 입고서 부처님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누굴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까? 남편은 길에서 죽었고, 큰아이는 물에 휩쓸렸고, 작은아이는 독수리가 채워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집이 무너져 돌아가셨습니다. 제게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룻밤 사이에 잃은 여인은 구슬프게 통곡했습니다. 한참이 흘러 여인의 통곡이 흐느낌으로 잦아들고 눈물이 천천히 말라가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의지처가 될 곳으로 잘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기대고 의지해서 지내십시오. 남편도 아이도 그 누구도 그대의 의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속절없이 떠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대가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흘린 눈물은 저 바닷물보다도 많을 것입니다. 파타차라는 부처님의 위로와 격려에 눈물을 닦고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를 의지처로 삼아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파타차라는 발 씻은 물을 흙바닥에 흘려보내다 어떤 물은 금방 땅으로 스며들고 어떤 물은 조금 멀리 흐르다 스며들고 어떤 물은 더 멀리까지 흘러가다 땅으로 스며드는 모습을 보고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머무는 기간에 길고 짧음이 차이가 날 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덧없음의 이치를 절감한 것입니다. 파타차라는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을 다음과 같은 개송으로 묘사했습니다. 한 발 한 발 씻으며 물에 비친 나를 보다가 발을 씻은 물이 땅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로 인해 훌륭한 말처럼 마음이 집중되었다. 나는 등불을 들고 숙소로 들어가 잘 곳을 찾아 침상에 앉았다. 심지를 잡고 등불을 낮추었을 때 등불이 꺼지듯 마음이 해탈하였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수행한 파타차라는 모든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0: 아우, 가려워.
1: 아이고, 만지지 말라니까.
0: 가렵단 말이야.
1: 그러니 뽀드락지가 나지. 좋아, 오늘은 피부병에 얽힌 오대산 상원사 전설로 떠나야겠다.
0: 상원사? 오대산에 있는 상원사라면 나도 잘 아는데.
1: 진짜?
0: 상원사는 705년 신라의 왕자 효명과 보천이 창건한 사찰인데 한국전쟁 때 오대산에서 유일하게 소실되지 않은 사찰이지. 그래서 상원사엔 다양한 문화재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원사 범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범종이라 국보로도 지정되어 있다고. 맞지?
1: 오, 잘하는데.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오대산 상원사로 고고!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조선의 칠대왕 세조는 그 죄책감에 매일 밤을 악몽에 시달렸죠.
2: 사라지란 말이다! 이제 사라져. 당신
3: 언젠가 죄값을 받을 것이다.
1: 단종의 어머니 현덕 왕후는 노한 얼굴로 세조의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침을 맞은 자리들이 깨어나 보니 종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기는 얼굴에서 온몸으로 번져갔죠.
2: 병명을 모른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4: 죄송합니다, 전하. 피부병에 좋다는 약은 다 써봤는데.
2: 백약이 무효하니 아무래도 근절을 찾아 부처님께 기도를 올려야겠다.
4: 그러시오면 문수 도량인 오대산 상원사는 기운이 맑으니 기도처로는 적합할 듯하옵니다.
1: 그렇게 오대산 상원사로 향하던 세조는 상원사 앞 맑은 계곡물을 보곤 목욕이나 하자 마음먹었습니다.
2: 이곳에서 목욕을 하고 갈 터이니 모두 물러나라.
4: 물러나라니요? 저희가 옥체를 씻도록 해주십시오.
2: 피부병의 흉터를 보이고 싶지 않아서다. 그러니 물러나라.
4: 예, 전하.
1: 혼자 목욕을 하던 세조는 등을 밀어줄 사람이 없자 주위를 둘러봤는데 때마침 멀리 지나가는 한 소년을 발견했죠.
2: 어이!
5: 무슨 일이세요?
2: 이리 와, 내 등을 밀거라.
5: 이제 다 밀었는데요?
2: 너는 어디 가서든 임금의 옥체를 씻었다 말하지 말아라.
5: 네, 대신 임금님께서도 어디 가서든 문수보살을 보았다 말하지 마십시오.
2: 문수보살? 어디 갔지?
1: 등을 밀던 소년은 후련히 사라졌고 주위를 살피던 세조는 자신의 피부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궁으로 돌아온 세조는 화공을 불러 자신이 본 문수 동자를 그리게 했고 문수 동자 그림을 상원사에 걸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상원사에 와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상원사는 대웅전이 아니라 문수전을 세웠지.
0: 문수보살을 모셨으니까, 그치?
5: 오호, 맞아.
0: 근데 이 고양이 상은 뭐야?
1: 이 고양이들도 세조와 깊은 연관이 있지.
0: 세조랑? 어떤 이야기인데?
1: 궁금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다음 이야기로 고고! 세조가 상원사에 행차한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세조의 곤룡포 자락을 물곤 법당에 들어가려는 세조를 방해했습니다.
2: 고양이가 내 발길을 잡아 끄는구만.
6: 제가 쫓아내겠습니다. 네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썩 사라지거라.
2: 아, 그만 놔두게. 이러는 이유가 있을 터. 당장 법당안을 살펴보게.
1: 세조의 예감대로 법당 안에는 세조를 해치려던 자객들이 숨어 있었죠.
2: 하, 고양이가 내 목숨을 살렸으니 당장 석공을 불러 문수전 앞에 고양이 상을 세우게.
1: 고양이 덕분에 목숨을 구한 세조는 문수전 앞에 고양이 상을 세워 은덕을 기렸습니다.
7: 안 그래도 절의 날가 걱정이었는데 만극합니다, 전하.
2: 상원사는 날 두 번이나 구해주었으니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아야지요.
1: 그렇게 중창을 논의하는 중에 공양 시간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들려오자 세조는 스님들과 한자리에 앉아 공양 채비를 했는데요. 맨 말석에 어린 사미승이 바로를 들곤 불쑥 말을 건넸죠.
8: 이거사, 공양하시지요.
7: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게냐?
8: 왕께서 이 시성을 가지셨으니 이거사라 하였는데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2: 어, 거참 큰 인물이 되겠구나.
1: 세조는 사미승에게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라며 삼품직과 붉은 천을 감은 허리띠, 홍전대를 하사했는데 이후 민가에서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귀하게 자라라고 붉은 허리띠를 매주는 풍습이 생겼답니다.
0: 자, 뭐야? 좋은 일 있냐?
9: 있지. 어젯밤 꿈에 내가 과자 벼락을 맞았거든.
0: 과자 벼락?
9: 응. 번개처럼 쾅 하더니 과자가 막 쏟아지는 거야. 얼마나 먹었는지 꿈에서도 배가 터질 것 같았다니까.
0: 으이그, 넌 충치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과자 타령이냐?
9: 누가 뭐래? 꿈이 그렇다는 거지.
1: 좋아, 꿈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공주 영은사다.
9: 영은사?
1: 공주 영은사는 조선 세조의 명으로 창건한 사찰이야. 임진왜란 당시엔 영규대사가 일으킨 승병들이 이곳에서 훈련하고 금산 전투에 참여하기도 한 호국 사찰이지. 지금은 관세음보살의 영험이 깃들어 있는 기도도량이야.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공주 영은사로 고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영규대사는 500여 명의 승병을 조직해 영은사를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7: 이곳 영은사를 기점으로 우리 승병들도 힘을 합쳐 적과 싸워야 합니다. 스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1: 영규대사와 승병들이 전투에서 승리를 이어가던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사령관이 군기를 잡겠다며 병사들을 불러 모았죠.
10: 보아라, 이 자들은 군율을 어긴 자들이다.
7: 군율을 어기다니요? 억울합니다.

0: 명령해도 소용없다. 당장 저자를 처형해 군기를 바로잡아라.
1: 사령관님, 저들의 뜻이 다르긴 해도 같은 아군입니다. 그러니 부디 처형만은...
0: 이보시오스님, 이제부터 사령관은 나요. 그러니 내 말을 따르시오.
2: 그날 밤 사령관의 꿈에 처형된 병사가 나타나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3: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적들이 있는 장소를 알려드릴 테니 그곳을 잠복해 적군들을 치십시오.
2: 꿈에서 깬 사령관은 병사가 말해준 장소에서 적군을 기다렸습니다.
0: 적군들이 이곳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 명령하면 바로 공격하라.
1: 하지만 이곳은 내려오는 길이라 적군이 산 위에 주둔하는 게 아니면 올 수 없는 길입니다.
0: 내가 예지를 받았으니 대사는 그냥 따르시.
2: 그때였습니다. 적들이 반대편에서 아군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안타깝게도 아군은 패하고 말았죠. 그날 밤 사령관은 또 꿈을 꾸게 됐는데 이번엔 하얀 수염을 가진 산신령이었습니다.
4: 내가 계시를 내려줄 테니 그대로 따르거라.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2: 하지만 사령관은 산신령의 말을 믿지 않았고 마음대로 교전 장소를 정했다 또 크게 패하고 말았죠.
0: 내가 어리석었어. 산신령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이젠 다시 안 나타나시겠지.
2: 그런데 그날 밤 또다시 사령관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4: 어째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0: 백배 사죄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적을 물리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4: 이제부터 내건 그 방법을 알려줄 터이니 따르거라.
2: 용서를 빈 사령관은 그 후로 산신령의 예언을 받아 외적과의 전투에서 매번 크게 승리했답니다. 그때부터 영은사를 신령영 숨을은해서 신령스러움이 숨어있는 사찰이라 부르게 됐지.
5: 어쩐지 영은사에 들어오는 순간 기운이 심상치 않더라니. 근데 여긴 어디야?
2: 공산성. 다른 말로는 쌍수산성이라고도 하지.
5: 공산성? 근데 여긴 왜 온 건데?
2: 왜긴 왜야. 절 따라 전설 따라 다음 이야기를 위해 온 거지.
5: 하지만 여긴 영은사가 아니잖아.
2: 맞아. 하지만 이 공산성 때문에 조선 인조가 영은사에 머물게 됐다고.
5: 왜?
2: 궁금하지?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고. 고고! 조선 인조가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6: 전하, 큰일 났습니다.
1: 무슨 일이냐?
6: 이관이 난을 일으켜 궁으로 오고 있답니다. 그러니 어서 피하십시오.
2: 인조는 이관의 난을 피해 한양을 떠나 남으로 향했습니다.
1: 이제 어디로 가면 좋겠는가?
6: 영은사가 있는 공주로 가시지요. 그곳은 앞에 큰 강이 있어 형세가 좋고 길도 멀지 않으니 급히 들어가 점거하고 있으면서 형세를 보아 진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 그래, 당장 그곳으로 가자.
2: 공주 영은사로 향하던 인조는 공산성 앞 우뚝 솟은 두 그루의 나무 아래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1: 이 나무 아래 서니 한양이 보일 듯하구나.
6: 이제 곧 돌아가게 될 겁니다.
1: 그래, 곧.
2: 인조는 영은사에 머물며 이괄의 난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난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1: 한양은 어찌 되어 가고 있는가?
6: 사람을 보냈으니 금세 소식이 올 겁니다, 전하.
1: 그래서 그 금세가 언제냔 말이다.
6: 그게...
1: 아무래도 안 되겠다. 공산성 나무 아래에서 기다려.

0: 민조는 공산성 앞 두 그루의 나무 아래에서 한양 쪽을 바라보며 난이 진압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 전하!
2: 어떻게 되었다더냐?

0: 세월이 지나 두 나무는 안타깝게 사라졌지만 두 나무를 기념해 쌍수정을 세우고 공산성을 쌍수산성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뭐하냐?
1: 나무 뿌리 보고 있어.
0: 나무 뿌리? 그건 왜 보는데?
1: 주지 스님이 그러셨거든. 뿌리를 알아야 나를 안다. 그래서 뿌리들을 관찰 중이야.
0: 으이그! 나무 뿌리가 아니라 너의 근본을 알라는 소리거든.
1: 그럼 이런 건가? 한국 불교를 알기 위해선 마라난타 존자를 알아야 한다.
0: 오, 맞아! 마라난타 존자가 우리나라에 처음 불교를 전했으니 뿌리라 할 수 있지.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마라난타 존자가 창건한 불갑사로 결정했어.
1: 불갑사?
0: 응! 영광 불갑사는 우리나라에 불교를 전한 인도 스님 마라난타 존자가 창건한 사찰인데 백제에 불교가 들어와서 처음 세워진 절이야. 고려 말에 각진 국사가 주석하면서 1,000명의 스님이 모여 수행하는 대가람이 되었지. 그래서 불갑사를 호남 서쪽 불교의 근본을 세운 불지 종가로 부르게 됐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영광 불갑사로 고고! 불교 탄압이 심해지던 조선 말, 지방의 유생들은 절을 없애기 위해 번번이 불갑사에 난입해 횡포를 부렸습니다.
2: 성약을 위해서 불교를 없애시다! 모두 불갑사에 불을 지르세요!
0: 결국 불갑사는 폐사되어 방치됐는데 고종 7년 설두대사에 의해 재건이 시작됐죠.
3: 스님, 이번에도 유생들이 와서 불사를 방해하면 어쩌죠?
4: 이번엔 무사히 재건돼야 할 텐데.
0: 그러던 어느 날 설두대사의 꿈에 거대한 사천왕이 나타나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5: 우리는 소요산 연기사의 사천왕이다. 우리에게 지붕을 씌워주면 이 가람을 산불에서 지켜준다 약속하지.
0: 이를 이상하게 여긴 설두대사는 폐사지가 된 소요산의 연기사를 찾아갔고 강가 인근 갈대숲에 빠져있는 사천왕을 발견하게 됐죠.
4: 꿈에서 본 사천왕이야. 당장 이 사천왕을 불갑사로 옮겨야겠어.
3: 이걸 말입니까? 불갑사까진 길도 험하고 넘어야 할 산도 많아서 사천왕을 옮기는 건 무리입니다.
0: 설두대사는 나무배 네 척을 동원해 서해에서 법성포를 통해 사천왕상을 불갑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1876년 사천왕을 불갑사로 옮긴 후 사천왕의 약속처럼 불갑사의 전각이 소실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6.25 땐 빨치산을 잡겠다고 불갑사에 불을 질렀는데 그름만 생기고 멀쩡했다니까.
1: 사천왕의 약속이 지금까지 통한 거네.
0: 그렇지.
1: 근데 꼭 구경하라고 여길 데려온 건 아닐 테고.
6: 다음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이 나무랑 꽃에 관련된 거 맞지?
0: 빙고! 이 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참식나무고 이 꽃은 잎과 꽃이 만날 수 없다는 상사화야.
1: 잎과 꽃이 만날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0: 궁금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슬픈 사랑 이야기로 고고! 불갑사에서 수행하던 신라의 경운 스님은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멀리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7: 스님, 유학은 어디로 가세요?
8: 마라난타 존자의 고향인 간다라로 가지.
7: 마라난타 존자면 백제에 불교를 전하신 그분 말씀이시지요?
8: 잘 아는구나.

0: 스님은 분명 마라난타 존자처럼 훌륭한 분이 되어 돌아오실 겁니다.
1: 그렇게 간다라로 간 경훈 스님은 우연히 간다라의 공주와 마주치게 됐는데 그만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죠. 말씀하세요.
2: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3: 공주님, 왕께서 부르십니다.
2: 공주?
0: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 봬요. 기다리겠습니다.
1: 그렇게 경훈 스님과 간다라의 공주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 사랑을 나눴습니다.
4: 뭐야? 공주가 남자를 만나? 그게 누구냐?
5: 그게 신라에서 온 경훈이라는 승려입니다.
4: 그 자를 당장 이 나라에서 쫓아내라!
1: 공주와 이별하게 된 경훈 스님은 간다라를 떠나게 됐는데 떠나는 경훈 스님에게 공주는 이별의 선물로 작은 참식나무를 건넸습니다.
0: 이 화분을 저라고 생각하시고 떨어져 있어도 늘 함께 있다 생각해주세요.
2: 이제 만날 수 없지만 공주를 기억하겠습니다.
1: 불갑사로 돌아온 경훈 스님은 사찰 한 구석에 공주가 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나 참식나무 아래에서 열반하게 되었죠. 그 후 9월이 되자 참식나무 밑에서 꽃이 피어났는데 잎이 지고 나면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나면 잎이 올라와 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모습이 마치 경훈 스님의 서연과 같다 하여 상사와라 하였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곡식보다 더 귀한 재물이 없으며 지혜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은 없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이 보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에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주님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법계 성품 관할지니 모든 것을

달색에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손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 탓이니

경계하라. 재물 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의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하에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일하나 배운 것과 실천행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쪄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이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수행 않는 헛몸뚱이 보살펴도 이익 없고 거품처럼 든 목숨을 아껴 분들 무려 타랴.

다음 생은 의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누구의 답보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중병에 걸리면 편안하지 않은 것처럼 찬란한 마음도 그러하여 여러 일을 견디지 못한다. 마음이 산란하여 안정되지 않으면 듣고 사유하고 관찰하라. 그릇에서 물이 새면 물은 채워지지 않는다.

지난날의 그림자만 추억하고 그리워하면 꺾어진 갈대와 같이 말라서 초췌해지니라. 지난날의 일을 반성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야만 몸도 마음도 건전해지리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부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선전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피를 한번 나을 적에서 말서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너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산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 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다리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찰월룡 십주구만 5048자 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부

승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환구서방 아미타 나무서방

운하명자면 삼도 견하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부

대제양령소멸 토지철룡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령 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지옥체가 가면 칼산철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소라세계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축생세계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다 남관세음보살마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댓글 없으니 삼보 천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업장 고승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 덕불 금강명각 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맹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계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고고이여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빔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모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죄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나만 변치 않고자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모두가 변하는데 나는 변하기 싫고 내 것은 영원하길 바라며 내 생명, 내 소유, 내 사랑

내 생각은 영원하길 바라니 고통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변치 않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어떤 것도 붙잡지 말고 집착하지 마세요. 저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나도 끊임없이 흘러갈 뿐 거기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습니다. 근심에 집착할수록 포박은 강해지고 근심에 무심할수록 포박은 느슨해집니다. 저 자연과 더불어 하나 되어 무심히 흐르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 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0: 이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골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 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2: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2: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보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0: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업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야

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욕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는.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

0: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한국 불교를 전할 29명의 국제 포교사들이 새롭게 배출됐습니다. 암투병 중 연수교육에 참가한 정도현 부대표에게 명예 국제 포교사증을 전달했습니다. 아름다운 꽃무릇을 배경으로 참사랑을 다짐하는 야외 결혼식이 영광 불갑사에서 열렸습니다. 다문화, 장애인 가정과 어르신까지 각자의 사연으로 늦어진 황혼의 웨딩이 개최됐습니다. 장애인 불자들이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사찰 문화와 수행을 체험하는 특별한 1박 2일을 보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수행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나는 절로가 추석을 앞두고 수도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높은 관심 속에 개최됐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20명 가운데 최종 5커플이 탄생했습니다. 불상이나 불화 속 불교 장신구 영락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태암사지에서 출토된 영락 장식을 비롯해 경전과 불상 속 영락의 모습이 한자리에서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인에게 한국 불교를 전할 29명의 국제 포교사들이 새롭게 배출됐습니다. 세계를 향해 의미 있는 걸음을 시작한 새내기 국제포교사회의 품수식 현장을 이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31회 국제포교사 품수식을 봉행하고 29명의 신규 국제포교사를 배출했습니다. 31기 국제포교사들은 4개월간 필기시험과 면접 등 길고 고된 양성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조규태 회장은 29명의 신규 국제포교사들에게 초심과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2: 여러분들이 국제포교 활동을 하면서 많은 또 어려움과 또 힘든 점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가지셨던 원력을 잘 주의하고 잘 화합을 해가지고 발현시키게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 포교국장 도진 스님은 남다른 원력으로 외국인 포교에 나선 국제 포교사들의 사명감을 높이 평가하며 쉼없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3: 꾸준히 보살도를 행하며 정진해 10년, 20년 후에도 이 자리에서 새로이 품수받는 후배 포교사들에게 자긍심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김호준 장유화 포교사가 대표로 포교사복과 단증을 받았으며 김병호 최수정 포교사는 전도선언으로 포교 원력을 다졌습니다. 숙연하고 감동적인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암투병 중에도 연수교육에 참가하는 등 마지막 관문까지 열정을 보였지만 안타깝게 지난달 타계한 정도현 부대표에게 명예 국제포교사증을 전달하며 사명감을 한층 더하기도 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씨앗을 심어줄 제31기 국제포교사들. 29명의 새로운 국제포교사가 틔울 전도의 걸음이 한국불교의 희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0: 동국대학교가 건학 120주년을 기념해 학교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기념비를 건립했습니다. 동국대는 어제 교내 팔성도 광장에서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용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학 120주년 기념비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비 건립은 지난 5월 열린 건학 120주년 기념식에서 문정희 시인의 축시 동국의 사자 후그 뜨거운 혈맥 기여를 영구히 남기자는 취지에서 추진됐습니다. 현재까지 교내에 세워진 만해 한용운 스님과 미당 서정수, 조지훈, 신경림 시인의 시비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 시비입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팔정도 광장을 함께 지날 때마다 가슴 속에 한 구절 한 구절 새기며 더 나은 미래를 축원하길 당부했습니다. 지금 영광 불갑사는 붉은 꽃무릇이 흐드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아름다운 꽃무릇을 배경으로 참사랑을 다짐하는 야외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산사를 무대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진 불갑사의 소식을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무릇 군락지를 자랑하는 영광 불갑사. 이른 아침부터 활짝 핀 꽃무릇을 보기 위해 산사를 찾은 가족과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는 주말엔 사찰에서도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상사업 축제가 열리고 있는 지난 20일, 경내 사적비 앞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한 동행 웨딩이 열렸습니다. 불갑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뜻을 모아 다문화, 장애인 가정과 90세 어르신까지 각자의 사연으로 늦어진 황혼의 웨딩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동행 웨딩은 참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붉은 꽃무릇이 지천으로 펼쳐진 불갑사 경내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주지 덕상 스님은 사중을 대신해 이들 세상에 늦은 웨딩을 축복했습니다.
2: 활짝 핀 꽃무릇 밭 위에서 결혼식을 하게 된새 커플에게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날 동안 행복과 평안이 가득할 수 있게.
1: 행사 취지에 공감한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도 흔쾌히 주례를 맡아 지중한 인연이 오랫동안 지속하길 축원했습니다.
3: 부부로 만나는 우리 생은 얼마 만에 인연이겠습니까? 지나가다 옷깃을 스치든 어디 목욕탕에서 만나든 항상 이렇게 같이 마주치는 그런 수많은 인연이 천번의 생을 지나야지 부부로 맺어진다는 그런 소중한 인연입니다.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1: 축제를 찾은 장세일 군수와 불자들도 국민 하객으로 참여해 이들의 늦은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불갑사는 같은 날 새로 불사를 마친 전통 역사 문화 체험관에서 홍성 스님이 설명하는 사찰 음식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사찰 음식대가 홍성 스님이 일상적인 사찰 먹거리와 찻상, 죽, 면과 같은 친숙한 재료로 눈을 즐겁게 한데 이어 오후에는 우일 스님이 주관한 사찰 음식 시식회로 입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0: 장애인 불자들이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사찰 문화와 수행을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1박 2일을 보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수행의 의미를 되새긴 현장에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자원봉사자의 안내를 받으며 통도사 경내를 천천히 걸어갑니다. 전각과 문화재에 담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염주화를 하나씩 꿰며 자신만의 108염주도 만들어 봅니다. 광림사 연화원 장애인 불자 템플스테이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통도사 품에 안기다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시각과 청각, 지체 장애인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대종사는 참가자들에게 마음과 감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느끼는 수행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5: 마음의 눈은 밟아서 부처님의 진심사리를 증명할 것이고, 부처님의 설법은 귀를 통해도 듣지 않더라도 그 설법의 소리가 우리의 촉감을 통해서 피부로 느껴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맑게, 밝게, 아름답게 가꾸어 줄 것입니다.
4: 장애 유형에 따라 의사소통과 이동에 도움이 필요한 만큼 자원봉사자들은 참가자들과 일정을 함께하며 수행과 체험을 도왔습니다.
6: 우리 불교의 템플스테이가 세계적인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편안히 장애인들도 템플스테이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처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4: 참가자들은 문화재 해설을 들으며 통도사의 역사와 불교 문화를 배웠습니다.
7: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고 사찰의 경내를 돌아보면서 그 자세한 설명을 듣기 때문에 불자로서 불교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더 되는 거죠.
4: 새벽 예불과 공양, 보궁 참배 등 장애를 넘어 함께 걷고 수행한 통도사에서의 1박 2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부처님의 도량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 더 넓은 신행의 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0: 백화도량 완주 송광사가 지난 19일 경내에서 송광 100년 나비체 음악회와 사찰 음식 만발 공약을 펼쳤습니다. 올해는 한경 아르떼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홍석권, 오르가니스트 최호영, 피아니스트 이효성 등이 출연해 전통 사찰에서 수준 높은 클래식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음악회에는 금산사 주지 화평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 보현사 회주 평상스님, 이병호 원로주교, 양원석 원불교 전북교구장,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조지훈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등 4부대중 2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주지 법진스님 원력으로 16회째 이어온 나비체 음악회는 나누고 비우며 채워가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불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이웃 종교인이 모여 아름다운 클래식으로 소통하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천 수불사가 제3회 연천 수불사 민관군 화합 산사 음악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화합과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지난 19일 경내 앞마당에서 열린 음악회에서 600여 지역민과 군 장병, 불자들이 함께 자비와 상생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민관군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화합하며 지역사회에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주지 법경 스님은 지역과 함께하는 수행과 나눔을 강조하고 태고종 복지재단에 500만 원과 연천군의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하며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풍물길 놀이와 합창단 공연으로 시작된 산사 음악회는 영산제에 이어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펼쳐지며 웅장한 와불과 가을 산사의 정취가 어우러진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당진 보덕사가 시민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과정과 함께하는 제18회 보덕사 호수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음악제에는 주지 정환 스님을 비롯해 운영단장 반공 스님, 김기재 당진시장, 어기구 국회의원, 김광일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반공 스님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화합하는 음악제가 국경과 언어를 넘어 서로를 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행복과 감동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음악제에는 베트남 연꽃 무용단, 스리랑카 마하위하라 어린이 무용단, 보덕사 관음 합창단, 가수 송우주, 박군 등이 출연해 신명나는 화합의 장을 연출했습니다. 아산 보문사가 깊어가는 가을 정취 속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시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산사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문사는 지난 19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주지 송운수님, 안정근 아산시 의회 의장, 복기왕 전운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보문사 희망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송운수님은 음악회의 아름다운 선율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전해져 위로와 희망, 용기를 얻고 힐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안정근 의장도 이번 음악회를 계기로 보문사가 간직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시민들에게 더욱 널리 알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사했습니다. 음악회는 아산시 여성풍물단과 보문사 영산합창단, 가수 김나윤, 강혜연, 추혁진, 춘길 등이 출연해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사찰에서 청춘남녀의 인연을 맺어주는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실제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추석을 앞두고 수도권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0: 나는 절로 현장입니다. 수도권 2030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에는 종교와 상관없이 선발된 남녀 각 10명이 참여했습니다.
1: 어렵게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다 같이 한국무라는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계시면서 꼭 좋은 인연 만드셔가지고 또 좋은 커플로 발전해서 좋은 결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0: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20명의 청춘 남녀는 쉴 틈 없이 준비된 만남의 여정에 올랐습니다. 입제식을 시작으로 이어진 자기소개와 매력 발산 시간에는 각자 준비해온 장기 자랑으로 숨겨둔 매력을 아낌없이 뽐내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습니다.

0: 템플스테이 복장으로 한복한 참가자들은 1대1 로테이션 차담을 통해 10분씩 차를 나누며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1: 나는 전로에서 만난 것이 되게 소중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박 2일 있는 시간 동안 소중하게 추억을 쌓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제가 미디어에 전력을 남겼고 이왕과 전력을 다 해볼때서 이렇게 좋고
0: 추석 특집 한국문화연수원 편에서 최종 다섯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바쁜 일상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청년들에게 휴식과 만남을 동시에 전하는 나는 절로가 저출생 극복과 결혼문화 확산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3: 불상이나 보라 속에서 보던 화려한 불교 장신구, 영락을 실제 유물로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양주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영락 장식을 비롯해 경전과 불상 속 영락의 모습이 한 차례에 펼쳐졌는데요. 특별전에 이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영롱한 암갈색의 구슬에서 한 발 멀어지자 사방에 백색 구슬이 꽃무냥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상이나 불화 속 보살의 몸을 장엄했던 불교 장신구, 영락입니다. 보상화와 연꽃, 여의도문 등 다양한 문양과 색색의 구슬로 꾸며진 영락. 그동안 불화와 불상 속에서 만나던 영락이 하나의 실제하는 장엄구로 관람객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주시립 회암사지 박물관이 2003년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영락 장식 등 40여 점을 한자리에 모아 마련한 특별전, 영락 없는 영락 장식입니다.
5: 영락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단독의 전시 주제를 갖는 것은 이번 전시가 처음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불화 그리고 불상의 표현들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영락 장식을 관람을 하면서
4: 회암사지 영락은 불상에 직접 그리거나 부착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제작해 실제로 걸어 사용했다는 점에서 희소성을 지닙니다. 19점의 영락 장식은 각각 끊어진 채 발견됐지만 장식에 남아있는 고리와 연결 구조를 통해 하나의 장엄구로 구성됐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주 장신구를 비롯해 아래로 길게 늘어지는 술장식과 각 장신구를 연결하는 이음장식, 청동제 고리와 구슬까지 확인됩니다. 회암사지 영락은 당시 여말 선초의 장신구 문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교한 장엄구 제작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실물입니다.
5: 회암사지에서 가장 위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이제 8단지 정청지 쪽에서 이제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불상들에 이제 걸쳤을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4: 전시는 영락의 형태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불교적 의미도 함께 살펴봅니다. 불교에서 장엄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으로 신성함과 덕행을 드러내는데 영락 역시 보살의 수행과 공덕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경전과 불상, 불화 속에 나타났습니다. 법화견 변상도송 영락으로 장엄한 부처와 보살의 모습을 비롯해 금동관음 보살좌상과 안동보광사 목조관음 보살좌상 등 다양한 유물을 통해 영락의 모습과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시의 마지막 공간에서는 현대 작가와 장인의 손을 거쳐 새롭게 탄생한 영락 작품이 자리합니다.
5: 과거의 유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 현대 작품들을 같이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안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과거의 유물에서 오늘의 예술로 이어지는 영락의 여정.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기획전 영락 없는 영락 장식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람객을 만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청주 월명사가 몸과 마음을 깨우는 한 그릇의 지혜를 주제로 사찰 음식 시식회를 개최했습니다. 월명사는 지난 20일 경내에서 회주 동찬 스님, 주지 직연 스님, 사찰 음식 명장 선재 스님, 이연희 국회의원, 변상태 신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찰 음식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동찬 스님은 바르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때 몸과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 또한 너그러워진다며 정성껏 마련된 사찰 음식을 통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직연 스님은 올해 사찰 음식 시식회가 10회째를 맞았다며 10년의 발걸음을 디딤돌 삼아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사찰 음식 명장 선재 스님의 특강을 시작으로 사찰 음식 시식 및 공양, 월명사 달빛 소리 합창단과 가수 이다온의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평택 수도사가 대한 고려인 협회와 함께 사찰 음식을 매개로 한 화합과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수도사는 지난 19일 경내 사찰 음식 학습관에서 주지 정문 스님을 비롯해 대한 고려인 협회 회원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찰 음식 체험 및 만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주지 정문 스님은 고려인 동포들이 사찰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며 생명 존중 사상을 이해하고 음식으로 따뜻한 유대감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대한고려인협회 회원들은 정문 스님의 지도 아래 전통 사찰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함께 즐겼으며 경내를 둘러보고 한국 불교 문화와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개발의 이름 아래 사라질 위기에 놓인 수행 공간을 지켜달라는 외침이 다시 인천 수미정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미정사 존치 및 동국명상원 이전 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수미정사에서 신도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촉구대회를 열고 관교 근린공원 부지에 포함된 수미정사를 공원 속 사찰로 존치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했습니다. 주지 금선 스님은 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사찰이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라며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살리는 방법부터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하대학교 불교동아리 양민서 회장은 수미정사가 청년과 대학생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마음을 닦으며 전통 문화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소중한 수행 도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귀포 불교 정토 거사림이 방문 법회를 봉행하고 BTN 불교TV 붓다회 방송 포교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20일 서귀포 불교 정토 거사림은 제주 백제사에서 원래 법회를 봉행하고 BTN 불교TV 붓다회 방송 포교에 동참했습니다. 마하나마경을 함께 봉독한 백제사 주지 성혜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며 열반에 이르라고 법문했습니다. 김태순 회장은 변함없는 정진으로 항상 배우고 실천하는 서귀포 불교 정토 거사림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붓다웨이.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특별한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포항까지 내려왔습니다. 포항 여성불교연합회 김봉순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몸부림 오시나 또 우리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반갑습니다.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경북 청송에서 태어나가 포항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포항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 당시 포항 정착할 때가 70년도 초반기에 새마을 사업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때부터 새마을 부녀회장을 23년간 하면서 그동안의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와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오늘의 또 여성부교회장까지 또 새마을군구 이사장까지 그래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이제 제가 큰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우리 김봉순 회장님 만나뵈려고 포항에 왔는데 여기가 이 아름다운 도량이 포항 원법사예요. 원법사하고 인연이 깊으세요?
1: 네, 이 원법사는 제가 전국의 지도를 보고 보면은 또 구인사 그런 기분이 드세요. 여기가 아주 이렇게 정각이 둘레를 이리 짜져 있는 게 아니고 한 고를 쭉 이렇게 정각마다 이루어지시는 거 보고 대단한 도량이다 이 생각을 해서 저희 여성 불교에는 이제 돌아가면서 사찰을 저희들 이제 회의를 합니다. 보통 단체들이 보면은 식당이나 뭐 다른 데 사는데 저희 불교만에는 부처님 도량에서 회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척 있는 사찰을 돌면서 저희들이 법회를 하죠. 그래서 이 원법사에 몇 번을 와가 저희들이 법회를 하고 또 여 큰 스님의 또 그동안에 이렇게 전적을 보시면은 많은 저희들이 또 귀감이 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법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0: 예, 또 이 좋은 도량 원법사에서 우리 김봉순 회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봉순 회장님 모시고 토크쇼 한다고 하니까 또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오늘 오신 불자님들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제가 이 한국 여성 불교 사단법인 연합해서 경북 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보니까 저희 경북이 23개 시군단인데 이제 22개 시군단에서 저희들이 부처님의 모든 이 부처님 법이 경북을 한번 이렇게 널리 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저를 경북 지부장을 선택을 해서 제가 경북 지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안동에 우리 또 지부가 있고 구미의 지부가 있고 영천이 지부가 있는데 자, 시골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집단의 한 초원이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회원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상으로는 상당히 넓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이 구미가 제일 첫 번째 지혜가 창립을 했고 그 다음에 안동이 했고 최근에 영천이 했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경북의 모든 지혜가 이렇게 성립이 되고 보니까 부처님은 모든 힘이 경북에 꽉 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지혜장님들이 임원들 다 모시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0: 예,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와주신 우리 불자 회원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와.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김봉순 회장님의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하나하나 함께 짚어보면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 키워드 포항 여성불교연합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제가 이 여성불교연합회는 원래 고모님들이 한 몇십 년을 해왔습니다. 포항에 그때 전국적으로 포항이

0: 제일 잘 됐습니다. 그때 저는 그 회장님하고 제하고는 연배 사이가 부모님 연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단체에 들어가 지금까지 끄고 이렇게 연결되어 왔느냐 그러면은, 제가 그때 당시 새마을 부녀회장을 할 때 그 여성불교 회장님이 포항시 회장님을 했어요. 새마을. 그렇게 해서 그 회장님이라는 타이틀을 함께 하느라고 제가 그 새마을도 하고 여성불교에도 들어가 계속 한 40년을 했습니다.
1: 40년이요?
0: 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한 30대 뭐 이렇게 40대 이렇게 해서 조직을 만드셨는데, 너무너무 세월이 가도 연로하셔가 어른들이 도저히 이걸 끄고 나갈 힘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세대 교체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사람이 저에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제가 그 어른들한테는 그 어떻게 그 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불교에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랬는데, 그나마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새마을 금고에 선출직이다 보니까 입석을 해가지고 있을 때 그래도 조합원들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좀 이렇게 하나 조직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넘겨받은 동기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1: 예, 처음으로 대단하십니다. 40년. 그러면 우리 포항여성불교연합회 현재 회원분들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자, 이 회원은 저희들이 처음 우리가 조직을 해가 창립할 때는, 세대교체 창립할 때는 회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1: 예.
0: 근데 이게 원래 이거 창립할 때 우리 원로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회원이 영원하지 않다.
1: 그럼 한 몇 년도에 창립이 된 거죠?
0: 지금부터 10년 전쯤 됐죠.
1: 예, 10년 전쯤. 예,
0: 2017년이가 그때 창립을 했습니다. 그 날짜는 압니다. 4월 7일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때 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게 영원하지 않다. 이 회원은 중간에 가면 거리게 되고 또 나가게 되고 들어오게 되고 한 3, 4년 가면은 조금 세계가 잡힐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도 오늘날에 생각해 보니까 참 이 원로 말씀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65명이 시작을 했어요.
1: 예.
0: 했는데 또 거르고 그렇게 하고, 요즘은 또 보니까 전부가 자기 각자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바쁘니까 한두 달 못 나오니까 또 미안해서도 못 나오고. 그래 46명이 회원으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1: 예.
0: 네, 그렇게 해서
1: 지금 어떤 활동을 지금 하고 있나요?
0: 네, 저희들 활동은 연중 행사에 모든 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이제 1년에 한 4번 정도 장애인들 복지관에 한 4, 500명 짜장면 저희들이 그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또 교도소 불자들이 포항교도소에 한 900명 정도 있는데, 이제 그 나오셔가지고 듣는 분은 한 300명 정도 그렇게 해서, 또 되게 더울 때는 우리가 이 소외된 데만 봉사가 아니고 정말로 기간에 소방서라든가 또 이런 데는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피부를 느끼는 자리는 그런 곳인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파죽을 쏘가 전부 기간에 경찰서가 다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요양원 봉사 뭐 등등 소소한 거 하고, 이렇게 산 큰 거 네 가지 정도는 연중 계획 행사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맞춰서 한번 삼계탕도 해가지고 돌리고 또 이렇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봉사활동하는 게 짜져 있습니다.
1: 아, 참으로 훌륭하고 대단하십니다. 봉사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면 포항여성불교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보람 있다, 정말 가슴에 큰 보람을 느낀다라는 것이 있다면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0: 자랑이 몇 가지가 돼서 되는데
1: 한 가지만 해주세요.
0: 한 가지만. 자, 우리 회원님들이 이 봉사활동 할 때 결석 안 하고 참석 다 하셔가 만나면은 우리가 제 생각에는 제 슬하에 있는 회원들이 자식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한테는 보석이다. 이제 여기 포항 여성 불교를 더불어가 이제 경북에 여불련에 있는 회원들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때 여러분들이 하고 난 다음에

0: 우리들이 앞으로 이거는 봉사가 아니고 현장 답사다.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있으니까 현장 답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낄 때가 가장 보람 있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1: 예, 이와 같이 아름다운 봉사활동을 통해서 불심의 꽃을 피우는 우리 포항여성불교연합회 오래오래 동안 더욱더 빛을 발하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참으로
0: 감사합니다.
1: 예.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심으로 맺은 불심. 이게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한데 과연 그게 효심이 될까? 제가 이 가정사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군께서 굉장히 어머님한테 효도를 하셨대요. 하셨는데 결혼 전에 작고하셨어요. 어머님이. 예, 결혼 전에 작고하셨는데 작고하시는 어머님이 저를 굉장히 며느리를 보기를 원을 했대요.
1: 예.
0: 그렇게 딱 하면서 저는 청송이고 여기는 포항인데 이제 저희 시어머니 사시는 옆에 저희 큰 댁이 있었어요. 큰 집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막상 시어머니 안 계시고 결혼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은 어머님이 굉장히 원하시고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부심이 그래 강했대요. 그때 당시 사실상 그때 당시는 생활 자체가 어려우니까 사찰이 요즘처럼 이래 가지내리 갈 수도 있는 입장이 못 되고 그래서 마음 많은 부심이 굉장히 있었고 결국은 불교에 또 귀하시다가 그래 돌아가셨다길래 그래서 제가 그 생각에는 어머님한테 효도할 길이 어머님이 뒤를 따라가지고 불교를 믿는 게 효도가 되지 않겠느냐.
1: 이야.
0: 그래서 그때 당시 20대에
1: 예
0: 제가 결혼을 조금 일찍 했습니다. 그리고 20대에 제가 화장사라는 절에 최초로 거기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1: 이야.
0: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백중이 뭔지 그것도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백중 때 영가들이 기도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기도 올리고 잔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지금까지 이 백중에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결국은 효심이라 할 건 아니지만은 그걸 계기로 해서 오늘날에 불교도 믿게 됐고
1: 예.
0: 예, 또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님을 뵙기는 뵀어요. 제가 처녀 때 뵀는데 그나마 조금 그 어머님의 뜻을 제가 비록 몸은 달리 하셨지만은 그 며느리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해드리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해본 그거의 효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 이야 돌아가신 시어머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를 하셨다. 정말 한편의 아름다운 문학 작품 같습니다. 아마 지금 좋은 곳에 태어나신 시어머니께서 우리 회장님을 보고 흐뭇해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요새 어떤 며느리가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불신 깊은 시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게 되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죠. 또 듣기에는 사찰에 다니면서 기도를 통해 불심이 더 깊어진 인연이 있었다 들었습니다.
0: 네, 그 일은 제가 이 자리를 빌다가 정말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잘 해온 게 부심의 가장 버팀목이 되고 제 부심에 흐트러짐 없이 만들어준 것이 그 기도가 아닌가 이 생각을
1: 기도.
0: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희가 제적절에 다니는 스님이 구례함사 그서 이제 출가를 하셨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30대예요. 스님은 저보다 나이가 이제 몇 살도 아래니까 조금 더 젊으셨죠. 그런데 천은사에 그 지장 기도를 제가 들어가시라고. 왜냐하면 스님이 상당히 기도를 워낙 스님이 일념을 하시는 걸 제가 그런 걸 느끼고 또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리고 음반도 그렇게 안 내시고 이렇게 하셔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천은사에 천일기도를 제가 원을 해가지고 스님을 들어가시겠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 저는 회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는 굉장히 추웠어요. 천은사 고래 그 지리산 밑에가 겨울에 굉장히 추운데 그 난로도 없고 밑에 따뜻한 것도 없고 그런 데서 겨울을 세 번을 보내셨죠. 천일이니까. 그럴 때 제가 그 하루에 4부 증근을 하는데 한 번 하는데 100원석 그러니까 한 번은 빼고 하루에 300원석 천일이면 3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146명을 회원을 모았어요.
1: 146명?
0: 예, 146명을. 야. 그래서 그 장부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중에 돈도 띄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그래, 146명을 제가 회원을 모아가 버스 3대씩 해가 100일마다 10번을 천은사에 이제 잔을 올리러 갔어요. 100일마다 이제 그러니까 10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조상 기도가 오늘날에 제가 참 다급한 일들도 이게 소멸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스님도 지금 동해사라는 굉장히 이 동해해를 마주보는 사찰을 좋게 그게 또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굉장히 악적군의 난공사인데도 제가 회장을 하면서 그게 이루어지고 이런 거 보니까 역시 그때 기도가 제한테는 정말로 있잖아요. 이 땅에 다시 태어나더라도 후회 없이 하고 가구나. 이야. 이 생각을 가집니다. 그때 예.
1: 그래서 참으로 기도의 힘은 네네. 불가사의한 것 같습니다.
0: 그때는 해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도 제가 그 천은사까지는 가가지고도 불전일에 놓고 곱게 삼배하고 스님이 혹시나 재혼 거 알면은 혹시나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곱게 나오고 그렇게 스님 뵙지도 않고 나오고 굉장히 제가 아주 엄하게 해서 스님을 회양을 하시더라고요. 예. 뒤에 그래 해서 저는 이 땅에 와서 가장 기도를 잘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1: 아 진심으로 멋집니다. 우리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 김봉순 회장님이 절에 다니면서 가장 열렬하게 응원해 주신 분이 남편인 거사님이셨는데 거사님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그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을 먼저 떠난 거사님을 위해 더욱더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0: 자, 그 2003년도에 제가 이 정초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꿈이라는 거는 절대로 이게 뭐 믿겠나 안 믿겠나 이런 게 저한테는 크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초 기도를 딱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우리 회원님들이 참고가 될지 신발이 한 짝이 없더라고요.
1: 오, 꿈에서요?
0: 예, 꿈에서 없어가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노 그러면은 정초기도 끝나고 먼저 가신 분한테 제가 저 강원도 치악산에 관음사가 있어요. 거기가 염주리 그 부빈가라는 나무를 그 천년 묵은 나무를 이제 일본 제일 교포가 피해가지고 염주를 세 개를 만들어가 하나는 이북을 보내고 하나는 그 일본에 그 관음사라는 절에 두고 하나는 치악산에 오는데 염주를 하나가 하도 크니까 옮기지를 몰라 크레인가 옮기는데 이북이 정치적으로 안 돼가 그 두 줄이 지금 관음사에 와가 전시를 해놓고 있어요. 치악산 관음사에. 그래서 거기 가서 일주일 좀 기도하고 어떻게 했느냐고 하니까 두 말 안 하고 다녀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떠나는데 영주 가니까 눈이 억수로 퍼붓더라고요. 그래가 분리대가 있으니 도로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데 강원도 원주 경찰서 앞에서 그대로 이렇게 차가 박더라고요. 오. 그대로 미끄러져요 버스하고. 그래 박으니까 저는 이제 그거 못 나왔죠. 그래가 이제 그 파출소 와가 이제 그때 빼빠락 하나 그 뜯고 제가 나왔어요. 나와가 그냥 차 던져버리고 파출소에서 차를 한 대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이제 그 관음사에 들어가가 그때는 이제 문고리가 얼었어요. 새벽에 닭이 물 갈 때. 그렇게 해서 그거 일주일 기도를 하는데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그래 이웃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우리 회장 절이 하나 생길 거다 하더라고요. 그래가 내가 왜 절이 생기겠느냐 하니 그래 우리 그 박중장 이름이 훈이잖아요. 박정훈이니까. 그래 훈이 아빠가 산에 막 이렇게 그 집을 짓더래요. 그러니까 타가 그래 훈이 아빠 뭐 합니까? 집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 서로 절이 생길 거다 이러는데 그 절이 생기는 게 아니고 결국은 본인이 본인 집을 찾아가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와서

0: 2월 달에 고려대학원에 이제 박준경 졸업을 하고 대학원 졸업할 때 올라갔어요. 갔다 와가지고 27일 날인가 작곡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 꿈도 거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돌아가실 때 상당히 있잖아요. 한 차를 타고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날 풀려버렸으면 그 차가 다 쓰러질 뻔했어요. 예. 그런데 집에까지 와가 전부 깨끗하게 청소하고 고려놓고 차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딱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기도는 절대적으로 거저가 아니다는 걸 전 지금도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9제는 포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례함사 제가 100일 제사를 지내러 올라가서 일주일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시는 게 그 이제 기도를 했다는 말은 그때 당시 올라가면서 제가 일주일당 하루 3,000배였어요. 여름이에요. 3,000배에서 일주일 하고 나니까 같이 올라간 친구가 있어요. 보조해 주러.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 걸레를 짜놔도 제 모습보다 낫더래요. 그 정도로 제가 이 몸을 던져버렸어요. 그래가 던져버리고 그래서 그 일주일 기도를 해가 영화를 보내드렸어요.
1: 예. 예,
0: 그 제도가 되겠습니다.
2: 그러면 우리 회장님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그런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체험을 몇 번이나 또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불자님들 더욱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에서 우리 불자님이 생각하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핵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저는 저희 여성 불교 회원님들한테 회의 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인생이 길지가 않다. 다 주어진 시간이 다 정해져 나오는데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뭔가 하나라도 기도로서 내 업장을 좀 녹이고 떠나면 다음 생에 조금 관대하게 오지 않겠느냐. 오든 안 오든 간에.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사실상 그 우리 회원님들도 제가 나무랄 수가 없는 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왜냐면은 저도 운진 달고 다급하니까 기도가 어떻다는 걸 알지. 그전에는 그냥 가면 가는갑다 하면 하는갑다 하다가 또 잠만 자는갑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이 자리를 빌려가 우리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전국의 불자님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은 절대 기도는 할 만큼 오더라. 저는 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하는 만큼 나한테 갚이고 오고 공부도 하는 만큼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된다. 딱 주가 돼가 내가 가는 기도를 하든 환경 약창기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내가 뭐를 하나 선택해가 그 기도에 참았게나 화장실에 앉아도 관세음보살 뭐 어디 가도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면 입도 자꾸 놀리니까 입에 마비도 안 오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오신 우리 회원님들 정말로 우리 광우스님이 제가 이 방송 볼 때마다 기도에 소나무에 항상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전번에 그 묘었는데 기도는 절대 거짓이 아니다. 이거는 꼭 심어가 드리고 싶었어요.
2: 고맙습니다. 와. 우리 김봉수 회장님께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 듣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네요. 야속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표에서 시작된 도전.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제가 이 한 표라는 게 이게 꼬리표가 붙어가 전국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한 표. 자, 2015년도에 이제 입석을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일본어를 좋아해가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클 때는 대학을 여자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한번 가고 싶은데 이 과를 선택할 때 일본 언어문학과를 해가 4년을 졸업을 하고 그래가 이제 제가 새마을 분영회장을 그 동네 23년을 하면서 너무 빈곤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간 제 힘으로 뭔가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가지고 좀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 근거에 도전을 했죠. 이사장으로. 했더니까 한 표에 탈락을 했어요. 그래가 탈락하고 또 4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2: 한 표에서 탈락을
0: 네, 한 표를 탈락했어요.
2: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0: 근데 억울한 점이 없었어요. 오. 또 그때 당시 이상하대요. 왜냐면은 한 표에 탈락하고 저를 지지한 사람은 기분 나쁘니까 다 가버리고 없고 당선된 사람들 지지자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그분들이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저분들이 저도 못 주고 이 사람도 못 주고 얼마나 갈등했겠느냐. 그래 너무너무 고마워. 그분들한테 악수를 다 했어요.
2: 이야.
0: 그게 그때 상당히 저한테 좋은 이미지가 심어졌대요.
2: 멋있다.
0: 참 멋있죠.
2: 멋있네요. 네.
0: 그렇게 해서
2: 그 한 표.
0: 네. 야. 탈락하고 자 이때 근무를 들어오려면은 첫째 재무제표가 확실히 되니까 경영을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 석사를 받기 위해서 경영하고 대학원을 다시 들어가가 그래가 이제 2년 반을 공부를 해가 그래가 석사를 받고 그래 재도전해가 또 한 표 차이에 당선됐습니다.
2: 야, 한 표 차이로. 이야. 진짜 멋있다.
0: 전국의 이사장님들이 한표 이사장, 한표 이사장. 제가 그래서 전국의 스타가 됐어요. 한표 차이.
2: 야.
0: 근데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은 아슬아슬하죠.
2: 남들은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고 실망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한 표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결국 원하는 바를 성취한 우리 김봉순 회장님, 새롭게 도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도전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꿈이 있으면은 놓지 마라. 도전은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도전에 성공이 꼭 오더라.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서 한 표에 당선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4년을 쉬었어요.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제가 또 전국 동시선거 때 이번에는 이제 조합원들이 합니다. 몇천 명이 다시 또 도전해가 현직을 물리치고 제가 다시 입성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도전은 이렇게 도전의 힘이 세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예, 도전은 힘이 세고 우리 김봉순 회장님이 또 복이 있으시고 무엇보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많이 하셔서 원하는 바 소원 성취하는 부처님 가피가 함께했나 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시간이 송살같이 흘렀어요. 좋은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저도 포항까지 왔는데 이렇게 짧게 하고 가기가 억울하거든요.
0: 피디님이 잘 봐주시면 안 되나요?
2: 자, 그래도 아쉬움을 또 마음에 고스란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담아두고 이제 마지막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봉수 회장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0: 가피란 일단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이루어졌는 것이 저는 가피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쭉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광호스님하고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몇 번 제한테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 부처님의 가피가 아닌가 이 생각을 가지면서 가피는 노력하는 만큼 대가를 주는 것이 가피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의를 하면
2: 부처님께 한 만큼 네, 돌아오는 것이 네, 가피다.
0: 네.
2: 우리 불심으로 부처님을 향해서 더 열심히 복을 짓고 기도하기를 발언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포항에서 우리 불심 깊은 불자님들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었는데 혹시 평소에 저에게 궁금하거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꿈이지의 배미숙입니다. 저는 자랄 때는 아버님의 그 우리 집 가훈 아침 저녁은 굶어도 발정 마음심은 먹어야 산다. 그래서 그 정신만 열심히 먹고 살았는데 지부장님을 만나고 불교에 조금이나마 다가가고 싶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원호사님의 일체 유심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면 좋을지 스님께 묻고 싶습니다.
2: 예, 일체 유심조. 원효대사가 깨달았다는 일체 유심조가 화엄경에 나오는 소중한 말씀이죠. 다들 아실 거예요. 모든 것은 무엇이 만들었다? 마음이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최고의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보세요. 보리심.
0: 보리심. 예.
2: 아이고 예뻐라.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 그래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정, 마음심, 진정한 바른

0: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1: 스님께 감히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희 여성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불자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로 거듭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정진을 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스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0: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딱 두 가지라고 합니다. 지혜와 자비. 지혜와 자비가 가장 중요하고, 자비 없는 지혜는 의미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자비심, 자비입니다. 그 우리가 자비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네, 몸과 마음이 중생의 업습으로 깊이, 중생의 업보가 너무나 두터워서 중생의 업습이 깊이 스며들어서 우리가 부처님처럼 살지 못할 뿐,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불자의 삶인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인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게 뭐냐, 팔만대장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할 때 중생이 부처가 되는 가장 중요한 수행법이 무엇이냐, 한결같이 육바라밀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바라밀? 육바라밀. 보시 베풀어라, 지계 계율을 지켜라, 인욕 참아라, 정진 게으르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라, 선정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라, 가장 중요한 게 반야지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지혜를 얻어라. 근데 여러분, 육바라밀 수없이 법문을 들었지만 잘 돼야 안 돼요? 예, 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꾸준히 닦아라. 석가모니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다. 아미타 부처님, 약사열의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다. 하지만 꾸준히 꾸준히 닦았기 때문에 지혜와 자비를 갖춘 위대한 부처님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서 공부하고 아는 것만큼이라도 꾸준히 꾸준히 실천해서 우리 다 함께 성불합시다,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포항여성불교연합회 김봉순 회장님을 모시고 참으로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0: 이 불교 여성회는 저도 같은 이제 회원인데 매년마다 이렇게 요양시설이라든가 또 복지관에서 짜장면 봉사도 하고 이러시는데 어르신들이 다들 이렇게 적적하게 계시다가 가족처럼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대하고 우리 어르신들도 반갑게 맞이하고 그랬습니다.
1: 이 봉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느낀 게 너무 많으니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소외된 데를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작은 곳에나마 저희들이 마음을 전하는 이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실천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2: 여성 물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불교 신도들께서 많은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고 봉사활동을 더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언제나 불교 또 불자의 여성 불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

권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0: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삼호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1: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2: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령.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의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3: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4: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2: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 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안돼!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6: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1: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간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오랜 시간 팔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팔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팔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란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이어 무드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토계 경전과 주요 사상에 대해서 뽑은 자료를 논하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토라는 것은 뭐냐? 왜 나마미타불을 부르냐? 죽음에 대한 준비예요. 죽음에 대한. 여러분들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해. 인간은 뭐 때문에 사느냐?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오는 건 뭐냐? 죽음이라. 여러분은 왜 직장 생활을 하느냐?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 월급 안 주면 안 할 거 아니야. 월급 받기 위해서. 마지막 날 월급 받는 그 재미로 한단 말이야. 모든 생명은 뭐냐?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달려가는 곳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안 죽는다. 뭐 언젠가 오겠지만 또 그때 보자. 그냥 그때 해결하자. 그런데 그 마지막 100m 선수가 마지막 골이 날 때 그때 스피드를 잘 내가 발만 먼저 앞으로 조금만 내면 우승한다.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그냥 우승하는 골인 지점에 가서 완주하는 그 쾌감 때문에 달리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항상 죽음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 왜 필요하냐? 죽음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항상 괴로워. 죽음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은 사는 것이 평화로워요. 그런데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해결 못하고 그냥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 자, 여기에 대한 경전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반주삼매경 해서 290가지 경전, 정토계 경전 가운데 정토계 경전 가운데 네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정토라는 것은 뭐냐? 극락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죽으면 천당 가듯이 불교도 죽으면은 극락세계로 간다. 정토의 세계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무량수경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길어. 두 권으로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경이라고 합니다. 아미타경이 적기 때문에 소경이라 하는데 대경이라.

라고 하고, 이 무량수경은 부처님께서 기원정 사에서 설하실 때에 극락세계에 대해서, 아미타불과 극락세계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설하시면서 극락세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또그 세계는 어떤 곳이냐 하는 정토의 이론서입니다. 이론서. 이론을 제공하는 책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상권과 하권이 있는데, 상권에서는 세자제왕 열의 법문을 듣고 그날의 국왕이 출가를 합니다. 그 국왕은 뭐냐? 자기의 이상적인 어떤 이상적인 국가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단 말이야.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로 해도 안 되고 군사로 해도 안 되고 경제로 해도 안 돼. 국민들이 괴로워하는 거야. 국민들 간의 갈등이지.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까 고민하다가 세자제왕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는, 아, 이거는 정치, 경제, 군사 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한번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출가를 해서, 그 이름이 법장스님이에요. 법장스님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아,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하는 데는 힘이 안 되겠거든. 그래서 법장 보살이 되어서 48가지 원력을 세웁니다.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성불하지 않겠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약속할 때뭐 약속? 손가락 끌고 약속하지. 그 다음에 뭐냐? 목숨 걸고 하는 거라. 불교에서는 내가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것은 그건 가장 큰 약속이에요. 그런데 48가지가 다 이루어졌어. 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210억 국토를 다니면서 뭐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좋은 것을 다 모아서 설계하는 데만 5겁이 걸렸어. 이 우주가 5번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시간 동안에 설계를 했단 말이야. 철저한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용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 48가지 다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8번째, 19번째, 20번째, 그 중간에 있어요. 한번 48대 원에서 제 18번째 십년 왕생원, 19번째 임종현전원, 20번째 보계 회향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십년 왕생원 뭐냐? 극락세계 가기가 아주 힘들어. 보통 사람은 갈 수가 없어. 보통 사람은. 그런데 내 이름 10번, 나모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극락세계 다갈수 있다. 그래서요, 종교라는 것은 쉬워야 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쉬워야 돼. 어려우면 다 포기해버릴 거 아니야. 아, 10번 내 이름 10번만 부르면 극락세계 내가 다 데려가겠다. 기독교 말하면 10번만 부르면 천국으로 다 데려가겠다 한 말이야. 이거 얼마나 쉬운 일이야. 굉장히 쉽지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어제도 목탁 치고 오늘 또 하고 뭐 잘하던데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극락세계 가도록 지금 파스포도 받아놓은 사람들이야.

파스포트뿐만 아니라 비자까지 다 받았어. 근데 그게 언제냐? 임종 때. 임종 때에 남아미타불 소리가 나와야 돼. 바로 죽음이 눈앞에 딱 닥쳤을 때 남아미타불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김연아 선수가 그냥 무슨 놀다가 피겨 스케이트에 가가지고 그냥 세계 여왕이 됐을까? 어림없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된 거야. 마지막 거 실수하지 않고. 그래서 평소에 남아미타불을 부르지 않으면은 죽을 때 남아미타불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먼저 오는 현상이 뭐냐?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하는 이 육근, 안입이설신이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는 것이 혀가 굳어져 버려요. 혀가 말을 못해. 그럼 남아미타불 부를 수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가장 늦게 오는 게 이근이라 귀. 어저께 유튜브에서 보니까 유재석이 유퀴즈에 나오는 서울대 혈액종양내과 의사가, 그 사람은 담당이 말기, 사기 말기 함환자 담당이라.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양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말은 못하더라도 마지막에 소리는 듣는다 이거야. 그래서 말하는 소리 들리느냐, 손가락 한번 까딱까딱 해보세요. 그럼 까딱까딱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서른 몇 살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바로 임종을 한다고 그래서 혈압도 떨어지고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서 곧 이제 간다 그랬는데 안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애기들이 어린애들이 둘이가 있는데 애기들이 와서 아빠 하니까 그 소리 듣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버티는 거라 보고 싶은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젊은 오늘 템플스테 오신 분들 자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또 우리 언젠가는 다 닥칠 일이야, 닥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면은 안 될 일이 없어요. 겁나는 일이 없어. 부끄러운 일이 없어. 그래서 십년왕생은 10번 내 이름만 부르면 내가 다 데려가겠다. 자기가 못 부르면 옆에서 불러주면 돼. 불러주면 귀로 들어. 그럼 자기가 속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속으로. 그 다음에 뭐냐, 19번째 임종현전은 내영접인원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남아미타불을 부르면은 임종 때 부처님이 나타나. 눈앞에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기 우리의 후불탱화 모습이에요. 지금 부처님이 청계산에서 탁 데리러 악기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데리러 오는 거예요. 저게 임종현전은 내영접인원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20번째는 뭐냐, 보계회향은 내 혼자만 가는 게 아니야. 전부 다 데려가는 거야. 함께 가는 거야. 함께. 극락세계는 함께 갈수록 환영하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갈수록 환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가천도를 다 같이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무량수경의 상권의 얘기고, 학원에 가서는 사람들이 사바세계에 너무 애착이 많아. 애착이 많다 보니까 극락세계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거기에 학원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헌구정토 염의했더라 그랬어요. 극락세계를 항상 동경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월세를 살고 있지만도 나는 언젠가 분당에 저 아파트에 들어간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적금을 넣으면은 희망이 있잖아 말이야. 아이고 나는 영원히 월세다 하면 희망이 없어.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게 헌구정토예요. 염의예토는 뭐냐? 내가 이 월세집으로 지하 월세방을 언제든지 떠나야 되겠다. 알바를 하든 뭘 하든 그냥 열심히 저축해서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노력을 해야 돼. 그 노력 안 하고, 아이고, 반지하에 살더라도 그냥 이대로 좋다 하면은 발전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믿지를 않아요. 의심을 해. 아이고, 뭐 그런 세계가 있겠느냐? 있겠느냐 하면서 반신반의 하면서 그래도 한번 보험이나 한번 들어나 보자 하고 반신반의 하면서도 남아미탑을 해. 그런 사람 어디 가느냐? 극락을 가긴 가는데, 바로 그냥 직속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극락세계 입구에 연꽃이 있어. 큰 연꽃이 있는데 그 연꽃 속에 태어난단 말이야. 마치 벌이 연꽃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꿀을 따듯이 그 속에서 연꽃에 갇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500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연꽃이 버려지면 극락세계로 가는 거야. 나비가 벌이 꽃 속에 꿀을 따러 갔는데 꽃이 상하고 오므려들면 어떻게 되겠어?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야. 꿀은 있으니까 빨아먹어. 근데 꽃이 버려져야 된다. 그래서 변지태생이라 극락세계 가는데 극락세계 성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500년 동안 대기. 그것을 뭐라 그러냐? 연화장 세계라 그래요. 연꽃 속의 세계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관무량수경은 뭐냐 하면은 관무량수경은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관무량수경이 성립되는 데는 아주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빈바사라 왕이 아들의 아사세 태자의 반역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게 생겼다. 아무도 못 접근하게 하고 음식도 주지 않아. 그러니까 그 부인, 위제의 부인이, 아사세 태자의 어머니 위제의 부인이 반역을 한 아들에게 예걸 복구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면회를 원한. 그래서 이제 딴 사람 못 가는데 그 자기 어머니만이 아버지를 면회하게끔 하는 거야. 그래 위제 부인은 남편의 면회를 가면서 다 목욕을 하고 온몸에 꿀을 발라. 온몸에 꿀을 바르고 거기에다가 음식 가루는 미숫가루 같은 것을 몸에 붙여가지고 붙이고 화려한 옷을 입고 관에는 전부 구멍을 뜯어서 포도즙을 넣고 해가지고 면회 가서 거기에서 몸에 붙은 음식을 떼어내서 남편을 먹이는 거예요. 또 포도즙에 관 속에 있는 포도즙을 내가지고 전부 먹이고 보름이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죽었으려니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냥 더 아주 막 얼굴이 훤하거든. 그래서 옥조롭게 이유를 물으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이 와서 설법을 하고 당신의 어머니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세 태자가 어머니까지 감옥에 가둬버려. 그냥 궁궐 안에 500궁녀와 함께 가둬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죽게 생겼어. 그래서 위제의 부인이
부처님이 계신 기사수구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부처님, 내가 이래 죽게 생겼으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법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에서 이제 그 기사굴하고 그 왕사성하고 거리는 한 2시간 정도 거리인데 거기에서 부처님이 내려와서 워낙 감옥에 그냥 경비가 심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오시도 부처님이 창문을 통해서 창문 넘어 이제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위제 부인이 이제 세상 만사가 다시는 나는 부귀영화 다 누려봤는데 이제 이 세상 싫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를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에 가는 방법으로 16가지 수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 정토 수행입니다. 여기에서 16관법에 의해서 선이라는 것이 나와서 선이라는 참선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선불교라는 것이 여기서 나와요. 16가지 관법을 이제 해가지고 극락시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관문향수입니다. 그 중에서 여덟 번째 보면 시심 작불이면 시심 시불이다. 그랬거든. 여러 가지 16가지 관법에 대해서 제가 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뒷장에 이제 가서 18번째 상상관이라 해서 시심 작구려면 시심 시불이다. 마음으로 부처를 만들면은 그 마음이 부처다 그랬어. 그런데 이제 선불교에서는 요 마음으로 부처를 만들면은 하는 요것은 딱 떼버리고 마음이 부처다라고만 가르치는 거야. 중생이 마음이 부처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 시심 작불은 떼어버리고 네가 부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지가 부처인 줄 알고 사람들이 이제 병에 부처병에 걸려버린 거야. 부처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19번째 진심관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 저기 뒷장 네 번째 줄에 하나하나의 광명 속에는 다 하나하나의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염불하는 중생이 성취하는 바를 버리지 않는다.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데 광명을 촤악 내니까 거기에 하나하나의 부처가 다 생기거든. 그것을 형상한 것이 여기 우리가 원불이에요. 원불. 남은 이파리마다 이슬이 맺혀 있는 그 이슬마다 부처님이 하나씩 다 있어. 여러분 하늘에 달이 딱 뜨면은 하늘에 달은 하나지만도 강물이 천 개면 천 개의 강물에 전부 달이야. 천개의 달이 떠. 그래서 청강유수 청강월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 하늘의 달은 하나인데 접시 물거러기에 접시거러기에 내놓으면 접시거러기에도 달이 하나 뜨고 강에도 달이 뜨고 수많은 달이 떠요. 그 부처님의 아바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불을 이렇게 형상화한 거예요. 부처님이 설법을 할 때 보리수나무의 나뭇잎마다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의 몸을 관하기 때문에 또한 부처의 마음을 보는 것이다. 부처님을 딱 생각하면은 부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럼 그 부처님은 뭐냐? 부처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나와요.
불심이라 대자비이므로 무연자비로서 중생을 섭취하느니라. 불심이라는 것은 뭐냐? 자비심이야, 자비심. 그것도 무연자비심. 부처님 마음은 뭐냐? 대자비심을 베푸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힘든 사람에게 베풀고,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거. 나눔이요. 나눔이에요. 부처님은 누구냐? 나누어주는 사람이요. 나눠주는 사람. 그래서 부처님만 부르면은 연불중생 섭취불사라 그랬거든. 연불하는 사람은 나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거둬준다. 하는 것이 관무량수경의 내용입니다. 다음에 아미타경은 뭐냐? 아미타경은 이제 소경이라 해서 우리가 참 많이 독송을 하고 하는데, 일체재불 혼염경이라. 일체재불이 혼염하시는, 일체재불의 부처님의 텍스트야. 모든 부처님의 기본 텍스트가 뭐냐? 아미타경이라 그랬어. 아미타경은 뭐 워낙 얘기를 많이 해서 행경을 하고, 그 다음 네 번째 반주삼매경입니다. 반주삼매경은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는데 규원정사에서 저 설법, 중림정사에서 설법을 하는데, 발타와라고 하는 대상인, 무역하는 사람이 그때 법회에 참석을 했어. 그때는 뭐 설법을 하니까 국왕, 대신, 장자, 거사들이 막 해서 재벌들이 전부 나와서 설법을 듣는단 말이야. 그때 발타와 보살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사는 그 대상, 상인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법문 듣단 말이야. 법문을 들으니 너무 좋거든. 자기 나라는 그냥 불교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아, 내가 가서 우리나라에 부처님을 초청해가지고 한번 대법회를 한번 열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부처님께 초청을 하는 거야. 그래, 이 사람은 이제 간단하게 아이고 초청해서 법문 한번 하고 부처님 가시면 뭐 그 장사꾼이니까 큰 돈 안 들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그럼 부처님께 이제 아이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한번 법문해 주시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가마 엄청 떨어진 뭐 한 몇 개월을 걸어서 가야 되는 곳이라. 그런데 가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럼 부처님 오시면은 몇 명이나 오십니까? 자기는 간단하게 부처님하고 막 요 가까운 사람 몇 사람만 데리고 갈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내가 가면 1250명이 간다. 내 제자들이 항상 움직일 때 1250명이 같이 움직여. 1250명이 간다. 그럼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법문하고 바로 가실 줄 알았는데 6개월은 있어야 된다. 아, 이거 초청을 해놓고 가만 생각하니까 낭패가 났단 말이야. 그럼 어떤 곳에다가 법단을 만들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중림정사처럼 이런 절을 지어라 그런단 말이야. 1250명이 6개월 동안 머무를 숙소를 마련해라. 1250명 뿌이겠습니까? 거기 가면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한 만 명 정도 모이게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은 한 번 움직이면 6개월 동안 안 움직여요. 왜냐면 안거에 들어 수행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안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나라에 가서 얘기하니 뭐 우리나라에 한 삼성 정도의 재벌이야. 그런데